0: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만 9천 명의 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데 이란 작전을 돕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만 9천 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인 약 2만 8,500명을 잘못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구하면서 노 관장 측의 대응 전략에도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대상고란 한쪽이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 판결 중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주가 급등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한 사건인 만큼 새로운 법리 쟁점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 4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으로 재상고가 기각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경우 결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재상고로 소송이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미연합훈련 개시일에 맞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군사훈련 참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훈련 취소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도 불만으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적대적 신호를 자제하겠다는 건데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댄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라며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을지자유방패훈련 개시일에 맞춰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는 SNS에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이 돈 낭비라며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2기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데 따른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무관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사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취임한 지 한 달 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수지 와일스백 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익명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와일스 비서실장 행세를 한 인물과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뒤늦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몇 차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총리실은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주재대사관을 통해 백 악관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와일스 비서실장의 휴대전화가 또다시 해킹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와일스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이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기업 최고 경영자 등 유력 인사들에게 연락해 연방 수사국이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시 사칭범은 현금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고 와일스 비서실장은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러시아 유튜버들에게 속아 통화한 뒤 녹음 파일이 공개돼 외교적 망신을 산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넘 총리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통화하는 등 활발한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에 불거져 영국 정부의 보안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잇따라 강타하면서 남미 전역의 지진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이 넘게 숨졌고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 중부 해안에서 규모 8.5에서 8.8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페루 국립 산마르코스 대의 지진학자 세사르 히메네스 교수는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에 쌓인 에너지 가운데 20%만이 방출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0%의 에너지가 여전히 지각 속에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전문가인 파비올라 바레네체아 인터지오그래픽 재단 이사는 페루 남부와 칠레 북부 에콰도르 콜롬비아 남부를 대지진 발생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이은 강진이 남미 대륙 전체가 지진 활성기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과 콜롬비아 지진은 발생 원인이 되는 판 구조 자체가 달라 두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남미 대륙 상당수가 지진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진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할 날짜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전기 충격 기능이 내장된 특수 장갑을 착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 장갑 수천 개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책정된 금액은 최대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도입이 검토되는 제품은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업체가 제조하는 저출력 전압 발생 장치로 평소에는 일반 순찰용 장갑처럼 사용하다가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장갑을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면 통증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이 전달되고 통상 수초 안에 상대방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제조사의 설명입니다. 이 장비는 국토안보부 산하범죄수사부서와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업무 담당 부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비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한 연방요원이 쏜 총에 맞아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권 단체들은 이미 충분한 감독과 책임 규명 없이 무력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리력 행사 장비까지 추가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장갑을 비협조적이거나 저항하는 사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도입될 경우 사용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상무부가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이번 방미 배경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5: 디테일하게 지금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해결해보자.
4: 사업성 보장 등 구체적인 쟁점을 해소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무부가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지난해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는 한미 에너지 협력으로 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관세 12.5%를 부과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에 대해서도 이번 방미 기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라트니 장관도 그렇고 그리어 USTL 대표도 그렇고 다 그 양국이 합의한 그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 노동부에 할 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대응이 급박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 장관의 이번 방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이자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수시간에 걸쳐 회담했습니다. 전날에는 이집트에서 하마스 수장 칼릴 알아야와도 직접 만나 이틀 연속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을 잇따라 접촉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을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비무장화와 공중보건 문제를 다룰 실무그룹 두 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완전히 반납하기 전에는 군 철수도 가자지구 재건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멈추고 이른바 황색선 밖으로 철수해야 로드맵 이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한 15개 항목 구상은 단계적 무장해제와 단계적 철수를 거쳐 국제안정화군이 지원하는 과도기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맡는 내용이지만 무엇을 먼저 이행할지를 놓고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 전 큰 폭의 양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무슬림 8개국은 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로드맵 거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남부 이즈마일 항만을 밤새 공격했습니다. 그 항만시설에 화재가 발생했고 현재는 진압된 상태입니다. 이즈마일은 다뉴브강 연안항구로 2023년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이후 우크라이나 곡물의 핵심 수출로로 활용된 곳입니다. 수확기를 맞아 밀 등 곡물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오데사 항구에서도 토고선적 민간 선박이 파손되는 등 흑해 항만을 겨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나프투가스는 올해 들어 약 300회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방공 자산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6명이 숨졌고 대형 이커머스 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20곳 이상이 파괴돼 피해액이 최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료 배급제를 도입한 러시아 지역도 늘고 있어 민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세 수위가 동시에 높아지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9월 총선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0: 현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는 등 국정 동력 유지가 급선무가 된 상황에서 정 후보의 선명한 개혁론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뒤진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권리당원 전체 투표에서 40% 이상의 지지를 얻었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모두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당내 세력 기반은 유지했습니다. 정 후보는 패배 직후 숫자로는 졌지만 열정과 가치가 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높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겠다며 재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김민석 대표 체제의 외연 확장 노선에 정 후보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1: 어젯밤 경남 거제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된 뒤 새벽 5시를 넘기까지 거제시는 재난 문자를 50건 이상 발송했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쳤고 터미널과 주요 도로가 잠기면서 버스와 택시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문면에서는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으며 침수 피해 신고는 거제 지역에서만 1,000건을 넘겼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밤새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했던 상황은 50개 넘게 발송된 재난 문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일요일 밤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불거졌고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처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거제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며 캠핑장이며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자 새벽 2시 10분 거제시는 저녁에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0분 뒤 문동저수지가 원류 위험에 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서정천이 범람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를 넘자 수월천, 고현천 등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쳤습니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시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터미널까지 침수되자 새벽 5시 12분 거제시 전역에 버스가 끊겼고 곧이어 택시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 일대에서만 구조 침수 피해 신고가 1,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아주동과 이룬면에선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거제 지역에 발송된 수십 개의 재난 문자는 당시 호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최소 51명이 숨지고 113명이 다쳤습니다. 지진은 어제 이른 아침 플로레스 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던 시간대에 강진이 덮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시카지역의 한 신학대에서는 아침 미사 도중 강당 지붕이 무너져 학생들이 긴급 탈출했고 신부 한 명은 2층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본진 이후에는 규모 6.1을 포함해 341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고 현재까지 약 5,000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잔해에 깔려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 단절과 통신 두절, 그리고 중장비 부족

0: 지역으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군경 3,5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사태로 막혔던 항구 도시 마우멜의 일부 지역에도 구조대가 진입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효력이 오늘 종료됩니다. 60일간 상징적으로나마 확전을 억제해온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초 상호공습을 재개해 양해각서를 사실상 파기한 뒤에도 이를 바탕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휴전연장 합의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은 아시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대중국 포위망 약화까지 감수한 결정으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움직임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양국 평화협상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이란 외무부 차관은 해협은 오직 이란의 권한 아래서만 개방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은 동결자금과 전쟁 배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해협 봉쇄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이를 사실상 항복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 싱크탱크 브루스 앤 바자 재단의 에스판디아르 바트망 헬리디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불신이 너무 깊어 경제적 지원 없이는 해협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가 오는 9월 15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연방국토안보부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단순한 학업 부진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질병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학교 내 담당자가 유학생 체류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연방 이민국이 직접 개입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공 변경과 전학 규정도 크게 강화됩니다. 학부생은 입학 후 최소 1년을 이수한 뒤에야 전공 변경이 허용되고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 목표를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교 폐교처럼 극단적인 사정이 생긴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다른 전공으로 다시 석사 과정을 밟는 것도 제한되며 석사와 박사 각각 한 번씩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재입국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풀타임 등록 증빙과 성적표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18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외국인 심판 성접대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15년 전 사건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에도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접대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 탓에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4: 현재 축구협회 관련 수사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5: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딴 파문의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성접대 의혹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인데 성접대 의혹은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6: 명백하게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또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4: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소추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수사가 이뤄졌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관련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7: 수사가 개시된다, 착수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형식적인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고.
4: 다만 시효가 남아있는 비슷한 비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감독 선임 문제와 더불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8: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4 LA에서 만나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유학생들의 체류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내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연방 국토안보부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질병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원생은 재학 중 전공 변경과 전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교가 폐교하는 등 극단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석사학위를 마친 뒤 다른 전공으로 다시 석사과정을 밟는 것도 제한되어 석사 한 번, 박사 한 번으로 학위 취득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새 규정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들은 체류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미리 연장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입국 시에는 풀타임 등록 증빙과 성적표를 지참하고 여권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A 연방법원이 남가주 이민단속을 둘러싼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마미 프림퐁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11일 국토안보부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주민과 노동자 단체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LA 워커센터 네트워크와 전미농장 노동자연합 등 여러 단체와 라티노 노동자 5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민단속 요원들이 인종과 외모를 근거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라티노 주민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합니다. 수갑을 채우거나 별도 장소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구금하는 등 과도한 수단이 동원됐으며 이미 협조적인 대상에게도 물리력을 사용해 사실상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입니다. 프림퐁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림퐁 판사는 소송 제기 당시 일부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이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0: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남가주 이민단속을 둘러싼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마미 프림퐁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11일 국토안보부가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주민과 노동자 단체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LA워커센터 네트워크와 전미농장 노동자연합 등 단체와 개인 라티노 노동자 5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민단속 요원들이 인종과 외모를 근거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헌법상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구금하는 등 과도한 수단을 사용했으며 이미 협조적인 대상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해 사실상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혐의의 진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림퐁 판사는 소송 제기 당시 일부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은 본격적인 사실관계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미연합훈련 개시일에 맞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과의 군사훈련 참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훈련 취소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도 불만으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적대적 신호를 자제하겠다는 건데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댄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취임 이후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라며 부적절하고 적대적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을지자유방패훈련 개시일에 맞춰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는 SNS에 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당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한미연합훈련이 돈 낭비라며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 2기 들어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 데 따른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무관할 수 있지만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사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낮 12시 35분쯤 파노라마 시티의 한 주택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블라이스 스트리트 14729번지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연기는 가벼운 수준이었으며 전기 계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는 초기에 눈에 잘 띄지 않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현재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규모와 정확한 원인은 소방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파노라마 시티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해당 구역에서 소방차량과 인원이 활동 중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화재는 노후 배선이나 과부하된 콘센트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집안에서 타는 냄새나 원인 모를 연기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고 구조대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낮 12시 14분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건물 침입 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그랜드 에비뉴 704번지입니다. 누군가 건물 안으로 무단 침입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가 검거됐는지 또는 건물 내부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그랜드 에비뉴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경찰 통제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실종 16세 소녀의 소재 파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종된 소녀는 데스티니 루비 캐사다로 웨스트 70번가와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정확한 실종 경위와 실종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소녀를 본 적이 있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분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세 청소년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당국은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웨스트 70번가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나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긴급신고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54분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워싱턴 블러바드 5134번지의 빈 건물에 10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로스앤젤레스 9만 16 우편번호 구역 안에 있는 공실 건물입니다. 무단 침입자는 모두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나 추가 피해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빈 건물은 관리공백이 생기기 쉬운 만큼 무단 침입 사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3: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4: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3: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4: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0: 조지루시 코끼리.
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경남 남해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재민수 100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발령됐던 거제와 통영호우특보는 새벽 5시쯤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56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고 소방청은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한 상태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은데요.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13: 네, 현재 남해안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지만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정오까지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그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앞선 집중호우로 대피한 이재민들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해당 시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까지 남해안 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은 피해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 펌프차와 회복지원차량 등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1: 오늘 새벽 부산 서부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400mm가 넘는 극한 강우로 낚시용품 가게 지붕이 무너지고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가로수와 신호등이 쓰러지고 오래된 빈집들도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됐습니다. 극한 강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부산에서도 단비인 줄 알았던 비가 100mm의 물폭탄으로 변하면서 도심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극한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4: 해변 낚시용품 가게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낡은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출입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 안쪽도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부산 서부권에 쏟아진 비는 많게는 시간당 100mm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 있던 낚시용품 수천만 원어치가 못 쓰게 됐습니다.
15: 여기 새벽에 약 물으려고 나왔는데 물 이제 중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약을 물으려면 정수기 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쫓깃쫓깃이 쳐지도 어느 한 손가락이 벗겨지고 그나마 삼촌이 내려와갖고 커갖고 복판에 찍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14: 흙탕물에 잠긴 보일러 주변에 떨어진 파이프와 부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줬지만 안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된 데다 대형 보일러와 기포를 만드는 장치 등 핵심 장비도 모두 고장나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6: 제가 5시쯤 돼서 내려가니까 출렁출렁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장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그 히트펌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14: 광복절 연휴 부산 서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나오며 현장 일부가 물에 잠겼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7: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8: 선택하세요 품질을,
1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0: 1800-605-0777
2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3: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
2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7: 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뉴스들 한입에 쏙쏙 넣을 수 있도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전 세계의 소식을 또 한입에 쏙쏙 수다 떨듯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외신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8: 굿모닝, 안녕하세요.
27: 네, 자 앞서 뉴스 첫끼 시간에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아시는 분 있으면 샵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좀 문자 좀 보내십시오.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김정은과의 친분 과시, 네. 그리고 훈련을 축소하고 이런 건 어마어마한 예산과 규모와 인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28: 맞습니다. 이제 16일이죠. 이틀 전에 본인의 이 SNS에다가 요렇게 정확히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27: 네.
28: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별로 효율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취임 만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7: 네.
28: 말하자면 북한이 지금 미국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연합훈련 자체가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27: 네.
28: 믿을 수가 없는데 요거에 이어서 어제는 뭘 올렸냐면요. 김정은이 이렇게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그 인터넷 짤 같은 걸 올린 다음에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 Are we cool?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7: 네.
28: 트럼프 우리 사이 괜찮지?
27: 네. 우리 멋지지? 뭐 이런 거잖아요.
28: 이거를 네. 올려가지고 진짜로 자기는 이제 김정은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27: 예.
28: 지금 이 소셜미디어에 이걸 올린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6시 4분이었습니다.
27: 어제 아침이네요.
28: 근데 어제부터 이제 연합훈련이 시작되거든요.
27: 예.
28: 말하자면 훈련 시간 시작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이런 걸 이제 올려가지고 군대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27: 예.
28: 그런데
27: 통수권자인데요.
28: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훈련은 예상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또 요구를 했으니까
27: 네.
28: 앞으로 훈련이 또 어떻게 줄어들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 뭐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고요. 아니 평양 거리 가보면 미제 침략 뭐 이거 아직도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뭐 국제사회 완전한 친구도 완전한 적도 없잖아요. 이게 의도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돈 얘기도 나왔고요. 갑작스럽게
28: 네.
27: 분위기 전환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좀 어렵잖아요. 출구가 없고. 그런 걸까요?
28: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1기 때 2016년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한미 연합 훈련이 너무 돈 많이 들고 네. 우리가 심지어 뭐 한국에다가 뭐 미군을 뭐 3만 명 넘게 보냈는데 3만 명 아니잖아요.
27: 그렇죠.
28: 우리 다 알잖아요. 2만 4천 명이요.
27: 방위비도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요.
28: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북한한테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좀 보내서 네. 예전에 뭐 그 싱가포르나 베트남에서 만났던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요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예측이 좀 되고요.
27: 예.
28: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27: 예.
28: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 예.
28: 한국 측에서 사양하겠다. 노 땡스라고 답했다고 또 썼어요.
27: 예, 당신 의견은 존중해. 고마워. 근데 우리는 예. 아니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런 외교적 사안을.
28: 예, 그냥 SNS에 그냥 뭐 올리는 거예요.
27: 참 뭐 굉장히
28: 아니 그리고 예스라고 지금 하는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27: 맞습니다.
28: 이거에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만 또 뭐라 그래.
27: 우리 국익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중간선거라든지 또 트럼프가 지난 싱가포르 김정은과의 2018년 19년대도 노벨상도 나름 바라셨던 분이고 욕심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이 뭐라고 반응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28: 미국 정치권은 이 여야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비판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 민주당의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이
27: 네.
28: 한국과의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 이거 관계를 좀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27: 가벼워 보여요.
28: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걸프전 참전 용사이자 이 공화당의 이 상원의원 마크 켈리 의원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27: 네.
28: 자 그리고 외신도 뭐 비판과 이번 상황을 좀 뭐 판단을 했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것 같은 게시물을
27: 네.
28: 얘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이 뒤처져 있는 조선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27: 네.
28: 양국 경제 협력이 균열될 우려도 있다.
27: 돈 왜 빨리 안 보내냐.
28: 네.
27: 뭐 한국 정부로 살살 긁는 거죠 사실은.
28: 그렇게 볼 수도 있죠.
27: 김정은과 친해 이러면서.
28: 맞습니다.
27: 네.
28: 그리고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 여러 감정을 좀 느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7: 네.
28: 우리한테 주한미국 병력 뭐 이런 거 문제로 계속 우리를 바가지를 긁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요청을 해왔지 않습니까?
27: 예.
28: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협상 테이블로 김정은 다시 올 수도 있는 희망을 좀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 예, 트럼프의 돌발 행동 자체는 당황스러운데요. 한편으로는 지난 8.15 때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전쟁이 완전 끝난 상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경박한 트럼프 아저씨의 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고도의 외교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과 이란 전쟁을 그럼 봐야 돼요. 이거 정말 탈출이 없는데 일단 휴전 끝났습니다. 끝나가는 거죠.
28: 네, 이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6월 17일에 이제 MOU 양해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서 17일 날 양해각서에 따른 휴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7: 네.
28: 다시 전쟁을
27: 다시 쏴야 됩니까, 미사일?
28: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27: 예.
28: 미국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의 뭐 그 자산을 계속 동결을 하고 이게 그 경제적인 압박을 줘서
27: 그랬죠.
28: 이란 이 지금 꽉 움츠리고 있는 이 거북이를 뒤집어 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과연 그게 지금 먹힐 것이냐 지금 외신들이 좀 우려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27: 네.
28: 그래서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란도 지금 뭐 해협 그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놓지
27: 맞아요.
28: 않고 있고요. 이란도 지금 전혀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더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고요.
27: 맞습니다. 어제도 그런 여파로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증시 시간에 최창규 본부장과 얘기해 주겠고요. 얘기하겠고요. 이 전쟁에 비싼 무기로 막았어. 최첨단 무기로 막았는데 저렴한 무기로 공격하면서 점점점 마치 속내를 카드를 다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란도 군사력 재정비를 하면서 계속 전쟁할 수 있는 상태인가 봐요.
28: 맞습니다. 이란이 지금 이 평화 뭐 이 협의 한 두 달 동안 전시 체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국가 안보 시스템을 완전 다 뜯어 고쳤습니다.
27: 네.
28: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미사일과 무기 드론에 대한 생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27: 네.
28: 혁명수비대와 이 정규군 예전에 두 개가 굉장히 크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 지휘체계 통합도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네. 와중에 또 혁명수비대에서 좀 잘 나갔던 사령관들을 뭐 정규군에 좀 변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외신의 평가입니다.
1: 예, 신정 통합 체제에서의 그 신정 지도자를 친위하는 성격의 혁명수비대가 이제 정규군하고 합쳐지고요. 오히려 미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민주화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게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모쪼록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머리 무거운 상황을 좀 쉽게 좀 뭐랄까요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못생긴 게 대회, 못생긴 멍멍이 대회입니다. 세계 대회더라고요.
28: 맞습니다. 근데 이 가장 못생긴 게 대회에서 이 좀 특이한 강아지 이력을 가진 강아지가 우승했는데 네. 이 지니 루라는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가 한국에서 구조된 뒤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대요.
1: 구조된 멍멍이군요. 네. 그런데 이거 잘생겼다 못생겼다에 인간의 편견 아닌가요? 동물계에서 어떻게 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화면에 띄워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멍멍이가 못생겼나요? 아, 전 너무 귀엽기만 한데.
28: 그러니까요. 아, 저도 보면서 아니 뭐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1: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둘과 약간 닮은 듯한 느낌도. 어쨌든 이제
28: 혀가 좀 길죠.
1: 비슷합니다. 예, 예. 아침에 좀 웃으시라고 저희가.
28: 이 지니루 강아지가 4년 전에 한국 산악지역 이 산에서 나무상자에 갇힌 데 발견이 됐대요.
1: 갇혀서 구조됐군요.
28: 네, 그래서 원래는 도축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라는 게 그들의 추측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에 입양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도 나가고 이 독특한 외모에 자신을 매력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서 이번에 우승을 해서 상금 5천 달러를 받게 됐고요. 예. 방송 여러 가지 뭐 아침 방송 같은 데 많이 나가고 말하자면 견생 역전을 이뤄냈다.
1: 한국산에서 도축장으로 갈 것 같았던 퍼그. 이 얼굴이 납작한 견종 아시죠 여러분.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이용주 외신캐스터 코너 저희가 나중에 업로드할 건데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면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견생 역전이네요.
28: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일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뭐 초등학교나 호스피스 시설 맞아요. 이런 데 방문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기쁨을 더 주고 네. 가장 못생긴 게 그 왕관의 그 무게를 견디는 네. 삶을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자, 이 구조된 지니 루 한국에서 구조돼서 미국 가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에서 우승했고 상금도 5천 달러나 받았거든요. 이 지니 루는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외신 뉴스였습니다. 이용주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8: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6: 한밤중에 시간당 최대 100mm 안팎의 역대급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8: 매너 뚜껑도 다 열리고 다 그랬어요.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7: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윗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9: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7: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10: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주방에 모고 다 들어오고.
7: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 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21: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7: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3: 언제 그대로 갈게요.
7: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5: 아파트와 학교, 주차장까지 마을이 완전히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6: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마을 골목은 거센 물살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 시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모두 5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12: 거의 가슴바까지 와서로 못 가고 뒤로 돌아가서로 가서 구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알면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든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11: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13: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쥐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11: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 문제는 비가 아직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6: 앞서 내린 극한 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주의가 필요한데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자세한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14: 네, 오늘 새벽 3시와 1시 45분쯤 경남 거제와 통영에 각각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경남권의 경우 오늘 정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극한 호우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로선 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해당 시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까지 남해안 집중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은 피해 지역에 국가 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 펌프차와 회복지원 차량 등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5: 경남 거제에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6: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였는데요.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5: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0: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급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15: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5: 경남 남해안에 쏟아진 역대급 호우는 비유하자면 마치 고압호스로 물대포를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수준이었습니다.
6: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이유는 소멸한 태풍이 남긴 나비 효과로 분석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도로는 거대한 강으로 변했고 하천과 계곡은 흙탕물이 되어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립니다. 광복절 연휴 전남 광주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남 남해안에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의 발단은 중국에서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의 잔해. 이 비구름이 남쪽의 열대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채 북상한 겁니다. 특히 대기 하층 상공에 강력한 바람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의 고기압 사이에서 남해안에는 시속 50km가 넘는 좁고 강한 강풍대, 즉 하층 제트가 형성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 다습한 비구름은 이 고속의 바람길을 타고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폭탄이 마치 고압호스로 물을 뿌리듯 쉴 새 없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산맥지형과 부딪힌 곳에서는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몇 시간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2: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쪽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3: 네.
2: 다음엔 저 남풍이 불다 보니까 남풍으로 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 쪽. 이쪽이 상당히 그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기압계 자체 이동이 굉장히 늦었어요.
3: 네네네.
2: 늦다 보니까 기록적인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15: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지반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데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로 사면이 매우 취약해진 만큼 추가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이렇게 뜨거운 바다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 기압계를 크게 흔들어 놓으면서 극한 호우로 이어졌는데요.
6: 불안정한 대기 흐름은 비가 그친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홈,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빗겨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기습호우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17: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6: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기압기가 재정비되면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18: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한 소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최초로 1인 1표제가 적용돼 모든 권리당원이 같은 비중으로 투표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 당정 일치를 내건 김민석, 선명한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 간 경쟁에서 당심이 선택한 건 김민석 당선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계속된 하락에 데드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명청대전 이야기까지 나온 당청 관계보단 안정감을 선택한 겁니다.
1: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0: 충청과 영남, 강원, 수도권까지도 두 후보 간 박빙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승부의 분수령이 된 건 민주당의 뿌리이자 핵심 호남이었습니다. 넉넉한 과반 57.5% 표심을 밀어줬는데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이끌 최적임자로 김 후보를 낙점했다는 분석입니다.
1: 대통령의 역사적 승부수이기 때문에 김민석도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0: 다만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개파간 벌어졌던 치열한 경쟁은 친청계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인미에 김용호 후보가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원조 친명 김용 후보의 표를 몰아주려 했지만 한민수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2: 기승전 정청래! 정청래가 그렇게 죽을 줄 알겠습니까? 누가 반명이고 누가 분열주의자고 누가 신천입니까?
0: 최종적으로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켰고 이성윤, 한민수 후보까지 3명이 당선됐지만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후보 2명만 선출됐습니다.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예정이라 최고위원회의 과반수를 유지하는 데 무리는 없지만 무게감이 더 큰 선출직 최고위원은 친청계가 다수가 된 겁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정청래, 송영길 두 후보에게 많이 배웠다, 영광이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분출한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포용과 통합에 이르는 것이 김 대표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새롭게 출범한 김민석 후의 당면 과제는 전당대회 기간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 봉합입니다. 당장 개파 간 대결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생결단 혈투의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한 달에 걸친 사투 끝, 엇갈린 결과를 받아든 주자들은 희비를 뒤로 한 채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으며 일단 훈훈한 마무리를 연출했지만 원팀 봉합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합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당대회 전날 밤 최고위원 과반을 노린 신명계 후보들의 기습 사퇴와 친청계의 반발은 골물대로 골문 개파 간 골과 반목의 불씨를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5: 어제는 최고위로 후보 두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습니다. 이것이 밀집 약점지 아니겠습니까?
4: 적통 논쟁부터 명청대전, 자기 정치 공방을 거치며 극단으로 치달은 진영 대결은
6: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4: 급기야 신천지 의혹 제기를 계기로 서로를 향한 징계의 예고까지 이르렀습니다.
7: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4: 당심 경쟁이 과열되다 못해 공존이 어려운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당대회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목소리를 낸 이유기도 합니다.
8: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9: 경쟁이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4: 일단 조만간 본격화될 당직 인선이 첫 시험대가 될 거로 보이는데 김 대표가 후보 시절 개파와 지지 여부를 떠나 실력과 역량 중심의 탕평 인사를 공언한 만큼 통합형 인사의 중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내 갈등 봉합과 함께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김민석호 출범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지도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
3: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선 직후 경남 거제의 수해 현장을 찾아 여당 대표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0: 김 대표는 승리가 기쁘다기보다 그저 일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라며 밤낮 없이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나갑니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새벽부터 뜁니다.
2: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김민석 신임 대표. 전당대회가 끝나자 새 지도부와 짧게 회의를 연 뒤 경남 거제의 수해 현장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한밤중 산사태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을 관계자들과 점검하고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된 사회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민들의 생활환경과 심리 지원 현황을 두루 보고받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심리적 트라우마가 모든 케이스에 다 굉장히 크고 그때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2: 김 대표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SNS에 글을 올려 승리가 기쁘다기보다 그저 일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라며 새벽부터 밤까지 민생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선 날부터 곧장 일정을 시작한 김 대표는 취임 첫 주 전국을 돌며 현장 중심의 상징적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당의 뿌리인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내일은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까지 당의 정통성을 새기는 행보로 새 지도부의 출발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와 낙선자와 함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건 전당대회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씻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 야당을 동반자로 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간 일극 체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국민의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선출 직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강한 여당보다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온 점을 의식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제기는 폭력이라는 김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일극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5: 잘못된 야당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의 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날선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될 거란 우려부터 견제 없는 독주 모드로 국민 저항이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내 중진 간의 이른바 골프 회동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과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날선 반응을 거듭 내놓기도 했습니다.
6: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다만 야당 대표와 손도 잡지 않겠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이번에 협치 국면이 실제 진전될 수 있을 거란 일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누적 강수량 900mm를 넘어선 거제시를 비롯해 경남 남해안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새벽 시간 4차례나 발송됐습니다.
1: 기존 호우 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로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의 호우 때 발송되는데 이렇게 수차례 발송된 건 처음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 시간에 무려 150mm가 넘는 기습 폭우로 도심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던 지난해 9월 군산.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비는 차량 침수나 하천 고립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로 직결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이 극한 호우의 위험을 미리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를 도입했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가 관측되는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때 발송합니다. 받는 즉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라고 유도하는 건데 지난달 17일 대구 수성구 주민들이 처음 문자를 받았고 이번 경남 해안가 주민들이 두 번째입니다. 15분 동안 강수량이 25mm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들에 새벽 1시대부터 4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거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mm, 30분만 내려도 침수되는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SNS에도 새벽에 긴급 문자를 보고 놀라 잠에서 깼다며 폭우 영상을 첨부한 게시글도 잇따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재난성 호우 문자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하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합니다.
3: 순식간에 1, 2분 사이에 물이 확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가 이미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하 공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문자 받으면 지체 없이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2: 최근 몇 년 사이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문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0: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1: 거제에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세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5: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4: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6: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아래 성지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4: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토사,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낙석 등에 부서진 차량도 많았습니다. 산사태 이후에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이렇게 아파트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부산에서도 단비인 줄만 알았던 비가 100mm의 물폭탄으로 변하면서 도심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 극한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해변 낚시용품 가게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낡은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출입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 안쪽도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부산 서부권에 쏟아진 비는 많게는 시간당 100mm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 있던 낚시용품 수천만 원어치가 못 쓰게 됐습니다.
9: 여기 새벽에 약 물으려고 나왔는데 물 이제 중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약을 물으려면 정수기 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쫄깃쫄깃 휘쳐지더 뭐 한 조각이 폭 터져가고 그나마 삼촌이 내려와갖고 칼 갖고 복판에 찢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8: 흙탕물에 잠긴 보일러 주변에 떨어진 파이프와 부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줬지만 안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된 데다 대형 보일러와 기포를 만드는 장치 등 핵심 장비도 모두 고장나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 제가 5시쯤 돼서 내려가니까 주릉주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장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그 히트펌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8: 광복절 연휴 부산 서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나오며 현장 일부가 물에 잠겼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연휴 기간 재난성 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새벽 사이 거제와 통영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는데요. 자세한 비 현황과 전망,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1: 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남해안 쪽에 여전히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상에서 또다시 강수대가 발달한 모습인데요.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새벽부터 경남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빗줄기가 시간당 5mm 안팎으로 약한 상황이고요. 부산 영도에 시간당 10mm 안팎에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거제는 95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영에도 76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오후에는 또다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영남 일부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비탈과 같은 위험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요. 국민들은 재난문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산사태특보가 내려지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많은 전문가는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유토권 기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여러 차례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엔 전격적으로 모든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13: We stop playing those war games that cost us a fortune. You know, we're spending a fortune every number of months we're doing war games with South Korea. I said I want to stop that and I will stop that and I think it's very provocative.
12: 이번 훈련 축소 지시도 이런 평소의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반전의 카드가 절실한 게 사실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방 예산과 핵심 무기가 소진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주둔했던 조지 워싱턴호까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에는 항공모함이 한 척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다소 관련이 없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란 전쟁에서 한국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었습니다.
14: It is very unclear, you know, what the real underlying reason for all of this was. So there's a lot of mixed messaging here.
12: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미 국방부조차 당황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갑자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민주당과 많은 대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가 근시안적인 실수이며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서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지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북미 정상 간 우호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한미 양국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훈련을 긴밀히 조율해왔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공조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아무런 방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 주말을 맞아 딸과 부인 등 가족과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6: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낭만을 더해준 국립교회단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15: 광복절 경축 공연인 만큼 박태성 내각 총리 등 당과 내각 수뇌부가 총출동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7: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기에는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다.
15: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차 북미회담 당시인 지난 2018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가 절박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북미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훈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대신 한미훈련은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도 아직 공식적으로 훈련 축소를 우리 측에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추모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등도 자리할 예정인데 애초 참석 예정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비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를 찾으면서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내지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죠. 피고인이자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모두 오는 21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파장이 컸습니다. 1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핵심 인물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일주일에 세 번씩 통화했다고 증언했고 오 시장의 경우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두 1심 재판부 모두 명 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측면은 있다고 봤습니다.
19: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중앙 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18: 반면 김영선 전 의원의 1심 재판부나 김건희 씨의 2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습니다. 이들 재판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명 씨로 인해 이뤄졌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해당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던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두 재판의 유무죄는 물론 유죄일 경우에 형량까지 관심의 대상인데 주요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0: 한밤중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뒤 오토바이로 도주한 미성년자가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9일부터 사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에 들어가 키오스크를 망치로 부숴 현금 87만 원을 훔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시청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 불이 난 곳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벌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부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우리나라의 가계빚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늘어나 1분기 말엔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조만간 공개할 2분기 가계부채 잔액 잠정치는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른바 B2가 확산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입니다. 문제는 물가 관리에 나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22: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21: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증가 등 부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로 소비 여력이 줄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8.6%로 미국 68.1%, 일본 61.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조였던 대출을 일부 풀었는데 이와 동시에 이미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LG전자의 로보틱스 사업 핵심 거점을 찾습니다. 황 수석 이사는 오늘 서울 서초구 LG전자 연구개발 캠퍼스에 방문해 로보틱스 사업 관련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물리적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LG전자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1: YTN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7회 중학생 영어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한 팀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 단상에 올라선 중학생이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칩니다. 민족 갈등을 겪은 국가에서 민족 정당을 금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3: As everyone is doing it and also it actually benefits them, they will be pressured into like only selecting someone of their own ethnic group.
2: 여러 팀을 꺾고 올라온 자리인 만큼 양보 없는 논쟁이 이어집니다.
3: Because they're representative, they're the true opinions can be freely expressed.
2: 우승이 결정되는 마지막 토론까지 학생들은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 국제 부문에서는 피넛버터 앤 젠 팀이, 국내 부문은 인페르노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 디베이트를 진행하면서 좀 더 그 디베이트나 뭐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그 크리티컬 띵킹이나 비판적 시각 같은 거를 더 깊게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4: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5: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26: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61.
2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탁보 시작합니다.
4: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5: 한밤중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7: 매너 뚜껑도 다 열리고 다 그랬어요.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6: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윗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8: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6: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9: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주방에 모고 다 들어오고
6: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 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10: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6: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11: 언제가 내려갈기고.
6: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이런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5: 거제에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세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13: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12: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14: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아래 성지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2: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토사,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낙석 등에 부서진 차량도 많았습니다.
15: 산사태 이후에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이렇게 아파트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12: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4: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6: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그리고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4: 부산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5: 극한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해변 낚시용품 가게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낡은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출입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 안쪽도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부산 서부권에 쏟아진 비는 많게는 시간당 100mm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 있던 낚시용품 수천만 원어치가 못 쓰게 됐습니다.
18: 여기 새벽에 약 물으려고 나왔는데 물 이제 중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약을 물으려면 정수기 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쫓깃쫓깃 쳐지더만 한 손가락이 폭 쳐지고 그나마 삼촌이 내려와갖고 칼 갖고 목판에 찢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17: 흙탕물에 잠긴 보일러 주변에 떨어진 파이프와 부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줬지만 안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된 데다 대형 보일러와 기포를 만드는 장치 등 핵심 장비도 모두 고장나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9: 제가 5시쯤 돼서 내려가니까 출렁출렁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장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그 히트펌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17: 광복절 연휴 부산 서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나오며 현장 일부가 물에 잠겼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경남 거제에는 새벽 동안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네 차례나 발송됐습니다.
5: 시간당 강수량 100mm라는 게 어느 정도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

0: 시속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1: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2: 일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산사태 우려가 잦아든 건 아닙니다.
3: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4: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5: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4: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상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속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4: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네,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을 포함한 남해안엔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3: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은데요.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현재 남해안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지만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정오까지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그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앞선 집중호우로 대피한 이재민들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해당 시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까지 남해안 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은 피해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 펌프차와 회복지원차량 등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2: 네, 자세한 피 현황과 전망,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네,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7: 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남해안에 여전히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상에서 또다시 강수대가 발달한 모습인데요.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지고 제주도 서귀포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거제는 95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영에도 76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오후에는 또다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영남 일부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비탈과 같은 위험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요. 국민들은 재난문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산사태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2: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남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휴 3일 동안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가 내렸습니다.
3: 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2: 자, 이번 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에 달하는 비가 단 3일 동안에 쏟아졌다. 이게 경남 남해안의 상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8: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그 극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2: 네.
8: 조금 전에 집계에서도 보면 어제 오후 집계로만 봐도 90%인데 이제 연간 평균 강수량이 거제가 930mm 정도, 그리고 그 통영이 730mm 정도 되니까
2: 예.
8: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한철 전체 내릴 비가 3일 만에 다 내린 상태가 되고요. 지금도 이제 그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강우 이후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예, 비가 많이 내린 것도 걱정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운 것 같은데 방재 측면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8: 지금 현재 그 호우에 있어서도 사망자도 발생을 예. 하셨고 그리고 사망자께서는 집에 계시다가 산사태로 예. 피해를 입으셨죠. 그래서 거제 부상자도 거제 두 분, 통영 한 분, 울산 한 분 이렇게 퍼져 있는데 방재 측면에서는 지금 재난이 2차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부분에 있어서는요. 비가 그친 상황에서 이제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2: 예.
8: 저 같은 경우는 호우를 직접 당한 지금 거제, 통영,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 단계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산사태라는 건 광역적인 위험성을 좀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비는 아무래도 지역에는 극한호우로 집중이 됐지만 넓은 지역에 오는 비는 몰리게 돼 있잖아요.
2: 네.
8: 그러니까 이게 스며들면서 땅 밑으로 몰려드는 것은 낮은 곳에 저지대 취약한 부분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상태가 되겠고요. 48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이건 최소 2주 이상은 경사지, 축대 이런 부분은 위험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2: 그러니까 비는 그쳤고 호우주의보도 해제가 됐지만 산사태 위험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네요.
8: 그렇습니다. 최소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 보고요.
2: 예.
8: 그리고 2주 정도 이상은 그런 경사지, 그 산행 이런 것들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3: 지금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나 지반 쪽이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위험한 겁니까? 그쪽에 피해 계신 상황인데 얼마나 시간을 두고 돌아가셔야 되는 건가요?
8: 네, 수치 하나로 예. 모든 장소의 것들을 꿰뚫을 수는 없지만 2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그 경남 지역은 가뭄 때문에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3: 예.
8: 이게 연휴 기간에 이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니까 해제가 하자마자 또 예상을 뛰어넘는 극한호우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마르고 가뭄 상태에 비가 왔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고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사고에서도
3: 예.
8: 오랫동안 그 자리를 사고 없이 버티던 아파트에서 댁내에 계시던 주민께서 사고를 안타깝게 당하셨어요.
2: 예.
8: 이것처럼 어디도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더욱 취약한 저지대, 축대, 경사지, 산행 이런 것들은 위험한 곳은 살피시고요. 그리고 갈지 안 갈지 판단할 수 있는 곳은 가지 말으셔야 되겠죠.
2: 알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 그리고 더 주의해야 될 점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그 기상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와 통영 굉장히 송곳적으로 피해가 폭우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송곳 폭우가 발생한 배경은 뭡니까?
8: 네, 일단 기상적으로는 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태풍보다는 훨씬 더 약한 저기압의 그 기류가 있는데. 예. 그 태풍은 북반구 이제 기류는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층 제트의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고기압 기류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바람길이 그 사이로 바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호우가 내리는 부분도 큰 비가 올 것은 예상을 했지만 예. 문제는 저 고기압의 쪽에 정체가 되면서 하층 제트가 고기압을 만나서 바다 따뜻한 바닷물을 수증기를 뿜어 올려서 끌어올리고 이것을 그 남해안 산지대랑 만나면서 비를 한 곳에 뿌려 내리는데 고기압을 만나면서 정체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비구름을 단시간 동안 쏟아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3: 예. 많은 비가 피해를 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상청에서는 당초에 한 200mm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불경 지역에 900mm 넘는 비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8: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상청에서의 예. 그 뭐 과잉 예보 논란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이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보면은
3: 과소.
8: 피해 과소에 대해서 예보 논란도 예.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근데 예. 이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극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송곳 호우라고 하셨는데 고기압 쪽에 정체가 되면서 바람길이 좁아지면서 비구름을 많이 내릴 거다. 이거는 매우 강한 비일 것이라고는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압에서 정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 수시간 단위로 기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 예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하루 전 뭐 예를 들어 뭐 일과를 계획한다고 하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니까 우산을 쓸까 말까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2: 예.
8: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요 시간 단위 분단이 실시간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의 예보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뭐 그 현재로서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3: 예.
8: 기상청의 예보 탑보다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의 예보에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예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예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사실 선진국과 네. 대비해보면 예보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우 첨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도가 높다 보니까
2: 예.
8: 도심지와 이게 도시 집중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많이 예보를 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2: 예.
8: 근데 하지만 이런 상황은 꼭 예보의 잘못이라기보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봐도
2: 예.
8: 첨단적이긴 하지만

0: 반열인지 구분이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호우에 있어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탓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런 침수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책임도 있겠고요. 또 산사태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또 산림청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재난은 이제는 강력화되면서 서로 교집합이 생기죠. 지진 이후에 사망자보다 대형 강진에서는 지진 이후에 2차 피해 사망자가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1: 예.
0: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진에 의한 지금처럼 산사태가 수십 년, 백 년, 이백 년을 버텨오던 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1: 예.
0: 산사태의 피해는 당장 어쩔 수 없다는 재난 그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따른 2차 피해는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서로 복합적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준비할 게 아니고
1: 예.
0: 매우 첨단적이고 복합적으로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1: 예. 교수님 이제 그 남부 지역에 폭우가 좀 잦아드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집안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여서 위험할 것 같은데 복구 작업할
0: 역한 재난은 앞으로 또 더 기록될 것입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장소는 어느 한 군데만 국한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알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만 산사태 앞으로 더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침수 이런 위험들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2: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들, 어떤 징후가 보이면은 대피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도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당장 그 해당 지역 그 우리 국민분들 오늘 아침만 해도 이제 출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하천 지역에 급류가 생길 것이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산사태 주의 단계이긴 한데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산사태 붕괴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1: 예.
0: 또 밤사이 미처 신고가 안 들어간 도로 지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 경사지, 축대 이런 곳에 가능하면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1: 예.
0: 그리고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항상 상황을 살피셔야 하는데 직접 가서 살핀다는 지금의 단계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 있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2: 그렇죠.
0: 접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그리고 상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있으면 신고를 하셔서 알리셔서 피해 확산을 막으셔야겠습니다.
1: 예, 일단 그 산사태 위험 지역 근처는
0: 네.
1: 되도록이면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0: 네.
1: 그 침수와 범람도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반복이 되는 상황인 건데 범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이미 그 차의 바퀴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0: 네.
1: 차를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주행 중일 때는 또 대응 요령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매우 긴박한 전해지는 뉴스로도 아파트 주차장도 침수가 돼서
1: 예.
0: 차량을 이동하다가 이동이 안 되니까 창문으로 탈출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은 일단 도로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 도로가 배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걸 판단을 할 때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30cm를 위험의 한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차량이 뜨게 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한계로 보게 되면 인도와 차도를 경계하는 그 보도, 인도 턱이 있죠. 그 보도 턱 정도가 안 보이는 정도,
1: 예.
0: 약 1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보인다면 그곳은 벌써 도로가 배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1: 인도가 예. 잠긴 지역이면 이제 가면 안 됩니까?
0: 그렇죠. 인도의 높이까지 차도에 물이 차 있다고 하면 그 차도는 배수 기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2: 예.
0: 진입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1: 예.
0: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저지대 지하차도는 우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 대피 요령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0: 네, 호우의 그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남부 일부 지역을 해가지고 호우는 계속 올 건데 비는 계속 내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 이후에 지금 오늘도 폭염 그 일기예보가 있겠고요.
1: 예.
0: 그러면 말씀드린 가뭄 이후에 또 호우 이후에 폭염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블록을 쌓듯이.
2: 아, 예, 예.
0: 네, 그래서 지금 이재민 분들의 대피 상황에서 위생 상태 그리고 복구할 때도 2차 감전이나 가스 이런 유출도 봐야 되겠고요. 지금 도로 유실 때문에 가스 배관을 위해를 위험을 알리는 보호 테이프까지 노출되고 이런 사례들도
1: 예.
0: 지금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판단보다 정부, 지자체의 안내와 통제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하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재민 방역과 그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폭우와 또 피해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1: 1차 과반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적용한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부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친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거쳐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택을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에게 다시 나누어 더한 결과 최종 득표율은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50.7%로 김 대표의 49.3%를 근소하게 이겼지만 김 대표는 전국 대의원에서 66.69%, 권리당원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를 앞서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4: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2: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5명은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18.3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5: 언론개혁 외길 30년, 언론을 구석구석 아는 제가 잘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2: 4선의 현직 의원 신분인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이번 당선으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선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6: 김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비피해 점검을 위해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선을 곧바로 단행하는 등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혼전을 거듭했던 최고위원 선거에선 친정청래계 3명과 친명계 2명이 당선됐습니다. 득표순으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요. 특히 최민희 후보는 1위를 차지하며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전당대회 하루 전에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전격 사퇴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원조 친명 김영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1: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고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7: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저마다의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 야당을 동반자로 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간 일극 체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국민의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선출 직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강한 여당보다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온 점을 의식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제기는 폭력이라는 김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일극 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9: 잘못된 야당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의 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날선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될 거란 우려부터 견제 없는 독주 모드로 국민 저항이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내 중진 간의 이른바 골프 회동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과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날선 반응을 거듭 내놓기도 했습니다.
10: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 다만 야당 대표와 손도 잡지 않겠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이번에 협치 국면이 실제 진전될 수 있을 거란 일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추모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비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를 찾으면서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다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거제에는 200년에 한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1: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2: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급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1: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이번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 다급했던 상황은 50개 넘게 발송된 재난 문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일요일 밤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불거졌고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처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거제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며 캠핑장이며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자 새벽 2시 10분 거제시는 저녁에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0분 뒤 문동저수지가 원류 위험에 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서정천이 범람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를 넘자 수월천, 고현천 등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쳤습니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시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터미널까지 침수되자 새벽 5시 12분 거제시 전역에 버스가 끊겼고 곧이어 택시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 일대에서만 구조 침수 피해 신고가 1,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아주동과 이룬면에선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거제 지역에 발송된 수십 개의 재난 문자는 당시 호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단비가 될까 했던 비는 건어물 상가와 캠퍼스를 휩쓰는 등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광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냈습니다.
1: 목포의 상습 침수 지역 피해는 예고된 인재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수마가 핥히고 간 목포 마른 해산물 거리입니다. 다시마 등 물이 담긴 해산물을 말려보지만 대부분 내다 팔 수 없게 됐습니다.
5: 얼마나 찼는지 이까지는 찼어요. 위에까지, 가게 안에까지.
6: 진짜 한 3,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앞에 이제 일 안 했을 때 또 저쪽에 들어와가고 그때 그렇게 이제 그때는 방에는 안 들어온 게 막 방으로 쳐였는데 여기는 다 벙벙하니까 어디다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배렸어요.
4: 보건당국은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영산강에서 흙탕물이 밀려들면서 이곳 목포대교 일대는 물빛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유달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휩쓸고 간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캠퍼스. 물을 빼고 방역까지 했지만 실험실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습니다. 재난 때 대피소로도 쓰이는 캠퍼스에 또 침수 피해가 난 겁니다. 그나마 방학이어서 다행이었지 학기 중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7: 침수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학생들을 안전 불감증과 재난 사고로부터 꼭 지켜낼 것입니다.
4: 목포를 중심으로 침수 등 비 피해 접수 사례는 모두 140여 건. 밭작물 해갈에는 도움을 준 오랜만에 비었지만 적지 않은 생태기도 남겼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0: 올 여름부터 호우 재난문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에 발송되는 문자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8: 어제 경남 남해안에서는 이 긴급문자가 수차례나 울렸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0: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9: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뜨거운 바다에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 기압계를 크게 흔들어 놓으면서 이게 극한 호우로 이어졌습니다.
8: 불안정한 대기 흐름은 비가 그친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홈,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기습호우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12: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1: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기압기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13: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한 소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이 또 쏟아졌죠. 이번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고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일까요? 시점도 내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언급했네요.
1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응답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5: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16: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15: Has he?
16: Yeah, he has.
14: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바이든, 오바마 전 대통령을 싫어했지만 항상 나를 매우 존중해왔고 나와는 아주 잘 지냈다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통화를 갖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에게 3만 9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 9천 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 8,500명을 또 잘못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돕는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집권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 일부 관철시켰지만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되돌렸다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의 후폭풍 계속되고 있죠.
14: 네, 그렇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한군 병력의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와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한미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 의원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또 다른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실패작인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고 70년 동맹인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CNN 기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7: Did he ask you specifically to scale back on those?
18: Quiet.
17: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18: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17: I was trying to...
14: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발표할 변경사항이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몇 시간 만에 급히 수정한 것으로 이행 작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는 미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북한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 주말을 맞아 딸과 부인 등 가족과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9: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낭만을 더해준 국립교회단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4: 광복절 경축공연인 만큼 박태성 내각총리 등 당과 내각 수뇌부가 총출동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기에는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다.
4: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차 북미회담 당시인 지난 2018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가 절박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북미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훈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대신 한미훈련은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도 아직 공식적으로 훈련 축소를 우리 측에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의 우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2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장질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만성기침, 알러지 비염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위장을 거쳐 오늘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퀄리티가 되어야 위장과 십이지장 중간에 있는 유문이 열리면서 받아주게 됩니다. 이 유문은 산성에는 쪼그라들고 알칼리성에는 넓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몸에서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 즉 통과하려는 내용물이 크기, 단단함, 산성도 이 모든 것이 합격을 해야 통과를 시킵니다. 모두 고기를 드시고 배가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십이지장 궤양은 3, 40대의 젊은 나이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나이대는 직장인이 많고 보통 1시간 정도 주어지는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십이지장은 운동 중추뿐만 아니라 사고 중추의 자극을 쉽게 받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뇌를 사용하면은 특히 십이지장에 부담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십이지장은 공복 시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벽에 통증이 심해서 잠에서 깨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혹시 암은 아닌지 걱정을 하셔서 1, 2년에 한 번씩 위장 내시경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장 내시경은 위장을 위, 아래로 샅샅이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벽 세포의 파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수면 마취제의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이 불편하시다고 하여 내시경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십이지장 귀향은 오래되어도 암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암을 걱정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소화기는 정신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사는 언제나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에 대해 잘 설명하여 환자를 이해시키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위장장애는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2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4: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5: 한밤중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7: 맨홀 뚜껑도 다 열리고 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렇게 왔습니다.
6: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8: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6: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9: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주방에 모고 다 들어오고
6: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앓힌 차도가 산산조각 났고 산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10: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6: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11: 언제가 내려갈기고.
6: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이런 기록적인 폭우에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5: 거제에선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해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아파트가 토사에 뚫렸습니다. 3대 가득 쌓인 토사에는 구조물과 가구 등이 뒤엉켰습니다. 산사태가 아파트 1, 2층 세대 8곳을 덮친 시각은 새벽 4시 20분쯤.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반대편에서 난 산사태로 토사가 아파트를 관통하는 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한 곳에서 주민 한 명이 토사에 파묻혔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얼굴이 토사에 묻히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웃들이 힘을 모아 구조했습니다.
13: 거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꼬마애는 안방 큰 쪽에 있었고
12: 소방당국은 오전 7시에 두개동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이후 추가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14: 아파트에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아래 성지중학교로 긴급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2: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토사,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낙석 등에 부서진 차량도 많았습니다.
15: 산사태 이후에도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이렇게 아파트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는 거제시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12: 아파트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히기도 하고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거제 시내 도로 곳곳이 막혀 사고 현장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4: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임영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6: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마을 골목은 거센 물살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 시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모두 5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17: 거의 가슴바까지 와서로 못 가고 뒤로 돌아가서로 가서 구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알면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든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16: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18: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쥐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16: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4: 부산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5: 극한 호우는 잦아들었지만 지반이 약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해변 낚시용품 가게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낡은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출입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건물 안쪽도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부산 서부권에 쏟아진 비는 많게는 시간당 100mm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에 있던 낚시용품 수천만 원어치가 못 쓰게 됐습니다.
20: 여기 새벽에 약 물으려고 나왔는데 물 이제 중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약을 물려면 정수기 물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쫓깃쫓깃 쳐지더 보면 한 손가락 폭 쳐지고 그나마 삼촌이 내려와갖고 커갖고 복판에 찢었어요. 우리 아저씨하고.
19: 흙탕물에 잠긴 보일러 주변에 떨어진 파이프와 부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네 목욕탕 지하실이 폭우에 침수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을 빼줬지만 안쪽이 온통 흙투성이가 된 데다 대형 보일러와 기포를 만드는 장치 등 핵심 장비도 모두 고장나 영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1: 제가 5시쯤 돼서 내려가니까 주눅주눅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장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그 히트펌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우겨우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19: 광복절 연휴 부산 서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만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바람에 가로수는 물론 신호등까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곳도 많았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나오며 현장 일부가 물에 잠겼고 오래된 빈집들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예 무너졌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경남 거제에는 새벽 동안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4차례나 발송됐습니다.
5: 시간당 강수량 100mm라는 게 어느 정도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 건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2: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0: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4: 일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산사태 우려가 잦아든 건 아닙니다.
5: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극한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1: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2: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산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1: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네,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을 포함한 남해안엔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5: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많은데요. 날이 밝는 대로 복구 작업이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자세한 상황 전해 주시죠.
23: 네, 현재 남해안 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와 통영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령됐지만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정오까지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그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앞선 집중호우로 대피한 이재민들도 마음을 쉽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정부가 집계한 이재민은 모두 564명으로 이 가운데 240여 명이 해당 시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은 경남 통영과 거제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제까지 남해안 호우로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입니다. 경남 거제 옥포동의 아파트에서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거제와 통영, 울산 등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은 피해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3차례 발령해 펌프차와 회복지원차량 등 장비와 추가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서 복구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4: 네, 자세한 피해 현황과 전망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네, 원희다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3: 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호우 피해가 컸던 경남 남해안에 여전히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상에서 또다시 강수대가 발달한 모습인데요.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빗줄기가 약해지고 제주도 서귀포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경남 거제는 95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영에도 76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오후에는 또다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영남 일부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비탈과 같은 위험지역으로의 접근은 절대 삼가시고요. 국민들은 재난문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산사태특보가 내려지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4: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남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연휴 3일 동안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가 내렸습니다.
5: 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어서 오세요, 교수님.
4: 자, 이번 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비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평년 여름철 강수량의 90%에 달하는 비가 단 3일 동안에 쏟아졌다. 이게 경남 남해안의 상황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7: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우 그 극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4: 네.
7: 조금 전에 집계에서도 보면 어제 오후 집계로만 봐도 90%인데 이제 연간 평균 강수량이 거제가 930mm 정도, 그리고 그 통영이 730mm 정도 되니까
4: 예.
7: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름 한철 전체 내릴 비가 3일 만에 다 내린 상태가 되고요. 지금도 이제 그 강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강우 이후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예, 비가 많이 내린 것도 걱정이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운 것 같은데 방재 측면에서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7: 지금 현재 그 호우에 있어서도 사망자도 발생을 예. 하셨고 그리고 사망자께서는 집에 계시다가 산사태로 예. 피해를 입으셨죠. 그래서 거제 부상자도 거제 두 분, 통영 한 분, 울산 한 분 이렇게 퍼져 있는데 방재 측면에서는 지금 재난이 2차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산사태 부분에 있어서는요. 비가 그친 상황에서 이제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주의 단계라고 하는데
4: 예.
7: 저 같은 경우는 호우를 직접 당한 지금 거제, 통영,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 단계 이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산사태라는 건 광역적인 위험성을 좀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비는 아무래도 지역에는 극한호우로 집중이 됐지만 넓은 지역에 오는 비는 몰리게 돼 있잖아요.
4: 네.
7: 그러니까 이게 스며들면서 땅 밑으로 몰려드는 것은 낮은 곳에 저지대 취약한 부분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이 닥친 상태가 되겠고요. 48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이건 최소 2주 이상은 경사지, 축대 이런 부분은 위험을 주의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4: 그러니까 비는 그쳤고 호우주의보도 해제가 됐지만 산사태 위험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네요.
7: 그렇습니다. 최소 48시간이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 보고요.
4: 예.
7: 그리고 2주 정도 이상은 그런 경사지, 그 산행 이런 것들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5: 지금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나 지반 쪽이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위험한 겁니까? 그쪽에 피해 계신 상황인데 얼마나 시간을 두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7: 네, 수치 하나로 예. 모든 장소의 것들을 꿰뚫을 수는 없지만 2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그 경남 지역은 가뭄 때문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5: 예.
7: 이게 연휴 기간에 이제 비가 좀 올 것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되니까 해제가 하자마자 또 예상을 뛰어넘는 극한호우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마르고 가뭄 상태에 비가 왔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고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사고에서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사고 없이 버티던 아파트에서 댁내에 계시던 주민께서 사고를 안타깝게 당하셨어요. 예. 이것처럼 어디도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더욱 취약한 저지대, 축대, 경사지, 산행 이런 것들은 위험한 곳은 살피시고요. 그리고 갈지 안 갈지 판단할 수 있는 곳은 가지 말으셔야 되겠죠.
4: 알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 그리고 더 주의해야 될 점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그 기상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와 통영 굉장히 송곳적으로 피해가 폭우가 집중이 됐습니다. 이런 송곳 폭우가 발생한 배경은 뭡니까?
7: 네, 일단 기상적으로는 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태풍보다는 훨씬 더 약한 저기압의 그 기류가 있는데. 예. 그 태풍은 북반구 이제 기류는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층 제트의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고기압 기류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바람길이 그 사이로 바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호우가 내리는 부분도 큰 비가 올 것은 예상을 했지만 예. 문제는 저 고기압의 쪽에 정체가 되면서 하층 제트가 고기압을 만나서 바다 따뜻한 바닷물을 수증기를 뿜어 올려서 끌어올리고 이것을 그 남해안 산지대랑 만나면서 비를 한 곳에 뿌려 내리는데 고기압을 만나면서 정체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비구름을 단시간 동안 쏟아내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5: 예, 많은 비가 피해를 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상청에서는 당초에 한 200mm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불경 지역에 900mm 넘는 비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7: 네, 지금 현재 이제 기상청에서의 예. 그 뭐 과잉 예보 논란 또 아니면은 또 이런 이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보면은
5: 과소.
7: 피해 과소에 대해서 예보 논란도 예.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근데 예. 이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극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송곳 호우라고 하셨는데 고기압 쪽에 정체가 되면서 바람길이 좁아지면서 비구름을 많이 내릴 거다. 이거는 매우 강한 비일 것이라고는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압에서 정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약 수시간 단위로 기상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 예보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하루 전 뭐 예를 들어 뭐 일과를 계획한다고 하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니까 우산을 쓸까 말까 이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4: 예.
7: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요 시간 단위 분단이 실시간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의 예보도 더욱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뭐 그 현재로서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5: 예.
7: 기상청의 예보 탑보다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의 예보에 집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예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예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7: 사실 선진국과 네. 대비해보면 예보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우 첨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도가 높다 보니까
4: 예.
7: 도심지와 이게 도시 집중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많이 예보를 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4: 예.
7: 근데 하지만 이런 상황은 꼭 예보의 잘못이라기보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봐도
4: 예.
7: 첨단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이런 그 극한의 기후 상황에서는 시간 단위의 정보 접근이 중요합니다.
5: 예.
4: 예보는 어디까지나 예보지 예언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7: 네.
4: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며칠 사이에 재난, 극한 가뭄에서 극한 폭우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이런 정반대 재난 상황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겹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7: 네, 재난을 우리가 대응을 하다 보면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럼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4: 네.
7: 분류를 하다 보면 취약한 부분이 생기는데 어디까지가 누구의 관할인지 구분이 생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호우에 있어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탓할

0: 한 사태의 피해는 당장 어쩔 수 없다는 재난 그 불가항력적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따른 2차 피해는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서로 복합적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준비할 게 아니고 매우 첨단적이고 복합적으로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1: 예, 교수님, 이제 그 남부 지역에 폭우가 좀 잦아드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집안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여서 위험할 것 같은데 복구 작업할 때는 어떤 부분 신경 써야 됩니까?
0: 네. 한자어로 우리가 이제 듣는 개념은 좀 다른데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한자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난에 있어서 복구는 복구라는 단어 느낌 자체가 원상태로 돌린다는 개념이잖아요. 원상태로 재난을 돌리게 되면 그 똑같은 크기나 더큰 재난이 오게 되면 다시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재난을 교훈으로 삼고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도심지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호우입니다. 2002년도에 태풍 루사 때 우리 전국에 97개 공식적인 기록 관측소가 있는데요. 역대 기록 관측의 3위입니다. 그리고 1, 2위가 2000년 태풍 루사 때 대관령 지역 산간 지역이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기록에서는 1위라고 봐야겠죠. 태풍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식 관측에서는 최고의 비가 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영 지역은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재난은 앞으로 또더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어느 한 군데만 국한되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알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만 산사태 앞으로 더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침수 이런 위험들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들, 어떤 징후가 보이면은 대피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도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당장 그 해당 지역 그 우리 국민분들 오늘 아침만 해도 이제 출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하천 지역에 급류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사태 주의 단계이긴 한데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산사태 붕괴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고 또 밤사이 미처 신고가 안 들어간 도로 유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천, 경사지, 축대 이런 곳에 가능하면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근에 계신 분들은 항상 상황을 살피셔야 하는데 직접 가서 살핀다는 지금의 단계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 있는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그렇죠.
0: 접근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그리고 상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있으면 신고를 하셔서 알리셔서 피해 확산을 막으셔야겠습니다.
1: 일단 그 산사태 위험 지역 근처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그 침수와 범람도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마다 반복이 되는 상황인 건데, 범람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이미 그 차의 바퀴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차를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주행 중일 때는 또 대응 요령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매우 긴박한 전해지는 뉴스로도 아파트 주차장도 침수가 돼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이동이 안 되니까 창문으로 탈출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량은 일단 도로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 도로가 배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할때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30cm를 위험의 한계로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가 되고요. 그 정도 되면 차량이 뜨게 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한계로 보게 되면 인도와 차도를 경계하는 그 보도, 인도 턱이 있죠. 그 보도 턱 정도가 안 보이는 정도. 약 1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안 보인다면 그곳은 벌써 도로가 배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1: 인도가 잠긴 지역이면 이제 가면 안 됩니까?
0: 그렇죠. 인도의 높이까지 차도에 물이 차 있다고 하면 그 차도는 배수 기능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진입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저지대 지하차도는 우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 대피 요령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전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0: 네, 호우의 그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남부 일부 지역을 해가지고 호우는 계속 올 건데, 비는 계속 내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 이후에 지금 오늘도 폭염 일기예보가 있겠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가뭄 이후에 또 호우 이후에 폭염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위험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블럭을 쌓듯이.
2: 아, 예.
0: 네, 그래서 지금 이재민 분들의 대피 상황에서

0: 위생 상태 그리고 복구할 때도 2차 감전이나 가스 이런 유출도 봐야 되겠고요. 지금 도로 유실 때문에 가스 배관을 위해를 위험을 알리는 보호 테이프까지 노출되고 이런 사례들도 예. 지금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판단보다 그 정부 지자체의 안내와 통제를 따르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재민 방역과 그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예,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폭우와 또 피해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1: 1차 과반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적용한 끝에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달여 동안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최종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부는 애초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친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 성격의 선호 투표까지 거쳐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의 2순위 선택을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에게 다시 나누어 더한 결과 최종 득표율은 김민석 54.08%, 정청래 45.92%였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50.7%로 김 대표의 49.3%를 근소하게 이겼지만 김 대표는 전국 대의원에서 66.69%, 권리당원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를 앞서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4: 국민 여러분,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2: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끌 최고위원 5명은 최민희, 박선원, 서민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최민희 후보는 18.3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5: 언론개혁 외길 30년, 언론을 구석구석 아는 제가 잘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을 위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2: 4선의 현직 의원 신분인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입니다. 이번 당선으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집권 여당의 선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비피의 점검을 위해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수석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선을 곧바로 단행하는 등 당직 인선과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혼전을 거듭했던 최고위원 선거에선 친정청래계 3명과 친명계 2명이 당선됐습니다. 득표순으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요. 특히 최민희 후보는 1위를 차지하며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전당대회 하루 전에 인미에 김영호 후보가 전격 사퇴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원조 친명 김영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도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1: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고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6: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저마다의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0: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지도부를 향해 야당을 동반자로 보는 책임 있는 여당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간 일극 체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민의힘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선출 직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라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강한 여당보다 책임 있는 여당이 되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이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어 온 점을 의식한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제기는 폭력이라는 김 대표 발언을 거론하며 일극 체제 우려를 내놨습니다.
8: 잘못된 야당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의 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날선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민주당이 총동원될 거란 우려부터 견제 없는 독주 모드로 국민 저항이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내 중진 간의 이른바 골프 회동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할 일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과 골프채를 휘둘렀다며 날선 반응을 거듭 내놓기도 했습니다.
9: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의 연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다만 야당 대표와 손도 잡지 않겠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던 전임 지도부와 달리 이번에 협치 국면이 실제 진전될 수 있을 거란 일부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7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추모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애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비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를 찾으면서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다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거제에는 200년에 한번 내릴 법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1: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당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2: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극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1: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 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0: 이번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 다급했던 상황은 50개 넘게 발송된 재난 문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일요일 밤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불거졌고,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처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거제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며 캠핑장이며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자 새벽 2시 10분 거제시는 전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0분 뒤 문동저수지가 원류 위험에 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서정천이 범람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를 넘자 수월천, 고현천 등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쳤습니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시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터미널까지 침수되자 새벽 5시 12분 거제시 전역에 버스가 끊겼고, 곧이어 택시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 일대에서만 구조 침수 피해 신고가 1,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아주동과 이룬면에선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거제 지역에 발송된 수십 개의 재난 문자는 당시 호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단비가 될까 했던 비는 건어물 상가와 캠퍼스를 휩쓰는 등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광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냈습니다.
1: 목포의 상습 침수 지역 피해는 예고된 인재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수마가 핥히고 간 목포 마른 해산물 거리입니다. 다시마 등 물이 담긴 해산물을 말려보지만 대부분 내다 팔수 없게 됐습니다.
5: 얼마나 찼는지 이까지는 찼어요. 위 위에까지 가게 안에까지.
6: 진짜 한 3,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앞에 이제 일안 했을 때또 저쪽에 들어가고, 그때 그렇게 이제 그때는 방에는 안 들어온 게막 방으로 쳐였는데, 여기는 다 벙벙하니까 어디다 물건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더 배렸어요.
4: 보건당국은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영산강에서 흙탕물이 밀려들면서 이곳 목포대교 일대는 물빛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유달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휩쓸고 간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 캠퍼스. 물을 빼고 방역까지 했지만 실험실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습니다. 재난 때 대피소로도 쓰이는 캠퍼스에 또 침수 피해가 난 겁니다. 그나마 방학이어서 다행이었지 학기 중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7: 침수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학생들을 안전 불감증과 재난 사고로부터 꼭 지켜낼 것입니다.
4: 목포를 중심으로 침수 등 비 피해 접수 사례는 모두 140여 건. 밭작물 해갈에는 도움을 준 오랜만에 비었지만 적지 않은 생태기도 남겼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0: 올 여름부터 호우 재난 문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에 발송되는 문자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8: 어제 경남 남해안에서는 이 긴급 문자가 수차례나 울렸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0: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9: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뜨거운 바다에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 기압계를 크게 흔들어 놓으면서 이게 극한 호우로 이어졌습니다.
8: 불안정한 대기 흐름은 비가 그친 뒤 점차 안정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29도에 육박합니다.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해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과 일본을 관통한 뒤 약화한 15호 태풍 찬홈,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페이러우, 17호 태풍 낭카까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들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부딪히면 한반도 상공에 거대한 대기 불안정 통로가 형성됩니다. 태풍은 비껴갔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어 기습호우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12: 먼 남쪽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수증기를 품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1: 비가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호우를 쏟은 뒤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에 축적되고 기압기가 재정비되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13: 보통 태풍이 북상하면 주변 기압계가 심하게 흔들렸다가 다시 재정비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 태풍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연휴 뒤에는 흔들렸던 기압계가 조금씩 다시 정상을 되찾으며 폭염과 열대야, 소낙성 강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가운데 다시 찾아올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한 소나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0: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이 또 쏟아졌죠. 이번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고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일까요? 시점도 내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언급했네요.
1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응답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5: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16: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15: Has he?
16: Yeah, he has.
14: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바이든, 오바마 전 대통령을 싫어했지만 항상 나를 매우 존중해왔고 나와는 아주 잘 지냈다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 서로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통화를 갖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에게 3만 9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이란에서 진행될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만 9천 명은 실제 주한미군 병력 약 2만 8,500명을 또 잘못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돕는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집권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 일부 관철시켰지만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를 되돌렸다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의 후폭풍 계속되고 있죠.
14: 네, 그렇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북한군 병력의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와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한미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 의원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또 다른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실패작인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고 70년 동맹인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CNN 기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7: Did he ask you specifically to scale back on those? Quiet.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16: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17: I was trying to...
14: 미국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발표할 변경사항이 없다고 밝혔던 입장을 몇 시간 만에 급히 수정한 것으로 이행 작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는 미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북한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복절 주말을 맞아 딸과 부인 등 가족과 서커스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18: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낭만을 더해준 국립교회단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4: 광복절 경축 공연인 만큼 박태성 내각 총리 등 당과 내각 수뇌부가 총출동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을 위한 다자간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9: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기에는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다.
4: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1차 북미회담 당시인 지난 2018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미국의 제재 해제가 절박했던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에 중점을 두는 만큼 북미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훈련 축소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입장 대신 한미훈련은 양국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도 아직 공식적으로 훈련 축소를 우리 측에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의 우호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훈련을 긴밀히 조율해왔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 경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부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우리나라의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 부채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늘어나 1분기 말엔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조만간 공개할 2분기 가계부채 잔액 잠정치는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늘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른바 빚투가 확산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입니다. 문제는 물가 관리에 나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21: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20: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휴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증가 등 부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로 소비 여력이 줄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8.6%로 미국 68.1%, 일본 61.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조였던 대출을 일부 풀었는데 이와 동시에 이미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8: 쌀과 달걀, 김 같은 핵심 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밥 가격도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빠르게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습니다. 이는 삼겹살과 칼국수, 냉면 같은 다른 주요 외식 품목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제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자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모두 오는 21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선 무효 내지는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등록금 받아서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하버드 대학이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팍스 뉴스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스페이스X 주식 1293만 5100주, 1293만 5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분 가치로 따지면 약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버드 대학이 스페이스X 지분을 언제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스X는 하버드대 보유 주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은 TSMC와 또 세레브라스 등을 포함해서 총 4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유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심지어 귀금속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 하는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상위권 명문대학들을 중심으로 학교 기금을 활용한 투자는 사실 상당히 활발합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단순히 기부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기관을 놓고 아예 국부 펀드나 글로벌 헤지 펀드에 버금가는 고수익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버드 매니지먼트 캠페인이라는 기관은 하버드 대학의 기금을 전문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기관이고,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대학들은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심지어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명문대학들은 막대한 장학금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최첨단 연구소도 운영해야 하고, 또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천문학적인 운영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통한 투자 수익이 대학 운영의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라기보다는 투자 수익으로 운영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UC 계열 대학만 봐도 UC 역시 스페이스X의 지분을 1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인근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초기 벤처 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해 야후 그리고 테슬라 등 소위 세상을 바꾼 기술 기업들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한 스탠포드 대학은 이 기업들이 거대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학교 투자금도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 정말 미국다운 대학 운영 방식입니다.

네, 한때는 기승전 관세였다가 이제는 기승전 비자 정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현대판 통행증인 이 비자를 활용해서 남미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칠레입니다. 칠레는 홍콩과 무려 12,000마일 길이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중국과의 이런 프로젝트가 자국의 통신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체결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칠레 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칠레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 직후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국 비자를 모조리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고위 공무원의 자녀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비자까지 취소하겠다라는 압박은 칠레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 칠레 정부는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돈을 들여온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데는 정보통신부 장관과 미국 대사관 측이 만난 딱 6분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칠레 정보통신부 장관 간의 6분간의 만남 이후 결국은 프로젝트를 캔슬한 겁니다. 칠레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협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칠레뿐만이 아닙니다. 서반구 재패 전략에 걸림돌이 생기면 미국은 지체 없이 비자 발급 카드를 활용해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자 취소 카드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중국 화웨이와 사업을 확정한 전력회사 임원들이 비자 취소 경고를 받았었고, 또 코스타리카에서는 중국의 5G 업체의 금지령을 비판했던 야당 의원들의 비자가 즉각 취소됐습니다. 자, 로마가 유럽을 통일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회자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길이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팔려고 해도 미국에 와서 빅테크 수장들을 만나야 하고 국제 문제를 조율하려면 세계 정가의 중심 워싱턴으로 달려와야만 합니다. 또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인 유엔 본부도 뉴욕에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시대에는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잘 정비돼 있었는데 이곳 미국으로 향하는 길은 일단 하늘길과 바닷길은 완벽하게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로 가는 데에는 통행증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미국으로 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비자라는 통행증이. 과거에는 부패 방지나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전하게 활용되던 이 비자 제도가 현재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관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됐다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통행증이 필요 없던 로마로 가는 길과 비자라는 통행증이 필요한 현대의 미국. 과연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는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역사가 답할 것입니다.

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떠오른 북미 정상회담 스토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지시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에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시킨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오래전부터 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이 사실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비용도 많이 든다.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또 미국을 존중해온 북한에게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이 훈련을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해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나는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SNS에 올린 시각은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4분,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6시 4분, 한국 시간 17일은 한미연합훈련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회담을 가진 뒤에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 중인데 굳이 돈을 들여서 연합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일부 훈련이 유예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를 줄여 북한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또한 번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등,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된 걸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배의 경적 소리로 잠자던 북극곰을 깨운 사람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 감소로 영양실조와 개체수 감소 위기에 내몰린 북극곰을 자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북극점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발바르 제도 북서쪽의 한 표류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승선자가 육지에서 잠든 북극곰을 발견하자 한 사람이 고의로 안개 경적을 울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북극곰은 잠에서 이내 깨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에 라르스 스발바르 주지사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해당 인물에게 벌금 5만 크론에 약 5,500달러를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스발바르 지역 규정은 북극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유인, 추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보호종으로 지정된 북극곰은 먹이가 부족한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휴식을 방해받아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 기준 이 지역의 북극곰은 약 250마리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스발바르에서 야생동물을 방해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한 관광객이 바다 코끼리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며 11,500크론에 약 1,300달러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스발바르 환경법은 이 지역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북극곰, 물범, 고래, 술록, 북극여우 등 현지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지역 주유소와 ATM 기기 그리고 상점 등에 설치된 카드 정보 탈취용 스키밍 기기가 당국의 합동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유나 현금 인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가 범죄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비밀경호국과 농무부가 주도한 합동작전 LAX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LA 지역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당국은 총 328개 업소를 방문해서 주유기와 ATM기기 그리고 POS 단말기 등 1,700개 이상의 결제장치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스키밍 기기 17개를 발견해서 제거했습니다. 스키밍 기기는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복제하는 장치입니다. 범죄자들은 주유기 내부에 기기를 설치하거나 정상적인 카드 단말기 위에 가짜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설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주유기나 ATM 기기를 이용하기 전에 카드 투입구와 키패드가 느슨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뚤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껍거나 무언가 덧씌운 듯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카드 슬랏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국은 스키밍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라며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서 태스크포스가 국토안보부를 포함해서 다른 연방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분석하며 출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도 평가할 방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미 관련 비자 남용으로 외국 국적자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 설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온 종이 신청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USCIS, 이민국 관련 온라인 계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이민국 플랫폼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PDF 파일과 증빙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민법 변호사와 이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 업로드 실패나 로그인 문제 등 기술적인 오류가 그동안 반복되어 온 만큼 모든 이민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대로 처리할 준비가 이민국이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디지털 접근성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영어로 된 정부 웹사이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 또 온라인 계정을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는 이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한 요양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헤멧에 거주하는 62살의 한인 이모 씨는 지난 14일 이스트베일의 한 사설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장애인 대상 음란 행위와 비동의 성적 접촉, 또 강제 성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지난해 6월 이스트베일 라 메사 스트릿에 있는 한 요양시설에서 직원과 환자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셰리프국 특수피해 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고 수사 끝에 이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식, 즉 K푸드가 이색적인 외국 음식에서 이제는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CJ그룹의 미국 식품과 외식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그룹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은 각각 한식 브랜드 비비고와 제빵 전문점 이뚜레쥬르를 앞세워서 미국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지난해 북미 식품 사업 매출은 4조 9,136억 원으로 2020년 3조 3,286억 원과 비교해 약 48%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비비고 만두와 햇반 등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주요 온 오프라인 채널 판매가 늘어나면서 미국 지역 식품 사업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벌써 10% 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현재 미국에서 20개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만두와 햇반, 소스, 면, 그리고 김 스낵 등 비비고 K푸드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K-뷰티가 열풍이 불면서 한국식 피부 관리법과 K-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지난 5월에 문을 연 캘리포니아주 올리브영 페사데나점에서 하루 1,000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는 등 현지 첫 매장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또 고객이 매장에서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모공의 크기와 주름 깊이 등을 측정해서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인들에게 이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잠시 주춤했던 남가주의 폭염이 이번 주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5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LA는 낮 기온이 90도로 오르면서 본격적인 폭염을 알리게 됩니다. 내일도 90도,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LA 한인타운이 93도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야외 활동에 자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 밸리 지역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100도를 넘겠고 수요일에는 105도까지 오르는 등 또 한 번의 폭염이 강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가와 생활비 문제에 관한 부정평가는 64%로 더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약 3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무당파 유권자는 무려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AI 시대에 맞춰서 미래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 전공으로 바꾸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테크 기업 슈퍼 휴먼이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2%는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 때문에 결국 전공을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UC 데이비스의 2학년생인 버턴 베커는 회계학 전공으로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I가 앞으로 이 회계 문제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고 결국 전공을 재무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분야로 진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전공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AI가 대체하지 못할 분야로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일, 또한 AI를 활용하는 AI 기술자, 그리고 팀을 이끌 리더십을 가진 사람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AI를 운영할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만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문학적인 소양, 그것만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랄라가 하와이에 접근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주민 대부분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인구가 21만 명이며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가 허리케인에 직격당한 것은 15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부 병원은 비상발전기로 가동 중이며 도로와 소형 교량들은 파손된 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빅 아일랜드 남부 해안 지역에는 홍수로 인해서 주택 수십 채가 아예 통째로 쓸려 나가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주요 공항과 항구들은 일시 폐쇄됐고요. 또 LA 등 본토를 오가는 항공편은 다수 결항된 상태입니다. 빅 아일랜드의 힐로 국제공항이나 코나 국제공항 등은 폐쇄 조치가 어제 해제됐지만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마우이, 카우아이 등 일부 서쪽 섬들은 여전히 열대성 폭풍 경보 영향권에 있어서 항공기 딜레이와 취소 등이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드 블랜치 신임 법무장관이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어제 N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Meet the Press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타드 블랜치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을 이끌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쇼핑하는 경험, 그래서 정말 계획에 없던 물건까지 결제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쇼핑을 좋아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의 피로와 의사결정이 관계가 있다. 네, 실제로요, 늦은 밤 온라인 쇼핑은 흔한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구매 결정은 조금은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뭔가 결정하는 것,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참 피곤한 일이지요. 그래서 결정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여러 선택을 반복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예, 전문 용어입니다. 결정 피로.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이 결정 피로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할인이나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판매 환경, 뭐 오늘만 할인, 한정 판매, 바로 충동 구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아예 스마트폰을 꺼야 되나?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하면서, 네, 충동.

0: 구매를 줄이려면요. 사고 싶은 물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확인했을 때 아, 이걸 왜 사려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상태에서 구매하려 한다면 지금 꼭 필요한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요.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 줄일 수 있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8: glendaleg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10: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9: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10: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우주 공간을 1년 넘게 표류하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쉽게 말해 또 멋있게 좀 돌려 말해서 대형 로켓 잔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 이 우주 쓰레기가 시속 8,700km 속도로 결국 달 표면에 쾅 충돌했습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지구 궤도는 물론 이 달까지 점령하고 있는 통제불능의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의 보도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15: 무게 4톤, 길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달 뒷면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향했던 스페이스X 펠컨 9 로켓 상단 추진체입니다. 임무를 마친 뒤 통제를 잃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 달의 중력에 이끌려 서쪽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추락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30m 크기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고 엄청난 먼지 기둥이 솟아올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6: Falcon 9 upper stage that we've been tracking all these months is now in teeny little pieces scattered over the surface of the moon near Einstein crater.
15: 진짜 문제는 이렇게 우주 공간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구 궤도에는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100만 기 규모의 스타마인드를 비롯해 각국이 쏘아올린 수많은 군집 위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위성이나 파편들이 서로 부딪혀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가 폭증하는 이른바 케슬러 신드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7: It could feasibly be within a few decades that it's actually quite hard to get past Earth orbit because space is so crowded. Yeah, it's called space debris. Like we should absolutely worry about it. It's getting to be a more serious problem.
15: 지구 밖 달의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1960년대 탐사 시작 이후 인류가 달에 남겨둔 우주 쓰레기는 이미 200톤이 넘습니다. 지구 저궤도의 쓰레기는 대기권 마찰로 불타 없어지기도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아 한번 버려진 쓰레기는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18: The atmosphere of the moon is about the amount of air in a large building spread over the entire moon. And so it's easily overwhelmed with rocket exhaust. That's a fragile place.
15: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각국의 달 개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우주 개발이 낳은 청구서가 인류의 발목을 잡기 전에 장비 폐기와 사후 처리를 강제할 국제적인 합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당초 제시했던 목표를 갈수록 축소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CNN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에서 내세웠던 그 강경한 목표들이 전쟁 장기화와 함께 최근에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초기 이란의 완전한 항복, 그리고 정권 교체, 또 핵무기 연구 차단, 심지어 중동 내 다른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완전 중단 등이 거대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 성사된 이 종전 MOU가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장기화되자 이 같은 목표는 이제 두드러지게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지난 14일 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도중 전쟁 종식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목표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석유와 가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시작했던 명분이 이란의 비핵화였는데 비핵화보다도 유가 안정을 1순위 목표로 꼽은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군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이 일을 수행할 경우에 그 보상금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아미르 하타미 총사령관은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서 보상금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하면서 침략자인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해서 인계하는 자는 재정적인 후원자들의 지원과 이란 군의 보증 아래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타미 사령관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란의 여성에게는 두 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타미 사령관은 미국은 이곳이 이란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오판을 저지른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쟁 중에 이란 영토 내에 미국의 지상군이 배치된 사실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군 전투기 추락 후에 탈출한 조종사를 미군이 현지에 들어가서 극적으로 구출한 적은 있습니다.

0: 네, 무려 2,600만 달러를 주겠다는데도 땅을 안 팔겠다는 한 모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AI 프로젝트가 수천만 달러를 거절한 시골 사람 몇 명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신시내티 인근 메이즈빌에서 2,65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AI 데이터 센터 부지 매입에 제동을 건두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지금 전 미국에서 그 모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메이즈빌이라는 곳은 인구가 8,70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델시아 베어와 아이다 허들스턴 이 모녀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848년 이 허들스턴 가문이 농지를 매입했고 200년 가까이 거기서 소를 키우거나 건초 등을 재배하면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돌연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회사가 와서 이들의 땅 가운데 약 530에이커를 에이커당 5만 달러에 매입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현재 시세의 거의 10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현재 시세는 에이커당 5천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에이커당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530에이커니까 무려 2,650만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들 모녀는 자신들의 땅이 대형 AI 데이터 센터 부지로 쓰인다라고 하자 돌연 안 팔겠다라며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보상금도 돌아가게 되지만 소음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 모녀는 거액을 포기하고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같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문제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인 소신도 밝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들 모녀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결국 파괴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라며 우리가 돈을 받고 판이 땅이 AI 허브가 된다면 나는 먼 훗날 심판의 날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건설은 최근 미국 내큰 사회적 분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이들 모녀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부당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캐나다에서 미국 대사를 퇴출하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피트 훅스트라 미국 대사를 퇴출해달라라는 내용의 의회 청원에 17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인 훅스트라 대사는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을 충실하게 전달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만들자라는 발언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고 또 수시로 캐나다 국내 정치에도 개입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국민청원이 의회 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훅스트라 미국 대사 퇴출 청원은 17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만큼 올 가을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미국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평가한 캐나다인은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82%였는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대이란 군사 대응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중동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링컨함 장기 파병에 따른 열악한 복무 환경 속에 승조원이 투신 자살을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하자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파병 군인과 가족은 물론 보수 민심까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어제 중동 해역에 9개월 가까이 배치된 링컨함에 승선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링컨 항모 타격단은 역량이 뛰어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이다라며 역사는 이번 배치를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중대한 파병 중에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승조원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승조원이 5,000명에 달하는 링컨함은 지난 5월 임무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배치가 장기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샤워실에 곰팡이가 피고 식재료가 썩는 등 열악한 항모 생활을 조명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승조원이 급기야 항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투신 자살하려 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승조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당국이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현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토대로 설정했던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만료됐습니다. 체결 직후부터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회의적인 전망대로 시한 내에 협상은 일찌감치 무산됐다라는 진단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따라서 60일간의 협상 기간에 돌입한 것은 지난 6월 18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8월 16일 어제였습니다. 즉 오늘부터는 60일 협상 시한이 사실상 종료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종료 직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도 검토했었지만 이란의 항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결국 확전 카드는 거두어들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경제적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겨서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낸다라는 계획이지만 수없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해왔던 이란이 과연 무릎을 꿇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란 전쟁에서 손을 뗄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가고 서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센트입니다.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난주부터 4달러를 넘어서면서 조금씩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추가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재난관리청은 최소 294명이 숨지고 32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4천 명이 다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소방대는 생존 신호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라며 다른 현장들은 안타깝게도 시신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10분간 통화하고 콜롬비아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임시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관세 유예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답변을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0: 한 동물 전문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표적인 엘리트 품종인 넬로레 암소 카리나가 경매에서 474만 달러에 낙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카리나는 브라질 최고 권위의 소 품평회에서 3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카리나의 천문학적인 몸값은 바로 우수한 유전자로부터 옵니다. 카리나의 무게는 약 1.1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데 목장주들은 카리나의 난자를 채취해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또 대리모 소에 이식해 우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자 한 개의 가치만 해도 무려 11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장주들은 카리나의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해 우량 개체를 생산하고 이 넬로레 품종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최고 품질의 기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카리나는 24시간 철저한 무장 경비와 전담 수의사의 밀착 관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넬로레 소의 원산지는 인도였습니다. 1960년대 브라질에 처음 도입된 넬로레는 이후 현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넬로레 소는 축 늘어진 피부와 유럽 품종 대비 2배 크고 30% 더 많은 땀샘 덕에 태생적으로 더위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질라진 사료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신진대사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넬로레 송아지가 성장할 때 사람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 브라질에서 사육되는 소의 80%가 이 넬로레 품종이거나 그 교잡종일 정도로 브라질 축산업의 핵심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요. 네, 그 폭염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LA 지역 오늘 90도, 내일도 90도, 수요일부터 주말까지는 93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일리와 일랜드 지역은 뭐 오늘 100도, 그리고 수요일 105도까지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더울 때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땀이 송글송글 나면서 몸속에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땐 중간중간에 물 한 컵씩 마셔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탱자 여러분, 저 미옥 탱자 한미옥 인사 올립니다. 지구 반바퀴를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아주 특별한 여행자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 로시의 얘긴데요. 이 거북이는 원래 멕시코만이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 때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무려 8,000km 떨어진 영국 웨일스 해변에서요, 거의 죽다시피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2년 만에 기력을 되찾았고요. 최근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고향 텍사스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사람들 보면요, 응? 이렇게 한쪽은 자연을 해치지만 한쪽은 이렇게 자연과 또 이 동물, 생명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폐렴이 있대요. 이 출마 마치면 곧 꿈에 구리던 고향 바다로 다시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 어린 거북이 어떡하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영국에 응? 죽지도 않고 정말 생존을 했을까요? 길을 잃고 헤매더라도 결국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힘. 오늘 아침 우리 삶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혹시 잠시라도 지쳐 계신 분, 아, 나 월요일이 싫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이 로시의 강인한 생명력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자리, 홈이다. 나에게는 진짜 홈그라운드. 감사의 마음으로 월요일을 출발.

0: 이 조그만 바다 거북이 멕시코만에서 영국 웨일스 지방까지 거센 파도에 떠밀려 갔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어렸다고 그래요. 0.9km밖에 안 되는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의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이걸 열심히 키웠습니다. 영국 웨일스 지방의 수족관 의료진이 무려 2년 동안 정성껏 치료하고 돌본 덕분에 무게가 0.9kg에서 21kg까지 늘 정도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며칠 전 8월 10일 바로 이 헬리콥터와 대서양 환승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고향 땅 텍사스 휴스턴 동물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야, 얘는 원래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쪽에 가는 게 맞지? 하고 보내준 걸까요? 이 동물원끼리도 서로 네트워크로 이런 좋은 일들을 해내는가 봅니다. 거친 그 파도를 헤치고 무려 그러니까 8,000km나 떨어진 곳을 망망대해를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니까 어떤 새도요, 알래스카에서 한 번도 쉼 없이 호주까지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주를 하죠. 근데 조그만 새가 어떻게 거기 한 번도 쉬지 않고 땅에 내리지 않고 날랐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새들의 그런 어떤 추적을 하는 일을 하다가 그게 밝혀진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 혹시 바닷가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남 캘리포니아에 가오리 급증 소식이 있네요. 어우, 시원하게 바닷물에 물 담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이 아싸 가오리. 응? 가오리에 찔리면 이 스팅그레이 레이라고 그러죠. 이 뾰족한 게 찔러서 옛날에 그 유명한 동물 모든 동물하고 친한 그 교감을 너무 잘한다는 그 있어요. 그분이 이 스팅레이에 찔려가지고 너무 어이없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 바로 실비치나 헌팅턴 비치 같은 인근 해변에서 올해 들어 가오리에 쏘이는 사고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실 때는요, 가오리를 밟지 않도록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요, 발을 모래바닥을 쓱쓱 문지르며 걷는 이른바 가오리 셔플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발자국의 진동을 느끼고 가오리가 먼저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팍 갔다가 얘도 당황해서 이렇게 쏠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오리에 쏘이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라이프가드를 찾아가고 또 독소를 분해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다 즐기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바다에 갔다가 어떤 가족은 정말 수백만 년 전에 바다를 호령했던 거대 상어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뉴저지 해변에서 이 메갈로돈은 몸 길이만 해도요, 자그마치 50에서 65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거대한 백상아리보다 무려 3배나 크고요. 무게도 최대 100톤이 나가는 전설 속의 대형 포식자였죠. 수백 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넘어 그때의 그 대형한 멸종됐지만 이 메갈로돈의 이빨을 찾아낸 그 가족에게 정말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또 여러 이변들이 있으면서 옛날 것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아주 오래전 바다가 품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네요. 근데 또 인도는 몇 시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유머도 하죠. 거기 4시야. 인도네시아? 뭐 이러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서요. 아무튼 전 세계가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이어서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응축돼 있는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고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 또 저쪽 오레곤 또 워싱턴주 이미 대륙 서부 해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늘 재난은 우리가 뭐 피할 수가 없지만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마음도 좀. 아우 나 제가요 뉴욕에 살 때 LA 간다니까 어머 거기 지진 때문에 어떻게 살아 가지마 이러고 말렸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17년째인데 지진 피해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떠나온 뉴욕이 그동안 뭐 허리케인 샌디인가요? 그래서 뭐 그 에지워러 지역에서는 전기도 한 일주일 나가고 그런 뭐 물 난리도 나고 오히려 거기에 지진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쪽으로 이사를 갈까 뭐 이러는데 피할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대비한 그런 물품들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준비도 좀 해놓으시고 계기 일식에 이어서 이번 8월 27일이 이제 풀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계기 월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날의 에너지가 심상치 않다라고 그날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8월 27일이 보름이고 8월 28일까지 또 이 계기 일식의 영향으로도 지구 뭐 자전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우주 쓰레기가 뭐 우주를 너무 헤집고 다니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 우주는 스스로 아름다운 오래된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뭐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올겨울에는 엘니뇨가 심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야 방수 처리하고 지붕도 좀 갈자 이러는 사람들이 샌디에고 지역도 있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엘니뇨 관측 자료를 발표한 결과 요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년 이상 높은 강한 엘니뇨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다 깊은 곳에서도 평년보다 9도에서 10도나 뜨거운 거대한 열수 덩어리가 태평양을 지나 표면으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겨울은 특히 이 남 캘리포니아 지역도 평년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는 습한 겨울이 찾아올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습하냐면요. 저 오른쪽 다리를 지난 주말에요. 발레 파킹을 맞고 잠시 제 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오른쪽 다리에 모기를 한 네다섯 방울 물린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부어있네요. 약불 났는데도. 이런 일은 진짜 몇 년 전에 한번 그랬어요. 주차장에서 우다다다다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야 이 웬일이야 캘리포니아가. LA로 이사 온 거 가장 넘버원 좋았던 게 노 모스키토 모기가 없는 거였는데 후다다닥닥 몇 방을 이렇게 물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호텔 로비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저 숲속에 또 습기 있는 쪽은 얼마나 심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 올겨울은 좀 습하고 비도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서 그런 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이라든가 어디 코킹 같은 거 방수도 좀 해놓으시고요. 또 배수가 잘 되게 좀 한 번 더 거터 같은 것 어떻게 그때그때 이렇게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미리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한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
2: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0: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gia.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어머 왜 탱자예요? 그러시는데 탱자나무 숲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우리 모두가 탱자가 되어주자라는 의미로 탱자나무가요. 옛날에 작은 새가 커다란 새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쑥 들어가는 그런 빡빡한 숲이에요. 촘촘하고 그리고 가시도 있고 이래서 옛날 외적으로부터 그 도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진 게 탱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거친 시대의 탱자나무, 우리 서로의 피난처와 쉼터가 돼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탱자나무에 여러분 탱자 한 분 한 분 오늘 다정탱자님, 럭키탱자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라니호우님, 호우가 바로 하와이 말로 거북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군요. 하와이에도 비가 일랜드에 세상에 그렇게 비가 막 내려서 도로가 그냥 산사태가 나서 와 이런 물난리 처음이야. 한국에도 거제도에서도 물난리가 그렇게 났더군요. 1년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일도 있고 요즘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쪽 워싱턴주에서는 곳곳에 불이 나고요. 물론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요. 아 진짜 옛날에 아싸가오리라고 외쳤는데 이젠 조심해야 되겠네요 라고 우리 럭키비니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싸가오리라는 말이 그 어원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서울 수유동 일대를 가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 동네 사셨던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요. 80년대 초 그 지역 청춘들이 당구장이나 놀이공간에서 흥을 돋우려고 외쳤던 구호가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구로공단 가리봉 오거리설이 있습니다. 가리봉 오거리 이거를 줄여서요 가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외치던 구호 가리봉동 가리봉 오거리, 거기 구로공단 얼마나 우리가 뭐 진짜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청춘을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젊은 청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힘내자 라고 해서 그때 아싸가오리라고 했던 것과 물론 조금 야한 그런 음담 패설에 아싸가오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오리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예전보다 뭐 두 배 이상 나오고 벌써 찔리고 어머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파도도 너무 거세서요 물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이나 바다나 풀장에서 그렇게 좀 몸을 식히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탱자 뮤직극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함께하지만 또 여러분의 스토리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 시간. 우리 라니호우님 지난번에 화연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불꽃 같은 인연. 화연 대표님 나왔을 때 퀴즈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방송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 전화번호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3-935-0606 323-935-0606 으로 전화 주셔서 주소 남겨주시면 화연의 식사권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제가 이 뮤직극장 할 때는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생방송 전화를 열어놓거든요. 이 번호는 2135312291. 135가 아니고 홀순대 531 그리고 둘이 91 하나를 구한다. 2291 213531 2291 2291로 생방송 전화 주세요 하시면 전화 주시면요. 오늘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하시는 소반식당 그리고 콩국수 그것도 서리태 콩국수가 그렇게 몸에도 좋고 시원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고소하니 요때 먹어야 제맛이죠. 바로 올림픽 칼국수에서 역시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고향 제주의 바다내음이 가득한 제주 화려에서 또 맛있는
50분 상당의 식사권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전화 213-531-2291, 531-2291로 이따 전화 주세요. 한번 전화 주세요. 탱자 뮤직 극장 탱자 가라사대 폭풍 속에서는 같이 걷는겨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여 이 뉴스 켜기가 좀이 겁나는디 응? 지진이 났어요 폭염이래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대요 응? 어디서는 또 진짜 불꽃전쟁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잠잠한 날이 없는겨 근데 오늘 이 탱자도사가 이런 세상에 딱 어울리는 아주 오래된 얘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때는 1945년 지금보다 더했슈 전쟁이 한창이었거든요 가족 걱정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사람들 마음이

0: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1: Do? Why, you've got to stay on here with me. Main thing is to keep on living. Keep on caring what's going to happen.
0: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keep your cheek.
2: 바로 이 뮤지컬의 제목은 캐러셀.
0: Don't be afraid.
2: 회전 목마.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캐러셀. 이 회전 목마에 빌리 비글로우라는 남자가 있었슈. 카니발에서 일하는 인기남, 손님을 끌어오는 이른바 삐끼. 그 시절 그래도 동네의 최고 인기남. 어느 날 조용하고 착한 여자 줄리를 만나는 뒤 둘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하죠. 이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러면 좋은데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대요? 이 빌리는 직장을 잃고 돈도 없고 아내 줄리는 아이를 갖게 되고 마음이 급해진 빌리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도 사건에 가담했다 일이 꼬이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슬픈 얘기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에는 참 기막힌 설정이 하나 나와요. 죽은 빌리에게 딱 한 번 기회를 주는겨. 15년 뒤에 딱 하루 지상에 내려가거라. 아이고, 15년 만에 집에 가는겨. 그동안 내 딸은 얼마나 컸을까? 우리 자기는 나를 과연 기억을 할까? 딸은 어느새 15살이 되어 있었슈. 빌리는 그 딸에게 뭘 해주고 싶었을까? 돈? 선물? 아니요, 용기를 주고 싶었던겨.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말거라. 자기가 떠난 뒤에도 딸이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랬던 거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슈? 살아있을 때는 괜히 못해준 말이 많고 떠나고 나서야 그때 그 말을 해줄 걸 하는겨.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 바로 그 줄리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줄리의 사촌 네티가 찾아와 불러준 노래 You will never walk alone. 너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겨. 폭풍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하늘이 온통 어두워도 고개를 들고 걸어가라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황금빛 하늘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여.

근데 참 신기하지요. 1945년 뮤지컬 속에서 한 사람을 위로하던 이 노래가 1963년 바로 이 밴드, 영국 밴드 게리 더 패스메이커 이 밴드가 이 노래를 불러서, 근데 사람들이 그냥 혼자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부르기 시작한겨. 한 사람이 부르던 위로가 두 사람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수만 명이 돼서 지금도 리버풀에서는 바로 축구장에서 이게 응원가가 된겨. 사람들이 함께 부른다는 게 좋은 거죠. 혼자 힘들 때는 내 한숨소리만 크게 들리잖아요. 아이고, 나만 힘든가. 그런데 옆에서 누가 같이 불러줘. 그러면 어라? 조금 덜 무서워. 응? 조금 덜 외로워.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슈?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지요. 지진도 나고 날씨도 이상하고 응? 물가는 오르고 나 어떻게 먹고 살텨. 뉴스를 보면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진을 막을 수 있게요? 없지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응? 그런데 말이요,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 밥은 먹었슈? 잘 지내? 괜찮어?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사람 마음에 큰 힘이 되는겨. 오늘 누구한테 전화 한 통 해봐요. 응? 괜찮아요?

0: 난 혼자가 아니요. 이러시는 분 전화주세요. 선물도 마련했어요. 213-531-2291 213-531-2291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메시지 전하고 싶은 분도 좋고요. 이 드리는 선물도 그분과 함께 가서 함께 따뜻한 식사 함께 하시라고 식사권도 마련했습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맛있는 소반식당, 콩국수, 칼국수, 아 맛있겠다. 팥죽도 너무 맛있는 올림픽 칼국수에 50분 상당의 식사권, 또 제주하러의 식사권도 마련했습니다. 어머 전화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1: 네, 미옥 씨 반갑습니다.
0: 네, 어머 어디 누구세요?
1: 저는 여기 다이아몬드 바의 앤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옥 씨.
0: 어머 앤디 씨, 어머 전화 주셔서 너무 반갑다. 난 혼자가 아니야. 네.
1: 아 저는 네. 아야 이거 라디오 서울에 전화한 건 처음이고요.
0: 네.
1: 제가 라디오 서울 그 뉴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네. 모닝 뉴스 듣고 네. 딱 이제 9시 되면 라디오를 이제 끄고 이제 네.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0: 네.
1: 얼마 전서부터 이거 미옥 씨 굿모닝 차차차
0: 네.
1: 듣기 시작한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또 내가 좋아하는 또 후배 한우니가 또 나오더라고 또 11시부터는
0: 어머 어디 학교예요? 네.
1: 두 분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기는데 이거 10시부터 12시 그래서 듣기 시작했죠.
0: 어머 앤디 씨 탁월한 선택이에요.
1: 그러니까요. 아, 네. 라디오 뉴스만 듣다가 아 여기 오락 프로도 라디오 소리 괜찮네. 또
0: 네.
1: 우리 한미옥 씨하고 우리 한훈 씨 그 네. 티키타카도 좋고
0: 네.
1: 제가 아, 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미옥 씨 팬이었거든요.
0: 어, 진짜요?
1: 하여튼
0: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1: 옛날에 좀 나오셨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0: 그래요?
1: 아닌가? 야. 다른 사람이었나?
0: 유미옥 씨 아니요. 우리 방송 선배 유미옥 씨 계시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모르겠어요.
0: 아 괜찮고요.
1: 뭐 제가 저도 네. 6학년이니까 미옥 씨랑 비슷하거나 좀 많을 겁니다 제가.
0: 근데 그러네요 오빠.
1: 나 그죠?
0: 근데 목소리도 굉장히 예. 좋으시고 건강하시죠? 그게 딱 느껴지네요.
1: 예. 아 좋아요 제 목소리가.
0: 네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셔.
1: 아
0: 그죠?
1: 아, 제가 에너지는 좋은데
0: 네.
1: 이제 6학년 이제 한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요.
0: 네.
1: 집사람이 많이 구박하고 이제 일은 이제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 좀 하는데 이제 은퇴는
0: 네.
1: 했어요.
0: 아, 네. 아,
1: 몸도 안 좋아지고 이제 도가니도 좀 안 좋아지고 연골도 안 좋아져서
0: 네.
1: 좀 이렇게 좀 시무룩하는데 네. 우리 미옥 씨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하니까
0: 네.
1: 또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0: 어머, 더 기운 나시라고 제가 식사권도 준비했어요. 소반식,
1: 아, 식사권 있어요?
0: 소반식당 어. 올림픽 칼국수 제조하러 그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어. 50불 상당해.
1: 어이구야, 어이구야. 우리 라디오 서울 최고다. 우리 네. 굿모닝 차차차 최고네요.
0: 감사합니다. 우리 앤디 네. 씨는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뭐 은퇴 준비는 다 하셨어요? 든든하십니까? 어떠세요,
1: 아니야,
0: 살기?
1: 아니야, 계속 해요. 아니, 아니.
0: 그렇죠.
1: 일해야 돼, 집에서.
0: 아, 요즘 뭐
1: 그럼요.
0: 다들
1: 그럼 응? 해야지.
0: 그렇죠. 힘내서 그래도 해야지 뭐.
1: 눈이 응?
0: 네.
1: 눈이 안 보이고 완전히 그 네. 무릎이 나갈 때까지 해야죠.
0: 네.
1: 해야 돼요.
0: 그래도
1: 근데 우리 미옥 씨 그 목소리 네.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아까 지금 주제가
0: 네.
1: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데
0: 네.
1: 물론 이제 가족도 뭐 자녀들 다 크고 근데 뭐 자녀들도 떠나잖아요.
0: 네.
1: 뭐 배우자가 있긴 하지만 배우자도 또 언제 또
0: 맞아요.
1: 혼자 아파서 갈 수도 있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
0: 네.
1: 라디오 같더라고. 미국에서 한 35년 살다 보니까
0: 네.
1: 이 라디오 들으면서 뉴스 들으면서 교양 프로 이거 뭐 이렇게 오락 프로 들으면서 이렇게
0: 네.
1: 재미난 또 한미옥 씨처럼 이거 유명한 이거 듣죠. 기가 막힌 진행자가 듣다 보면
0: 네.
1: 아 이거 혼자가 아니고 이 미국 생활 이게 혼자가 아니었어. 미옥 씨
0: 오빠,
1: 프로그램 들으면서
0: 세상에
1: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0: 네. 우리 앤디 탱자님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야, 진짜. 제가 전화번호 적어 놓고요. 네. 나중에
1: 네.
0: 진짜 모셔야겠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1: 아.
0: 아. 집에서
1: 우리 탱자는 네. 아마 저 알 겁니다.
0: 어디 학교예요? 어디 학교가 이렇게 훌륭해요?
1: 분위탱자는 네. 그러니까 저를 잘 알지는 못해도
0: 네.
1: 제 목소리 들으면 아, 네. 아 저분 하실 거예요. 우리 네. 분위탱자. 나중에 한번 또 훈이탱자하고도 예. 같이 미용실 있을 때 전화 한번 예. 통화하죠.
0: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요?
1: 아, 고등학교가 아니고
0: 예.
1: 전에 이제 훈이탱자가 타방송국에 있었을 적에
0: 네.
1: 한두 번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1: 하는 씨.
0: 아 진짜 우리 앤디 탱자님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미용실 네. 한, 진짜 한 30년 동안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우리 하여튼 또 네. 나중에 조만간에 뵐 날이 있겠죠. 아우. 너무 너무 즐겁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존 포거티 씨가요. 드디어 와, 이 계약을 잘못해서 그동안 판권을 오랫동안 그냥 남의 것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50년 만에 판권을 회복하면서 온전히 이 노래는 내 자식 같은 이 노래를 드디어 찾았다. 최근 이 노래를 찾았다고 합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존 포거티 씨는 그 CCR이죠. Creed Runs Clearwater Revival이라는 그런 이것도 뭐 별로 뜻이 없는 우연히 탄생한 그런 그룹 이름이더라고요. 1970년대에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잘못 첫 단추가 끼워져서 비운의 히트곡들 정말 내 노래가인데 내 노래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 자식을 자식이라고 못하면서 판권을 넘겨주고 오래도록 힘들었는데 드디어 내 노래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만든 노래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노래죠. 이 노래

0: 20대 청년 시절 잘 몰라 맺었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자신이 만든 노래의 저작권을 50년 동안이나 남에게 넘겨줘야 됐던 내 노래인데 내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 마음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통이 터져 무대에서 본인의 노래를 아예 부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이자 매니저인 줄리의 헌신적인 도움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의 음악 저작권 지분 대부분을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내 노래에 드디어 50년 만에 마침내 진짜 주인이 된 거죠. 그런 좋은 일들이, 해방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로 오세요. 헬스 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 만두국이 먹고 싶어라.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유웅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게시판에 우리 헬로기티님이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HOA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 버티기가 힘드네요. 캘리포니아는 높은 주거비, 인건비 상승, 물가 폭탄까지 더해져서 살기가 비싼 줄한 걸 매일매일 체감합니다.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분이라 마음이 좀 묵직합니다 하셨어요. 누구나 겪는 그런 일이죠. 저도 굉장히 알뜰하게 살고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월급은 진짜 뭐 거의 비슷해. 어? 근데 진짜 물가는요. 제가 그 처음 왔을 때 뉴욕에서는 여기보다는 또 가스비가 조금 싸죠. 저쪽 뉴저지가 굉장히 또 싸요. 캘리포니아가 가스가 비싼 편인데 그때 99센트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배가 됐으니까 가스값만 해도 담배값은 더 올랐죠? 그때 당시 2불 25가 지금은 뭐 14불 15불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잠깐 피고 끊어서 돈 때문에도 요즘 못 피겠다 이런 분 계시고 어머 담배 한 대 좀 얻어 핍시다 이러면 요즘은 민폐예요. 담배도 좀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술도 그래서 안 마시는 분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옛날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 그냥 거기다가 대리까지 불러야 되면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은겨? 이러면서 외로워서 근데 이 외로움이 담배 15개피를 피는 것만큼 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또 사람 속에서 너무 있다 보면 이게 너무 진이 빨려요. 나 혼자의 시간도 또 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HOA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그런 콘도에 사시는 분들 HOA가 많이 올라갔죠. 관리비가 이게 조금 밀렸다고 해서 유예기간도 없이 곧바로 법원 압류 절차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무섭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예요. 왜냐하면 또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또 집주인이 밀린 관리보다 나중에 얹어지는 뭐 추심 수수료 변호사 비용 이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돈이 또 배보다 배꼽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이런 관리비들이 밀려가지고 통지서 나오면 참 그렇습니다. 집 보러 갈 때 그래서 요즘은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 흥미로우면서 좀 으스스한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카메라에 집 보러 온 사람 모니터링 하기입니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스마트벨이나 실내 홈캠 또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집 보러 온 바이어들의 말과 행동을 몰래 듣고 관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집을 판 사람 10명 중 5명이 집을 보여주는 동안 녹음이나 녹화기기를 켜뒀다고 답했습니다. 집을 보러 간 바이어들 역시 70% 이상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거나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 협상 때문입니다. 어머 이 집 진짜 마음에 든다. 조금 더 쓰고라도 이거 꼭 혹은 우리 예산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데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 정보가 집주인 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반면 어머 이 집은 인테리어가 왜 이래? 아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지적질을 하면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가지고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오퍼를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건 지역에 따라 비밀 도청 관련 법에 걸릴 수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발견한 바이어가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아예 구매를 포기해버려서 다 된 계약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의 집 문 앞 드라이브 웨이에 차를 대는 순간 내가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촬영장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집 구경 가실 때는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실내에서는 너무 감정을 노출하지 마시고요. 얼마의 오퍼를 쓸 건지 내 최대 야산이 얼마인지 같은 중요한 얘기는 반드시 집에 나와서 차에 탄 뒤에 나누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작은 스마트 카메라 하나 때문에 소중한 협상 카드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하면 네 카드 다 보여주고 네 속 보여주는 거니까 이러는데, 그래서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사람 보면 음흉해. 그냥 주책 맞아도 아우 진짜 아우 좀 이런 사람을 보면 진짜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물론 적당한 선을 잘 찾아야 되겠죠. 아무튼 내 집을 언제 가질까 해서 요즘은 타이니 하우스요. 저도 관심이 있는데 타이니 하우스를 지으려면 보면 엄마 집이 있어서 엄마 집 뒤에 뒤편에 ADU라고 조그맣게 타이니 하우스를 짓던가, 그렇게 또 땅만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땅만 한 500불 이렇게 내면 거기에다가 내가 얼마 들이지 않고도, 어떤 사람 보면 뭐 3원불 5만불 뭐 300스퀘어피트 500스퀘어피트여도요 그 안에 정말 있을 것만 있고, 그리고 짐을 이제 가볍게 줄여서 그 안에 나만의 세계를 아주 편안하게, 응? 남 눈치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생활하기 너무 편리하고 좋게 그 공간이 앉아있고 싶게, 그리고 그 공간에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하고 뭔가 응? 나의 피난처, 진짜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요즘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자가 또 어려우면 큰 집이 있으신 분은 쉐어링하는 게 요즘 또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외롭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 앞으로 잘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란정 씨가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에서 빌보드 12위 안에 들었던 60년대 송에서 손수 적어주신 곡 가운데 리베라의 캘리포니아 선.

0: 캘리포니아 선이 너무 좋아서요. 11월이면 이제 선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공약으로 선이 가장 강한 1시부터 2시에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또 그런 법안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유세하면서. 오늘 햇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캘리포니아 만한 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니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즉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서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4 LA에서 만나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7: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8: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후니탱자님.
17: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0: 맨날 월요일 남자, 화요일 화요일 남자, 수요일 수요일 남자.
17: 언제 그랬어요? 조금씩 바꿨는데 뭔데?
0: 월화수목 금토 일 네? 남자.
17: 항상 옆에 두고 싶은 남자.
0: 아 주말에 뭐 했어요?
17: 주말에 네. 일했습니다.
0: 어 일했어? 네. 뭐 쉬는 일단, 날도 없이 맨날 일해.
17: 우리 공개 방송했잖아요. 공개 방송.
0: 아 그렇죠. 어땠어요?
17: 아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0: 네.
17: 재밌게 잘 됐고요.
0: 세상에 100불을 사면 100불의 선물을 준다니.
17: 그러니까요. K 힐링.
0: 힐링. 야.
17: 아 그날 제가 중간중간 인터뷰하는데.
0: 네.
17: 남자분 계셔갖고 제가 처음에는 뒷모습 보고 머리가 좀 하얗시길래 네. 선생님 아버님 선생님 그래도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또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0: 네.
17: 아 형님. 근데 끝까지 피하시고 막 도망가시고 막.
0: 네.
17: 근데 아름다운 누님들과 또 함께하는.
0: 와 네. 좋은 시간이었겠다.
17: 재밌었습니다. 좋은 제품 네. 많아가지고.
0: 네.
17: 저도 많이 구매했고요.
0: 아.
17: 정말 세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우리 한인 사회 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하시는 우리 후니탱자.
17: 예. Yeah.
0: 오늘 이렇게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어. 이러다가 우리 아. 똑같이 하는 말 금요일 되면 한 주가 이렇게 갔어?
17: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0: 그러네.
17: 그죠?
0: 맨날 피곤해 보여.
17: 요새 꿈이 왜? 이틀째 삼일째
0: 꿈속에서 시달렸구나.
17: 제가 현실적으로 수영을 잘 못해요.
0: 응.
17: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0: 어.
17: 전 모든 운동 중에
0: 난 제일 잘하는 게 수영인데.
17: 수영 잘하시죠?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 수영 잘하시면 너무 부러운데.
0: 근데 얘 그렇게 된 지가 you can do it.
17: 뭐가
0: 저도 can do it. 물에 빠져 죽을 뻔은 몇 번 하고
17: 저도 어릴 때
0: 뒤늦게 지금 독학해서
17: 아, 늦게
0: 거예요.
17: 하신 거예요?
0: 그럼요. 한 6년 됐나?
17: 아, 그래요?
0: 7년?
17: 그 20대 초에 배우셨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0: 아니요. 어, 그럼 아, 왜 이래?
17: 아, 왜 그래요? 넘어가요.
0: 몇 년 전에.
17: 20대 초에. 아, 저는 원래 어릴 때 안 배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저 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물에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0: 아, 사주에 뭐 물에가
17: 저는 괜찮은데 네. 저희 형이 아버님이 3대 독자셨어요. 네. 그러니까 형이랑 저랑 얼마나 형이 얼마나 귀한 집안이야. 네. 근데 저희 할머니랑 뭐랑 어릴 때부터 형 막 전보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네. 형이 네. 용왕의 자식이래요. 용왕님이 갖다 주신 자식이래. 그래서 그 집에 정말 큰 아이를 주셨는데 네. 대신에 용왕님께서 예. 이 아이를 언제든 다시 데려갈 수 있다.
0: 어머.
17: 그래가지고 물가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이 못 가면 저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0: 왜? 형이랑
17: 아니 형이랑 형 못 가면 형이... 제가 어떻게 가겠어. 집에서 안 데려가 주는 거지.
0: 아,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형을 못 뵈었군요.
17: 6학년 때까지는 아예 바닥 물가를 가지 못했어요.
0: 그랬군요.
17: 그래서 저도 혼자 그냥 수영장 갔다가 네. 친구랑 갔다가 그냥 혼자 해구작 끄면서 배운 건데 네. 그러니까 수영을 잘 못해요.
0: 네.
17: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 안 되겠다. 네. 내가 뭔가 멋있어야 돼. 바닷가에서 멋이 없잖아.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퍼스트 에이드 CPR을 배웠어. 라이선스 딴 거예요. 누가 구해오면 그럼 내가 살려주마.
0: 야.
17: 그래서 CPR은 제가 땄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구하진 못해. 누가 구해오면
0: 근데 CPR만 해줘.
17: 네,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수영을 제일 못한단 말이에요.
0: 근데 꿈에서 계속 수영을
17: 꿈에서 수영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가족들이랑 무슨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어디 가는데 응. 한강 유람선 같은 거 응. 막 제가 짜증이 나는 거 누가 막 뭐라 그래갖고 응.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옷을 놓고 물에 쫙 점프해갖고
0: 뛰어들었어?
17: 할 줄도 모르는 다이빙을 착 해서 배를 줄로 딱 메고 응. 큰 강인지 바다인지 그걸 제가 수영을 해서 응. 건너는 거예요.
0: 건넜어요 결국?
17: 몰라 끝에는 헷갈리는데 예. 깼는데 막 온몸이 너무 힘들게
0: 수영한 것처럼
17: 수영도 못하는 애가
0: 이야 이 수영은 생존이에요. 근데 수영 못하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지난 주말에 네. 재난 대비 물품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네. 물난리도 너무 나고 이러잖아요.
17: 요새 많죠.
0: 그래서 나중에는 네? 이
17: 그 수영 뭐까지?
0: 구명 자켓.
17: 구명 조끼?
0: 요즘 보니까 더위에 얼음 자켓 있는 거 알아요? 얼음 조끼?
17: 알죠.
0: 땅 열면 안에 그냥 얼음들이 들어있어.
17: 아 실제 얼음이 들어간다고요? 그건 네. 몰라요. 그 무겁잖아요, 그러면.
0: 조그마한 얼음 알갱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걸 통째로 냉장고 넣으면 얼어요. 그거를 꺼내서 입으면 진짜 하루 종일 시원한 거지. 그런 것처럼
17: 풍 걸리겠다. 풍 걸리겠어.
0: 풍 걸려.
17: 입 돌아가는 거 아니야?
0: 그런 것처럼 구명조끼도 그리고 팔찌인데 그게 물에 들어가서 위험한 순간 땡기면 이게 부풀어 올라서 물에 뜨는 거예요.
17: 그거는 완전히 저거잖아. 영화에 보면은 이게 물에 가녀있을 때 딱 땡기면 확 올라가는 거 부력으로. 그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필요해요?
0: 아니 그게 또 스키 탈 때도 필요하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
17: 눈에 싹 들어가다가
0: 그 딱 땡기면 팍 위에 올라가면서
17: 걔가 그걸 밀고 올라갈 수
0: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구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17: 남들 타는 대로 타세요. 그 산에서 타지 마시고 위험하게.
0: 아니 워낙 이제 급변하는 세계에 대처를 하려면 야. 그래 얼음조끼랑 구명조끼랑
17: 저것도 하나 사세요. 그러면
0: 뭐요?
17: 이걸 조명탄
0: 조명탄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필요해. 호루라기.
17: 호루라기. 응. 조명탄 뭐 이런 거 진짜. 응, 응. 와.
0: 헤드랜턴. 응.
17: 그 어떻게 다 들고 다니시죠? 나
0: 진짜. 백팩에 딱 넣어놓으시고.
17: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꿈을 어저께는 또 무슨 뭐 싸우고 뭐 뛰고 하여튼 계속.
0: 그랬어요.
17: 그러니까 자고라도.
0: 꿈속에서 운동을 하셨군요.
17: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0: 스트레칭도 한번 하세요.
17: 운동을 못하니까.
0: 자, 여러분도 한번 스트레칭 한번 쫙 하세요.
17: 근데 진짜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 해야 돼요.
0: 자,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스트레칭하면서 이완시켜주고
17: 고개도 한번 쭉 들어 올리시고
0: 이렇게 한번 숨을 한번 좀 답답하고 이럴 때요. 이렇게 심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17: 약간 폐가 안 좋으신가 우리 미옥 씨가?
0: 왜요?
17: 왜 숨소리가
0: 안 좋아요? 숨소리가?
17: 할 때 숨을 내뱉어봐요. 아 이게 복식호흡을 못하시나? 전에 복식 호흡하나?
0: 네.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17: Inhale, exhale. 자, 여러분도 한번 숨을 하시고 왜냐하면 네. 월요일 날 네. 월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7: 영어로는 Monday Fever라고. 월요병이 있는 분들 많거든요.
0: 일요일부터 우울해지는
17: 일요일부터 우울해지는 분들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미옥 씨를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월요일이야 월요일 이런 분들 계십니다.
0: 금요일이 금방 와. 금방 와.
17: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순매남은요.
0: 네.
17: 월요일 하루가 제일 싫을 때 탑 10.
0: 월요일이 싫을 때 탑 10.
17: 네. 월요일은 사실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0: 네.
17: 그냥 사실 월화수목 금토 일 중에 하루일 뿐인데
0: 네.
17: 일주일 전체의 무게가 어깨에 탁 들어있는 굉장히
0: 왜냐하면 주말이라고 좀 늦게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좀 깨져서 좀 몸이
17: 맞아요.
0: 피곤해요.
17: 맞아요.
0: 피곤하면 자연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17: 그러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네. 쉰다기보다는 막 주말에 또 막 불금이라서 뭐 이렇게 나가서
0: 늦게 자고 영화 보고
17: 뭐 외식하고 술자리 하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러다 보면 월요일에 또 힘들거든요.
0: 네.
17: 어쨌든 그래서 월요일이 특히 싫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0: 네.
17: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0: 네.
17: 자, 여러분 10위 아침 알람 소리가 유난히 나를 공격적으로 나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때.
0: 아.
17: 이 알람 소리가 알람이 잘 일어나십니까, 미옥 씨는?
0: 저는 알람 소리? 알람을 안 해놔도 눈이 탁 떠요.
17: 그 생각하는 시간에.
0: 네.
17: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0: 그래서 아예 안 해요.
17: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7: 본인을 꼭 그렇게 믿으시나요?
0: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낮잠을 네. 잤는데 어, 몇 시야 몇 시? 방송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몇 번 그래요.
17: 주중인 줄 알고?
0: 네, 네.
17: 아, 그럴 수 있죠.
0: 항상
17: 맞아.
0: 잠에서 깨어나면 어, 몇 시야 이게 있어요.
17: 근데 알람이 진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7: 알람이 막 수십 개 울려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0: 네.
17: 5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7: 알람을 하긴 해요.
0: 네.
17: 근데 거의 웬만하면 5시에 알람했으면 한 4시 한 58분 9분에 깨요.
0: 아.
17: 거의 딱 깨.
0: 어.
17: 시계를 보면 딱 한 5분 사이에 전쪽 앞뒤로 딱 깨요. 그러면은 아, 일어났네.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0: 네.
17: 가끔 그거를 못 생각하고 잠이 들더라도
0: 네.
17: 알람이 삐 하면 딱 깨요. 이게 뭐 삐삐삐삐가 아니라 삐 하는 순간 딱 깨요. 딱 꺼요. 확 전투적으로.
0: 네.
17: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알람 소리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딴 사람들이 알람한 것 때문에 제가 일어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알람 끄고 사람 깨워주고 이런 적은 있어도
0: 네.
17: 그러니까 약간 예민한 거죠.
0: 그러시네.
17: 통 못 자나 봐요. 생각하고 자면 팍
0: 그래서
17: 일어나서.
0: 피곤한 거야.
17: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월요일 날 알람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대요.
0: 아, 알람 소리를 조금 내가 좋아하는 딱 들으면 에너지가 나는 그런 소리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7: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0: 없어요?
17: 제가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 알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로 바꿨거든요.
0: 네.
17: 근데 그 노래가 싫어지더라. 알람 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노래가 싫어지더라고요.
0: 아,
17: 아무튼 네, 알람은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인정하고 현실을
0: 네.
17: 깨닫기 바랍니다.
0: 네.
17: 자, 9위 월요일 싫어지는 9위 주말에 쉰 것 같긴 한데 하나도 안 쉰 느낌이 있죠.
0: 분명히
17: 저처럼 지금 몸이 막 무거워
0: 휙 지나갔어.
17: 별로 크게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고 분명히 나는 잘 쉰 것 같기도 하고
0: 쉰 거 맞아?
17: 청소 좀 했고 그냥 뭐 장으로 진짜 저도 장도 받고 약속도 했고 애들 챙겼고 설거지도 했고 빨래도 했고 그러다 보니 주말이 다 갔네.
0: 사실 바쁜 주예요. 빨래 못했다.
17: 그럼 뭐 주중에 하시면 되죠. 자, 8위 월요일날 저희 출근하는데 길 엄청 막히더라.
0: 네.
17: 차 막히는데 마음까지 막막하게 막힐 때.
0: 아, 그렇죠. 차 막힐 때.
17: 앞차가 딱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난 지금 어디? 왜 나는 가야 하는가?
0: 왜 꼭 가야 되는가?
17: 철학적인 질문을.
0: 아, 그냥
17: 왜 꼭 가야 되는가?
0: 핸들을 탁 틀어서 그냥 저 태평양 바다로 그냥 확 가까 막
17: 돌려서 그녀와 함께
0: 아,
17: 떠나요 바닷가.
0: 그러지 네. 못하지.
17: 어릴 때 그런 적은 많았어요. 교회를 일요일 날 여자친구를 딱 픽업해서 교회를 가려고
0: 네.
17: 하다가
0: 네, 바로
17: 딱 필 꽂혀갖고 바닷가로 그냥 가는 거죠.
0: 거기 가서 이제 할렐루야 하시면
17: 야, 마음이 네.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0: 그럼요. 거기 가서 바다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하늘을 보면서
17: 아니요,
0: 하나님 감사합니다.
17: 신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녀를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진짜 네. 어렸을 때 네. 교회 가면 헌금 주시잖아요 어머니가.
17: 아, 내라고?
0: 그러면, 네, 그러면 그 100원 들고 가다가 새 딴 데로 그래가지고
17: 그 딴 데 썼어요. 그러면?
0: 그럼 과자 사 먹고 놀죠 언니랑.
17: 교회 안 가시고?
0: 네.
17: 다 그럴 때 있는 거예요.
0: 언니가 꼬셔서.
17: 자, 네. 좋습니다. 자, 7위 회사를 갔어요.
0: 네.
17: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딱 분위기 잡는데
0: 네.
17: 커피 입두되기 전에 1위 먼저 생겨버릴 때.
0: 아, 빨리.
17: 막 가자마자 컴퓨터 켜는데 매서 띵. 확인하시면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아침에 출근 전부터 문자랑 이메일 들어와갖고 이런 건 좀 피곤하죠.
0: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는 뭐 AI가 다 해줄 텐데 뭐 할 일이 없어.
17: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0: 지금 감사한 거야.
17: 컴퓨터를 켜기 전부터 문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
0: 그렇죠.
17: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7: 자, 6위 주말 동안 쌓여있는 이메일들이 팍팍팍팍 떠오르고 보일 때.
0: 전화 한 통 없는 게 때로는 난 너무 외로워 이러는데 전화가 너무 많아도 그렇겠어요.
17: 맞아요.
0: 때문에.
17: 특히 이메일은 휴가 갔다 왔는데 정말 3, 4일 휴가 갔다 딱 왔는데 이메일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팍팍팍 뜨면
0: 그쵸.
17: 진짜 아, 막
0: 긴급 확인 요청 막 네, 이러면 막
17: 아, 진짜 어이가 없지. 자, 5위.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가 잡혀 있을 때.
0: 아, 왜 이렇게
17: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0: 그렇죠.
17: 아니 아직 정신도 못 차렸는데 계획을 막 세워야 돼. 아, 이거 지금 월요일 아침에는 웬만하면 회의하지 마세요.
0: 나 회의하니까 웃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17: 어, 하세요.
0: 회의인데 그 옛날에는 회의 그 있잖아요. 회사 회사를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공채 회의록 같은 거.
17: 아, 그 노트 노트.
0: 예, 예. 네, 네. 그 큰 거 큰 거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회의록을 딱 열었는데 네. 노래방 책인 거야.
17: 뭐야, 잘못 갖고 뭐야?
0: 어, 노래방 갔다 그거를 잘못 술집에서 갖고 와서.
17: 야.
0: 자, 진짜요. 실화예요, 실화.
17: 아니 어떻게 아침에 술이 안 깬 거야 그러면?
0: 방송국에서 옛날에. 예. 뉴욕에. 그분 아주 유명해.
17: 와,
0: 딱
17: 대박이다.
0: 딱 갔는데 노래방 책이야. 오전에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진짜.
17: 야, 대박이다. 어? 야, 저는 아시는 분이 저거 갖고 네. 온 적 있는데
0: 뭐야?
17: 그. 술집에서 나올 때 계산서 주면은 네. 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적혀 있는 회색깔 플라스틱 네. 판이 있어요. 그 카드랑 네. 영수증. 네. 그거를 술 취해서 들고 와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아, 근데 노래방 책은 좀 그랬다. 아, 심하다. 야.
0: 옛날에 한국 가서 미용실에 갔는데 어. 책 주세요 그랬대요. 그 돈 계산서. 그랬더니 미용실 언니가 잡지 책을 갖다 주더래.
17: 아, 진짜 한국에서 책 달라고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자, 월요일에 쉬는 때 4위. 점심 시간 건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갈 때. 그럴 때 있죠. 시간 진짜 안 갈
0: 그렇죠.
17: 때. 근데 시간이 안 간다는 건 사실 업무가 덜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신없이 바쁘면요.
0: 한 거죠.
17: 근데 이것도 사람이 못할 짓이야. 할 일 없을 때. 그죠?
0: 그럼요.
17: 시간 진짜 안 갈 때.
0: 그러면 너무 미안하고 할 일도 없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17: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퇴사를 다 정해놓고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할 거 이제 거의 없다. 던던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0: 네.
17: 시간 진짜 안 가요.
0: 아, 그래도 얼마나 보이고. 감사해. 월급 나오고.
17: 그렇죠. 네, 맞아요. 월급 챙겨가세요.
0: 엄마 오늘 뭐 죽음 나올 있는 거.
17: 네, 좋습니다. 3위. 주말에 썼던, 주말에 즐겼던 나의 그 열정의 페이들이 월요일에 현실로 다가올 때.
0: 아, 주말엔 쓸 땐 기분 좋았지.
17: 그거 진짜 그럴 때 있잖아. 금요일, 토요일 막 술 먹고 막 신나갖고 뭐
0: 썼는데
17: 사 먹고 했는데
0: 지나고 보니
17: 시간 지나고 아차 그리고 보니까 막
0: 아, 요즘은 너무 물가가 올라서. 아.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행에 네. 못 옮기는 분도 많이 계실 거야. 너무
17: 거예요.
0: 몰랐어.
17: 맞아요. 그리고 불길할 때가 분명히 술자리에서 막 가물가물했는데 누가 계산인지 가물가물할 때 있거든요.
0: 네.
17: 끝에가 기억이 잘 안 나.
0: 어머.
17: 누가 냈지? 누가 냈지? 막
0: 그런데 내가 냈어?
17: 그럼 막 들어가
0: 차
17: 보는 거예요.
0: 혹시 내가 냈나?
17: 어, 그래서 찾아보는 거야. 근데 안 냈어. 그러면 살짝 불안한데 사실 기분 좋아. 근데 찍혀있으면 안 불안해. 일단 돈 냈으니까. 그리고 내가 멀쩡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기분은 좀 우울해. 네, 그런 게 두 개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0: 아,
17: 네, 그래서
0: 세상에.
17: 주말에 썼던 금액이 월요일 날 현실로 돌아올 때 월요일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0: 그쵸.
17: 자, 2위. 오늘 굿모닝, 아, 먼데이예요 했는데 벌써 금요일이 그리울 때. 아까 우리 미옥 씨가 금요일 금방 옵니다.
0: 그리워하지 마요. 그냥 저절로 금방 와.
17: 그리워하며. 아, 근데
0: 금요일은 금방.
17: 어, 금요일은 금방.
0: 뭐,
17: 목요일은 목전 앞에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언제 금요일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금요일 되면 또 야 벌써 금요일이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7: 네, 하여튼 월요일이 무서운 이유가 하루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일은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이 쭉 다가온다는 게 무섭다는 이유가 된다네요.
0: 아, 그래도 행복한 거야 이런 날들이 있어서.
17: 아, 자꾸 이렇게 소확행을 말씀하십니다.
0: 아니,
17: 자,
0: 그럼.
17: 월요일이 힘든 이유 가장 1등. 일요일 밤 이미 월요일이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옛날에 우리 개그 콘서트 볼 때 그게 일요일 날 저녁 때 프로였다면서요.
0: 네.
17: 그래서 끝날 때 그 밴드 분들이 빠빠빠빠빠빠빠빠 그 노래 나오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긴 사람들이 그 노래 들으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0: 야, 이제 근데, 월요일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17: 근데 진짜 일요일 날 잠들 때 굿나잇 굿나잇 하면서 잘 때 약간 기분이 조금 먹먹할 때가 있죠. 아, 이제 또
0: 난 안 그런데.
17: 아, 그럴 때가 있죠.
0: 어머, 굿모닝 차차차.
17: 아, 저는 좋아해요. 저는 회사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즐거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0: 그럼요, 있죠. 안 그럴 때 있었죠.
17: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또 막
0: 그렇죠.
17: 스트레스 반도도 있고.
0: 그렇죠.
17: 네.
0: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잘 버티면 또 주말이 옵니다.
17: 그렇죠. 항상 주말은 짧아요, 여러분. 그리고 월요일 날 저희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음은 더 쉬고 싶죠.
0: 네.
17: 하지만 현실은 이미 월요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월요일을 버팁니다.
0: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
17: 그럼요. 어쨌든 커요. 좋은 아침입니다.
0: 네.
17: 어쩌다 잠들었죠. 제목이 뭐죠?
0: IOI. 갑자기.
17: 아, 갑자기.

0: 우리 럭키비키님은 럭키비키 탱자는 토요일 일요일 탱자님들은 못 보고 월요일에 보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와우. 굿모닝 차차차 탱자들과 함께합니다.
1: 네, 이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 행복이 치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3: 400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1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건강전도사 K실장님 와이전리빙의 K실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15: 네. 야,
1: 아니, 뭐 네. 저는 뭐 사실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서 쓰고 있지만
15: 네.
1: 이미 여러 번 소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굉장히 타운에서 아주 반응이 뜨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네. 어떻게 요즘 많은 효과를 보셨나요?
1: 장인어른이 더 좋아하신다는.
15: 아, 야.
1: 아니,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15: 네.
1: 저도 모르게 운동을 하게 돼요.
15: 오, 그러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운동? 아니, 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 못 하다가 다들 그랬을 거예요. 얘기 나오는 순간 떠오르면
15: 네.
1: 어, 케겔 아, 나도 해야지. 그 생각 딱 드니까 저도 순간 모르게 아,
0: 힘 들어가는 거야.
1: 어, 하려고. 네. 하려고 할때 이게 지속성이 안 돼.
0: 아, 우리 네.
1: 그죠,
0: 우리 한인사회 건강을 위해서
1: 네.
0: 중간중간 방송하다가 케겔 어?
1: 여러분 혼자 그리고,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좋다는 건 알지만
0: 우리 바디 닥터를 그래서 많이 선전을 해야 돼요.
1: 맞아요. 의료기기 정말 바디 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15: 네.
1: 요거 워낙 많은 분들 또 앵콜 요청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저희 캐시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0: 네.
1: 요새 너무 난리죠 이거 아직도 시장님.
15: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두 분이 계시는 공간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1: 네.
15: 사실 최근에는 지인분들, 그러니까 캐길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물건이야 막 이러시면서 네. 소개를 해서 네. 체험을 오시거나 또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변비도 치료되시고 자골신경통, 요실금 남성분들 밤에 자꾸 잠 깨시잖아요 화장실 네. 때문에
1: 그렇죠.
15: 그런 야뇨, 비뇨, 잔뇨 있으신 분들 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또 입소문이 최고잖아요.
1: 그럼요. 네. 써보신 분들이 네. 뭐 이게 정말 진실한 그 바이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5: 맞습니다.
1: 써보신 분들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뭐 좋아 좋아 이게 아니라 뭐 일단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졌고
15: 맞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1: 또 미국은 또 FDA 의료기 인증까지
15: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15: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의 병원에서 이거를 네. 비치해놓고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16: 네. 대단합니다. 먼저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562-529-5343 와이저 리빙 본사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K실장님 전화번호 213-831-5855 213-831-585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 아까 잠깐 초대 말씀하셨는데 요실금뿐만 아니라 아까 뭐 좌골신경통
15: 그죠? 맞습니다.
1: 다리저림 그러니까 비뇨기과 네. 의사분들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네. 들으신 분께서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동 쾌겐 운동 치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라고 네.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15: 네, 우리 하느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

0: 이렇게 받쳐주는 근육 집합체를 우리는 그것을 골반 적은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이제 연구되고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케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오고 있는데요. 이 바로 골반 저근육 운동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항문을 꽉 조였다가 또 풀었다가 또 조였다가 하는 이 관략근 운동이 케겔 운동인데
1: 네.
0: 말씀드렸다시피 요실금이나 자골신경통 있으신 분들이 이게 내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봐야지 안 돼요.
1: 안 돼요.
0: 그래서 이 방석처럼 딱 생긴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에 여러분들이 앉으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기에서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있어요. 이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두드려주고 마사지 되고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동작을 여러분들 30분 하고 나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케겔 운동 210회 하신 거고요. 스쿼트 운동은 200회 하신 거라는 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2: 네.
1: 야.
2: 이거 써보시고 야 나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간증 수준이에요.
0: 네.
2: 우리 한번
0: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네.
3: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그때
4: 그전에는 그랬다.
3: 네,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네.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네.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4: 네.
3: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 안 돼. 오줌이 안 나와요.
4: 진짜?
3: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4: 네.
3: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2: 이야. 진짜?
1: 아니 굉장히 젊으신 분 목소리인데
0: 실제로 이분 젊어요.
1: 그쵸?
0: 네, 젊으신 분이고 네. 이분의 직업이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에 긴 시간을 서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1: 네.
0: 이분은 너무 너무 정말 찐 느낌이 오지 않나요? 찐찐
2: 네.
0: 느낌?
1: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잘 표현 못하시는데
2: 너무 막 쌌어요 뭐 이러니까
1: 소리만 들어도 쌌어요 뭐 이러시니까
0: 물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이분은요 발가락에 감각까지 돌아와서 남편분이랑 부둥켜 안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그분이세요.
2: 네. 진짜 뭐 물소리도 그렇지만 또 네. 웃다가도 그렇고
0: 맞습니다. 줄넘기 하지 못해요.
2: 이게 웬일이야 막
0: 네.
2: 이렇게
0: 응? 네.
2: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0: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5: 얼마나 오래된 아픔이셨어요?
6: 자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5: 네.
6: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5: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6: 네,
5: 텐데
6: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5: 아 정말이에요?
6: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5: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6: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5: 그럼 저하고 비슷한 분이시구나.
6: 네.
5: 근데 그게 3-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6: 네 너무 신기해요.
1: 아니 저는 사라진 것도 신기하지만 3-4일 만에 효과를 바로 보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0: 물론입니다.
2: 이게 가능한가요?
0: 네,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1: 네.
0: 저희 다니엘 대표님도
1: 네.
0: 한 일주일 되기 전에 네. 그 오랫도록 네, 불편해하셨던 자골신경통 사라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방송국에 오셔서
1: 네네.
0: 간증을 하신 분들의 사례였고 카톡이나 친필이거나 뭐 개인이 직접 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 네네.
0: 시간이 모자라는 관계상 목소리로는 이 두 분 정도만 들려드렸습니다.
2: 세상에 요실금 치료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에서 좌골신경통 뭐 아까 내 성기능 뭐
0: 강화도 되고 애플 립도 되고요. 젊은이들이 이걸 쓰는 이유는
2: 네.
0: 탱탱한 사과 엉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답니다.
2: 이건 뭐 거의 노벨상감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맞습니다.
1: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한번 가셔서 진짜 보시고
2: 네.
1: 한번 체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네.
1: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0: 네.
1: 본사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LA 근처에 계신 분들은 우리 K시장님께 전화주셔서 직접 방문하시고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831-5855번 213-831-5855번입니다.
2: 네. 요거 사용 방법은 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
0: 네, 앉아만 계시면 네. 되고요. 이게 강도가 1부터 9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30분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하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1: 네.
0: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0: 3등급을 받은 거고요. 미국 메디컬 클래스 FDA에서 2등급을 받은 거라서 안전성이래거나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믿고 쓰셔도 되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르신들이요.
1: 예?
0: 다리 힘이 없어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 네.
0: 이분들 케겔기 쓰시면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힘 생겨서 사뿐사뿐 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골신경통, 요실금, 밤에 자주 깨시는 야뇨, 비뇨, 네네. 잔뇨 이런 것도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근육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꼭 앉아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2: 네.
0: 손발이 차신 분들은 손발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발 종아리가 또 제2의 심장인데 쥐가 네. 자주 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2: 네.
0: 쥐 나시는 분들 이거 해결돼요. 종아리를 올려놓으시면 되고 등 쪽에 뭔가 견갑골 쪽에 네. 혹시 네. 내가 담인가? 이러신 분들은 등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 다른 부위들도 이렇게 쓰실 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1: 야, 근데 여기 또 오늘 앵콜 때문에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이것도 가격에 대해서
0: 그렇습니다.
1: 오늘 또 엄청난 또 특별가를 주신다고
0: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그냥 한글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1: 네.
0: 한국에서는 이게 318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2: 네.
0: 미주 판매가를 2500에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1: 네.
0: 500불 할인을 해서 오늘 1999불에 드립니다.
1: 이야.
0: 그리고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그 일시불로 구매하기가 조금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1: 네.
0: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1년 2년 물론 개인의 크레딧 신용도에 따라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매 가능하셨고요.
2: 네.
0: 오늘 이 사랑스러운 가격에 가져가시면서 또 조금 더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바디닥트에 EMS 허리벨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케겔 하시면서 앉으시고 허리에다 그냥 차시면 되기도 하고요.
1: 예.
0: 차시고 계시기만 하면 1분에 7,500번의 강력한 두드림으로 여러분들 뱃살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3개월 사용하셨던 임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6cm 줄어들었어요. 2.36인치가 줄어든 거니까 이거 차고 20분 사용하시면 6시간 운동한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케겔기와 허리벨트를 같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1: 예.
2: 네.
0: 그러면 조금 더 사랑스러운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 다는 점. 요거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전화 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이것도 네. 비밀 또 풀어볼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2: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K 시장님 전화번호는 213-831-5855 831-5855번입니다.
1: 아, 제가 좀 아쉽네요. 제가
2: 왜요?
1: 이거 프로모션 있을 때 샀으면은 저는 허리벨트 제가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0: 오, 그러네요. 네.
1: 물론 제가 뭐 뱃살이 많지는 않지만.
0: 네. 근육이 있습니다.
1: 2인치가 빠진다니까 진짜 솔깃합니다.
0: 네.
1: 차고만 있으면
0: 되니까.
2: 아니, 진짜 누구나 뱃살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2: 관리하면.
1: 우리는 인격이라는 게 너무 나오니까.
2: 나이 들면 다 나와.
0: 이거는 그냥 허리벨트 하시고요. 운동에 네. 뭐 필라테스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댕댕이랑 산책하셔도 되고,
2: 끼고.
0: 집안 청소하셔도 됩니다.
1: 그냥 유튜브 보셔도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보시고.
0: 네. 네. 네. 케겔기 앉으시고, 허리벨트 하시고, 헤어붐 쓰시고.
1: 너무
0: 그래서
1: 좋다.
0: 오늘 또 헤어붐을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1: 헤어붐은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사실 패션의 마지막은 머리잖아요.
0: 그렇죠. 패션의 완성은
1: 헤어가
0: 어마어마
1: 중요하거든요.
2: 네. 네. 그것도 블랙 에디션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가지고
0: 맞습니다.
1: 최고입니다.
0: 이거는 또 여러분들 탈모인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이기도 한데요.
1: 네네.
0: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지가 이제 올해로 한 6년 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야구 헬멧 모양처럼 생긴 건데 이게 기존의 거는 흰색이었고요.
1: 네.
0: 이번에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두 형태가 됐어요. 이게 하나는 그동안 기존의 흰색을 쓰셨던 분들은 이게 머리에 올리시거나 하시면
1: 네.
0: 내가 이게 약간 머리를 기울이면 살짝
2: 떨어질까?
0: 네. 걱정 물론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려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뒤쪽에 조절이 가능한
1: 네.
0: 조절 시스템이 붙었어요. 새로.
1: 네. 네.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절도 하고 머리에 더 밀착이 되다 보니까 그 레이저가요. 목은 더 깊숙하지 빨리 전달이 되는 이점도 있고 또 하나 업그레이드 된 거는 기존의 거는 이렇게 앉아서만 계셨어야 됐어요.
2: 네, 코드가.
0: 네, 코드가 이렇게 연결선이 달려 있어서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충전기가 별도로 엑스트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거를 이렇게 차징하시는 거를 붙이시면 일어서서
2: 쓰고 돌아다니면 되네.
0: 네, 집안일 하셔도 되고요.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렇게 네. 두 가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준비한 가격은 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네. 방송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야, 네. 지금 기존에도 너무 좋았지만 이게 또 업그레이드된 네. 블랙 에디션 여러분. 사실 그 전에 저희도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뭐 이것도 간증 아닌 간증 뭐 피드백이 엄청 났거든요.
0: 많습니다.
1: 이게 뭐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실제 탈모가 치료되고 머리가 나니까 이것 그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노발생이거든요. 사실
0: 맞습니다.
1: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탈모 걱정 빼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2: 진짜
0: 그렇지요.
2: 아니 탈모를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특히 네. 발모제 네. 노벨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벨감이 실제로
2: 노벨감
0: 맞습니다.
2: 아니야 그럼 네. 진짜
1: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헤어보면 쓰면 네. 어떻게 되는 건지.
0: 저희 이제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쁜 네. 야구 헬멧 모자처럼 생긴 거를 네. 여러분들은 그냥 머리에 올려놓 키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저출력 레이저가 켜져요. 그 헬멧을 그냥 30분 하루에 30분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우리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를 시키고 또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네. 모근이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 굵어지고요. 발모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춘의 튼튼한 모근으로 돌아간다라는 점 그러한 탈모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2: 네. 정말 실제로 써보시고 난 이렇게 좋았다 간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많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2: 네네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3: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 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그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4: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 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2: 예. 아니 이게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탈모 때문에 정말 다들 고민이시잖아요. 거기다가 발목까지 다시 난다고 하니까 이건
0: 맞습니다.
2: 정말?
0: 저희 이 제품은 임상실험을 서울대병원하고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했어요. 근데 네. 참 놀라운 게 임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100% 발모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2: 이야.
0: 이게 우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다 100% 발모.
1: 그게 가능한 네. 거예요?
0: 아니 우와. 가능합니다.
2: 우리처럼 네.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네. 탈모 예방 차원에서 쓰면 좋겠
0: 그렇지요.
2: 네요.
0: 예.
1: 머리가 솔직히 네. 죄송한데. 샤워하잖아요. 요새 네. 요새 많이 빠져요.
0: 그래요?
1: 아, 요새. 가슴이 아파요.
0: 아.
1: 진짠데. 네.
0: 본인을 위해서 헤어붐도 한번 고려해 보시래요.
2: 온 가족이 함께 돌려가면 쓸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요거는 집안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은요. 네. 케겔기도 그렇게 가족분들이 다 쓰시지만 네. 헤어붐 또한 집안에 하나 두시면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쓰셔도 되고 요것도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가장 높은 등급인 3등급 받은 거고요.
1: 네.
0: FDA에서도 의료기기고 500 와. 그러니까 510K라는 네. 요것도 FDA에서 여러분들 인증을 받았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의 처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네. 인증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했는데 이 510K가 굉장히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 제가 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 아, K의료기기예요.
0: K의료기기죠.
1: 지금
0: 네.
1: 말씀 아까 그 간증도 제가 들어보긴 했지만
0: 네.
1: 뭐 임상실험도 100%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사실 저희가 섭외자분들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보시면
0: 맞습니다.
1: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1: 맞아요. 그거 조심하게 뭔가 다른 점, 차별점.
0: 네, 저희 헤어붐하고 네.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유사 제품들은 레이저가 아닌 LE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 LED. 분들이 보시기에는 빨간색 빛이면 그냥 다 같은 거거니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어붐은요. LED가 아닙니다. 100% 레이저로. 그리고 네. 피부나 성형외과에서 사용이 되는 저출력 의료기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탈모에 좋은 파장대만을 선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과 네. 일부 레이저의 유사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는 네. 차별화가 대단한 것이 이 헤어붐은 69개의 레이저로 되어 있지만 조사 면적, 그 비추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크고. 네. 그래서 두피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 구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타 제품하고는 비교 불가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헤어붐 블랙 에디션 업그레이드 런칭 마지막 특별가를 오늘 주실
0: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주 판매가가 2,500불인데요. 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700불 할인을 해서 오늘 1,799불에 드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것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와. 함께 애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야. 네, 들으셨죠? 정말 이거 한번 투자로 온 가족이
0: 전 가족이
2: 네. 뭐 몸도 건강해지고
0: 여러분들이 이제 풍성풍성해지실 일만 남으신 거예요.
1: 그리고 네. 머리도 사실 평생 관리해야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젊은이들 그렇고 나이 들어서도 항상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는 점 700불이나 디스카운트 해주시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LA 계신 분은 우리 K시장님 213-831-5855 213-831-5855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0: 네. 여러분들의 삶이 저희가 오늘 소개 올린 개길길에 관한 EMS 허리벨트 그리고 헤어붐과 함께 더 풍성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는 걸 제가 소망드리겠습니다.
2: 네. 와이저 리빙의 K 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오늘도 해는 떴습니다. 머리숱도 이렇게 라이징. 응? 다시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아, 고민되네요, 진짜.
0: 네, 머리 마사지 이렇게 많이 하면서.
1: 네.
0: 헤어봄사 방송에 나오는 거 다 사시잖아요, 혜 씨는. 응? 네, 돈도 많아.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존스의 Don't Know Why.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모르는 엄마 왜 그랬을까? 진짜 이유도 없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1: 다 그렇죠. 뭐.
0: 이 노래 가사 보면 내가 그 남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왜 안 나갔지? 그때 나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1: 인연이 아닌 거예요.
0: 돌이켜 보면 뭐해.
1: 저도 근데, 후회 정말 많아요. 어? 후회 진짜 되게 많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이거 진짜 많아.
0: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잖아요.
1: 네.
0: 근데 경험을 통해서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한 성찰로 배운대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걸 한번 곱씹어보면서
1: 그렇죠.
0: 그러지 말걸 혹은 다음엔 이래야겠다.
1: 이불킥도 좀 하고 내 뺨 내가 때리기도 하고
0: 나 진짜 그런 거 있어. 와, 진짜 왜 그랬을까.
1: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0: 네.
1: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0: 그죠.
1: 참 아쉬운 거 많아요.
0: 그때 네. 그 버스를 탔더라면.
1: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0: 오.
1: 이런 거.
0: 아 그때 그렇게 내가 화만 내지 않았더라면. 아왜 그랬을까.
1: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 저는 진짜 너무 많아.
0: 아 그때 한 번 더 만나볼 걸. 뭐
1: 그러니까
0: 거.
1: 맞아. 아 그때 얘 말고 쟤 만날 걸.
0: 어머 그때 손잡자 갈 때 잡을 걸 뭐.
1: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손 잡자고
0: 뽀뽀해도 돼요 이랬는데 뽀뽀 안 했어요 제가.
1: 잠깐만.
0: 아 진짜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내가 너무
1: 너무 웃긴다.
0: 아니 무슨 이런 남자가 있어 분위기 잡고 할 것이지 무슨
1: 그러니까.
0: 물어. 그러면 내가 뭐 예스 그러겠어요?
1: 때때로 하옵소서
0: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1: 거기서 왜요? 뽀뽀해도 돼요? 네. 그랬어요?
0: 미옥 씨 뽀뽀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1: 눈 보면서?
0: 아니 그냥 뭐 이렇게
1: 혼자 말로?
0: 운전석에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1: 뭐라 그랬어요?
0: 흥 이러고 내렸지 뭐. 뭐라 그래요?
1: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0: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게 미국 스타일인 거야.
1: 흥
0: Can I kiss you?
1: 에이, 이렇게.
0: 아니
1: 흥 그런데 그냥 보냈단 말이야 남자분도.
0: 그럼 어떻게 딱 잡고
1: 가만히 있어.
0: 아니 근데 근데 마음 아픈 얘기지만
1: 아니 그걸 왜 물어봐.
0: 오늘 또 주제가 딴 데로 나갔네.
1: 와 지금 강아지 얘기한다면.
0: 개 얘기하려고. 개는요 진짜 냄새로 다 안돼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서 주인 옆에 턱 깨고 하고 위로해주는 거 얘네들은 귀신같이 사람이 힘들 때 그 스트레스 냄새를 그렇게 안다고 오늘 조사 결과 나네. 90몇 퍼센트를 맞췄대요.
1: 냄새로 이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안다고?
0: 다 냄새로. 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냄새로 그 사람을 다 느끼는 거지.
1: 와.
0: 우리도 오늘 냄새로 그 사람을 느껴보기로 해요. 뭔가 냄새가 나 이거.
1: 냄새가 나는데 진짜. 네.
0: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아 갑자기 우울해지네.
0: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네? 그 남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 내일 해줄게요.
1: 내일 해주세요. 네, 진짜 네. 궁금해요. 아 궁금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0: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안녕.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6: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텐,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이 포차 화연 AM
1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는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풍경인지 궁금한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짧은 휴식과 시원한 티 한 잔도 좋고요. 커피 한 잔도 좋겠네요. 감사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시간. 해피투게더 오늘도 밝은 에너지 가득 채워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폴스 가든 노래입니다. Probably. Dennis drinking coffee. 이 노래를 들으면요 통통 튀는 게 레몬추리가 생각이 납니다.

0: 네, probably 함께 들었습니다. Falls Garden 노래였어요. 아, 신나고 상큼하게 시작을 했네요. 네, 지치는 오후를 견디게 해주는 힘은요,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주고 계시는 해피님들 고맙습니다. 어여어여 들어오세요. 웰컴입니다. 예, 내 옆에서 살며시 응원의 미소를 건네는 동료들, 친구들, 반갑게 인사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꽃피우는 시간, 해피투게더. 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아, 월요일은 왠지 좀 피곤해. 아우, 왠지 모르게 컨디션이 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긍정의 에너지를 좀 업 시켜보자고요. 예, 긍정의 에너지 여러분들께 맘땅 드리고 싶습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오늘이 허락되어짐에 또한 지금 해피투게더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저는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지원분 니타 레몬 로펌, 네이지블리 이사하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8: 불란서안경거만과.
9: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또 인사해 주셨네요. TK알림 고맙습니다. 그대부터는 고선비 DJ님. 해피투게더 함께 응원하며 들어옵니다. 반가 반가. 주말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이 쿨의 해변의 여인 청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니콜님 어서오세요. 1시부터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라고 댓글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TK알림의 신청곡 먼저 띄워드릴게요.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지요. 고맙습니다. 쿨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해변의 여인.

0: 네, 쿨이 불러준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TK알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켈리님,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도 너무 기다려지는 해피투게더. 오늘도 너무 반가, 반가요.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생굴을 포함한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이른바 살을 파먹는 세균으로 알려진 비브리오 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이 비브리오 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두 주에서 총 7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비브리오 균은 따뜻하고 염분이 있는 해안 수역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세균인데,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또 플로리다 보건부에 따르면 날것이나 또 익히지 않은 조개류, 특히 굴을 먹을 때 주로 이렇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에 개폐된 이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았을 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CDC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매년 약 8만 명이 비브리오 감염증에 걸리고요. 이중약 5만 2천 건이 오염된 음식 섭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도 참이 굴, 생굴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오늘은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김영석 침뜸 클리닉의 김영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Together, together, happy together, 오후 1시부터 3시, 고선미의 happy together.
0: Happy together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에 기혈을 돌리고 스스로 병을 이기는 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 으뜸의 방법으로 뜸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셨어요. 김영석 침뜸 클리닉에 김영석 원장님 모시고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세요.
4: 네.
0: 아니, 뜸이 그렇게 면역력을 높여준다면서요?
4: 네.
0: 예.
4: 이제 면역력도 높여주지만은
0: 네네.
4: 이제 현대어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치료가 됩니다.
0: 네.
4: 그래서 오늘도 환자분, 오늘은 제가 그 건강관리를 정말 네.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0: 아하.
4: 그 쑥뜸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 건데
0: 네네.
4: 그 몸이 아픈 분들을 보면은 이 몸만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도 그 딸을 데려왔는데 딸이 네.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이제 6살인데
0: 네.
4: 이제 유방암 걸려서 딸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딸을 데려왔는데
0: 네네네.
4: 딸도 막 그 수술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증에서 이 못 벗어나니까 결국 이제 그 친정 엄마가 다 그냥 와서 돌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손자야 뭐 밥도 챙겨줘야지 딸도 밥도 해줘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0: 네. 그게 가슴 아프네요.
4: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같이 온 거예요 치료를 받으러.
0: 네.
4: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아프면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거를 더 절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주위에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렇죠.
4: 예, 특히 요즘 두 분이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0: 네.
4: 어르신들이
0: 네, 네.
4: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시다가 그냥 넘어져서 걸어다니다가 그냥 넘어져서 골반뼈 부러지면은 그것도 이제 조금은 좀 남자가 좀 다치면 나은데
0: 네.
4: 여자분이 다치면은 집안 청소서부터 밥하는 것서부터 다 못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0: 아,
4: 남자분들이
0: 네.
4: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0: 네, 네.
4: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힘들었구나. 그리고 또 한 분은 부인이 또 치매에 걸린 거야. 근데 요즘은 또 여자분들이 더 아파요. 남자분보다.
0: 그런가요?
4: 부인이 이렇게 또 치매에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간호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4: 그러니까는 뭐 오셔서 밥도 먹여줘야 되지.
0: 아이고.
4: 그리고 밥도 이렇게 해서 또 챙겨야지. 뭐 살림은 아예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자식들은 빨리 병원으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인데 내가
0: 네.
4: 그걸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끝까지는 해야죠. 근데도 올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0: 얼마나 힘들겠어요.
4: 그 얘기를
0: 네.
4: 해요.
0: 네네네네.
4: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안 아프고 지내야 되는데 병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찾아와요.
0: 그렇죠.
4: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꼭 나이 드신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젊은 분도 사실은 많이 아파서 오세요. 진짜로.
0: 네. 네.
4: 심지어는 뭐 우울증으로도 오고 또 잠을 못 자서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0: 네.
4: 그러니까 삶에 힘들게 사는 거죠, 삶이.
0: 네, 네, 네.
4: 그래서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 아프고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 아프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0: 네.
4: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또 받아 보면은 이게 수술할 병이 아닌 거는 뚜렷하게 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0: 아하.
4: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서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생각이 항상 그 머리에 잠재된 건 뭐냐면은 아 이분들이 좀 안 아프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좀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0: 그쵸.
4: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0: 그게 중요하죠.
4: 네. 그래서 왜 아프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물론 물론 나이를 먹으면은 그거를 순응하면서 그거를 뭐 나이 먹으니까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만 또 젊은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에 아픈 거는요 그냥 하루 이틀만 회복이 돼요. 30대도 보통 3-4일이면 회복되고 근데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요 회복이 안 돼요. 아프면은
0: 아 진짜
4: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0: 네네 맞습니다. 안 네.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나이 들수록 이 건강이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이 아프면서 네. 살다 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본인인데
0: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4: 본인이 힘든데 네. 본인이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뭐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뭐 치료를 봐도 안 돼요. 이럴 때는 힘든 네, 거예요.
0: 네, 그렇죠.
4: 그렇다고 뭐 딱 한 알만 먹으면은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한 번에 딱 나는 약 이거 누가 개발하면 좋겠죠. 그런 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0: 네 맞습니다.
4: 그래서 좀 좀 안 아프도록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0: 원장님은 진짜 이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환자분들이시잖아요. 네, 다 예.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시게 되는데
4: 네.
0: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4: 네, 네. 오늘도 그 베트남 환자인데 예, 예, 예. 이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0: 네, 네.
4: 떨어진 데다가 또 소화까지 안 되니까 밥을 못 먹어요. 얼굴은 또 창백해요. 잘 쓰러져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병원을 알고 뜸이 좋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건데
0: 네네네.
4: 그분도 보면은 이제 뭐 손자가 둘이나 됐는데도 이제는 자기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다 저를 찾아온 거거든요.
0: 네.
4: 그래서 쑥뜸이 좋다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셨지만 네. 오늘도 왔다 갔어요. 갔는데 저한테 지금 한 달째 다니셨는데 지금은 거의 80% 좋아졌어요. 이분이
0: 다행입니다.
4: 좋아져서 세상에. 정말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기쁨이 생긴다.
0: 네.
4: 그래요. 맞아. 안 아프면 우리가 희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0: 그렇죠.
4: 행복감도 생기는데 아프면요. 그게 없어져요. 기쁨, 행복이 다 없어져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뜸의 그 핵심 포인트 메커니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주.

0: 채널자리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1: 네.
0: 떠서 우리가 우리 인체에 그 철도 같은 뭐 경부선, 호남선 이런 길이 있듯이 길이 그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1: 경락 회로.
0: 경락이 흐름이 잘 되면은 이게 기차가 잘 가면은 안 아픈 거고 중간중간 이제 기차가 못 가면 병이 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이 이제 역전이 있잖아요. 그 역전이 이제 경혈자리예요. 그러면 가까운 역에 가서 고치는 거죠.
1: 네.
0: 그거를. 어?
1: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0: 예, 그렇게 쉽게 이제 얘기를
1: 예.
0: 해줘야 이해를 가니까. 그래서 경락과 경혈, 그거 자체가 이제 병이 생겨서, 우리가 통하면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안 통하고 막혀 있으면 아프고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암까지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뜸을 뜨는데 첫째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걸 밸런스를 갖다가 맞춰주는 게 쑥뜸이다. 그래서 경혈 뜸자리를 잡아서 우리 몸의 균형이 잘 밸런스가 맞도록 뜸자리를 잡아서 뜸을 떠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거는 없애주고 적은 거는 보충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1: 그렇군요.
0: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몸이 기와 혈이 막혔을 때 기는 이제 에너지라고 그래요. 기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없을 때뜸 떠보면요 달라요. 확 기운이 금방 생겨요. 저도 지금 뜸 뜨고 왔거든요.
1: 저도 떠봤어요,
0: 예,
1: 많이.
0: 오늘 뜨고 왔는데 이 피곤할 때 뜨면요 바짝해요 진짜로. 이 기가 확 뚫려요.
1: 그리고 그 통증이 있을 때 뜸을 뜨니까 그렇게 빨리 낫더라고요.
0: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가 잘 통해야 우리가 에너지도 생기고 통증이 안 오고 몸이 정상적으로 잘 순행이 된다. 근데 또 하나는 기혈이라는 건데 기는 우리가 그 기와 혈이 다니는 통로가 바로 경락으로 다니거든요. 철로길로 이렇게. 예. 그럼 그게 막히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잘 소통이 되면은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혈이 잘 통해야
1: 통해야
0: 돼요.
1: 되는군요.
0: 혈이 안 통하면은 그래서 가끔 체하면은 우리가 그 엄지손을 이렇게 따주잖아요. 어머니들이 또 아이들 또 어린아이들이 또 우유미고 나면은 꼭 이렇게 가슴에 안에 등을 두들겨
1: 등을 이렇게
0: 주잖아요.
1: 쓸어내려
0: 그게
1: 주죠.
0: 바로 그게
1: 두들겨주고.
0: 이제 기혈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트림시키고. 왜냐면 트림이 안 나면은 기가 막혀서 애들이 질식할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쑥뜸은 그냥 아무데나 뜨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체질에 맞게 혈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뜨는 뜸은 3년 이상 묵은 쑥뜸이기 때문에 그 쑥뜸으로 뜸을 뜨는데 어디에 뜨냐면 혈자리에 뜬다고 그랬잖아요. 침 놓는 자리. 거기다 뜸을 떠요. 떠서 그 제일 그 온도가 60도 정도 나오는 온도예요. 그래서 그 온도로 뜸을 떠야 또 효과가 생기는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온도가 뭐냐면은 약간의 자극을 줘서 이중 단백질이라는 그 물체를 만들어내요.
1: 뜸을 뜨는 순간, 그러니까 이중 단백질이 생긴다는 거군요.
0: 네, 그게 이제 면역을 주관해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게 몸에 작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1: 그렇군요.
0: 거예요.
1: 뜸의 메커니즘의 이 원리가,
0: 예,
1: 와, 참
0: 그래서
1: 심오하네요.
0: 저희가 뜨는 뜸은 그래도 다르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구당 선생님이 이제 그 쑥뜸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5세에 뜸 뜨고 105세까지 사셨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그냥 가면서 그 우리 그 뜸사랑 본부가 있어요.
1: 한국에요.
0: 청량리에. 지금도 많이 지금 평생교육원이라고 지금 많은 분들을 배우고 있죠. 곳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시간 내서 특강을 해주기로 했어요. 거기 가서. 근데 이제 어쨌든 뜸이라는 거는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좋아져요. 아까 제가 네.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네, 네.
0: 뜸을 뜨면요 백혈구 네. 수치가 올라가요.

0: 그래서 왜 올라가냐면은 뜸을 뜨는 거는 아무 뜸이 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에 맞는 벽격을 수치로 올라가는 뜸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1: 네.
0: 잡아서 떠야 돼요.
1: 아하.
0: 그러면은 이분도 벽격을 수치가 나면 안 좋아서 얼굴이 매일 창백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굉장히
1: 돌아와 있어요.
0: 좋아졌거든요. 힘도 생기고
1: 네.
0: 그게 바로 피를 만들어줘요. 뜸이.
1: 뜸이,
0: 네.
1: 아, 뜸이 이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군요.
0: 네.
1: 와, 오장육부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리고
0: 네.
1: 기와 혈이 잘 통할 수 있도록.
0: 네.
1: 아, 그렇게 해주고, 또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0: 에너지가 생기고.
1: 말씀이세요. 아,
0: 그래서
1: 예.
0: 이게 뜸을 뜬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첫째 피를 만들고 피가 만들어지니까 좋은 세포들이 재생이 돼요.
1: 아하,
0: 세포들이.
1: 네네네.
0: 그래서 뜨는 분하고 안 뜨는 분 차이가 저희
1: 네.
0: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여기를 한달 다녔더니 사람들이 나더러 혈색이 좋아지고 많이 젊어졌다고 그래. 그 얘기를
1: 네.
0: 해요. 사실 그렇게 돼요. 젊어져요.
1: 예.
0: 피가 좋은 피가 만들어져서 이 동안 피부로 바뀌어요.
1: 아, 피부 혈색도
0: 네,
1: 좋아지고.
0: 혈색이 좋아지니까.
1: 그러니까 예뻐진다는 거네요.
0: 네네.
1: 뜸뜨면 몸도 좋아지지만.
0: 그래서 저희 병원에 꾸준히 다니신 분, 아파서 온다기보다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오신 분도 있어요.
1: 네, 한번그 뜸맛을 아시는 분들은 계속 뜸으로 건강관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
0: 그래서
1: 어르신들.
0: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유는
1: 예.
0: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내 몸이 내
1: 맞아요.
0: 몸 같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뻣뻣하고,
1: 네.
0: 뭐 손가락도 잘안
1: 저도
0: 져지고,
1: 손가락이 조금.
0: 뻣뻣하고 막 이러잖아요.
1: 예.
0: 또 기억력도 잘, 뭐,
1: 깜빡깜빡하고요.
0: 깜빡깜빡하고, 건망증
1: 건망증 잘
0: 심하고,
1: 안 외워지고 집중력
0: 그리고
1: 떨어지고.
0: 피로가 빨리 오고,
1: 네.
0: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더운 날은요, 뜸뜸 분하고 안 뜨는 사람 차이가, 뜸을 뜨면은 더위를 잘 이겨낼 수
1: 오,
0: 있어요.
1: 진짜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 더위에 뜸을 뜬다고?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건강에 좋군요.
0: 저희가 뜨는 뜸 아까 얘기했지만 막
1: 에너지가
0: 불을
1: 생기고.
0: 지르는 게 아니고
1: 그니까요.
0: 그냥 몸에
1: 자극을 살짝 주는 거.
0: 침 놓는 자리에다가 자극을 줘서 몸을 작동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1: 그쵸.
0: 우리가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은 우리가 그냥 안 아프고 살면 제일 좋은데 아프면서 사니까 그래서 몸이 늙지 않도록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뜸 뜨신 분들 중에서 지금 95세까지 사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꾸준히 오세요. 그냥 아파서 오는 건 아니고 내가 뜸을 뜨고 가면은 일주일은 아주 편안하대요. 몸도 가뿐하고 골프도 잘칠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1: 본인들의 경험이네요.
0: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아파서 온다기보다는 물론 아프신 분도 많이 오시지만 그래서 뜸은 미병 치료를 잘한다는 거. 미병.
1: 아,
0: 그러니까
1: 미병 치료.
0: 미리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병이 오지 않도록 첫째는 두 번째는 늙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뜸을 뜬 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보통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 차이는 있어요.
1: 네, 인정합니다. 제
0: 그래서
1: 주변에도 그런 분
0: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1: 계시거든요.
0: 게 너무 중요하다.
1: 아하.
0: 그래서 저한테 뭐 요즘 젊은 분도 많이 아파서 뭐 오기는 오는데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뭐 제가 좀 이런 방송밖에 알릴 방법이 없고 그래서 좀 알려서 지금부터라도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좀 관리 좀 하세요. 진짜로 관리를 해서
1: 알겠습니다.
0: 병이 생긴 다음에 그때 정말 치료하면 늦어요. 진짜로
1: 참
0: 우리가
1: 중요한 말씀이세요.
0: 그래서 이 뜸을 정말 요즘 보험들 다 되니까 오셔서 뜸 뜨시고 또 본인에 맞는 뜸자리를 잡아줘요. 처방을 해서 만약에 정 시간이 없으면은 뜸자리를 또 가르쳐 드리고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떠주면 돼. 집에서 그렇게 알려드리니까 좀먼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1: 자, 체질에 따라서 이제 뜸자리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치료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뜸을 아무데나 떠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0: 아니에요.
1: 뜸자리가 중요하다고, 치료 뜸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약보다 뜸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방의학으로서 뜸의 가치가 지금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그 저는 그 우리 구당 선생님의 이제 수석 제자로서 네. 구당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매일 미국에 올 때 저는 뭘 구당 선생님 생각하나 봤더니 내가 뜸을 뜨나 안 뜨나 이걸 보더라고요.
1: 아하.
0: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팔을 걷어요.
1: 네.
0: 그러면 뜸자리가 있으면 너 떴구나. 그러면 뜸 안 뜨면 혼내요.
1: 원장님도 지금 뜨셨나요?
0: 네. 떴죠.
1: 매일매일
0: 매일 뜨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뜨고 왔죠.
1: 아,
0: 그래서 예, 이렇게
1: 보여주시려고 지금 팔을 걷어.
0: 예, 이렇게 예, 뜨죠. 이렇게 매일 여기다가.
1: 아, 거기가 예. 족 곡삼리가 아니라 곡지혈.
0: 예, 예.
1: 족삼리는 다리에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뜸을 뜨는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해서 뜨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제가 또 건강에 환자분들을 돌보지.
1: 그렇죠.
0: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환자 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하나 본보기가 돼야지 내가.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제가 느끼는 점은 그대로 그래요. 항상 환자분들을 안 아프고 좀 건강하게
1: 네.
0: 좀 정말 12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1: 네.
0: 그런 소망을 가져봐요. 근데
1: 감사합니다.
0: 제가 항상 환자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뜸을 아프면 와서 예방으로 뜨시고
1: 네.
0: 아프면 또 와서 치료 받으시고
1: 네.
0: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1: 네, 원장님 말씀 중에 이 미병 치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뜸을 뜨고 또 늙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0: 네.
1: 뜸을 뜨면 진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김영석 침뜸 병원 위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은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B-Tree 블루버드 브이에나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열이 많은 체질이나 그런 특정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환자분들이 뜸을 떠도 괜찮은가요?
0: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1: 효과가 어떻습니까?
0: 열이 분들은? 있으면 열을 내려주고 또 차가우면 차가운 걸 또 따뜻하게 해주고
1: 예.
0: 그런 음양의 두 가지 작용이 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것도
1: 네.
0: 뜸을 떠서 당뇨 혈당을 많이 낮추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이 많아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여성분들은 당뇨병이 심해지면 요실금 자궁이 처져요 밑으로. 네,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1: 네.
0: 남자분들은 성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립선이 망가져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1: 아이고,
0: 네, 그리고 또 당뇨병이 또 시력을 또 거의
1: 안 좋게,
0: 좀 안 좋게 만들고
1: 네네네네.
0: 그리고 저린 증상이 많아요. 다리가 저리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 그렇다고 당뇨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모든 분들이 당뇨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낫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당뇨를 유지만 해주는 거지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와서 뜸을 뜨면은
1: 네.
0: 당뇨가 더 나빠지지 않고
1: 그러면서 유지할 수 있고
0: 유지하면서 또 후유증,
1: 네,
0: 합병증
1: 네.
0: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잖아요.
1: 후유증과 합병증을 예방해 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 네네네.
1: 어떤 분들 이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당뇨면 절대 몸에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뜸을 뜨면 안 된다.
0: 네.
1: 이런 말이 있거든요.
0: 아, 뜸을 뜬다는 거는
1: 네.
0: 이제 손 발끝에
1: 네네네.
0: 말초신경은 정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뜸뿐만 아니라 상처가 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부위만 피하고
1: 네.
0: 나머지는 몸에 뜨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뭐 어떤 분도 저한테 문의하는 거는 잘 몰라서 이제 뜸을 모르니까
1: 그쵸.
0: 막 태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뜸을 자극을 주는 거지 무슨
1: 네.
0: 태우고 그런 건 아니고
1: 그렇죠.
0: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말 뜸을 떠서
1: 네.
0: 이런 당뇨 합병증 같은 거 눈 안 보이는 것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뜸
1: 네.
0: 뜨면은요
1: 네, 네, 네, 네,
0: 혈류가 이게 혈행이 좋아져서요.
1: 혈순환 잘 되니까.
0: 그리고 다리 저린 것도 진짜 많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다리 힘 없을 때 떠보세요. 다리 힘이 금방 생겨요.
1: 네. 족삼리혈.
0: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다리가 이렇게 네. 관절이 많이 아파서 오신 분들 네. 얼마 전에 내 지인도 와가지고 하, 내가 수술하러 곧 들어갔는데 어디에 갔대? 무릎 수술로 들어간대요.
1: 네.
0: 왜 수술을 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아,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 받았대. 어디 한번 보자고. 근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어 제가 보기에는.
1: 아.
0: 그래서 나한테 한 번만 뜸 떠보고 예. 생각해보라고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치료받으러 와요.
1: 오.
0: 한 번에 좋아졌대요. 한 번 뜸
1: 안 해도
0: 뜨고.
1: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거는?
0: 본인은 아, 정말로
1: 예.
0: 그렇게 해서 저는요 수술 안 하고 정말 많이 치료가 된 분들 너무 많아요.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자 꼭 뜸을 뜨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만을 가지시고 기쁨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1: 네.
0: 그 세 번째는 정말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내 몸에 좋은 음식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계속 먹지 마시고 또 그것만 계속 먹다 보면 또 다른 게 나빠져요.
1: 아,
0: 항상 음식도 바꿔가면서
1: 네.
0: 좀 이렇게 항상 내 몸을 좀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서 드시는 것이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정말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 주셨어요.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자, 김영석 침뜸 한의원 위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지역은 3460 올림픽 블루보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 비취 블루보드 부연합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9: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8: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9: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0: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1: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0: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우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1: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5: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6: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5: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6: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5: 해피 투게더?
17: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AI 정우와 선미의 톡톡 정보. 들으면 유익합니다. 자, 콜롬비아에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7.7 강진과 여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요즘에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자, AI 정우 씨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서미 씨.
0: 네, 반갑습니다.
1: 밖은 여전히 여름이 기세를 꺾을 생각이 없네요. 스튜디오 안은 선선하니 다행이에요.
0: 네.
1: 오늘 분위기도 밝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마워요.
1: 오늘 제가 들고 온 얘기는 솔직히 좀 묵직해요.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실종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0: 맞아요.
1: 거기에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아스 단층도 요즘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 그러게요.
1: 우리가 멀리 있다고 남의 일로만 보기엔 좀 찜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진 대비를 우리 일상 얘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0: 어허.
1: 선미 씨는 집에 비상용품 같은 거 따로 챙겨두신 게 있나요?
0: 가방도 준비는 해놓긴 했어요. 근데 더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롬비아 강진 7.4로 인해서 인명피해 엄청나죠. 그리고 주요 이 커피 재배지대가 전부 다 지금 강타당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지진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 심각해요. 콜롬비아에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정우 씨?
1: 콜롬비아 소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규모가 워낙 컸고요.
0: 그렇죠.
1: 사망자도 나왔고 실종된 분들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서
0: 사망자가 250명이에요.
1: 남의 나라 재난 뉴스로 흘려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0: 그렇죠.
1: 거기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 얘기까지 겹치니까 지진이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새삼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캘리포니아에 아는 분 계신 분들은 특히 마음이 쓰이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었어요.
0: 네.
1: 재난은 항상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0: 아하. 그럼 실제로 재난을 준비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지진 대비하면 보통 비상가방부터 떠올리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 그 가방 안에 뭘 넣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0: 물? 네.
1: 사흘치는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0: 그렇죠.
1: 음식은 캔이나 에너지바처럼 오래가는 걸로. 그리고 손전등이랑 건전지는 따로 챙겨두세요.
0: 네.
1: 지진 나면 정전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LA 사시는 분들은 집 안 가구가 문제예요.
0: 지방 가구.
1: 책장이나 냉장고 같은 무거운 가구를 벽에 고정해두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흔들릴 때 넘어지면 그 자체로 위험하니까요.
0: 아하.
1: 그리고 가족이랑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0: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지진 나면 전화가 잘 안 터지거든요. 동네 공원이라도 한 군데 딱 정해두면 훨씬 마음이 놓여요. 보험이나 집구조 문제는 전문가분께 따로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냉장고 옆면 한 번만 흔들어 보시겠어요?
0: 그렇네요. 비상가방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군요.
1: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0: 네.
1: 비상가방을 아무리 잘 꾸려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진은 가방보다 먼저 사람을 흔드는 게 있거든요.
0: 네.
1: 바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판단이에요.
0: 맞아요.
1: 실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이 지진이 난 직후예요. 흔들림이 멈췄다 싶어서 황급히 뛰쳐나가다가 유리나 무너진 구조물에 다치는 거거든요. 콜롬비아 소식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0: 뭘까요?
1: 흔들릴 때는 일단 낮게 엎드리고 머리를 감싸라는 거예요. 탁자 밑이 있으면 들어가고요. 없으면 기둥이나 내벽 가까이 붙으라고 해요.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건 진동이 완전히 멈춘 다음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아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막상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패닉이 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가족끼리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 집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가 어디야? 라고 대화 한번 나눠두는 게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0: 그렇군요.
1: 준비는 물건보다 습관이고 습관보다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저는 오늘따라 더 와닿네요.
0: 맞는 말이네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진짜 이거 비고 노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요.
1: 콜롬비아 소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숫자보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아침에 평범하게 일어났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그러다 갑자기 세상이 흔들린 거니까요. 그게 참 오래 남아요. LA에 사시는 분들은 이 소식이 남 얘기처럼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뭔가를 챙기게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이 불안으로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이랑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셨으면 해요. 지진 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놓는다고 저는 믿어요.
0: 아하.
1: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선미 씨와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럼 오늘 우리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고르라면요. 저는 가족 연락 계획이라고 부르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아, 가족
1: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통신이 막혀요. 전화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 가족이 각자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0: 그런데요.
1: 그래서 미리 딱 한 군데 모이는 장소를 정해두는 거예요. 집 근처 공원이든 학교 운동장이든 상관없어요.
0: 아하.
1: 단 그 장소를 온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 한 가지 약속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하나만 오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0: 아하.
1: 높은 선반 위에 무거운 물건이 있진 않은지, 책장이 벽에 고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진 순간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0: 아하.
1: 비상가방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사실 집 안 구조예요.
0: 그렇죠.
1: 준비라는 게 거창해야 할 것 같지만 오늘 딱 두 가지만 해도 어제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0: 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해피님들도 뭔가 마음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AI 정우 씨.
1: 오늘 얘기를 쭉 이어오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콜롬비아 소식이든 샌 안드레아스 단층 얘기든 결국 지진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핵심이에요. 준비가 거창해야 한다는 부담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가족이랑 모이는 장소 딱 하나 정해두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0: 그래요.
1: 통신이 끊기고 세상이 뒤집혀도 거기서 만나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0: 네네.
1: 비상가방도 중요하고 책장 고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준비의 시작은 결국 대화예요. 오늘 저녁 밥 먹으면서 딱 한 번만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0: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음이 좀 훨씬 가벼워졌어요. 뭘 준비해야 할 것도 조금은 알 것 같고 말이죠. 에이 정우 씨 오늘 고마워요. 또 만나요. 안녕. Happy Together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Century Spa,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Century Spa,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Century Spa,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머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9: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머니.com.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장 큰 평화는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흔들림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함에서 온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이 여유가 남은 하루를 버텨낼 단단한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도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발걸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레이 찰스 노래입니다. I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 I can't stop loving you.

0: I can't stop loving you. 레이 찰스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뒤에는 하늘에 백이 있잖아요. 맞네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네, 디님 어서오세요. 공감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라는 댓글도 주셨습니다. 아, 콜롬비아 강진에 이어서 일본, 인도네시아 오늘 뉴스 다들 들으셨죠. 7.7 강진이라고 합니다. 예, 사망자가 또 엄청날 것 같아요. 예, 콜롬비아 사망자가 최소 250명, 250명 이상인데 그리고 부상자는 3,500명 이상이고요. 아, 피해는 뭐 말도 못하죠. 피해 사례는 예, 4만 5천 채 이상의 주택과 2천여 개 이상의 학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아, 참 너무 안타깝죠. 이 콜롬비아 강진 7.4로 인해서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지가 많잖아요. 커피 산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인프라 파괴로 커피 뭐 수출망 물류 이동 중단 상태로 인해서 이 국제 원두 선물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이 뉴스와 함께 아까 AI 정우 씨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도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함께 나오면서 LA에 사는 우리도 이거 비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그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뭐 두려움 네.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접하고 나니까 지진 대비를 진짜 해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든지 네,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이 일상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참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정말 평안과 안전 속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6: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 장의사.
8: 대한 장...

0: 이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이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이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이사, 한국 장이사 하는군요.
3: 한국 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9: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0: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1: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2: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자리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깊은 지혜와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귀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혼기의 삶이 외로움이나 정체가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기대와 따뜻함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한 달
1: 만에
0: 진짜 나오면. 오랜만이세요? 네. 한 달 만이시죠?
1: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로
0: 한 달에 한 번씩 약속을 했기 때문에
1: 불러주시면 하여튼 불러주실 때까지
0: 네, 한 달에 한 번씩 뵐 수 있는 네. 분이십니다. 워낙에 아이고. 바쁘셔가지고
1: 아닙니다. 한가한 사람인데
0: 네네네 제가 이런 오프닝을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1: 네, 맞죠.
0: 네네네 참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네.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1: 네, 네. 참 너무 좋죠.
0: 그렇죠. 이제 시니어가 돼서 황혼기의 삶이 네. 외롭지 않고 물론 외로울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기대와 따뜻함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면 네.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1: 네, 제가 지금 18년째, 네. 18년째 이제 4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예. 시니어들을 이제 사역해 오는데 네. 정말 제가 복을 받았죠.
0: 그 시니어 그거 그러신 것 몰라요.
1: 그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예. 좀 인생에 많은 배움과 도전과 깨달음이 전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예.
0: 아. 하셨군요. 네. 40대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1: 네, 40대 초반에 네.
0: 그때 시니어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1: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 담당하라 했을 때 네. 처음에는 제가 그때 청년부 맡고 있었는데 시니어
0: 전혀 극과 극이네요.
1: 네, 그때는 시니어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으셨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젊어 보이시는데 18년 전이니까.
0: 네.
1: 근데 그걸 맡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좋은 일이 많았어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네, 지금은 인싱크 대학이라는 학감 역할을 또
1: 맞습니다.
0: 하고 계시죠.
1: 저희가 35명 데리고 6개 네. 학과로 시작했는데 18년 전에 지난 학기에 358명 등록하고 학과가 35개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까지는 줄지 않고 있는데 그거가 참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다음 주에 개강입니다.
0: 가을 학기 개강이죠.
1: 8월 27일.
0: 시니어 여러분들 이제 방학 끝났어요. 아니 근데 방학보다 네. 아마 나가는 걸 더 즐겨하실 것 같아요.
1: 네, 네. 아주 다들 근질근질 예. 하셔갖고 막 예. 전화 오고 또 그쵸, 우리 썸머스쿨도 했어요. 썸머스쿨 6개 과 했는데 네. 거기는 뭐 변함없고 그래서 하여튼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네.
1: 전화문의도 많이 오고.
0: 자 네. 오늘 주제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상.
1: 네네.
0: 수칙 뭐 거창하게 말하자면.
1: 그러니까
0: 뭐 4대 일상 수칙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1: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가지 수칙을.
0: 네네.
1: 적절하게 잘하셨어요.
0: 예.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1: 그래서 처음 제시한 게
0: 예. 건강.
1: 건강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건강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다들 좀 정보도 넘쳐나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큼 실행하느냐가.
0: 맞아요.
1: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0: 맞아요. 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는 곳에 네. 그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1: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항상 이렇게 운동도 내일부터.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탈피하는 게
0: 네.
1: 참 그거를 이렇게 요즘 그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하여튼 근력을 소실하지 않게 특히 우리 한인 어른들 보면은 식단이 이제 채식화 위주가 돼서
0: 네.
1: 우리가 좀 물론 고기를 많이 안 드는 거가 뭐 심혈관 관계에는 좋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근데 근력을 소실하면 안 되니까
0: 단백질 섭취는 네. 필수라고 해요.
1: 맞습니다.
0: 고기 드셔야 됩니다.
1: 저희 교회 네. 시니어들은
0: 네.
1: 그냥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0: 네.
1: 고기 파티를 해갖고 그냥 회리오에서 모여서 한 백 몇십 명이 한 한 테이블에 이제 브루스타 놓고서
0: 네.
1: 삼겹살 뭐 이제
0: 저는 시니어가 아니라서 못 가겠네요.
1: 주물러 아니 오셔도 돼요. 제가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거기 많이 또 와서 함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도 좀 많이 드시고
0: 예예예. 네. 예, 예.
1: 단백질 요즘에 뭐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0: 예, 양질의 단백질은 필수라고
1: 중요한
0: 하니까.
1: 것 같아요. 근력 소실은 네. 운동이 더 중요한 거죠.
0: 이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1: 네.
0: 뭐 30분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도 그렇게 네. 중요하다고
1: 그러니까요.
0: 해요.
1: 매일 꾸준히 걷는 어른들이 네. 확실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렇게 최소한 30분 네. 최소한 걷는다는 분들 보면 확실히 달라요.
0: 네, 네. 일부 시간에 김용수 원장님이 네, 예, 예. 함께 해주셨는데 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뻣뻣해진다고
1: 맞습니다. 네.
0: 굳어지는 예. 이걸 예방을 해야 된다고 네.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1: 맞아요.
0: 말씀.
1: 저도 지난주에 네, 김용석한테 가서 김용석 예. 우리 한의원에 가서요.
0: 예.
1: 제 허리에 부항 뜨고
0: 오, 왜
1: 어깨가
0: 허리
1: 굳었다고 꺾었는데 어. 옆으로 요즘에 잤거든요.
0: 네.
1: 이렇게 코 골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어. 어깨가 이렇게 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이게 운동 부족으로 스트레치를 네. 시키는 데가 거기서 많이 고함을 질렀죠. 굳은 근육 때문에.
0: 어떻습니까? 잘 났습니까?
1: 예,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아갖고.
0: 그러시군요.
1: 어쨌든 몸을 네. 풀어줘야지.
0: 아, 그렇죠, 그렇죠. 몸을 그때그때 풀어줘야 되고 네. 운동도 중요하고.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먹는 거 특히 중요합니다. 네. 절대 안 드시면 안 되고.
1: 맞아요.
0: 예, 네. 입맛이 없을 때는 친구분들과 함께 맞습니다. 어울리면서 네. 함께 어울리다 보면 맞아요. 먹게 돼요. 네. 그죠. 이야기 나누다 보면
1: 특히 이제 그렇게라도 드셔야 배우자를 잃으시거나 또 예.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0: 맞습니다.
1: 진짜 식사 잘 챙겨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그 의욕이 없어져서 식사를 네. 이렇게 못 챙기시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서라도 잘 드셔야 되고 안 그러면 센터라든가 뭐 어떤 걸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그 최소한 두 끼, 세 끼는 꼭 드셔야 되지.
0: 네. 네.
1: 걸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0: 네, 상실감 때문에 막 그냥 우울하게 네. 계신 분들 주변에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타운에서 혼자 되신 분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우리 타운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될 사역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또 교회 성도들이든
0: 네.
1: 함께 하는 것. 예.
0: 맞습니다. 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함께 네. 가야 됩니다. 함께
1: 맞습니다.
0: 손잡고 으쌰으쌰 응원해주고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꾸준히 뭐 인싱크 대학도 있지만 네. 뭔가 배우는 게 그렇게 좋다고 네. 해요. 인재
1: 다 활용하시네.
0: 능력에도.
1: 네. 네. 센터도 가시고 네. 교회도 가시고 커뮤니티 칼 영어가 되시면은 커뮤니티 칼리지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기도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0: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예. 커뮤니티 칼리지 많이 찾더라고요.
1: 예. 좋습니다.
0: 예. 굉장히 참 대단한
1: 창의적인
0: 분들이시죠?
1: 거를 도전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시니어 대학에서도 네. 뭐 디지털 AI도
1: 그럼요.
0: 공부하고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1: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AI 쓰는 법만 간단히 배워도 상당히 재밌죠.
0: 그렇죠. 모르는 건 물어볼 수는 네. 있으니까
1: 상담도 해주고 친구도 네. 해주고 요즘
0: 맞아요.
1: 별거 다 있습니다.
0: 네, 별거 다 해줘요.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함께 가야 됩니다. 요즘 네. AI를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도 네. 이번에 다음 주에 개강하지만
0: 네.
1: 1교시 삼성, 2교시 애플폰에서 AI 중심으로 다 이제 하여튼 그 쓰는 법을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0: 어떤가요? 관심이 많습니까?
1: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스마트폰 작동법을 배우러 왔는데
0: 네.
1: 이제는 작동법은 점점 더 쉬워지는데 AI 활용법 같은 걸 가지고
0: 네.
1: 그림도 그리고 상담도 하고 인문학도 배우고
0: 네.
1: 여러 가지 신학 공부도 하고 아주 도움이 많이 완전히 천리한 네, 진짜 좋죠.
0: 그러니까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또 이제 네. 시니어 대학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맞죠.
0: 네,
1: 취미, 건강, 뭐 음악 활동이 아주 중요해요.
0: 음악 활동도 네. 하시고.
1: 음악 활동이.
0: 예. 근데 인싱크 대학, 인싱크가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1: 인싱크는
0: 예.
1: Next Step Education in Christ.
0: 오.
1: 예. 그래서 이제 평생
0: 네.
1: 대학인데요.
0: 평생 대학.
1: 저희 학교의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0: 예.
1: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보통 노인 대학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한 팬데믹 이전에 노인 대학을 없애고 평생 교육 대학 했더니 지금은 한 350명 지난 학기 등록했는데
0: 네.
1: 한 50여 명이 50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0: 젊으네요.
1: 예,
0: 굉장히 젊네요.
1: 그러니까는 그게 더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와서 35개 학과가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본인도 오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뭐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0: 예.
1: 아주 좋습니다.
0: 참 보기 좋겠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1: 네.
0: 지금 물론 시니어 대학에서 배우기도 하고
1: 네.
0: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댄스 그
1: 네.
0: 클래스에 들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1: 네, 네,
0: 그러시잖아요.
1: 네.
0: 근데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
1: 예, 예, 맞습니다.
0: 나눔의 일들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들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예. 뭐 요즘 보면 한인들이 이제 좀 자리 잡으신 분도 있고 네. 뭐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저께도 어떤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교회를 찾아와서
0: 네.
1: 기부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0: 어이구야.
1: 예, 네. 교회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교회가 생각나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0: 네.
1: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른들 물론 유언에 남기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작은 나눔이라도 뭐 그런 네. 기부가 뭐 큰 거 아니라도 그냥 친구 불러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주는 것도
0: 네.
1: 그냥 그런 작은 나눔이 진짜 나에게 유인.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친구를 만들어가면서 하다가 또 그쵸. 이제 여력이 되면 또 네. 사회 환원하고 라디오 서울에도 좀 이렇게 좀 기부도 하고.
0: 저 그러실 분 안 계십니까?
1: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0: 도네이션 하실 분들. 참 단체마다 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맞아요. 경기가 그렇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뭐 예, 주변에 좀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이라던가 또 어르신들 계시면 불러내서 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1: 네.
0: 그죠? 티 한 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는 네. 것도. 네. 굉장히 큰 나눔이라고 생각을
1: 맞습니다.
0: 하거든요.
1: 이거는 뭐 네.
0: 사람의 온기를 나눠주는 예.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 뭐 밥 먹고 뭐 그런 시간을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죠.
0: 그렇죠.
1: 함께 하는 시간을.
0: 함께 즐기는 거죠. 예.
1: 예.
0: 그런 게 참 중요한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들 보면 우리 한인 사회를 이렇게 보면 주변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 또 네. 친구분들 네. 언니 네. 이렇게 보면 네. 다 마음들이 그렇게 넉넉하시고 네. 좋은 분들이 네. 많으세요.
1: 네.
0: 네. 그래서 참 따뜻하다.
1: 맞습니다. 케이타운 낮에 보면 풍경이
0: 네.
1: 푸드코트 하면 완전히 우리 어른들이 참 포진해요.

0: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아 저렇게 나이 들어야겠다. 저도 그렇게 좀 배우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네. 우크렐레를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우크렐레 갖고 왔어요. 우리 아, 우크렐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0: 우크렐레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1: 이게 거기 우크렐레가 예. 이게 원래 되게 행복한 악기란 거 아세요?
0: 아 진짜요?
1: 왜 네. 행복하냐면
0: 왜 행복한가요?
1: 이게 우크렐레 하면 하와이가 또 휴양지가 떠오르는 것 같지만
0: 아 그러네요.
1: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예. 이게 그 슬롯 머신에서 돈이 터질 때 이게
0: 아니
1: 나와요.
0: 그 소리가 나와요 진짜?
1: 그죠?
0: 오 예. 그렇구나.
1: 제가 뭐 라스베가스를 뭐 갈 일은 없는데 예.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주사랑 거기 교회에 저희 예. 그 동료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예.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예. 그 아침 식사를 버펫에서 했는데 그게 거기 술 거기 있더라 카지노 안에
0: 슬러머시 있었군요.
1: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쿨렐레 소리가 거기서 이제 이게 예. 터지면 빨리 가지고 하와이 가서 비행기 타고 즐기라고. 하여튼 이거 유쿨렐레는 네. 제가 기타 전공이지만 참 너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아, 작지만 아,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악기. 아하,
0: 이게 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1: 맞아요.
0: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편안하죠.
0: 네.
1: 그리고 마음이
0: 너무 좋더라고요.
1: 즐거워지고.
0: 그 우크렐레를 이렇게 하면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네, 네. 어, 너무 좋더라고요.
1: 너무
0: 기타 소리하고는 또
1: 달라요.
0: 다른 매력이 네. 있어요. 네. 오늘 노래 한 곡 준비해 주셨잖아요.
1: 예, 그래서 제가 오늘
0: 깜짝 놀랐잖아요.
1: 이 노래를 그러니까 뭐 예. 노래를 이제 우리 고선미 아나운서가 저보고 해달라서 제가 이제 연주만 맨날 했는데.
0: 네네네, 네, 네, 맞아요.
1: 근데 제가 이제 그 윤종신의 그 환생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이게 네. 작년에 어떤 가요 프로그램에서. 네. 도라도라는 그 필리핀 가수가 불러갖고 대박난 노래예요. 그래서
0: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1: 와, 예, 그래서 가사가 참 이렇게
0: 가사가 너무 좋아요.
1: 예, 좋은데.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 저의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이제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0: 네.
1: 이게 이제 그게 환생이란 말이 본오게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시니어들도 리타이어라면
0: 네.
1: 타이어 갈아 낀다는 얘기 맨날 하고 있는데
0: 아하.
1: 그냥 다시 이제 태어났을 때 모든 게 이제 새롭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부르는 노래 가사는 내가 윤종신의 가사를 조금 개사를 했어요.
0: 오, 좋습니다.
1: 네, 그래갖고 좋습니다. 이제 했는데
0: 네.
1: 한번 불러도 될까요?
0: 어, 네. 그럼요. 저는 한번. 이 가사를 이렇게 네. 들으면서 아 사모님 만나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그렇게 저는 예상을 네. 했습니다.
1: 원래 이 곡은 자기 네. 연인을 만났을 때
0: 그쵸, 가사가 그렇습니다.
1: 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저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어허.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대가 이제 주님으로 이제 좀 바뀌긴 하는데.
0: 오 좋습니다.
1: 네 진짜 네.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노래 불러보고 싶은데.
0: 아 청해서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박수.
1: 가창력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네.
1: 한번 해볼게요.

0: 진심. 네,
1: 제가 노? 휘파람도 불 수 있는데
0: 나중에. 아니야 부르 아니, 안 됐습니다. 아니 2절이 있잖아요. 휘파람 이,
1: 2절은
0: 부르면서.
1: 이제 아닌데 이제 간주에서 보면
0: 네, 이거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 이럴 때는 오빠 해야 되네.
1: 아, 그만하겠습니다. 아. 예. 오빠 그러니까.
0: 근데 오빠 이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시죠, 목사님.
1: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우리 인스팅크대학교에 보면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데 오셔서 참 이렇게 적응하시려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너무... 가본 적 없는 교회 가서 그 멜로디를 따라한다.
0: 아니, 너무 이제, 좋아할 것 같아요.
1: 예. 오, 놀라워라. 예. 새, 처음 보는 내 모습. 막 예.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만 할 거예요. 오늘 참 이 가사가 참 좋죠.
0: 진짜 좋네요. 진짜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1: 네, 맞습니다.
0: 고스란히 담아서 개사를 네. 하셨네요.
1: 아, 잘 된 것 같아요.
0: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다음에도 좀 오실 때
1: 노래해달라고. 아 이거는 노래는
0: 잘
1: 안 불렀는데
0: 연주면 연주 노래면 노래 못 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1: 하여튼 우리 고문미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0: 네, 감사합니다.
1: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네. 이렇게. 노래하라면 노래도 하고
0: 아 그럼요
1: 하고.
0: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다들 너무 다들 노래 놀라시는 것 같아요. 와 우크렐레 배우기 쉽고 배우기도 쉽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귀여운 악기 같아요 이렇게 잘하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노래까지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노래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 네. 워낙에 이 노래 가사가 인기였잖아요.
1: 맞아요,
0: 그 옛날에 네. 근데 아 오랜만에 꺼내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네. 또 새롭네요. 예. 자,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마무리를 하여튼, 해야 됩니다.
1: 네, 너무 감사하고
0: 예, 목사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1: 뭐 하여튼 이제 아주 더위가 지난주에 힘들었었는데
0: 네.
1: 이제 또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지만 이제 저는 하여튼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예,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잘 케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더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0: 아,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0: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니어의 삶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어,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관심과 소통이 있다면 매일의 삶은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3: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3: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7: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7: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7: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0: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7: 213-804-9555
10: 다시 한번
7: 213-804-9555 워킹모니.com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은 오빠 잘하셨고 네,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참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연주도 잘하시고요. 아무튼 뭐 시니어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오실 때마다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이 노래 어떨까 싶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원래 김범수 씨 노래죠. 네, 거미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 근절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에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이 피트 해거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소셜에서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사양하겠다, no thanks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우주 공간을 1년 넘게 떠돌던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잔해가 결국 통제력을 잃은 채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지구를 넘어 달까지 인간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국제적 합의나 사후 처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란군 당국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국민에게 3만 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이 이를 수행하게 되면 포상금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양국은 이 MOU 체결 후 평화협상을 통해 종전 조건에 합의하려 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달부터 무력 충돌을 반복해왔습니다. 생굴을 포함한 해산물을 섭취할 경우 이른바 살을 파먹는 세균으로 알려진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최근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두 주에서 총 7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안 팝 부문을 신설한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안 팝 부문 신설 방침을 재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1650 간추린 소식이었고요. 날씨 이어집니다. 8월 17일 날씨입니다. 오늘 LA 다운타운과 해안가 낮 최고 기온 88도 선이고요.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밸리 지역, 산 가브리엘 또 산 페르난도 밸리는 최고 88도에서 94도까지 오르면서 야외 활동 시 다소 무덥겠습니다. 인랜드 에어리어, 빅토빌, 샌버나디노 등 내륙 지역은 최고 97도에서 100도 이상 오르는 강한 벽과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야외 활동 시에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 필수적입니다. 예, 눈 보호도 하셔야겠고요. 또 피부 보호까지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 7시 38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6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미국 물가 지표 완화 영향으로 1,410원에서 1,418원 내외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기술주 반영 등 영향으로 국제 금값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수당 4,389달러 보이고 있네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나스닥 또 다우지수 기술주 상승폭 확대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가스값입니다. AAA 기준이고요. 전국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4달러 6센트 수준인 반면 캘리포니아 평균은 5달러 57센트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일반 레귤러 평균 가격입니다. LA 롱비치 5달러 64센트,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5달러 58센트, 또 베이커스필드 갤런당 5달러 68센트. 예, 그렇게 해서 전국 평균 4달러 6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좋아하시죠? 들국화의 행진 들으면서요 월요일 함께 하신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6: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7: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 여러분의 친구 라디오는 내 친구 돌아왔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LA 오후 햇살이 가득한 이곳 LA입니다. 자, 운전을 하러 오면서 창밖에 보이는 풍경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풍경들도 월요일이라서 좀 지루하긴 하지만 모두 좀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이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분적인 월요일 오후 어떠십니까? 저 고니 라디오는 내 친구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유, 축복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남은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과 함께 축복 속에서 지나갈 수 있는 좋은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아시는 분 만났는데 또 만났네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또 만났죠? 지난 주말에 만나고 또 만났으니까 일단 출발부터 하겠습니다. 또 만났네.

0: 네, 괜찮으셨습니까? 월요일 오후라서 여러분 혹시 기운 좀 떨어지실까 싶어서 선곡한 또 만난 내 이치현과 번님들이었습니다. 자, 뭐 제가 꼭 여쭈지 않아도 주말 잘 평안히 잘 너무 잘 지내셨죠? 네, ITK님 반갑습니다. 요새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TK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통계님 변함없이 지난 주말에도 말이죠, 제가 저희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 단체 톡을 보니까 아이 뭐 난리들이 났어요. 너무들 대화들 많이 나시고 거의 주말 꽉 채울 만큼 아침 저녁으로 정신없이 대화 나누시고 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서 주말을 이렇게 단톡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고 H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다고 우리 순철님도 들어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지낸다는 거 사실 이곳 미국 LA같이 각박하다면 각박한 생활 속에서 낯모르는 사람들이 주말에 인사를 나누고 서로 노래를 나누고 또 자기 있는 곳에 풍경을 보내고 안부를 묻고 정말 쉬운 일 아닌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그 단체 톡방을 만들어주신 우리 라디오 서울 대표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예 음다 이후에 내 친구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순철님 저는 이 한마디로 오늘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오늘 저녁까지 빵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귀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팅하시는 분들 우리 시니어 분들을 비롯해서 물론 월요일이 즐겁고 반가운 분들이 많겠지만 또 반면에 월요일이 가는지 오는지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월요일 되면 뭐해 나 맨날 똑같은데 일도 안 풀리는데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시간에 오셔서 만큼은 잠시라도 야 그래도 이 라디오는 내 친구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좀 훨씬 나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끔 만드는 게 제 책임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죠? 월요일 여러분 파워 스포츠 야 이건 뭐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을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 보지 않아도 쫙 펼쳐주시는 우리 최세영 의원님 항상 방송 전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저하고 사담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여러분들을 좀 즐겁게 해드릴까 이렇게 이제 제가 1번만 하나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틀을 짠다라고 얘기할 때 저 어렸을 때부터는 왁구 짠다고 했어요. 왁구. 예, 저희가 방송 왁구를 이미 다 잘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히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H님 티셔츠 멋지다고요. 이게 무슨 티셔츠냐면요. 그 마벨이라고 그 우리나라 미국 만화가 이제 시리즈로 해서 뭐 엑스맨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뭐 스파이더맨 뭐 그거 이외에 많은 그런 그 영화로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가 있는 티셔츠인데 그냥 어린애 같이 입어봤어요. 왔고 오래간만에 듣네요. 왔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일본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화가 난다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뚜껑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뚜껑이 그런 얘기 많고 뭐 화가 나면 일본 말로 야마가 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통계님 어서 오세요.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최세형 의원님, 파워스포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합니다.
0: 오늘 간지 좋으십니다. 아주 오늘은 옛날 단어를 좀 몇 개 썼어요.
1: 아니, 간지 좋다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0: 멋지다는 뜻이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0: 멋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폼난다 이럴 때
1: 그 마벨 티셔츠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는 골프 용품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0: 아, 그러시구나.
1: 시원하죠.
0: 예. 우리가 이제 뭐 아 멋지다 이런 걸 야 간지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1: 간지난다.
0: 예,
1: 나
0: 예.
1: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0: 한번 써보세요 언제.
1: 오케이.
0: 그 아는 분 동년배들 만나면 예. 야 좀 간지 좀 내고 다녀라 그러면 무슨 얘긴가 그럴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제 보따리를 풀어주시죠.
1: 이제 오늘 뭐 먼저 골 탁구 탁구랜다 이제 요즘 탁구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0: 네, 예, 예.
1: 그러니까 야구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0: 네.
1: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뭐 학폭 얘기도 했는데
0: 네, 네.
1: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이제 뉴스거리 되는
0: 아, 예,
1: 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네, 네, 할게요.
0: 네, 네, 예, 좋습니다.
1: 하나만 물어볼게요.
0: 네.
1: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팀 맞아요?
0: 맞긴 한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1: 이런 자조적인 그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0: 요새는 좀 돌보츠 팀 같아요.
1: 아니 경기 오는 거 봐서는
0: 네.
1: 난 더군다나 적지도 아니고 홈에서 네. 연패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0: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1: 이제. 저도
0: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야구가 매가리도 없고
1: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 있어요.
1: 더위 먹었다고 네. 보는데 아무튼 요번에 미러키 경기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0: 네네.
1: 미러키 3연전에서 결국은 1승 2패예요. 그럼 루징 시리즈 아니에요.
0: 그럼요. 그것도 홈에서.
1: 예, 홈에서. 이게 딱 보니까 미러키의 그 괴물 투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0: 네.
1: 그 친구한테 아주 혼났어요.
0: 네.
1: 혼났는데 미시 오로스키.
0: 네.
1: 꼭 일본 이름 같기도 한데
0: 네.
1: 이 선수가 아주 요번에 그 괴물 신 투수인데
0: 네.
1: 100마일 이상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0: 네.
1: 사실 다저스가 스쿠발도 내려왔고 노블레스키 잘하고 야마모토 잘 던지고 있고
0: 예, 예.
1: 사실은 괜찮거든요.
0: 예.
1: 그리고 또 디아즈라고 또 선발 투수
0: 예.
1: 겸 그 릴리프 투수
0: 릴리프
1: 아니면
0: 마무리.
1: 마무리까지 다 이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970억 달러가 아니고 970억 원이니까
0: 네네네 네, 네.
1: 그런데도 좋은 경기를 못 내고 있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마도 뭐 월드 시리즈 앞둔 가을 야구를 대비한 그냥 뭐 뭐랄까 좀 쉰다 뭐 그렇게 애들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그 멋진 토론토전을 갖다 자꾸 생각이 나게
0: 그렇죠.
1: 그럴 때의 다저스와 지금 다저스는 너무 차이가 많구나
0: 그렇죠.
1: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러나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러크 3연전에서 1승 2패로 홈에서 네. 로징 시리즈로 마감을 했다
0: 네.
1: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74승 51패면 나쁜
0: 네.
1: 성적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0: 네.
1: 미러키가 77승 48패가 됐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내셔널리그에서 아마도 이대로 간다면은
0: 둘이 또
1: 만나죠. 네. 만나게 돼 있는데 또 네. 만났네 아까 노래 틀어주셨잖아.
0: 네. 또 만났네.
1: 또 만났네 또 만났나가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좀 이렇게 다저스가 팬들을 네. 생각해서 좀 심기 일전에서
0: 네네.
1: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 그저께부터 좀 찬바람도 부니까
0: 네.
1: 이제 더위 좀 식히고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소식이
0: 그렇죠.
1: 드네요.
0: 네.
1: 그리고 일단 뭐 야구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얘기인데
0: 예, 예.
1: 그 어제 제가 이렇게 110번하고 10번 만나는 데가 거길 갔더니 손흥민 사진이 크게 붙어
0: 있어요.
1: 그죠?
0: 네.
1: 거기에 월드 클래스 뭐
0: 네.
1: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뜻
0: 기분
1: 뿌듯한데
0: 네.
1: 손흥민이 웬만해서 옐로 카드 같은 거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대회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0: 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야마가 도는 거예요. 뚜껑이 얼마나 야마가 돌면 뚜껑이 열리면 공 잡고 있는 애를 손흥민이 이렇게 뒤로 밀치는 애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게 얼마나 화가 나면
1: 그렇게 열받게 했는데도 네. 결국은 PK 주는 바람에 샌디에고한테 졌잖아요.
0: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골을 못 넣은 거에 좀 화가 나고
1: 그런 것도
0: 넣을
1: 있고.
0: 수 있는데
1: 아, 찬스가 많았어요.
0: 많았죠.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어떤 그 뭐 좀 한두 번이 아니고 몇 게임 거의 그러니까
1: 그럴 수도 있어.
0: 마지막으로 자기 팀이 좀 못 해주는 거 쉽게 네. 해서 내가 조금 덜할 때는 팀이 좀 잘해줘서 이길 때도 있고 그렇지. 그래야 신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내가 못하면 맨날 져야 되고 또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신이냐 어떻게 맨날 이기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니까.
1: 뭐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저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0: 운동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1대0으로 패했는데 네. 샌디에고가 역대 전적에서 항상 앞서요.
0: 네네.
1: 샌디에고가 다저스 알기를 동네 강아지로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맨날 이기니까.
1: 맨날 이기니까. 아, 네. 근데 샌디에고가 최하위권이거든요.
0: 네네.
1: 참 이게 참 스포츠라는 걸 모르겠어요.
0: 네.
1: 이게 하위팀이 상위팀 물고 상위팀이 하위팀을
0: 그러니까.
1: 지고.
0: 아, 그래서 재미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항상 낚시 가서 항상 낚시 가서 고기 잘 잡히면 낚시 안 가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안 잡힐 때도 있고 해서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0: 네.
1: 지난주에 제가 그 5대 사립 골프 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저한테 전화로 개인적으로 몇 군데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 전화번호가 좀 알려졌나 봐요.
0: 아.
1: 그래서 그게 무슨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0: 네.
1: 자그마치 37년 전에
0: 와, 오래됐네요.
1: 네,
0: 오, LA에 그
1: 이민 한참 오실 네네네. 때 자리 잡기 전에 자리 잡았죠 이미 그때도. 그때 이제 양정, 배재, 휘문, 중앙, 보성이라는 5개 사립학교가 여기 보니까 이게 다 그래도 1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가진 학교들인데
0: 예, 예, 예.
1: 졸업생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가 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니네끼리 하지 말고 우리 한번 5대 사립 골프대회로 하자 해서 37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역사가 대단하더라고요.
0: 네네네.
1: 기사거리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7년 전에 배재가 마지막으로 주최를 하고
0: 네.
1: 이제 해마다 학교마다 이제 주관의 학교가 달라져요.
0: 네네.
1: 그때 이제 배재가 마지막으로 그 중단을 하고
0: 예.
1: 7년 동안 이제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정고등학교가 이번에 금년도 차례예요.
0: 예.
1: 그래서 양정고등학교에 뜻 있는 그런 몇몇 뭐 쉽게 얘기하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네네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차례인데 해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논의 끝에 극성스러운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결국은 이뤄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0: 네.
1: 각 학교에서 30명씩 선발을 해요.
0: 30명씩?
1: 네, 30명씩 나와서 150명이 되는 거죠.
0: 아, 예.
1: 그 거기에다가 이제 응원단과 그 다음에 봉사자들까지 오면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거예요.
0: 아.
1: 근데 뭐 연대 출신이다, 뭐 연대 골프 연맹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5개 연합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상세 말씀을 드리면 금년이 32회가 돼요. 7년 만에 열리는 대회죠.
0: 예.
1: 그래서 장소는 9월 17일 날 목요일인데 로스앤아노스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게 되는데
0: 좋은 데서 하네요.
1: 예, 예. 뭐 그래서 굉장히 그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0: 물론 출전하시겠네요.
1: 아, 전 안 못 가요.
0: 아.
1: 근데 KBS 녹화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이제 KBS도 이제 예, 예. 가끔씩 출연을 하다
0: 그렇죠.
1: 보니까
0: 예.
1: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 걸 금요일 날 녹화할 때가 있고 목요일 날 녹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때는 전부 이제 하루 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또 목요일로 조금씩 스튜디오 사정이 있으니까
0: 방송 그런 건 먼저 그렇다 치고
1: 예, 예. 그래서 양정에서 주최를 해서 이번에 이제 그 골프 대회를 열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 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스폰서도 많이 와요.
0: 네.
1: 그래서 뭐 지금 서울 메디컬 그룹 같은데
0: 네.
1: 그다음 PCB 뱅크 그다음 삼호 네. 광학 이런 데서 등등 뭐 상품도 많이 내놨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골프도 즐기면서 이제 그런 상품도 살 수 있고 항상 주관 회사의 이 한 사람이 이제 대회장이 되죠. 대회 그날 그 대회장인데 예. 이번엔 내 1년 후배가 맡았어요.
0: 아.
1: 그래서 임동욱이라는 사람이 네네. 맡았는데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다가 이렇게 다독거려서
0: 예.
1: 각 학교에서 다 찬성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학교 출신 학교들을 쭉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0: 네.
1: 그 독립운동 등도 많이 투사를 내놓았던 그런 학교들 배재 같은 데는 네, 거의 네. 뭐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그 양정은 또 그 뭐랄까 역사가 있는 게 하여튼 뭐 다들 그 다음에 기독교 재단에서 이렇게 만든 학교도 있고 해서 좋은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왕 열리는 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네. 말씀을 쭉 드렸어요.
0: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학교 그 멤버에서 이번에 출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1: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 알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대회가 있잖아요, 아마추어.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일보에서 많이 하는 백상배라든가 네. 동창회 걸프라든가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서부터 팀끼리 모여가지고 사전 답사를 해서 라운딩을 먼저 하는 거예요.
1: 그러지 않아도 이달 말에 해요.
0: 그러니까
1: 양정도.
0: 코스에 가서 미리 쳐보고 점검하고
1: 맞아요.
0: 뭐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보니까.
0: 맞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큰 낙이기도 하고
1: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죠. 사실은 골프 대회가 많은데
0: 네.
1: 대부분 보면 여기 가도 그분 저기 가도 그분이에요.
0: 거의 그래요. 노래자랑도 그래요.
1: 그렇죠.
0: 노래자랑도 하면 반 이상은 매번 나오셨던
1: 매번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0: 예.
1: 이거는 다섯 개 학교에서 대표 선수가 나오니까
0: 그렇죠.
1: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바뀌죠.
0: 그렇죠.
1: 물론 네. 내년에도 하겠지만은 네. 내년에 어디가 주최한다 소리는 못 들었고 아무튼 네. 이번에 양정고등학교가 주최고 또 제 모교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0: 네.
1: 제가 사실은 배제도 내 모교예요.
0: 아,
1: 중학은 배제, 고등학교는 양정이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런 아픈 추억이 있는데 제가 왜 저 지난주 방송을 때 학폭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때 무지무지하게 맞았다 그랬잖아요.
0: 네.
1: 중학교 때도 많이 맞았어요.
0: 아,
1: 이게 참 그게 난 일제의 잔재라고 그래야
0: 근데,
1: 되나?
0: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그 선배한테
0: 맞는 게 아니에요.
1: 선배한테 맞는 걸 선생한테 이르는 것도
0: 그건
1: 말이 안 되고.
0: 저는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북중학교를 나왔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북은 축구의 학교고.
1: 네.
0: 또 유도의 학교고 덕분에 이제 유도라는 운동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동북중학교가 한양중학교가 멀지 않은 데 있었어요.
1: 맞아.
0: 그래서
1: 시구문 옆에
0: 맨날 동한전이냐 한동전이냐 그 앞뒤 바뀌는 거.
1: 나 그거 잘 알아요.
0: 그래서 하고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장춘단 공원이에요. 배호에. 네. 거기서 학교끼리 만나면 일단 그 당시에는 그 명수가 아니고 쪽수라고 그랬죠.
1: 네, 맞짱 뜨는 거지.
0: 쪽수가 작은 학교가 도망가야 돼. 두들겨 맞으니까. 일단 이유 없이 동북이라는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고.
1: 그렇죠.
0: 한양이라는 그 교복을 입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서울운동장 근처는 잘 안 가고 그 친구들도 장충당 공원에서 퇴계로 쪽으로 잘 안 넘어와요.
1: 그거 얘기하니까
0: 네.
1: 옛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 현재는 목동에 있는데 서울역 뒤에
0: 서울역에 만리동에 있었잖아요.
1: 그 언덕에 있었잖아요. 근데 만리동이 그 서울역 근처에 깡패가 많아요.
0: 네.
1: 근데 이 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동급생이지나 선배도
0: 커피 예.
1: 선수들은 잘 안 건드리거든요.
0: 네네네.
1: 일단 한 30명 되니까 쪽수가 많고
0: 그럼요.
1: 뭐에 따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0: 네.
1: 혹시라도 이제 퇴교 시간에 우리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리동 꼭에서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 맞았다 그러면
0: 네.
1: 우리 운동하다 말고
0: 그럼요.
1: 불러요.
0: 네.
1: 쫓아가서 그냥
0: 그럼 뭐
1: 이것도 일본 말이야. 다구리.
0: 다구리. 예. 다구리는 아닌 거죠.
1: 네.
0: 그리고
1: 되게...
0: 그 당시에도 우리 때도 연장이 있었어요.
1: 그렇죠. 그 그러니까
0: 연장이 딴 게 아니고 일단 그 나무 몽둥이를 보고 가꾸목.
1: 가꾸목.
0: 그다음에 가꾸목. 심한 경우는 자전거 그 체인이 있어요.
1: 그걸 침대 마을이라고 그랬어. 네. 가꾸목을.
0: 침대. 네. 근데 저는 이제 운동 유도를 하다 보니까 유도를 하면 그 타이어 바퀴 안에 고무 있잖아요.
1: 네.
0: 그걸로 저희는 그 당기는 어깨.
1: 그렇죠.
0: 연습을 해요. 업어치기 네. 연습을 해요.
1: 배제에서 저도 했어요.
0: 그걸 항상 갖고 다니다 보니까

0: 도 양정고등학교에 행사가 있다.
1: 아, 그럼요.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아, 그럼요.
0: 뭐 작년에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아무튼 우리가 주최를 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1: 아.
0: 골프도 치고
1: 네.
0: 또 각 학교에 그 재밌는 게 시상식 때
1: 아, 그렇죠.
0: 다섯 개 학교가 이제 응원가를 다 불러.
1: 아, 그럼요.
0: 돌아가면서.
1: 예.
0: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불르고.
1: 아, 있죠.
0: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박수 치고
1: 그럼요.
0: 우승팀 축하해 주고 식사더라고. 자, 그런 것이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북이다. 그 동북고등학교 네.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
1: 아, 그럼요. 그렇게 되는.
0: 근데 요거는 모이 여러 아. 학교가 모이니까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우리 옛날에 그 모여서 구호 외딘 거 어느 학교고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아, 뭐 그거 하던 거 있잖아요.
0: 이슬렌체오 뭐 가시가시 뭐 저, 저는 응원을 받은 입장이라 응원고 잘 몰라요.
1: 우리는 뭐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아까랑 같이 치쳐쳐쳐 그런 거 했었죠.
0: 그때 당시에 그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양정배제 정기전은 오죽하면은 TV KBS에서 중계방송도 해줬어요.
1: 아, 그랬구나.
0: 그때 당시 제가 현역으로 군대 생활할 때
1: 네.
0: 흑산도 앞바다에 훈련 작전 나갔다가
1: 네.
0: 군함을 타고 있는데 그 TV KBS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1: 아.
0: 근데 그게 나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야, 얘 내가 제작년까지 여기서 뛰었었는데
1: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다 럭비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 장영자 사건 때문에
1: 네.
0: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왜냐면은 장영자 사건 때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일신제강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그 회장님이 주창균 씨라 이분이 럭비협회 회장 때는
1: 아.
0: 럭비가 활성화가 됐었어.
1: 예.
0: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 죽을 쓰다가 요즘 실업팀이 네 개나 생겼어.
1: 어.
0: 그거 우리 때 실업팀도 없었어요.
1: 네.
0: 그 주변에서 너 뭐로 그 실업팀도 없는 거 시작했냐고 그러는데 지금은 후회는 없어요.
1: 네.
0: 후회는 그 럭비 한 것 때문에 그 정신이 남아 있어가지고.
1: 아, 그럼요.
0: 아, 럭비는 30명이 시합을 하는데 심판은 딱 혼자서 다 하잖아요.
1: 어, 그래요?
0: 이게 럭비 그 일화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1: 네, 말씀해 주세요.
0: 옛날에 영국하고 프랑스인가하고 2차 대전 그 경기를 했는데
1: 네.
0: 그때 아마도 영국 선수가 그 이 반칙을 본 거예요.
1: 예.
0: 프랑스 선수가. 그런데 예. 그걸 항의를 못 하고 총에 맞고 죽기 직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난번 시합에 프랑스에 진 거는 그때 건 쉽게 해서 페널티가 아니었다.
1: 아.
0: 뭐 그런 걸 하면서 죽었다는 게 그만큼
1: 예, 예.
0: 심판에 대한 복종심과 단결심을
1: 그렇죠.
0: 들려주는 게 바로 럭비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순철님이 옛날 영화 지금 같으면 신문에 난리죠. 옛날 생각나신다고. 제가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 대통령배 축구라는 게 그 국제게임이 이제 동남아 쪽에 초청해서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 1회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박스컵이라고
0: 있었어요.
1: 박스컵, 예. 서른동장에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0: 그때도 잔디구장이 아니었어요.
1: 아니었죠.
0: 왕몰이었어.
1: 아버님 덕분에 귀빈석을 처음 가서 그 당시에 이세현이 골키퍼 보고
0: 아 이세현이요.
1: 이회택이 센터포드 보고 그 다음에 김재한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0: 큰 사람.
1: 키 크고
0: 네.
1: 그리고 김호 김정남이 수비 볼 때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 일이에요.
0: 맞아요.
1: 그 축구 관람했던 그
0: 고랭이 담배 피듯 시절
1: 그렇죠.
0: 얘기입니다. 그때가
1: 얘기죠.
0: 그리워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도 동대문 구장 가려면은 이제 저희 학교가 만리동이니까 이제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시합을 뛰었던 생각도 들고 하는데
1: 네네.
0: 나중에 효창구장이 되면서 조금 가까워지긴 했어요.
1: 그런데 그렇죠.
0: 효창구장은 지금은 인조잔디고 그때 당시 맨땅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린 게임 끝나고 나면 목욕탕 가면 목욕탕주의 못 들어오겠어. 여기 안 된다고. 지금은 아마 그 큰 데는 샤워장이 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죠.
0: 그래도
1: 예.
0: 추억이 나는데 예. 이게 결국은 그 방송이라는 게 옛날 추억 이야기를 쭉 해드리는 것도
1: 아, 그럼요.
0: 참 좋은 거
1: 아니,
0: 아닌가
1: 어떻게 생각이 보면
0: 들어요.
1: 의원님 제가 방송을 하는 주 목적 중에 저는 항상 방송에 제 시간에 제가 드리는 음악들과 함께 그 당시 추억으로
0: 추억
1: 잠시 다녀옵시다.
0: 맞아.
1: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1: 아니,
0: 했는데
1: 뭐 너무 사실 어떤 스포츠 소식보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정감어릴지도 몰라요.
0: 맞습니다.
1: 사람들에게.
0: 아무튼 고맙고요.
1: 네.
0: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소식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
1: 우리 산 얘기 잠깐 또 해야죠.
0: 네. 산이야 뭐 잘 나가요.
1: 네.
0: 하여튼 항상 잘 나. 주말은 자리 없고.
1: 네.
0: 주중엔 잠깐 좀 한가했다가 또 주말 되면 난리 나고.
1: 예.
0: 근데 이구동성으로 모시고 간 손님들이 산식당은 가격 대비 퀄리티 그다음에 퀀티티 다 좋다.
1: 아, 그럼요. 너무
0: 양도
1: 좋죠.
0: 많고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방송에 스폰서를 해주는 분께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이번 주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8: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8: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0년 동안 이 비만 환자를 치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바로 달걀하고 건과류였다고 합니다. 자, 몸에 좋으면서 어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의 한 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담겨있고 비타민C하고 섬유질만 빼놓고는 다 담겨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달걀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해도 혈당 안정도 좋고 아침에 두 개 정도는 안심해서 먹어도 된다. 다만 뭐 삶아 드셔도 되고 반숙을 해 드셔도 되고 프라이를 해 드셔도 되고 스크램블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아침은 달걀을 드시는 게 좋았고, 자, 그 다음에 의외로 건과류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침 식사에 보면 항상 달걀과 건과류와 채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바쁘신 분들 그냥 나오지 마시고 달걀 두 알이라도 후라이라도 해서 드시고 땅콩이라도 또 호두라도 뭐 피스타치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많이들 좀 드시도록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노래도 주고받고 추천곡 많이 하시고 특히 통계님은 거의 음악부장님답게 우리 라친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들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노래 한 곡 있어서 제가 선곡했습니다. 지금 통계님 통근버스에 계신가요? 자, 종로에서입니다. 솔지와 함께합니다.

물어보아도 혹시 뒤돌아 보아도 오고 또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너는 없는 걸 다 주지 못해 나는 그래서 미안한 나는 한없이 가진 걸 주어도 줄수록 더욱더 부족한 마음은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보다 맑은 마음이죠 이런 내 마음도 모른 채 그대는 나를 또 지나쳐 떠나죠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서 있을 테니까 그대는 한 번만 이 길을 힘들게

네, 참 노래가 상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솔지왕과 함께한 종로에서 종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로통이라고 그러죠. 종로 1가서부터 종각까지 종각서부터 종로 1가로 시작해서 동대문 시장까지가 쭉 1가, 2가, 3가, 4가, 5가 이렇게 되는데 종로 쪽에 가면 약국도 굉장히 큰 약국들이 많이 있었고 종로 5가쯤 가면 종로 3가는 제가 자라났던 그 동네 근처라기도 해서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데 종로 3가 근처에 보면 이제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고 건너편에는 피카디리라는 극장이 양대 극장이 자리 잡았었고 그 옆에 바로 소방소가 있었는데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물만두가 아주 유명했던 그런 그 시절이었고 피카디리 극장 앞에는 사루비아 다방이라고 제가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 기억이 났고 그 뒷골목을 가면 잡탕골목이라고 해서 그 잡탕찌개를 많이 팔고 그 당시에 거기서 뭐 아주 쌈질도 많이 일어나고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YMCA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 골목이 좀 거칠은 골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어린 시절을 쫄쫄거리고 다니면서 보냈던 추억이 있는데 그리고 종로 2가 쪽으로 나오면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악기점들이 있어서 뭐 영창 피오니 영창 피아노섭도 세고비아 기타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그런 종로통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앙통이었는데 강남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 세월이 달라졌던 것도 같은데 서울이 고향이셨던 분들 서울 사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시는지 군만두 짜장면 그렇습니다. 그걸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어렸을 세대인데 저보다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안개라는 노래인데 정훈이 씨가 불렀는데 많은 가수들이 요새 불렀고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노래의 삽입이 돼서 또 한번 역주행을 했던 안개 오늘은 송창식 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네, 송창식의 음성으로 함께한 안개였습니다. 이 노래가 뭐 70년도에 동경 제1회 동경가요제에 나가서 탑10 안에 들어와서 당시에 그 카프레이드도 하고 그렇게 입상에 제가 그 이렇게 플랑카드라고 그러죠. 입상이라고 축하하는 그 자리에 저도 초등학교 때 같이 옆에 그 당시 저희 아버님과 그때 그 트로피가 아주 멋지고 되게 무거웠어요. 그걸 들었던 그런 추억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청계천에 있는 센츄럴 호텔에서 그러니까 그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직접 오셔서 특별상을 수상하고 이제 그 훈장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 사카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국제가요제 입상을 했던 그런 쾌거를 올렸던 그런 추억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70년도니까 제가 10살 때니까요. 그랬던 그 추억이 있고 사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문득문득 그리웠던 생각이 나는데 70년도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냈던 그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분들이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되짚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억소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SK 사장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굉장히 유사히는 날이 더워서 SK 사장님이 호사 담아라고 일은 많아서 바빠지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는 게 실내만 일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좀 아무 무탈하게 잘 일하셨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2: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2: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70년도의 안개가 이제 베스트 10에 들어가고 72년도 동경가요제가 다시 한번 정훈이 씨가 좋아서 만났지요란 노래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불려지진 않았지만 72년도에 이봉조 씨 작곡으로 정훈이가 노래했던 좋아서 만났지요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기 A&T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우리 라이오넬 리치가 불러주었던 스타컨유라는 노래 함께했습니다. 이 노래야말로 또 여러분의 추억의 팝송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순천리 명동 챔피언 다방 앞에 동해로 중국집 정말 만났지요. 예,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챔피언 다방이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복싱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던 명동이고, 제 기억에 명동에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신도 빌딩의 신도 지하에 신도 피자 코너라고 그래서 이제 피자집이 있었고, 좀 올라가면 저 어렸을 때는 라떼빵스라는 그런 그 클럽, 이제 라이브 하는 그런 그 클럽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고, 명동이라는 데가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성지였었죠. 크리스마스 때 유일하게 통금이 없어서 마구 돌아다니고, 길가 중간에 이렇게 뭐 좌판들이 막 깔려 있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고, 명동엔 갖가지 먹을 것들이 있는데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명동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낙지볶음하고 오징어볶음 전문으로 잘하는 집들이 있었고, 각종 뭐 동그랑 땡목 생선구이 각종 맛난 먹거리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명동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명동을 무지하게 성지로 다녔었고, 명동에 가면 또 오비스케빈이라고 그렇게 맥주 생맥주집이죠. 라이브 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대학가 이제 초창기에 제 사촌인 노사연 씨가 거기 출연을 해서 거기를 맨날 놀러 가서 가서 피자도 얻어먹고 통닭도 얻어먹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또 2층에 올라가면 관광열차라는 것도 거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라이브 하는 그런 그 경양식집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사랑과 평화란 그룹이 이제 막 휘날리면서 한동안 뜸했었지를 지금은 작고하신 김명곤 씨가 회파라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당시에 마이하우스라는 그 나이트클럽이죠. 우리는 이제 뭐 닭장이라고 그러고 짠짠이라고 그랬는데, 거길 그 사람들 보러 튀어다니던 그런 추억들이 묻어나는 그 명동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명동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 할머니 식당이요? 아, 그렇군요. 할머니 식당이 바로 그 오징어 볶음하고 낙지 볶음을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으러 왔던, 그 외에도 뭐 명동에 대한 추억들은 수없이 많고, 명동 성당 건너편, 그러니까 퇴계로 쪽 중앙극장 뒷골목길 가면 그 당시에 저희가 놀러 다니던 그 고고장 닭장들이 있었고, 또 맥주집들이 많아서 그 골목을 아주 누비고 다녔던, 그래서 퇴계로 길을 쭉 따라 내려가면 낙원동이 나오고 홀리우드 극장이 있던 그 시절입니다. 아, 참 생각 많이 납니다. 추억의 팝송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리 넬슨의 Without You인데 우리 머라이 캐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추억의 팝송, 우리 H님 말씀처럼 추억의 팝송 두 곡 정도 들어와 보았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그 시간여행 저희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는 김에 조금 더 뒤로 가서 그 당시 그 들었던 가요 또 몇 곡을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 아, 이 노래 오래간만이다 하시는 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됩니다. 세부홍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호수에 잠긴 달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호수에 잠긴 달 세부홍.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오래됐죠. 중학 시절인 벌써 아이고 50년 정도 됐다고 보면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치님 말씀처럼 옛 기억을 추억을 끌어내 주신다고 제가 방송을 하는 항상 순간순간마다 어떤 노래를 접하건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순천님 명동 태극당 앞에 아 태극당 야 스펀지 케이크 정말 그리고 슈크림 예 르네상스라는 카페가 아 이백천 씨 저는 뭐 아저씨로 너무 친하죠 운영하던 음악다방 신발 벗고 들어가던 시절 군대 가기 전 낮에부터 썸싱 생맥주 카페도 모두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 조금 그 태극당에서 건너 올라오면 영양통닭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닭을 꼬치로 이렇게 꼽아서 막 이렇게 굽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야 명동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태극당.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시에 또 기억나는 노래 한 곡도 선곡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한상일입니다. 웨딩드레스.

네, 가요계 신사라고 일컬었던 우리 한상일 씨의 웨딩드레스. 우리 순철님 말씀대로 사보이 호텔, 그 커피숍도 기억이 나고, 한국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호텔 커피숍이 굉장히 좀 고급진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호텔 커피숍을 가면 보통 그 이렇게 그 이 삐삐나 이런 전화가 없던 그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호텔 커피숍으로 전화를 해서 뭐 누구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판에다가 누구 전화 왔다고 이름을 써서 그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이 그걸 땡땡 소리가 나면서 들고 다녀서 전화를 받고, 다방에 가면 항상 뭐 성북동에서 오신 김 사장님 전화 받으세요 뭐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20대 때 DJ 할 때도 그런 그 추억들이 많아요. 뭐 멘트 해드리고 그랬던 추억도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엄마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명동에 의상실들이 많았어요. 가수이다 보니까 의상실을 자주 가게 되고 또 미장원도 자주 가게 되고, 의상실을 가면 거기서 많은 영화배우 뭐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제 기억에 그때 봤던 분이, 제가 문희라는 영화배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렸을 때도 너무 이 미모가 뛰어나서. 그 당시에 뭐 친했던 어맹란 아줌마, 저는 이제 아줌마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리고 태연실 씨가 아주 또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전향자 씨 기억나고,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이금희 씨, 또 그 다음에 송춘희라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송춘희 씨, 수덕사의 여승희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제가 조금 이따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그런 가수들의 그 모습도, 그러니까 가수들의 그 사랑방이었죠. 큰 방이 있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런 그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의 추억들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역시 우리 순철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곡이죠.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라나의 로스퍼의 사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기타 처음 배울 적에 했었다고. 아마 그 당시에 기타를 배우신 분들은 이런 노래 또 양희은의 너의 침묵 뭐 이런 노래들로 기타를 배웠던 그런 기억도 나네. 생존하셨는지 아 그거는 제가 아직 저도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의상실에서 만났던 가수 중에 송춘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항상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한복을 곱게 입고 그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천 같은 거로 가리는 그 비구니의 모습으로 불렀던 그 노래 오늘 추억의 곡으로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듯 추억의 명곡도 들어보았습니다. 자, 라나이노스포가 제가 조금 잠깐 지금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해가 해바라기라는 그 멤버가 우리 이주호 씨를 주축으로 처음에 유익종 씨하고 결합을 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계속 다른 멤버만

0: 12대 마지막 라나의 로스포라는데, 재미난 게 라나의 로스포란 뜻이 이탈리어로 이 개구리 이런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기억으로 남는 사랑해라는 명작이 있었고 또 꽃반지 끼고라는 명장이 있었던 그런 그룹의 노래.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를 위아래로 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수들과 노래 몇 곡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4: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좀 살리겠습니다. 박성훈입니다.

네, 박성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자,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달려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벌써 이제 화요일일 텐데요. 아마 그 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저시고 달려요. 달리세요. 신난다고. 예, 한 번 더 달릴게요. 분위기 안 깨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두 곡 쌈박하게 월요일 오후라서 여러분들 너무 기운 떨어지고 지치실 것 같아서 한번 선곡해보았고, 우리 또 TK님이 옆에서 또 절 도와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수권 많이도 안 내고 달렸다고, 그때 신났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노래들 들었고, 또 두 곡 신나는 곡 들었으니까 이제 에너지가 조금 업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이쁜이 꽃뿐이 유지광입니다.

0: 네, 동굴점 유지광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아, 순철님 AI가 아닙니다. 예, 동굴저음입니다. 자, 우리 장아님께서 순철님 무척 반가, 명동 챔피언 다방 아시는데 언제적이신가요? 82년에 챔피언 다방 죽돌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재밌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델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순철님 74년 4년까지고 군입대 하셨네요. 그랬네요. 자, 우리 이치님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음악 세상에서라도 영원히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본인도 엄마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러셨네요.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좀 풍성하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일부에서 들었는데 헤어질 결심에서 우리 송창식과 정훈이가 같이 불러서 역주행했던 안개 버전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5: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5: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쇼핑하는 경험, 그래서 정말 계획에 없던 물건까지 결제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뭐 단순히 쇼핑을 좋아해서 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의 피로와 의사결정이 관계가 있다. 네, 실제로요, 늦은 밤 온라인 쇼핑은 흔한 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사람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가 쌓인 상태에서 구매 결정은 조금은 쉽게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네, 뭔가 결정하는 것,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참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결정 피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여러 선택을 반복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예, 전문 용어입니다. 결정 피로.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이 결정 피로는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어려워지고 이게 바로 충동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할인이나 구매를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 사로잡히게 되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풍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센병, 옛날에 나병이라 그랬죠, 환자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손님이 오셨다고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화로 속에 밤을 뒤집는데 집게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 헤집으면서 밤을 뒤집는 것입니다. 손이 지직지직 타는 소리 나고 연기도 나는데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불 속에 손이 들어가고 손이 불에 거슬려도 뜨거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땐 낙심하고 절망하여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겸손이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늘 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해진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저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날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나가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밝히 켜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원세가 싹 물러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들어왔을 때 온 집안이 깜깜하게 어둠으로 가세했다 할지라도 탁 등에 스위치만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흑암의 원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탁 밝혀주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로 자꾸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문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희망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절대로 빛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려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모임만 들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모범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가는 길에 풍랑 가운데 만났던 성령운동하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풍랑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때 큰 감동을 줘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인데 저녁 8시 45분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다가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그때로부터 한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니며 4천 번 이상 설교를 하고 말 타고 다닌 지역이 40만 킬로가 넘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난 다음 감리교가 탄생되었고 감리교 로고가 십자가에 성령의 횃불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상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한평생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성령의 불이 꺼지 않고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하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의지, 걱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온갖 도전과 문제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의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세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져줌으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은혜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임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32절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띄워주시고 세임을 덧입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고난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한정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용인 기흥고 체육교사이신 한정원 선생님은 8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건너목을 건너는 가운데 중앙선을 넘은 대형버스와 충돌합니다. 근데 이 버스가 사람이 밑에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 다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고 부서졌습니다.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동료 선생님이 정신을 잃은 이 한 선생님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예쁜 딸 다시 못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외치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하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 둘을 낳고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폐혈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 7cm를 남기고는 다리를 다 절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정원 선생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리 하나를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냐고 그럴 텐데 그는 온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힘입어서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활 치료 받고 나와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휠체어 타고 테니스를 하는 그 시합에 나가서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좌식 빼고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병으로 활동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절단 부위에 뼈가 이식한 피부를 뚫고 나서 상처가 덧나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골프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018년 이 한 선생님이 여성 아마추어 장타대회에 나갔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겨루어가지고 5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타를 앞세운 시원한 플레이로 무쇠다리 로켓걸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미프로 자격으로 시니어 투어 50세 이상에 나가는 그런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서 골프를 한 시합에 나가는 것과 또 장애인 골프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금메달을 거는 것을 꿈꾸며 매일 5시간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한세인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에게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앞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면 부흥이 임한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막힌 담이 없어요.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주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 뱀 사탄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또 둘째는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마,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가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 그 순간에 관계가 깨졌어요. 예. 셋째는 형제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의심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 마음에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담을 갖게 되면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의 담을 쌓고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생활의 담으로 발전하죠. 이런 마음의 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혼으로 내지는 살인적인 그런 비극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의 담을 그대로 두면 결국 삶 속에 이런 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 마음의 담이 무너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담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다 허물어 주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쌓여진 이 막힌 담 또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진 막힌 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이 있다면 오늘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허물어져야 돼. 그래야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처럼 예?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부흥이 임하려면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첫째 회개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된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드려주

0: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그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막힌 담이 무너져야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지. 이 시기 질투 미움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 담이 점점 마음에 담이 쌓여지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담이 쌓여지니까 결국은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바꿔볼까? 아니 환경을 바꾸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왜 이렇게 기쁨이 메말라 버렸을까? 그냥 엉뚱한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혹시 아직 회개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화해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화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화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잘못된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죄인된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손 내미시고 잡아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위대함은 뭐냐면 정말 나같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여야 그 막힌담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그 막힌담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빚은 너무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붙들고 너 빨리 갚으라고, 그걸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화가 나서 이 주인이 당장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는 내가 어느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만큼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한 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기 전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이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도무지 나의 심령 속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줘라, 용서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담이 무너져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이 계속 쌓여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어떻겠어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이미 마음에 막힌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줄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꽉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다시 흘러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참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와, 이것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화해와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강물 같은 평강과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참 이렇게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참 불편하게 생각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정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은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다 풀고 그러고서 그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인생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참 멋지게 하셨다. 그건 참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참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참 살다 보면서 내가 오해도 하고 내가 정말 섭섭한 일도 당하게 되고 힘든 일 당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길인데 정말 나의 삶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막힌다면 존재하고 그 가운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 막힌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화목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편치 않아요. 나는 사실 솔직히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데 자존심 내려놓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먼저 내가 손 내민다는 게 너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화해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받아주지 않고 받아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일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막힌 담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돼요. 다른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그 마음에 그 모든 막힌담이 다 무너지고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하며, 바로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고 용서가 부흥의 통로고 순종이 이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거렁뱅이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몇 번 이 말씀을 15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받은 유산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나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도 되고 육적인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의 부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인내로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후에 8절을 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온 세상은 믿음의 나라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적인 이름을 비밀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지고 계십시오. 아브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6절에 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심히 번성케 하리니. 왜 이렇게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가난하니까. 내 현재 있는 처지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단계에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에요. 번성케 하리니,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두고 수많은 변방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문화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안 바뀐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6천년, 7천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물론 노아의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번식으로 인하여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지만은,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자녀로 그 일대기를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잡고,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태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판단해 볼 때 사례가 사라 될 때까지 사람의 여자의 잔꾀를 부려서 그 하가를 그 남편에게 붙여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는 그 꾀로서 남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약속을 사라도 받아서 이제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의 할 일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할례의 그 언약의 할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거를 할례로 삼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온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의로 내세우려 말고 이제 의지해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언제까지 몇 대 후손까지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대대 후손이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그 말을 바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원줄기 아래 우리가 접힘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대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다시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을 세우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오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서 또 아이에게는 생후 8일 된 자 7날까지는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8일 된 예수님도 생후 8일 만에 가셔서 제사장에게 표피를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8일 이후에 할례를 받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라도 나그네 된 자가 아브라함 집에 오면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 당시의 시대라고 해도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다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올 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개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은 폐쇄적이 아니에요. 전부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이제는 주님이 저 3천여족 종족이 남을 때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할례의 언약의 표시로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생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가 오기까지 모든 역사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택할 입은 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인구가 많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외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고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종족을,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전통을 주장한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에 내 언약은 내년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워주겠다. 이게 마지막에 약속의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 이후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천사도 나타나셨지만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에, 그러니까 커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대를 이은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 열두 지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여는 거는 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그의 나이가 90이 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오늘날의 100세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받은 자는 모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오다가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가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도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삶에 주눅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마찬가지로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연약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매양 매순간에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인 게 아닌 겁니다.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사람 중에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에디슨은 참 건강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84세까지도 살았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수만 가지를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진의 삶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에디슨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디슨은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84세로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100년, 150년 이전의 사람이 84세를 산다는 건요. 장수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누가 발명했어요? 포드가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포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갔었지만 그는 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연구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친구 포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는데 낚시도 함께 가자고 할 때 몇 번 안 갔습니다. 오직 그는 노동과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는데 잠잘 때도 전력을 다한다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로를 느끼면 그 일을 중단하고 다른 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면 제3의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력과 끈기로 경주했던 겁니다. 내가 비교적 단시일에 많은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전환하는 데 그 까닭이 있었다. 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결코 은거나 은퇴를 고려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대략 3년 이내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나는 결코 은거하지 않겠네.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면 드디어 이것이 최후로구나 생각할 것이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77살 생일에 친구가 자네의 인생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하라! 자연의 비밀을 탐색해서 그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라! 만물을 그 방향에 놓고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에디슨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이루고 주님 앞에 내가 가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약속의 자녀로 사시기를 할 일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뀔 때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뀔 만큼에 그들은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성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에 그가 이제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서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다니 마을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이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면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란 불가사의한 놀라운 사건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기적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지금도 주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지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우리 또 안서진 목사님의 암을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온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된다는 것을 계시한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4장 46절부터 54절에 간원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으니 가버나움으로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선언하니 그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간원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이 기적은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장 2절부터 18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죠.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병자는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에 쌓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도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육신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땡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계시하는 기적의 사건이죠. 다섯 번째는 6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기적을 통하여 계시해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12절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이며 어둠의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직후라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기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 잘 계시해주는 실물 교육을 먼저 시켰던 거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본문에서 세 번 나오는데요. 모두 부활을 계시한 사건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신 사건과 누가복음 7장의 나인 선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진 사건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도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가능해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고 만 겁니다.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사람들은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당시 야이로 집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에 이런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일이 있다는 소리조차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다니는 어떤 마을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뒷편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낙향한 사람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사는 그런 빈민촌이었어요. 돈 많고 벼슬한 부유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는 지금 관광코스가 돼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동굴집에 많은 여행객들이 성지순례로 둘러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 괴로운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가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병든 가정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가정이에요. 33절에 보니까 슬픔의 가정이에요. 베다니의 양부모를 다 잃고 두 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 나사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서 유대를 방문할 때는 곧 나사로 집에 들려서 묵어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거죠. 주님을 청하여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기다리던 주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마침내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다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안고 신음하는 그 슬픔의 도성이었어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삶의 기둥이었어요. 부모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빈민촌 베다니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민족의 통일을 꿈꾸는 선민의 작은 꿈나무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청년이 병이 들어 죽었으니까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베다니 동네와 온 유대의 불행이요 비극이 발생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다니 같은 땅이에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과 실패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가요. 재앙도 죽었고 영웅호걸도 죽었으며 절세 미인들도 다 죽었어요. 철학자 헤겔의 말대로 어쩌면 인간은 죽기에 태어났고 죽기에 살고 있으며 죽음의 정착료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처럼 보여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죽음같이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인간의 평등을 이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에 진짜 평등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죽음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은 왕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5대 독자, 7대 독자라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새색시라고 봐주지 않고 새신랑이라고 봐주는 것 없고 어린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죽음은 이 세상에 보는 것을 관계를

0: 끊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영원히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생존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음 뒤에 심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제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언정 중에 있던 알렉산더 대제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씨름판을 벌렸어요. 한 병사가 씨름판의 장수들을 하나둘씩 다 넘어뜨립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와 맞수가 되어 싸우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 병사와 맞수가 되어 씨름을 하였어요. 모든 시선이 대항의 거동으로 집중되었어요.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씨름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번마저도 대항이 벌떡 모래판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서 대항을 지켜봤어요. 대항은 모래판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항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 당시에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항을 넘어뜨린 병사는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곳인지 정복하려고 하는 곳마다 패전을 알지 못했던 대왕,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정복했던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씨름에 졌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항은 한참 만에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씨름에 져서 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항은 모래판에 넘어진 순간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보였다는 거죠. 그는 울었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의 절대 권력만큼이나 비례해서 그에게 죽음은 서글픈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그는 마침내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앙다님을 써보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 대항도 별 수 없이 죽음의 모래판에 인정사정 없이 내동제 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본체가 바로 나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부활이 일어난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죽었느냐? 죽어도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잠든 현장에 오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망의 문 앞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나사로야 이리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 큰 소리로 사망을 호령하는 음성이 되었고 생명을 호령하는 음성이었고 이 호출은 절대적 권위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생명 자체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나사로는 수정을 배로 동인처로 무덤에 나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수 윤복희가요 뮤지컬 캐치 연습을 옛날에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귀도 들리지 않고 허리도 완전히 마비되고 두 다리는 마치 의족을 단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연극의 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는 86년도에 피터팬을 공연하다가 무대에 3천 높이로 나무판을 쌓아놓은 만든 이 백합판이 무너지면서 무대와 함께 쓰러져서 목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반이 않다고 생각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뼈와 척추가 상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복희 씨, 만일 공연을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연 첫 시간인데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앉거나 눕기도 힘들겠지만 그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의 본분인 공연을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고추한 병신 고양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분이 아닙니까? 제발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기꺼이 당신 견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의 기도는 절규요, 통곡이요, 울부짖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 앞이 환해졌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기절한 채 까무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캄캄한 새벽이었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그는 목이 탔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식탁에 있는 저전자를 들어 컵에다 물을 따랐대요. 갑자기 온몸에 찌릿찌릿한 강한 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오른쪽이 간지러워지고 온몸이 가렵고 얼음장같이 차던 몸에 따뜻한 열을 받아서 신경이 막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괴로웠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는 너무나 신이 나서 베란다로 나가서 막 뛰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같이 그의 몸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의 간증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마비되고 죽어버렸던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우리 안선실 목사님도 이런 경험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주님이 일생 동안 세 번 눈물을 흘리셨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여 우셨고 예루살렘 성에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은 무대 앞에서 우셨어요. 주님의 눈물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연민의 정 때문에 우셨다고 하고 마이어는 예수님을 빚고는 유대인들의 가식적 울음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스트라우스는 유대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죄 아래 사망의 종로라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보고 통번했음이 분명해요. 베다니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찾아가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특별히 신방 가신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삭개오 집에 하룻밤 머무셨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 가신 적이 있었죠. 백부장 하인이 아파서 그 집에 신방 가셨는데 백부장이 감히 모시지 못하겠다 해서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다니에 마리아 집에 자주 가신 기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께서 가장 신방을 많이 하신 가정이 바로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주님이 가시면 죽은 자로 살아나는 기적이 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가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하니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주님이 왜 그리 자주 가신지 아십니까? 예, 주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 신방 오셨을 때 300데나온이나 되는 옷값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일꾼들을 하루에 일하게 하고 저녁에 한 달에 한씩 임금으로 주는 기사가 나옵니다. 300데나온이면요, 300일의 임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없으니까 최저임금이 1시간에 지금 20불인가요? 30불인가요? 그럼 8시간 일이면 얼마입니까? 아주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가? 그때 가룟 유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낭비하냐고 큰소리친 적이 있어요. 이같이 예수님을 최고로 보시는 사람이 한 명 그 가정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자주 심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반대도 되죠.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가문 전체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노아 하나를 보시고 노아의 가정 전체 식구를 축복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나합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합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그 가족 중에 한 명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나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순정하는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죠. 마리아 집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갈릴리 지방의 지경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라가도 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이에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죠.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열대지방에 죽은 지 나흘이면요. 이미 시체가 거의 다 썩어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우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 된 오빠가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시며 나사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나왔어요.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도록 돌을 치워드리는 믿음이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르다가 기적을 기대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12장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부활의 산신앙의 재물을 가진 간증자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사람들이 따라 죽은 소식을 그 딸이 죽은 것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더해도 소용이 없다. 포기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38절 보니까 해당장이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죠. 끝까지 찾고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께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담대한 사람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야 해요. 주님께서 또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믿으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으라는 말씀을 강조할 때 두 가지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고 믿으라일 거요. 두 번째는 의심하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두려워하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이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장애물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풍랑이는 바다에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의심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의심하느냐.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기가 없을 때 믿음이 아니라 이기가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 제일 불행하게 쓰는 말이 정말과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그 소리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바위에 미끄러졌어요. 구사일성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이제 살 길이 전혀 없었어요. 홀로는 도저히 벼랑길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함을 질렀어요. 누구 없소? 살려주세요! 그때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당신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다. 너 정말 나 믿냐? 아이 물러주죠 하나님. 믿고 말고요. 증거가 무엇이냐? 아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너 정말 내 말대로 다 믿겠냐?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럼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놔봐라.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요. 위에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이 손을 띠라는 띠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 이 떨어지는 그 사람 믿은 것 같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기적은요 결정적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가족들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어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사로가 까닭에 많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니 또 21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나 오히려 실종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고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리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심령이 더 강팍해져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데려가는 무리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다니는요 절망의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우리 동네요 우리의 집과 같은 데죠. 그런데 베다니의 좌절과 갈등과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애만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평소에 주를 찾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실 때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페다니 마을에 찾아오셔서 이러한 생명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라 하며 인간적 한계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모든 불신앙과 의심의 돌물을 믿음으로 옮겨넣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동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내면치 아니하시고 가장 아픈 순간에 찾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을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와 상실감 속에 애로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나오라 명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덤을 향해 나서라야 나오라 외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주님의 능력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죄와 절망, 염려와 두려움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수력을 베러 동인 채 묶여있는 삶의 묶은 결박을 끊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선포대로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다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무덤 같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아일랜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10대 청소년 5명이 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현지 경찰은 10대들이 소셜미디어 영상에 좋아요를 받으려고 차를 거꾸로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오전 3시 아일랜드 동부 킬데어의 9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5명은 전부 숨졌고요. 맞은편 차량에 탄 일가족 4명도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저스틴 경찰청장은 이 중상을 입은 가족들은 여행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에 들이받친 것이다 라면서 일부 사례에서 이같이 무고한 사람들과 자신에게 미칠 치명적 결과에 아랑곳 없이 그저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끔찍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끔찍하다는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지난 9일에도요 새벽 시간대 아일랜드 더블린 남부 50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탄 차량이 반대로 달렸습니다. 정면 충돌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모두 9명이 아주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아일랜드 매체 더 저널은 10대 청소년들이 틱톡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훔친 차를 초고속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거의 매일 밤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결국 원인은 소셜미디어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메타가 창사 이래 최악의 소송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을 이 소셜미디어 중독에 빠뜨리는지를 두고 미국 내 29개 주 법무부와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배상금 규모만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특히 앞에 뉴멕시코주 소송에서는 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겨지는 재판들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업계는 과거 90년대 담배 업계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내야 했던 이른바 빅 토바코 이 모멘트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뭉칫 돈이 배상금으로 날아가는 것도 뼈아프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핵심 돈줄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째로 손봐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온라인 맞춤 광고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나아가서 회사가 올인하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연쇄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메타가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로픽, 정말 대어 가운데 대어인데요. 2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115억 달러로 조정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외형과 동시에 질적 성장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내후년쯤이면 매출이 2천억 달러까지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내놨는데요. 덕분에 회사 몸값은 2조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는 데다 일각에서는 연간 800%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주가 수익 비율을 30배 정도로 잡으면 시총은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박을 터뜨린 스페이스X의 기록마저 그래서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엔트로픽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AI 스타트업입니다. 지난 2021년에 설립됐는데 당시 오픈 AI는 이미 나왔었고요. 그 출신인 다리오와 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를 비롯한 연구진이 설립을 했고요. 클로드 AI 챗봇 대형 언어 모델 시리즈인 클로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뉴욕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 뉴스 전해드리면서도 AI 관련 소식 꼭 빠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좀 관련해서 묶어보겠습니다. 일본 문학상 공모에 AI를 활용한 소설이 대거 몰리면서요. 일본 출판업계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AI로 손쉽게 많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신인 문학상 응모작이 급증했고요. 이에 따른 심사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3월 마감한 제14회 SF 콘테스트에는 무려 1,012편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보통 400편 안팎이던 것이 2배 이상 는 것이죠. 네, 이 콘테스트는 특히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지 않아서 실제 AI 활용 비중은 확인되지 않고요. 다만 심사에 참여한 편집자가 자신이 읽은 10편 가운데 20, 30%, 그러니까 2, 3편은 이 AI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자, 출판업계에서는 생성형 AI 발전이 아마추어 창작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오랜 습작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글은 쓸 수가 있게 되면서 문학상에 도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심사 비용입니다. 일본의 신인 문학상은 일반적으로 편집자나 평론가 등이 1차에서 3차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최종 심사는 유명 작가들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인력을 써야 되는 거고 돈이 든다라는 얘기죠. 응모작이 많을수록 네,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SF 콘테스트는요, 다음 회부터는 이 AI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시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복수 작품 투고도 금지하기로 했고, 업계 일각에서는 AI 판별 도구를 활용해서 심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숙한 AI 작품을 걸러내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쓴 소설을 AI가 심사하는 시대가 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인 작가를 발굴해온 기존 문학상 시스템이 이 AI 확산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농부는 AI의 농약 사용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가 약 25에이커 규모의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네, 중국 안후이성 추저우에 사는 67살 A씨는 약 1년 전부터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농사 일정, 비료 사용법 등을 물어왔는데 이 AI의 조언을 따랐을 때 농사가 훨씬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다른 자료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AI가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참깨밭에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을 물었고 AI가 제안한 약재 처리 방법을 그대로 실행했는데 자 문제는 이 사용한 제초제가 참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입니다. 물론 이 제초제가 쓰이기도 하는데 살포 범위와 방법을 잘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AI는 이 방법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AI는 농업과 특히 의료 등의 전문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답변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참고는 하되 전문가의 조언이나 공식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학 부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이 AI 조언에 따라서 식단에서 소금을 빼기 위해서 소금 대신 브로마이드 나트륨 뭐 이거를 섭취했던 60살의 한 남성이 결국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AI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기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봇이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뉴욕에서의 얘기인데요. 뭐 이곳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뉴욕에서 첫 데이트를 즐기는 청년들이 평균 200달러를 쓴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저녁 식사, 술값, 영화표 이런 것까지 포함되긴 합니다. 또 주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늘면서 이 구독료, 뭐 새로 좀 옷을 산다거나 하면 더 많아지고요. 일단 비용 문제 때문에 연애 자체를 미루는 Z세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미국 젊은 층의 연애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가운데 하나인 뉴욕에서는 정말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Z세대의 데이트 1회 평균 비용이 교통비, 준비 비용을 포함해서 200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자, 뉴욕에서 일단 저녁 식사 한 번에 130달러 정도 평균이고요. 칵테일 한 잔에도 20달러, 영화표도 28달러에 이르러서 식사, 술, 영화 이런 그냥 기본적인 코스 있잖아요. 이것만 즐겨도 순식간에 수백 달러입니다. 최근에 한 가정연구소가 22세에서 35세 미혼 성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데이트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애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시작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뉴욕에는 무료 박물관, 공원, 저렴한 대중교통은 있지만 SNS가 또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낸 기대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뭔가 비싼 식당이나 특별한 경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퀸스에 산다는 27세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싶고 하지만 이 모두가 너무나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면서 최근에는 두 번, 세 번 데이트를 했는데도 계산서를 나눠내자는 남성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물가 속에서 연애를 미루면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지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싱글세입니다. 네, 일단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이 높죠. 그리고 주거비도 그렇고 식비도 그렇고 둘이 살면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혼자 살기 때문에 더 부담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전적으로 비용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학 시절을 보내야 됐던 요즘의 Z세대 아무래도 그 시절 인간관계가 단절됐다는 점 또 데이팅 앱 을 사용하다가 그 피로감에 이제 쌓여서 사람을 만나는 걸 조금 거리를 둔다는 것. 네, 여러 가지로 젊은 층의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Z세대 정작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커서 연애를 포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높은 생활비를 계속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켈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5: 너무너무 좋습니다.
1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밤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택에서 향년 83세로 이 세상을 하직한 터미 존, 메이저리거. 메이저리거라는 수식어 못지않게 현대스포츠 의학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터미 존이 별세를 했습니다. 투수들에게는 정말 구원과 같은 수술, 터미 존 수술. 터미 존이란 메이저리거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아마 이 수술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예,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인 자신이 처음으로 이 수술을 받고 재활을 통해서 이후에 더욱 나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이후에 많은 투수들을 구원해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스포츠 의학의 구원자라는 말이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먼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보면은요, 26시즌을 무려 활동을 하면서 288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1963년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데뷔해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도 있었고요. 뉴욕 양키스 등에서 활약하면서 메이저리그 26시즌 동안 통산 288승 231패, 평균 자책점이 3.34고요. 또 2245개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올스타에 4회나 선정이 됐고, 또 20승 시즌을 이건 정말 한평생 한번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 3차례나 달성하는 등 네, 당대 최고의 좌완 투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터미 존입니다. 자, 메이저리거로서의 커리어는 이렇고 이건 못지않게 터미 존 수술로 각인되고 있죠. 그야말로 스포츠 역사를 바꾼 100분의 1의 도박이라고 합니다. 네, 성공 확률이 1% 미만이었기 때문에 100분의 1의 도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고요. 그만큼 실험적인 수술을 용감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수술 이후 1년간의 혹독한 재활 끝에 마운드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고요. 사실 이후에 승수가 더 많았습니다. 팬들은요, 거듭난 그를 바이오닉 맨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1974년 다저스 시절에 팔꿈치 인대 파열 부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손상은 투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있던 그에게 프랭크 조브 박사가 반대편 팔에 그 인대를 떼내서 팔꿈치에 이식하는 최초의 팔꿈치 측부 인대 재건술을 그에게 제안합니다. 말씀드렸듯 성공 확률은 1% 미만이었고요. 하지만 이 실험적인 수술을 받아들였고 결국 1976년에 다시 마운드에 올라온 그는 수술 후에 164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천 명의 선수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더라도 혹독한 재활을 거치지 않았다면, 또 재활을 거쳤더라도 이런 결과물을 164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현재 터미 존 수술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 더불어 야구계는 이 혁명적인 치료법에 그의 이름을 따서 터미 존 수술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죠. 네, 요즘 메이저리그 투수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이 수술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일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류현진 선수도요, 그리고 일본의 쇼에 오타니 선수도, 뭐 대니얼 바드,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준 터미 존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계는 그는 단순한 훌륭한 투수를 넘어 현대 야구와 의학의 지형을 바꾼 선구자였다라면서 그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방광암 재발에 따른 투병 끝에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본인은 미리 준비를 좀 한 모양이에요. 임종 수일 전인 8월 8일 뉴욕 양키스 구단을 통해서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마지막 작별 편지를 전하면서 신변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배우 헤이든 파네티어가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족은 성명을 발표하고요. 사랑하는 헤이든의 비극적인 죽음을 깊은 슬픔 속에 알린다면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전한 놀라운 빛이자 강렬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네티어라는 배우, 글쎄요, 공포 영화 스크림을 좋아하셨다면 그 1, 2, 3, 4, 5, 6, 뭐다 보셨다면 4편 그리고 6편에서 나왔던 사람이고요. 유쾌하고 당돌한 성격의 커비 리드 역을 연기했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파네티어는 사실 생후 11개월 때부터 광고에 출연하며 데뷔를 한 아주 오랜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드라마 One Life to Live, Guiding Light 등에 출연하면서 아역배우로 꾸준히 활동하다가 2000년에 Remember Titan에서는 Denzel Washington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 이름을 더욱 많이 알렸었죠. 이후에 2011년 바로 공포영화 Scream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했고 그런가 하면 컨트리 음악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슈빌에서는 떠오르는 음악 스타 줄리엣 바운스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으로 2013년, 14년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던 듯합니다. 출산 이후에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면서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3년에는 남동생인 젠슨 파네티어가 심장질환으로 28세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큰 상실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여배우 헤이든 파네티어 37세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2: 네, AI로 제작된 동영상 확산에 강하게 반발했던 할리우드 영화계가 AI 기업과 저작권 보호 합의를 맺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협회와 AI 기업 바이트댄스는 AI로 제작된 동영상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MOU를 어제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영화협회가 AI 기업과 체결한 사상 첫 저작권 보호 조치로 AI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C댄스를 둘러싸고 할리우드 영화계와 C댄스의 보유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갈등을 빚은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의입니다. 양측은 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전장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화와 드라마 등 주요 영상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찰스 리브킨 영화협회 회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은 저작권이 영화산업의 초석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의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가 지난 2월에 공개한 프로그램 C댄스라는 프로그램은 짧은 명령어만으로도 실제로 할리우드 배우가 등장한 것 같이 구별이 쉽지 않은 영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 두 줄의 명령어만으로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이는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할리우드 영화협회와 바이트댄스가 이 저작권 보호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성서공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두 차례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이 2년 전보다 약 8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이를 고무적인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은 2024년 대비 지난해 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간 최소 두 차례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 늘어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또 처참합니다. 남성들의 교회 출석률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남성의 5명 중 1명은 아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3: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SNS를 통해서 이번 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 또 그전에 북한의 김 위원장을 위해서는 화해 제스처, 좋은 신호 등을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는 가운데 좀 어수선하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며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고, 네, 뭐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느꼈지만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좀 더 강하게 표현한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게 필수다. 이를 위해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상 혼인기간이 5년을 넘었더라도 실제 부부로 생활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단절됐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아내 B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혼 후 약 7년 만에 협의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도 장기간 별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후에 A씨는 퇴직했고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자, 이때 전처 B씨가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노령연금 일부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을 보면은요, 분할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은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 가운데 8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할 대상 기간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A씨의 노령연금을 전처와 절반씩 나누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

씨가 반발했습니다. 혼인신고상 기간만 보면 5년을 넘지만 실제로 부부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그보다 짧기 때문에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이 이번에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네, 결국 법원은 혼인신고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도 판단해야 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A씨의 승소 판결은 국민연금공단과 전처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에 들지 않고 먹는 한국의 식사 방식.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런 식사 방식이 해외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네요.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셰프가 최근 SNS에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식사 예절 차이를 소개했는데요.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다른 손으로 젓가락을 쓰는 모습, 일반적이죠. 일본에서도 역시 밥그릇이나 작은 국그릇을 거의 가슴 가까이 들어 올려서 먹죠. 네, 한편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실 그릇 들어 올리면 크게 혼난 경우도 있는데요. 전통 예절에서도 밥그릇, 국그릇 모두 상위에 놓고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차이를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한국 특유의 수저 문화가 꼽혔습니다. 이 셰프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습관이 밥그릇을 들지 않는 식사 예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합니다. 긴 손잡이의 숟가락으로 밥과 국, 찌개를 먹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방식, 뭐 그릇을 굳이 들어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 구성의 차이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반도에서는 밥, 국, 반찬을 함께 먹는 식문화가 이어지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사용됐는데 밀을 이용한 면과 빵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중국 북부에서는 젓가락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릇을 들게 되는 이런 예절이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속 식기의 발달도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사실 과거 널리 쓰이던 놋그릇은 열 전도율이 꽤 높죠. 그래서 뜨거운 밥이나 국을 담으면 뭐 들려고 해도 뜨거워서 들기가 어려웠고요. 바로 이런 식기 문화가 그릇을 상에 놓고 먹는 습관과 맞물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매체는 이 같은 식사법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대 가족 식사나 일상적인 자리에서는 과거보다 한결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 결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사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또 이들 직원 못지않게 은행에 다니는 분들도 꽤 좋은 신랑 신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은행권 평균 연봉이 2억 원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을 넘어서는 곳도 나오고 있고요. 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견조한 이자 이익에 기반한 은행원들의 급여 수준은 천정부지로 뛰는 모습입니다. 네, 각사가 반기 보고서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직원 1인당 급여가 상반기 평균 1억 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하면 네, 2억이 넘는 것이죠. KB금융지주의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2,1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네요. 이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의 평균 급여도 지난해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상반기 6,200만에서 올해는 7,500만으로 1,300만 원이나 뛰었고요. 하나은행도 7,100만 원을 상반기에만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들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관리자급 직원들은 퇴직소득을 포함해서 무려 10억 원대에 달하는 보수를 받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덥지만 절기로는 말복을 지났고 그래서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를 자르다 보면 씨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쪽으로 주변에 하얗거나 회색빛을 띤 솜털 같은 물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육이 멀쩡해 보이니까 이 해당 부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의심될 수도 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복숭아 씨 주변의 흰색 물질이 모두 유해한 곰팡이는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캘러스 조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흰색 물질이 솜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단단한 알갱이나 뭐 울퉁불퉁한 덩어리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러면 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과육의 식감이나 향, 맛에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섭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가느다란 실처럼 솜털이 퍼져 있거나 색깔도 회색, 녹색, 검은색까지 변색이 됐다면 네, 명백한 곰팡이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자라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씨가 갈라지면 그 틈 사이로 공기와 수분이 유입돼서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복숭아를 부패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올바른 보관과 세척 습관도 중요하겠죠. 플라스틱백에 넣은 채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이미 물러진 복숭아가 있다면 다른 과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골라내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복숭아를 하나씩 감싼 뒤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칸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가장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척은요, 먹기 직전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과육은 빠르게 무르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보관, 세척 잘해도 결국 먹을 때 곰팡이가 있다면 아, 이 부분만 잘라내고 먹고 싶은데 라는 유혹 뿌리치시고요.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곰팡이에 취약하다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최근까지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2,300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30분마다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악의 에볼라 사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병을 공식 선언한 뒤 3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사망자가 2,300여 명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유엔은 이번 에볼라 유행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빠른 것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하고 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데다 수십 년간 수많은 무장단체가 활동해온 북부와 동부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한 북동부 이투리 지회 주도인 부니아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또 무장단체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구호단체들이 피해 지역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 당국은 상인들에게 상점 앞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지만 시민들은 방역 조치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분디 부교형 바이러스는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점도 확산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맞아야 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주사를 일주일에 단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치료제가 출시됐습니다. 주사 횟수를 연간 365회에서 52회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약효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저혈당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 주 1회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용 인슐린 A위클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위클리는 지난 3월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인슐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된 것은 A위클리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주사 횟수가 줄어들면 치료 편의성이 좋아지고 통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메릴랜드 대 로젤리나 교수는 스스로 혈당과 인슐린 투여 일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기억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을 방문해 주사를 놔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저혈당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A위클리 임상시험에서 저혈당은 흔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됐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떨림이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혼란을 겪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위클리는 긴 작용시간이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또 가장 큰 한계라며 제한적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주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가격과 보험 적용 여부도 변수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밝힌 A위클리의 정가는 다회 투여용 펜 한 개당 $99라며 환자가 필요한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하는 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펜 두 개를 한 달치 분량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생활 방식과 저혈당 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 1일 투여 주사와 주 1회 투여 주사 중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이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까지 위험해지자 한국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항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로 이용되던 이 홍해 수송로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수에즈 운하로 돌아서 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홍해 연안에 있는 예멘의 모카항은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7명이 숨지고 항구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 척도 홍해 남쪽 해협 대신에 북쪽 수에즈 운하 항로로 돌아서 지금 한국으로 귀환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서 60일 협상 시한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비핵화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이 위험지대만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수송로도 사실상 마비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는 실정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화석 연료 발전 확대를 부추겨서 거대한 신규 탄소 배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가 건설하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60곳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들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무려 1억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력 부문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석탄 발전소 27기 또는 휘발유 승용차 무려 2,400만 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에 맞먹는 양입니다. 이 같은 실태는 빅테크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건설 붐이 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떻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최근 2년 사이 탄소 배출량이 16%나 늘어났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배출량이 25% 증가했습니다. 또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 역시 사업의 빠른 확장을 뒷받침하는 공급망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18%나 늘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의 결혼 시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들 기업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의 결혼 시장 내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갑자기 반도체 덕후들이 장악한 연애 시장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직원 보상 수준도 크게 뛰었습니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삼성전자 직원의 성과급이 평균 4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첫 만남에서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서에 근무하는 30대 미혼 남성은 진지한 만남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불어난 통장 잔고에 관심을 갖는 건지 고민된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중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연예 예능에서는 삼성전자 엔지니어에게 여성 출연자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등장했고 SNL 코리아에서는 SK하이닉스 사원증이나 점퍼를 착용한 직원이 명품 매장에서 우대를 받는 모습이 풍자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결혼시장에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 선호됐다면 이제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소득과 자산 형성, 나아가 결혼시장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월 18일 오늘은 네 쌀의 날입니다. 한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쌀 밀을 풀어보면 8, 8, 그리고 10, 그리고 다시 8, 8이 아래 이렇게 있게 되죠. 쌀 한 터로 얻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그래서 88번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인데요. 그래서 또 한자대로 8월 18일로 정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에 제정했다고 하니까 올해로 벌써 12번째로 맞네요. 적어도 1년에 딱 하루 오늘만큼이라도 밥상 위에 놓인 한 그릇이 몇 사람의 몇 번째 손길을 거쳐왔는지 헤아려 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처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온은 여전히 높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절기는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8월 18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어렵게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정한 협상 시한 60일 사실상 만료됐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두 달을 허비한 양국 모두 시한에 쫓기지 않는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그닥 밝지는 않습니다. YTN입니다.
4: 6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다가 자리에 안 맞게 이란 전쟁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테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서명한 14개 항의 MOU에서 양측은 최종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60일의 기간을 두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는 6월 21일 스위스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전쟁 종식을 위한 60일 로드맵 구성에도 합의했는데 두 달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두고 말싸움만 주고받다가 지난달엔 거의 보름을 군사적 충돌에 허비하면서 양해각서가 무의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은 MOU에 60일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급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MOU 연장이 필요하지 않고 정해둔 시간표도 없다면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미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다가 엉뚱하게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는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5: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4: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는 이란과 공식 비공식 채널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이 끝이 안 보이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가고 있다고 어둡게 진단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이 만료된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라고 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협의 중인 동맹국 오만에 대해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폭격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했는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의 토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이란과 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면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0일간의 협상을 전제로 한 이란과 MOU는 사실상 어제 시한이 만료됐습니다. 이미 양측의 무력 공방을 거치며 MOU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가 어제 공식 종료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과정에서 오만의 역할을 질문받고는 오만이 방해한다면 나는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격 발언을 전하면서 이란과 휴전 합의가 공식적으로 무너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작했으나 끝낼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좌절감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및 관리 방안을 별도로 협의해 왔으며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공동 선언문을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걸프 지역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오만의 노력은 미국 관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미국 관리들은 오만의 이런 접근법을 두고 미국 이익에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협을 봉쇄로 통제하고 있고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대로 F-35 전투기를 판매하기를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집권 정의개발당 창당 25주년을 계기로 한 인터뷰에서 당연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F-35 전투기 제공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튀르키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간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 방위산업 관련 프로젝트는 물론 무역 확대를 위해 취한 조치들과 앞으로 취할 추가 조치들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이 한창 중이었을 때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했고 이때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하기 직전 F-35 판매와 관련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분명히 검토하게 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35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시사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판매를 확약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F-35 사안은 새롭지 않다며 우리는 전투기 5대를 약속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사안을 약속이라고 재차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의 F-35를 판매하고자 의회 승인 등 고비를 넘으려면 튀르키예가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 문제부터 해결돼야 합니다.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는 2017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S-400 도입을 결정했고 2년 뒤였던 2019년 인도를 마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임시휴전 시한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또 튀르키예로부터는 F-35 양도하라라는 제촉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란은 곧바로 전면 공세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YTN입니다.
6: 이란이 대미 정책 기조를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전면적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란 당국자는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란은 기존 방어적 태세에서 완전한 공세적 태세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 내 모든 기관과 군 조직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동 내 미군 자산과 핵심 수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상했습니다. 또 미국이 진정성 있는 휴전 의지가 없고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외교에만 의존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군 봉쇄를 무력화하고 돌파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정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정한 몇 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6월 양해각서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과 시한은 곧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이란 군 당국이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고 수준의 경계 반격 태세를 갖췄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휴전 기간 미국과의 확전을 준비해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임시 휴전의 연장은 없다며 이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졌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33%,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64%였습니다. 이는 이달 초 조사에서 얻은 35%의 지지율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이번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12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저 지지율 33%와 동률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초기 몇 주면 끝날 작전이라고 장담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60일 임시 휴전 무산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이란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고 몇 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어느 정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루는가라는 질문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이란 공격을 명령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지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재한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그 뒤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1250만불 1250만불
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주 7일 24시간
9: 3237828600 3237828600
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1: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을지 자유와 방패 이 한미훈련에 대한 수정된 입장을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국방부가 이행 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군 통수권자 지시 이행 작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행 작업에 착수를 밝힌 만큼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그냥 한국에서는 을지훈련 이렇게 불리고 있죠. 군인들도 그냥 을지훈련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입니다. 이와 관련한 조정 논의를 한국 군당국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면서 백악관에 문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 차원에서는 언급을 삼가려는 차원으로 읽혔는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처가 특정 사안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가 금세 변경하는 것 역시 이례적입니다. 대폭 축소 지시는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없던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트럼프의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신뢰를 약화하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 전력이 차출되는 상황에서 동맹 신뢰가 더 약화할 거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2: The first reaction was like, what the heck? You know, it's mind-boggling to see that the president is, you know, giving a solid to our adversaries, and it's like you've forgotten who our allies and who our adversaries are.
1: 한미 군사 훈련 축소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3: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respond right away. I think they're going to buy their time and wait a little bit.
1: 결국엔 김정은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엿볼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는 김정은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만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Again, there's no motivation for North Korea to explore that path that we'd wish they would, which was areas that would at least get a slowing or a halt to the growth of the program.
1: 외신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달리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외 미군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에는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본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 이미 6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석좌는 한국이 대미 투자 문제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은 발표하기 전에 모든 세부사항을 완벽히 정리하려는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총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로 사용할 때 힘을 발휘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피텍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서 이란 종전 협상을 중재해왔던 오만의 폭격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이란전의 수렁에 깊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동맹국들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의 우방국 사이에서는 과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또 한 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지역에 유일하게 배치된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까지 중동으로 이동시킨 상황입니다. 우방과 관계를 경시하는 듯한 장면이 또 나타나자 인도태평양 내 미 동맹국의 우려가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연안국이자 호르무즈해협 해상 운송 재개를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인 오만을 향해서도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다 라고 말폭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 일회성 이벤트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전략이 부재하고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해석입니다. 해군 제독 출신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김 위원장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과 오만에 대한 위협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과는 정반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전통적 외교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트럼피즘의 핵심이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때처럼 이런 스타일이 미국의 성과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을 뜻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피즘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전에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것처럼 북한과의 상황을 잘못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첫 임기 동안 보여주기식 행사만 많고 실질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이 방송한 건데요. 이 CNN 아주 뒤쪽에 중요한 뉴스로 나옵니다. CNN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시아 동맹국에 일깨워졌다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의 토마호크 미사일 인도 지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한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잭 쿠퍼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 관리들로부터 훈련 축소 영향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조용하고 끈질긴 억지력 강화를 역설하지만 정작 아시아 동맹국과 군사훈련은 취소하고 핵심 무기와 해군 자산은 중동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선을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불량 국가를 상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직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지닌 북한은 달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한 후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하는 의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북핵 정책 실패를 지적한 신간 폴 아웃의 저자이자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냈던 조엘 위트 스팀슨 석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트영 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대미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동맹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던지는 CNN 기자를 향해 가짜뉴스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가짜뉴스다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의회 자료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주장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하기도 했습니다. 이 CNN의 한국 방위비 주장 팩트체크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틀렸다 했습니다. YTN입니다.
5: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가짜 뉴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6: I'm with CNN. Fake news.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7: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6: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 Un, if he had asked you to scale back on those military exercises.
5: 가짜뉴스 수모를 당한 CNN이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8: And during my first term, they agreed to pay close to $3 billion a year for protection because we don't, you know, they essentially weren't paying.
5: CNN은 한국은 트럼프 1기 전에도 이미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건 분담금 8.2% 인상으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에 못 미쳤고 이는 트럼프가 주장한 3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후 2년간 추가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8: Very well, but they were paying $3 billion a year. And then they convinced Biden that I was probably a bad person and they shouldn't and he immediately rescinded that order.
5: CNN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의 분담금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규모도 3만 9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허위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 미군 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CNN 기자의 설전, 뭐 설전이라고는요, 그렇죠. CNN 기자를 막 몰아붙이는 이 장면,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는데요. 어제 이 상황은 백악관에 16살짜리, 16살 미성년자 라이프가드가 초청된 행사에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6살 미성년자 라이프가드가 보는 앞에서 너는 가짜뉴스다, 너는 말하지 말고 닥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16살짜리 청년이 봤을 때 이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16살 라이프가드가 어제 백악관에 초청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비치에서 이한유 경고가 계속됐었죠. 그런 와중에 10세 미만 어린아이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한유에 휩쓸려서 바다 쪽으로 자꾸 휩쓸려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였습니다. 이 16살 라이프가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조해 오는 장면이 SNS에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화면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주겠다, 백악관에 당장 초청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 초청 행사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9: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4: 놓치지 마세요.
1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라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1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 이민세관단속국은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 공항과 법원, 교통 거점은 물론 휴식 공간까지 찾는 이 국립공원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의 변화는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공항 이용이나 법원 출석, 직장 출퇴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 단속 과정에서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망명이나 영주권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아이스의 체포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민 구금 시설의 수용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이민정책 데이터 연구기관에 따르면 6월 현재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6만 5,765명에 달했으며 같은 달 아이스가 구금시설에 입소시킨 사람은 4만여 명이었습니다. 아이스는 행정적 체포를 이민법상 체류 또는 신분 문제에 따른 민사상 단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도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 구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카 수혜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경로가 한층 좁아졌습니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가 다카 수혜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다카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활용해왔던 경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다카 수혜자에게 허용되었던 사전 여행 허가입니다. 다카 프로그램 자체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일정 조건을 충족한 다카 수혜자는 학업, 취업, 인도적 사유 등으로 사전 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 입국 기록이 있는 다카 수혜자가 여행 허가를 통해 출국한 뒤 미국에 재입국하면 과거의 불법 입국에 따른 이민법상 문제가 해소돼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즉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다카 수혜자들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어도 불법 입국 기록 때문에 해외에서 절차를 밟아야 했던 이들이 다카 수혜자들 사전 여행 허가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여행을 하고 해외에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에도 불법 체류에 따른 재입국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다카 수혜자들도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참여하는 보안 서밋 행사가 세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피싱 이메일과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공인회계사, 이 CPA, 그리고 세무보고대행업체, 세무 전문가들이 보유한 납세자 개인정보를 노리는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는 단순한 피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특정 세무사를 겨냥한 스피어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법은 범죄자가 가상의 신규 고객으로 가장해 세금 신고를 맡기고 싶다며 접근한 뒤 재무자료, W-2, 그리고 1099, 이렇게 서류처럼 보이는 악성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세무사가 이 파일을 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세금 자료, 사회 보장 번호, 은행 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소비자보다 훨씬 많은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노리는 정보는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및 주소, 소득자료, 은행 계좌 정보, IRS 전자식

0: 신고 계정 정보, 세무 전문가 인증 번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죠. 네. 뭐 특히 노린다는 게 아니라 납세자의 정보, 크레딧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필요한 모든 정보 여기서 싹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CPA 사무실 이메일 계정이나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이 해킹되면 범죄자는 고객 자료를 이용해 가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부당 환급금마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는 세무 전문가 한 명의 보안 실패가 수많은 납세자의 신원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세무업체가 자체 보안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납세자들도 세금 관련 피싱 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계정을 즉시 확인하고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링크를 계정해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라 이런 메시지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IRS 이메일 링크 클릭하지 말 것, 첨부 파일을 열기 전에 발신자를 확인할 것, 이메일로 받은 세금 관련 요청은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것, 의심스러운 IRS 사칭 이메일은 IRS 신고 채널로 전달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현재 신원 도용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금 관련 사기도 그 중에서도 심각한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성공한 1세 한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한국 계좌 및 부동산 관리, 은퇴 및 상속 관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전청, 한국 이름은 정용덕 변호사입니다. 이 정용덕 변호사와 함께 1세들의 은퇴 이후 자산관리 그리고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주는 텍스 및 자산관리 세미나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차례 개최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죠. 몇 년째 밀린 한국 계좌 신고 지금에도 늦지 않느냐, 뭐 미국에 살면서 한국 재산 한국 부동산 그대로 둬도 괜찮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데 전청 뭐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자산 신고부터 소득세 절세, 은퇴, 상속 설계, 한미 크로스보더, 투자 및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을 총망라해 대규모로 다루는 정보 세미나입니다. 지금 뭐 달력에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9월 12일 토요일 LA 아로마 센터 더윈 뱅큐돌에서 9월 12일 토요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얼바인의 JC 원그룹 오피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청 변호사는 구독자 16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전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남가주와 미 전역에서 정보 세미나를 뭐 성황리에 개최해왔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전청 세미나에는 100명 이상이 몰려 앵콜 세미나가 열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참가비 하루 4개 강좌를 전체 수강할 경우 $250며 점심 식사 포함됩니다. 필요한 강좌만 선택해 수강할 경우 강좌당 $100의 수강료를 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한국기업입니다. 한국재단입니다. LA에서 열렸던 중소기업 제품 판촉 수출 상담 행사에서 8개 사가 준비한 물량 모두 판매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K-CON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죠. 이 행사에서 현장 판촉 전에 14만 2천여 명이 방문해 4,144건의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판매액은 7만 2천 달러 집계됐습니다. 특히 뷰티 기업 수아 내추럴을 비롯한 8개 사는 행사 기간 준비한 제품 모두 판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K-CON 행사, K-POP, K-컬처 이런 거 K-푸드 열기에 힘입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리브영 페스터 무려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라고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 파사데나와 센츄럴 시티 맞죠? 센츄럴 플라자 웨스트필드의 두 곳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이곳에도 지금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서 케이콘 LA와 연계한 올리비영 페스타 행사를 직접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해서 한국의 뷰티를 직접 체험했다라고 올리비영은 소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본격적인 당무 첫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과 원팀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친위 체제가 돼선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았던 김민석 대표.
2: 심리적 트라우마가 모든 케이스에 다 굉장히 크고 그때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1: 다음 날 아침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3: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1: 이어 새 지도부와 현충원을 찾은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기관차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향한 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이었습니다. 서거 17주기 추모식에선 자신을 김 전 대통령의 막내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정치적 뿌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4: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인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1: 이어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효창공원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했고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도 찾았습니다. 공식 당무 첫날 일하는 집권여당 대표를 강조하며 정치적 뿌리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엄호하는 대표가 아닌 잘못된 국정에 쓴소리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김민석 신임 당대표 역시 전당대회 기간 중 승리를 위해 내걸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포기하길 바랍니다.
1: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에 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의장엔 삼선의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의 첫 일성은 일단 민생과 원팀으로 요약됩니다. 첫 공개 최고위원회는 부산에서 열기로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예고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포함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쇄신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함께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7: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6: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는 물론 당청 간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되는데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8: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6: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지명되는 장관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곧바로 나서야 하는 만큼 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개각 시점은 유동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과 대변인, 국토교통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로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9: 5.18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여파에 국회가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이 이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한 뒤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10: 본인의 왜곡된 역사관을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을 자백하라.
9: 국민의힘 당원 3,700여 명도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아꼈습니다.
11: 당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아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 윤리위에서도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이미 징계가 개시된 비당권파들에 대한 절차가 우선순위입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부터 원내대표 멱살을 잡거나 같은 당 국회 부의장 선거 낙선 종용까지 내 의원은 차례로 윤리위를 찾아 그간의 의혹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12: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13: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당에서 구해낸 사람은 조경태 아닌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9: 윤리위는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회의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징계 정치를 예고했던 장동혁 대표의 기강잡기 행보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동시에 중진들의 견제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3선 상당수가 만찬 회동을 갖고 총선에 대비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4선 의원들도 조만간 회동을 통해 당 쇄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6: 여기에 당권파는 올림픽공원 집회와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욱 결집을 도모하는 기류입니다.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이합집산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1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양방에서 위장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약약으로는 H2 블라커가 있는데 이것은 히스타민의 자극을 차단하고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 즉 리셉터를 방해하여 위액이 생성을 막는 약약입니다. 이 약들은 류에니티딘과 같은 공식 이름들이 따로 있지만 제약회사가 쓰는 지네릭 이름은 젠텍이고 그 외에도 테가메트, 엑시드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열의 약약으로는 PPI, 프로탄 펌프 인히비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 점액 표면에서 발생하는 일부 효소들 H-positive, K-positive 등을 방해하여서 위액이 생산 과정 마지막 단계를 차단하는 약들입니다. 지네릭 이름으로는 프릴로셉, 프로티닉스, 넥시움 등이 있습니다. 이 넥시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군 치료제 중 하나로 쓰이기도 하는데 많은 재산제들은 위산을 중화하여 위장 속의 산도가 낮아지고 위장의 점막층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제를 드셔서 위산 과다에서 위산 과소가 되면은 환자분들은 입맛이 없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양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약들이 흡수가 저하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도세지의 양약을 드셔야 합니다. 위장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위장약 오메프라졸을 장기간 복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양약은 60일 이상을 복용하면은 치매의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지시대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양약의 약성분이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를 거쳐 해소되고 또 약성분 일부는 변화하지 않는 원래의 화학성분 상태에서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장장애는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건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6: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4: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6: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9: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20: 수영도?
14: 그럼요.
2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2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의 이민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 수가 약 5만 1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 ICE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 공항, 법원, 교통 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서 찾는 국립공원 계곡에도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식 변화는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공항 이용이나 법원 출석, 직장 출퇴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ICE 단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3일 LA시장 결선 중간선거 때 함께 치러지는 LA시장 결선에서 캐런 베스 현 시장이 니티 알라만 시의원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었죠. 그런데 이게 가짜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언 스트레티지스라는 업체는 지난주 베스 시장이 라만 시의원을 약 1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LA 유권자 560명을 조사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LA타임즈의 잇단 확인 요청에 해당 여론조사가 실제 실시된 건 아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미디언 스트레티지스는 이메일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정보가 정치 정보 생태계에 어떻게 유입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기 사회 실험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일부 언론에도 그대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런 베스 선거 캠프는 이 여론조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시도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공한 1세 한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한국 계좌 그리고 부동산 관리, 은퇴 및 상속 관리에 대한 문의 뭐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주한국일보는 JP모건 그리고 KPMG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및 CPA 그리고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스타 좌한청 변호사와 함께 자산관리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택스 및 자산관리 세미나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몇 년째 밀린 한국 계좌 신고 지금에도 늦지 않는지, 미국에 살면서 한국 재산과 부동산 그대로 둬도 괜찮은지 여러 가지 질문들 많죠. 이번 세미나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 한인들이 평소 느끼고 고민해왔던 각종 자산관리와 세무 문제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해주는 원스톱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좌한청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외 자산 신고부터 소득세 절세, 은퇴 상속 설계, 한미 크로스보더, 투자 및 자산관리에 대해서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 모두 한자리에서 다루는 대규모 정보 세미나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달력에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LA 아로마 센터 더 윗 뱅퀴트 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딱 일주일 뒤 9월 19일 토요일 얼바인 JC원그룹 오피스에서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미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실제 자산관리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세무, 법률, 재정 문제를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소득세 플래닝, 은퇴와 상속 플래닝, 그리고 미국과 한국 크로스보더 택스 플래닝 등 하루 4개 강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특징입니다. 참가비는 하루 4개의 강좌를 모두 수강할 경우 $250며 점심 식사가 포함되고, 이 4개 강좌 중 필요한 것만 선택해 수강할 경우 강좌당 $100입니다. 좌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등록 필수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9월 12일 토요일 LA 아로마 센터 더 윈 뱅키돌, 9월 19일 토요일 얼바인 JC원그룹 오피스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네 가지 강좌 제목은 첫 번째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두 번째 소득세 플래닝, 세 번째, 은퇴와 상속 플래닝. 네 번째, 미국과 한국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 이렇게 네 개 강좌가 마련됩니다. 네 개를 다 들으시려면 $250, 그리고 강좌 나 필요한 것만 듣겠다라고 하면 강좌당 $100입니다. 제외 동포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올해 7월까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외 동포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 보안 관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외 동포청 대상 해킹 시도는 개정 첫 해인 2024년 6월 5일부터 그해 말까지 221건, 2024년에는 748건 등등이었는데 올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353건에서 올해 7월까지 4,27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해킹 시도가 2,236건으로 전체 52.4%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경유지 기준으로는 올해 미국이 99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이 시간이 전해드렸던 롱비치 해상에서 실종됐던 주민이 구조됐습니다. 롱비치 앞바다에서 일행과 떨어져 실종됐던 제트스키 이용객이 야간 수색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롱비치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쯤 제트스키어 두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양경비대와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고 잠시 후 롱비치 방파제 인근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을 시민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새벽 1시 15분쯤 방파제 바깥 해상에서 빈 제트스키 두 대가 연이어 발견된 후에도 실종된 남성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밤샘 수색을 이어간 구조당국은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쯤 실실부두에서 해상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바위에 떠있던 50대 남성을 발견했으며 해양경비대 헬기가 구조요원을 투입해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롱비치에서 운전 중 충격을 받고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12가 스트리트와 루이스 에비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은 채 차량 안에서 발견된 롱비치 주민 코리 마이클 스케일스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피해자는 주행 중 총격을 받아 전봇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 경찰과 소방당국의 응급처치 후 의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실마 지역의 5번 고속도로 북행 차선에서 승용차가 대형 트럭의 후방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록스퍼드 스트리트 인근 사고 현장 상공에서 포착된 바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는 구조대에 의해 차량 밖으로 구출된 뒤 의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대형 트럭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승용차가 이 트럭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지역과 118번 고속도로까지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벨플라워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길거리 레이싱이 벌어진 가운데 수십 명의 군중이 가족이 운영하는 마켓에 난입해 물품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3시 29분쯤 벨플라워 블러바드 인근의 AZ 마켓에 괴한들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레이크우드 소속 셰리프 요원들이 출동했으며 현장 인근 교차로에는 100대에서 150대가량의 차량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불법 길거리 레이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군중을 뚫고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마켓의 전면 유리가 파손되고 내부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으며 폐쇄회로 TV 영상에는 용의자 3명이 전동 공구를 이용해 보안 게이트의 자물쇠를 끊고 전면 유리를 깬 뒤 약 50명이 무리가 들이닥쳐 단 2분 만에 매장을 털어 군중 속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재고 손실액은 약 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마켓을 일궈온 점주는 평생의 노력이 무너져 내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나 불법 레이싱 가담자들에게 여러 장의 딱지를 발급하는 한편 무분별한 길거리 레이싱과 범죄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형 냉동창고 화재 발생 이후 한 달 반이 넘도록 부패한 음식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리니지 사태와 관련해 보일하이츠 지역 주민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강력한 후속 조치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냉동창고 화재 여파로 수주 동안 악취가 진동했던 가운데 카렌 베스 LA 시장은 회사 측에 8,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부패 식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45일의 시한을 부여했으나 지난 14일 기한을 넘겼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수십 년간 환경적 불평등에 시달려왔다며 기업의 완전한 철수와 새로운 보호 정책 마련을 요구했고 인근 학교 교사들과 주민들은 학생들과 아이들이 두통과 피부 발진, 코피 등 만성적인 건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니디아 라만 시의원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서 시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주민 지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반면 리니지 측은 온라인을 통해 지난 토요일 기준 청소 작업이 95%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재건축 허가를 요청했으나 시장실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웨스트 헐리우드의 번화가인 선셋 블루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상수도관 파열 사고로 도로와 시설물 복구는 마무리되었으나 침수 피해를 본 일부 주민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1,700만 갈론의 물이 흘러넘치며 싱크홀이 발생하고 인근 도로와 상가, 지하주차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복구 작업 끝에 지난달 24일 도로 통행은 재개되었으나 주차장이 침수되어 차량이 폐차되고 거주지가 파손된 주민 토니 씨는 29일째 호텔 전전 생활을 하며 일상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인근의 유명 카페인 다이얼로그 카페 역시 완전한 복구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피해 주민과 상인들은 로스앤젤레스 수전력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 절차를 밟고 있으나 복잡한 심사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DWP 측은 사고 이후 총 98건의 배상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30일에서 45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앤아웃 버거의 전직 요리사가 신앙생활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가주를 기반으로 한 인앤아웃의 롱비치 지점에서 거의 5년 동안 근무했던 아리아나 로드리게스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던 근무 일정이 지난해 10월 새로운 매장 매니저가 부임한 이후 변경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로드리게스의 일요일 예배 참석 가능 여부는 상시적인 마찰을 빚었으며 첫 번째 공식 경고 조치로 이어졌고 이후 지난해 12월 근무 일정과 교회 참석, 직장 내 대우 문제에 대해 상급 경영진에게 우려를 제기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상황은 올해 6턴 말 직장 내 관행으로 봐온 음식 폐기 규정과 관련된 사건 이후 악화되었으며 로드리게스는 이와 관련해 인사과에 신고되어 정직 처분과 내부 조사를 거친 끝에 지난 7월 3일 정책 위반 혐의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유사한 행동을 한 다른 직원들은 경고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로드리게스 측은 종교적 차별과 부당 해고를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을 포함한 구체적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인앤아웃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19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아시아계 남성이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돼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3년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 권인아 씨를 총격 살해한 코델 구수비가 올 3월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모친 살해 혐의자에게도 에 대한 상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검진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무료 돋보기, 안약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시력검진 필요한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가 지난 15일 지난 주말 브레아 시빅센터에서 남가주 현장 참가자와 타지역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해 총 2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6 파바월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바월드와 LA 총영사관이 함께 진행한 행사에서는 리더십의 의미와 책임, 한인 뿌리와 정체성의 중요성,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가치,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 등 강연이 진행됐고 그룹별 토론 및 프로젝트 기획 발표 순서도 마련됐었습니다. 아이비라는 가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논란 속에 한참 뜨려다가 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가끔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브로드웨이에 섰네요. 뮤지컬 배우로 전향한 아이비가 브로드웨이 무대에 어제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앰버서드 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록시 하트 역으로 본 공연을 치른 아이비는 공연 후 벅찬 감정 뭐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 한국 분들도 많이 오셔서 공연 중에 이렇게 볼 때마다 울컥울컥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이비가 처음 무대에 등장하자 다른 배우들과 다른 수준의 환호, 박수 뭐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LA에서 열렸던 이 K-Con 행사와 함께 치러졌던 여러 행사가 있었죠. K-Collection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품 판촉, 수출 상담 행사에서 수화 내추럴 등 8개사가 준비한 물량 모두 판매한

0: 하고 800만 달러의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40개사가 참가했었습니다. 역시 K-뷰티 뭐 가장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CJ 올리브영 역시 K-콘 행사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함께 했었는데 무려 10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았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올리브영 두 군데 패사디나와 센츄리시티 두 군데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죠. 근데 제가 한 시간 전에 센츄리시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센츄럴시티였나 센츄럴시티 뭐였죠?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일부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광고국장님께서 센츄리시티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리브영 이렇게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 두 군데 선보인 데 이어서 K-콘 LA와 연계한 올리브영 페스타 행사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55개 브랜드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왔습니다. 센츄리시티 알려주셔서 광고국장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자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한번 탑50 가운데 상위 10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생활 단속국 아이스가 이민자 체포 사상 최대 지난 7월에만 5만 1,000명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트럼프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라는 소식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계좌, 부동산, 은퇴, 세무, 원스톱 해결하는 세미나 한국일보와 그리고 잔청 변호사가 함께 한다라는 소식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2일과 9월 19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각각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본 기사는 한국에서 구조된 퍼그 가장 못생긴 게 1위에 선정됐다.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 트럼프 지지율 최하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그리고 개신교인 6명 중 1명이 초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의 공포의 장갑이 전기 충격 장갑 소개해드린 바 있죠. 이 기사도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 수혜자 영주권의 길 좁아졌다는 소식 저희가 다 소개해드렸던 소식 지금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브.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7: 놓치지 마세요.
8: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죠.
1: 네.
0: 관심을 이란전에서 한미연합훈련으로 돌리는 데는 뭐 한 절반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와 한미훈련에 대한 수정된 입장에서 군 통수권자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네. 보통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 계셨던 분들 을지훈련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죠. 을지훈련이라고 불리고 있죠. 을지훈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국방부가 이행 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폭 축소 지시는 국방부와 사전 논의가 거의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은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방부가 당황해하고 있다라고 어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대북정책 일환으로 제시됐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시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짐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트럼프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신뢰를 약화하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YTN입니다.
2: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 전력이 차출되는 상황에서 동맹 신뢰가 더 약화할 거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3: The first reaction was like, what the heck? You know, it's mind-boggling to see that the president is, you know, giving a solid to our adversaries, and it's like you've forgotten who our allies and who our adversaries are.
2: 한미 군사 훈련 축소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4: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respond right away. I think they're gonna buy their time and wait a little bit.
2: 결국엔 김정은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엿볼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는 김정은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만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Yeah, there's no motivation for North Korea to explore that path that we'd wish they would, which was areas that would at least get a slowing or a halt to the growth of the program.
2: 외신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달리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외 미군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에는 한국과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이유로 총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시선을 돌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이라는 두 불량 국가를 상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한 후 훌륭한 관계를 맺었다고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 희박하다 라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북한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떨어진 이란 문제,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어렵게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정전 협상 기한 60일 어제로 사실상 만료됐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두 달을 허비한 양국 모두 앞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망 밝지 않습니다. 와이튼입니다.
2: 6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다가 자리에 안 맞게 이란 전쟁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서명한 14개 항의 MOU에서 양측은 최종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 60일의 기간을 두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는 6월 21일 스위스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전쟁 종식을 위한 60일 로드맵 구성에도 합의했는데 두 달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두고 말싸움만 주고받다가 지난달엔 거의 보름을 군사적 충돌에 허비하면서 양해각서가 무의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은 MOU에 60일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급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MOU 연장이 필요하지 않

0: 끝났고 전쟁이 끝이 안 보이는 경제적 지구전으로 가고 있다고 어둡게 진단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MOU 연장할 의향이 없다라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이란과 협의 중인 동맹국 오만에 대해서는 욕설을 섞어가며 폭격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이 마음에 든다라고도 했는데 6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의 토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오만이 방해하면 나는 그들을 가차없이 폭격할 것이다 라면서 욕설을 섞어서 경고했습니다. 오만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둔 연안국으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이란과 가깝습니다. 동맹도 가리지 않고 폭격을 불사하겠다 거칠게 위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는 이유 여기에 있죠. 오만을 폭격하겠다.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신건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걸프 지역에서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오만의 노력은 미국 관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미국 관리들은 오만의 이런 접근법을 두고 미국 이익에 적대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도 내비치고도 있습니다. 이란은 인플레이션이 300%고 나라가 엉망이고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강조했지만 이란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란은 60일 임시 휴전 시한이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면 공세를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이튼입니다.
2: 이란이 대미 정책 기조를 기존의 방어 중심에서 전면적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란 당국자는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란은 기존 방어적 태세에서 완전한 공세적 태세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 내 모든 기관과 군 조직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동 내 미군 자산과 핵심 수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상했습니다. 또 미국이 진정성 있는 휴전 의지가 없고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외교에만 의존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군 봉쇄를 무력화하고 돌파하기 위해 시의 적절하고 정밀한 군사 공격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정한 몇 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 6월 양해각서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해야만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입장과 시한은 곧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자지라는 이란 군 당국이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고 수준의 경계 반격 태세를 갖췄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란 강경파 수뇌부가 지난 휴전 기간 미국과의 확전을 준비해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임시 휴전의 연장은 없다며 이란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졌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33%,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64%였습니다. 이는 이달 초 조사에서 얻은 35%의 지지율보다 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이번 임기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7년 12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저 지지율 33%와 동률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초기 몇 주면 끝날 작전이라고 장담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마비와 60일 임시휴전 무산으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80%가 이란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고 몇 주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어느 정당이 경제를 더 잘 다루는가라는 질문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0: 만에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이란 공격을 명령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지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재한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전국 가솔린 가격 갤런당 4달러가 넘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일 내로 정유업체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말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어제 텍사스주 미들랜드 최대 석유 가스 생산 지역인 퍼미안 분지를 방문해 미국의 정유 시설들은 사상 최고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동에는 가동을 줄인 정유공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의 정유업체들의 가동률은 현재 96.2%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정유업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정부 차원에서 정유업체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정유시설 생산량 증대가 가솔린 가격 인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는 이 가솔린 가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자 중 일부에게 총기 소지권을 복원해주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총기 소지권을 수정한 수정헌법 2조를 옹호하면서 연방정부가 공공안전 위협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총기 소지권 복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연방정부로부터 가상자산은행 설립 예비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통화감독청이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신탁은행 WLF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설립에 관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 승인을 두고 여우가 닭장을 지키는 고전적인 사례가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는 비유까지 나온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상원은행위원회 간사는 금융시스템 역사상 가장 뻔뻔스러운 자기 거래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민사재판 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 대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캐럴은 지난 2019년 자신이 1990년대 중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생물학 무기 개발에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전문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구성됐던 백악관 생물 안보 대응팀을 대폭 축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팀은 최대 30명 규모로 구성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력이 급감했고 한때는 백악관 내 생물안보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전문성이 없는 소수 순환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 AI 모델이 새로운 생물학 무기 개발이나 전염병 유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에는 이를 대처할 능력이나 인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어린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25-26학년도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과 면제율을 집계한 결과 공립학교 입학 시 의무화한 백신 중 최소 한 건 이상을 면제받은 유치원생 비율이 4.2%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면제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DC 등등 41개 주로 대다수의 미국 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종교에 따라 개인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백신을 접종해도 안 와도 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달성한 홍역 퇴치국 지위도 미국은 곧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공공보건국의 데이빗 마골리우스 박사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며 이는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취임이 한 달 된 신임 영국 총리가 백악관 비서실장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악관 비서실장 가짜였습니다. 실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영국은 국가안보 관련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불안한 시선은 함께 가릴 수는 없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달 20일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과욕이 독이됐습니다. 버넘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몇 차례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영국 총리가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겁니다. 영국 총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Apparently, the prime minister sent texts to somebody impersonating Suzy Wiles.
3: And it was, I'm sure that he had a miscommunication.
1: 사실 와일스 비서실장 사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와일스를 사칭한 인물이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해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와일스는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힙니다. 트럼프가 알아야 할 정보, 만나야 할 사람을 고르고 판단하는 최고의 문꼬리 권력으로 충동적이고 괴팍한 트럼프도 와일스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와일스의 선을 대기 위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캐나다산 제품에 미국의 50% 관세 발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국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제미슨 그리엇 무역대표부 대표는 최근 4주간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한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는 관세를 막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동차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의 의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산정 과정에서 부품의 생산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 제도와 미국산 주류 문제도 협상의 걸림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50% 관세 내일 발효됩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관세가 발표되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인기 상장 지수 펀드 가격이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가와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파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탓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이른바 중독 소송입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들의 중독성 사용을 조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며 연방법과 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와 소셜미디어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에 이번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배심원 재판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주정부들의 개인정보보호관련법 그리고 소비자보호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맞춰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6: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7: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6: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7: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모닝 스포츠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커스 지금 매각됐죠. 125억 달러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라고 트럼프 사위 사돈 일가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LA 레이커스 구단주 지니버스가 버스 가문의 자녀 지분 매각 계획에 현재 반기를 들고 나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리 버스가 1979년에 레이커스를 인수해서 명문팀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좀 아쉽죠. 어제 LA 다저스는 콜로라도 로키즈와의 경기에서 1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래간만에 대승이네? 아니죠. 콜로라도 리그 꼴찌팀이에요. 이런 팀한테 지면 안 되죠. 네. 어제 1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5실점은 왜 줬을까요? 네. 마무리에 디아지가 다 내줬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디아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닝뉴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0: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호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호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짧은 한 줄 뉴스를 이 시간 조금 깊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 기자가 대화하자라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의 반응이 왜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좀 뻘쭘한 듯 그러면 김정은이 응답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Yes, he has.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는 또 그럼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very positive, 매우 긍정적이라고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말해달라라고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짐짓 못 들은 척 답변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셨는데 이는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오던 그 연합훈련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도 싫어했고 오바마도 싫어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나를 존중해왔고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점을 그렇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는 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을 본 외교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화답이 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평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몰아세우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 전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일단 분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신의 강력한 외교적인 자산이자 업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뭐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아름다운 친서, 이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등 이 과장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역시 실제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진전의 어떤 신호 또는 응답이 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대북 접근법이 정당하고 효과가 있음을 좀 과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 외교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We fell in love,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 a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편지들은 대단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We fell in love.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 실제로 친서가 오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국의 정상들이 그 서로 교환한 그 외교적인 친서를 beautiful letter 또는 love letter 라고 표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으로 봐서 이번에 북한에서 화답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두 통? 세 통? 아닙니다. 무려 27통의 편지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외교적인 친서를 넘어선 러브레터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많은 친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정상들이 무려 27통의 친서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더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라는 것은 뭐큰 의미 없이 두 사람이 편지를 거의 같은 횟수로 주고받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에도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서 안부와 위로를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독재자 김정은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건지, 외교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드문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한 번의 뷰티풀 레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 프로농구의 명문 구단 LA 레이커스가 125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자, 이 짧은 한 줄짜리 뉴스, 요것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풀어가면서 미국에서 돈이 돌아가는 그 돈의 논리, 쩐의 전쟁 소식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25억 달러의 LA 레이커스가 매각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5억 달러면 정말 웬만한 대기업 규모인데요. 이게 레이커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미국 프로 스포츠 전반에서 구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도 불과 1년 전에 구단 가치를 평가받았었는데 그때 10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5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1년 만에 25억 달러의 가치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25% 상승?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최근에는 그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도 대형 투자 회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에서 스포츠 구단이 이제는 부자들의 취미를 넘어서서 희소 가치가 높은 하나의 거대한 투자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구단은 어떨 때는 뭐 경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경기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꼴찌를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왜 이렇게 구단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런히 오르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희소성에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경쟁자가, 즉 새로운 경쟁 구단이 마음대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당이나 어떤 기술 회사 같은 것은 누구든 경쟁 식당이나 경쟁 회사를 길 건너편에 만들 수 있지만 스포츠 구단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뭐 NBA 프로 농구단이나 풋볼팀이나 프로 야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리그에 마음대로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리그가 서로 투표를 통해서 구단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스포츠 구단을 사고 싶어 하는 억만장자와 투자자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구단 가격이 올라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TV 중계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요즘에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TV 중계권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방송국에서 시간대별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맞춰서 보는 일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내가 편안한 시간에 스트리밍으로 원하는 시간에 볼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다릅니다.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나서 보는 것보다 바로 그 순간 생중계로 봐야 하는 게 바로 스포츠 중계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시청자를 생중계에 동시에 잡아넣을 수 있는 그 스포츠 중계가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생중계할 때 광고를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이걸 안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익 구도의 자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팬들입니다. 스포츠 팬은 일반 상품의 소비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는 이 회사 제품을 쓰다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평생 응원하던 야구팀이 올해 성적이 좀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팀을 응원하는 그런 팬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부모가 응원하던 팀을 자녀가 대를 이어서 응원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팬덤과 지역 정체성은 돈을 주고 새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자산입니다. LA 레이커스나 LA 다저스 또는 뭐 뉴욕 양키스처럼 아주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구단일수록 이런 브랜드 가치가 가격에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구단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맞아야 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주사를 일주일에 단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치료제가 출시됐습니다. 주사 횟수를 연간 365회에서 52회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약효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저혈당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주 1회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용 인슐린 에이위클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위클리는 지난 3월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인슐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된 것은 에이위클리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주사 횟수가 줄어들면 치료 편의성이 좋아지고 통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메릴랜드대 로젤리나 교수는 스스로 혈당과 인슐린 투여 일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기억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 집을 방문해 주사를 놔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부담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저혈당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에이위클리 임상시험에서 저혈당은 흔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됐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떨림이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혼란을 겪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위클리는 긴 작용 시간이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또 가장 큰 한계라며 제한적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주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가격과 보험 적용 여부도 변수입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밝힌 에이위클리의 정가는 다회 투여용 펜한 개당 99달러며 환자가 필요한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하는 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펜두 개를 한 달치 분량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생활 방식과 저혈당 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 일일 투여 주사와 주 1회 투여 주사 중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이민단속국 아이스의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 들어서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스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서 공항과 법원, 그리고 교통 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서 찾는 국립공원의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의 변화는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공항 이용이나 법원 출석 또는 직장 출퇴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아이스 단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도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민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아이스가 구금 시설에 입소시킨 사람만 4만 3,130명이었습니다. 아이스는 체포를 이민법상 체류 또는 신분 문제에 따른 민사상 단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도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 그리고 구금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착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단속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2천만 달러 규모의 이 같은 장비 도입이 추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이 추진되는 제품은 저출력 전압 발생 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 사용돼 왔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순찰용 장갑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마치 벌에 쏘인 듯한 강한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활성화된 장갑을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면 통증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이같이 전기 충격 기능을 갖춘 장갑 수천 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장갑 구매에 책정된 금액은 최소 1천만 달러에서 최대 2천만 달러로 게시됐습니다. 해당 장비는 불체자 체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3일 LA 시장 결선에서 캐런 베스 현 시장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만은 어처구니 없게도 해당 조사는 실제로 실시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미디언 스트래티지스는 업체는 지난주 베스 시장이 라만 시의원을 약 1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업체는 지난달 LA의 유권자 560명을 조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집요하게 조사 근거 등을 취재하자 이 업체는 결국 해당 여론조사가 실제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플러튼 소방공 노조는 프레드 정 시장과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에 대한 리콜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리콜은 시와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플러튼 소방국 노조 측은 시의원이나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리콜은 모든 과정에 돈이 들어간다라며 리콜과 그로 인한 특별 선거에 돈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러튼 시의 첫 한인 시장인 프레드 정 시장에 대한 주민 리콜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미주 고객들을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좌석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와이드 프리미엄 좌석을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항공권 예매 시에 프로모션 코드인 summer20를 입력하면 적용됩니다. 대상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미주 노선 5개 노선으로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입니다. 한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한국 계좌 및 부동산 관리 그리고 은퇴 및 상속 관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주 한국일보는 JP모건 및 KPMG에서 근무한 변호사 겸 CPA이면서도 또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좌한청 변호사와 함께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택스 및 자산 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서 별도로 열립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째 밀린 한국 계좌 신고를 지금에도 늦지 않았을까라든가 또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재산과 부동산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해외 자산 신고부터 소득세 절세, 은퇴 및 상속 설계, 투자 및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을 총망라하는 원스톱 정보 세미나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다음 달 12일 토요일에는 LA 아로마 센터 더 원 뱅퀴트홀에서 그리고 다음 달 19일 토요일에는 어바인 JC1 그룹 오피스에서 진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이나 한국일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대공황에 기름을 부었던 섹션 338조 관세의 부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에 제정됐던 미국 관세법의 섹션 338조를 발동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난달에 결정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바로 내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섹션 338조는 미국의 효력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관세 대상 캐나다 품목은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하키 장비, 그리고 낚싯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받는 캐나다산 물품의 규모는 연간 약 2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관세 발효 시점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대미 통상 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에 머물면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블랑 장관은 주말 이후 미국 측 관계자들과 5차례나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동한 관세는 앞서 말씀드린 그 관세법 섹션 338조의 근거에서 부과한 것인데, 사실 그 효과와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에 만들어진 이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의 연쇄적인 보복을 야기해서 결국 당시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을 한층 심화시키게 된, 한층 더 어렵게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세법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맛있는 이태리 소시지 살라미가 이란이 선택한 협상 전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지난 6월에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지만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무력 충돌에 오히려 대비해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및 중동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 강경파의 시각에서 이 종전 MOU는 미국이 더큰 공격을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60일간 오히려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 시간 동안에 이라크전 및 내부 진압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인사들을 군 핵심 요직에 임명을 했고, 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는 조치 등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대비 태세는 전쟁에 대한 미국과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하는 반면에 이란은 더 끌고 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와 가까운 한 국방 전문가는 이란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라며 앞으로 이란은 살라미 전술로 미국의 양보를 구체적으로 얻어내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살라미 전술이란 이탈리아의 소세지인 살라미를 아주 얇게 썰어 먹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거대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 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어서 하나씩 차례로 진행하면서 매 단계마다 만족할 만한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 기법을 뜻합니다. 이란이 이 살라미 전술을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0: 아직 덥지만 절기로는 말복을 지났고, 그래서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를 자르다 보면 씨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쪽으로 주변에 하얗거나 회색빛을 띤 솜털 같은 물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육이 멀쩡해 보이니까 이 해당 부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의심될 수도 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복숭아 씨 주변의 흰색 물질이 모두 유해한 곰팡이는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캘러스 조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흰색 물질이 솜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단단한 알갱이나 뭐 울퉁불퉁한 덩어리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러면 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과육의 식감이나 향, 맛에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섭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가느다란 실처럼 솜털이 퍼져 있거나 색깔도 회색, 녹색, 검은색까지 변색이 됐다면 네, 명백한 곰팡이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자라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씨가 갈라지면 그틈 사이로 공기와 수분이 유입돼서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복숭아를 부패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올바른 보관과 세척 습관도 중요하겠죠. 플라스틱 백에 넣은 채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이미 물러진 복숭아가 있다면 다른 과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시 골라내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복숭아를 하나씩 감싼 뒤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칸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가장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척은요, 먹기 직전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과육은 빠르게 무르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보관, 세척 잘해도 결국 먹을 때 곰팡이가 있다면 아, 이 부분만 잘라내고 먹고 싶은데라는 유혹 뿌리치시고요.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곰팡이에 취약하다는 거꼭 생각해 주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

0: 부르는 신호.
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0: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2: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되는 질문을 던지는 그 기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CNN 기자를 향해서 또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CNN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또 의회 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이 한국 방위비 관련된 내용을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봤는데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부 다 틀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부 다 가짜였다라는 게 CNN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기자를 향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말하고 있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다, 가짜 발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YTN의 보도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중간에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마는 미리 좀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CNN 기자가 먼저 CNN 기자입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짜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요.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기자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례적인 얘기인데, 아마 그 기자가 싫으니까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시끄럽게 들리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서 조용히 하세요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라고 세 번이나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가짜 뉴스다라고 계속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가짜뉴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2: I'm with CNN.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3: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2: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3: Be
2: had been
3: quiet.
2: talking
3: Be
2: to Kim
3: quiet.
2: Jong-un, if he had asked you
3: You're a
2: to
3: fake
2: scale back
3: reporter, and you
2: on
3: report
2: those
3: fake
2: military
3: news. Go
2: exercises.
3: ahead.
4: Mr. President, is there

0: 뉴스 스모를 당한 CNN이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1: And during my first term, they agreed to pay close to $3 billion a year for protection because we don't, you know, they essentially weren't there.
0: CNN은 한국은 트럼프 1기 전에도 이미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건 분담금 8.2% 인상으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에 못 미쳤고 이는 트럼프가 주장한 3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후 2년간 추가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1: Very well, but they were paying $3 billion a year and then they convinced Biden that I was probably a bad person and they shouldn't and he immediately rescinded that order.
0: CNN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의 분담금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도 3만 9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허위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네, 억울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배상금 500만 달러는 이미 지불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패션 잡지 엘르의 전 칼럼니스트 진 캐롤을 상대로 제기한 500만 달러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이 배상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 내린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라는 트럼프 측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한다라며 500만 달러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앞서 진 캐롤은 지난 2019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1996년경 맨하튼의 버그도프 구드만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캐럴의 주장은 사기극이다 그리고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비난한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캐럴에 대해서 사기극이다 정치적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무고를 주장하면서도 진 캐롤에게 이미 배상금 500만 달러에 이자까지 더해서 총 563만 달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박물관이 또 털렸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에 따르면 현재 시간 15일 밤 세 점의 작품이 도난당했습니다. 여기에는 1473년에 제작된 산 그레고리오 재단화를 비롯해 르네상스 거장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대표작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박물관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들이 최근 연이어 도난당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박물관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마냐니 로카 재단 박물관에서 르누아르와 세잔 등의 작품 3점이 도난당했다가 이후 극적으로 되찾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의 60일 시한이 만료되자 주식시장은 어제 하락했고 국제 유가는 곧바로 급등했습니다. 어제 브렌트 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쳐서 하루 전보다 2.65% 상승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는 1982년 12월 이후 약 4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량이 급감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한미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캐나다 주요 호텔과 부동산 기업인 선레이 그룹 외식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식품 유통기업들과 소스 판매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레이 그룹은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이 글로벌 호텔 브랜드 약 80개를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협약에 따라서 두 회사는 선레이 그룹이 토론토 지역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더번 코리아 외식 브랜드로 전환하기로 하고 브랜드 선정과 매장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선레이 그룹이 보유한 호텔과 상업시설에 더번 코리아 외식 브랜드를 추가로 입점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백종원 대표는 캐나다에서 대형 식품 유통기업 두 곳과 만나서 더번 코리아 소스 등 주력 제품의 현재 유통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첫 생산 품목은 탕수육 소스로 결정이 됐으며 향후 더본 코리아 외식 브랜드에 사용하는 주요 소스로 생산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이번 북미 출장에서 LA의 식당인 오시게를 찾아서 더본 코리아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하고 매장 관계자들과 제품 공급 및 조리법 적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LA에서 개최한 올리브영 페스타 LA에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지난 5월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서 지난 주말 올리브영 LA 페스타 행사를 열었습니다. 55개의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해서 대표 상품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동원된 관람객이 최종적으로 10만 명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는 서울의 지하철역 음성을 틀고 내부에는 한글 도로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 등 서울 거리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서울의 느낌을 살린 공간을 배치해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8: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공화당 의원들까지 우려한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로 해석되지만 훈련이 실제로 축소될 경우에 대북 억지력과 한미연합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앤드류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외교적인 교류를 다시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접근 방식이 훈련 축소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시도에 화답을 해온 것도 아닌데 선제적으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이며 이 경우 김정은은 화답하기 전에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패트릭 크로닌 이 허드슨 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된 외교 전략이 부족하고 북한은 진지한 외교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대북 억지력이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앤드류 이어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새로운 정밀 드론 전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사훈련이 축소되면 미국과 한국군은 북한의 잠재적 적대 행위에 대응할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로닌 소장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결정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비 태세만 훼손시키게 된다라며 대화는 좋지만 우리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AI로 제작된 동영상 확산에 강하게 반발했던 할리우드 영화계가 AI 기업과 저작권 보호 합의를 맺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협회와 AI 기업 바이트댄스는 AI로 제작된 동영상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MOU를 어제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영화협회가 AI 기업과 체결한 사상 첫 저작권 보호 조치로 AI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C댄스를 둘러싸고 헐리우드 영화계와 C댄스의 보유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갈등을 빚은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의입니다. 양측은 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전장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화와 드라마 등 주요 영상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찰스 리브킨 영화협회 회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은 저작권이 영화산업의 초석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의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가 지난 2월에 공개한 프로그램 C댄스라는 프로그램은 짧은 명령어만으로도 실제로 헐리우드 배우가 등장한 것 같이 구별이 쉽지 않은 영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두 줄의 명령어만으로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이는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헐리우드 영화협회와 바이트댄스가 이 저작권 보호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성서 공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조사 결과 작년 한해 동안 최소 두 차례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이 2년 전보다 약 8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성서 공회는 이를 고무적인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은 2024년 대비 지난해 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간 최소 두 차례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 늘어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또 처참합니다. 남성들의 교회 출석률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남성의 5명 중 1명은 아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이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까지 위험해지자 한국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항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로 이용되던 이 홍해 수송로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수에즈 운하로 돌아서 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홍해 연안에 있는 예멘의 모카항은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7명이 숨지고 항구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 척도 홍해 남쪽 해협 대신에 북쪽 수에즈 운하 항로로 돌아서 지금 한국으로 귀환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서 60일 협상 시한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비핵화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이 위험지대만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수송로도 사실상 마비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는 실정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3: 투자하는 사람도
1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2: 213-804-9555.
13: 다시 한번
12: 213-804-9555. 워킹머니.com

네, 오늘도 덥겠습니다. 잠시 후 낮 12시가 되면 벌써 89도, 90도까지 올라갈 텐데요. 문제는 습도도 한 60% 내외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아,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잔뜩 찡그리고 있는 내 표정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표정 관리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저 오늘 왜 저래? 쟤 요즘 맨날 뭐가 이렇게 불만이야? 라고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덥고 후텁지근한 날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우리 탱자 여러분, 굿모닝.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날개를 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셨죠. 미국에 올 때, 처음에 올 때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을 향해서 날아오셨잖아요. 바로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지 겨우 4, 5개월 된 어린 큰 뒷부리 도요새, 일명 B6라고 불리는 이 새 한 마리가 지구 반대편을 향해 기적같은 비행을 해냈습니다. 이 어린 새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호주의 이 타즈메니아까지 무려 11일, 1시간, 총 26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땅을 밟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갔는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동거리만 무려 8,426마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새가 먹지도 쉬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몸에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태평양의 거친 바람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어른새나 안내해주는 뭐 어른새나 또 사전 연습도 없이 오직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능과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완벽한 항해를 마친 거죠.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출격 전에 장기 크기까지 줄여가며 비행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자연의 신비로움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네요. 약 0.18온스에 불과한 작은 추적기를 달고, 이게요, 원래 이거를 밝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도 작은 새들은 이 애기 새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하고 붙여놓은 그런 추적기로 인해서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나먼 여정을 건너간 어린 새처럼 오늘도 우리 맞닥뜨릴 새로운 도전, 네, 용감하게 날개를 펴고 우리 날라봐요. 자, 비상.

0: 8천 마일의 날개라는 제목의 창작곡입니다. 제가 만들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가사라는 여러 가지는 이렇게 했지만 AI가 요즘 여러분 이런 글쓰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업무에 AI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느 날 AI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데이터 그 센터가 환경적으로도 많은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중에다가 혹은 바다에다가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해양으로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그러면 또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쪽 우주에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는 늘 24시간 태양광을 받으면서 돌아간다.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이 너무 또 세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뭐 어떤 것만 날씨 같은 거 위성으로 보낼 수 있는 것만 정리해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변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 도요새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안내자도 없는데 8천 마일을 넘어서 그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그래요. 작은 새들의 생태는 어떤가 하고 거기다가 초소형 아주 작은 카메라를 달았는데 그게 세상에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11일을 하고도 1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땅에 한번 쉬지도 않고 그렇게 그 먼 데를 알래스카에서 태어나서 다시 호주의 타스메니아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번 그렇게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이래가지고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호주에서 이제 또 다시 또 한국에 이런 갯벌 같은 데 가면 철새들이 있잖아요. 그 철새들을 참 보호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시기에 갯벌에서 영양가도 섭취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또 알래스카로 가는 거죠. 그건 매번 하려고 하면 그 길이가요 지구하고 달을 왕복하는 길이만큼 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꿀벌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분들도 세상에 그 말라가는 나의 자식 같은 그 농작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꿀벌들이 진짜 이 꿀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우리도 같이 망하는겨? 이래가지고 꿀벌을 위해서 그렇게 설탕물을 타서 밖에 내주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여러분도 계시죠. 잘 헤쳐나가면서 한 번도 아직 가지 못한 길을 건너가다 보면요 또 새로운 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요 정말 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그게 쉽게 뽑힌다고 그래요. 적당히 이 역경을 시련을 이긴 그런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학원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긍정적인 말. 아 내가 뭐 되겠어? 아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특히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복잡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모든 건 결국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중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마음이 한 템포 그렇게 쉬어갈 때 진짜 해결책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괜찮아. 결국은 다 시간이 해결해 줄게요. 이런 주문들이 실제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런 마음을 아침에 좀 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우리 뇌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면 다 좋은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블루존 장수촌이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 그리스 사람들도 장수촌이 있죠. 그리고 또 일본도 그렇고요. 그 장수촌을 봤더니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신체 기억력 건강에 이 자신감을 갖는 게 노년기의 기억력 감퇴나 불안을 줄이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또 안 좋은 거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그러면 움직이는 만큼 내가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나 이 안 움직이다 보면 좀 우울해져요. 이 희한한 몸입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오면 또 치매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화기애애 불타는 그런 화요일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시죠. 차차차 배우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남성분들도 아유 춤을 배워볼까? 아유 운동하는 거 너무 빡세고 힘들어 이래서 춤에 취미를 좀 가지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그렇게 춤을 좋아하시는데 노인센터에 가면요 시니어센터 가면 다 할머니들만 계세요. 단 한 명 남자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겨. 이 춤추기가 가장 좋대요. 박자를 맞추고 동작을 외우는 과정이 우리 뇌의 기억 담당 영역인 해마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춤을 지금이라도 쳐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루에 3,800보 이상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25%, 또 9,800보를 걸으면 50%나 감소가 됐다고 하는군요. 자, 외로움과 고립도 또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봉사활동, 특히 어린 시절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으셨던 분은요. 또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봉사활동,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나의 시간과 그런 마음, 애정을 나눠주면 이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임, 동호회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곳 여행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낯선 환경을 경험하는 거 좋은데 먼 길 가기 뭐해요. 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이 지구온난화에 또 굉장한 일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당분간 LA 안에서 하지만 구석구석 안 가본 동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 나 헐리우드볼 한 번도 안 갔네 이런 분도 헐리우드볼에 요즘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라틴 음악 좋아하시는 분 로스 판초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두다멜과 함께 로스 판초스 예, 아주 멋진 그런 곡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바로 개기일식은 얼마 전에 지났는데 개기월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밤 27일 밤이죠. 그리피스 천문대에서는 개기월식에 가까운 부분 월식 관측 행사와 라이브 생중계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달의 약 96%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아주 볉고 오묘한 빛을 띠는 그런 달을 감상하실 수가 있네요. 아, 자 그렇게 뭔가 좀 움직이시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시면 아주 금쪽같은 하루하루 얼마나 좋겠어요.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반값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웅자 외길 36년 이웅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웅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이용자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민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 우리 재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매번 너무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1: 아, 네.
0: 아,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계셔서요.
1: 네. 네.
0: 요즘 정말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아, 최근 네. 뭐 한인사회에서 이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물론 시민권자도.
1: 그런 문의가 많고 또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0: 네.
1: 뉴스 월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소지해야 되는 서류들
0: 네.
1: 그다음에 또 영주권자들은 어떻게 무슨 서류를 또 갖고 다녀야 되는지
0: 네.
1: 또 서류가 미비하신 서류 미비자분들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0: 네.
1: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한 설명과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이제 또 설명하기 전에 특히 신분이 합법이 아니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잖아요. 잘 안
0: 네.
1: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0: 네.
1: 또 저희 손님도 어제 한번 제가 통화를 하는데 배우자가 이제 초청을 해서 옛날에 밀입국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 조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해외 나가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불법으로 계신 기간이 또 15년이 넘기 때문에
0: 네.
1: 1년만 넘으면 해외 나가서 영주권만 주면 누구든지 나갔다 오겠죠. 근데 10년을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있으니까
0: 네.
1: 이제 그거를 사면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0: 네.
1: I-601A 영어로 이제 Provisional Waiver라는데 미국에서 좋은 도덕 품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마음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0: 네.
1: 법을 잘 지키고
0: 네.
1: 체포 경력이 없고
0: 네.
1: 또 불법이지만 오래 살아도 세금도 잘 내고
0: 네.
1: 사회봉사도 잘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그 10년 못 오는 거를 이민
0: 네.
1: 비자 피 빌이 날라오면 그러니까 인터뷰하기 뭐 한 1년 6개월 전에 날라오거든요. 그럼 서류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그 사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데 지금 막 32개월이나 밀려 있는 거예요.
0: 네.
1: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0: 네.
1: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0: 네.
1: 지금 이렇게 아무데서나 사람을 잡아가고
0: 네.
1: 자기가 한국 가면 못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심리적 걱정이거든요.
0: 네.
1: 법은 사면 받으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사면을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0: 네.
1: 이제 70대 거의 중반이 되셨는데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0: 네.
1: 나가서 혹시 못 오거나 그러면 또
0: 네.
1: 공항에서 막 잡아간다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연기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시면
0: 네.
1: 좀 1, 2년 우리가 연기를 해드리겠다. 뭐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불안하시면 한국 나가시는 게 불안하시면 이제 연기를 해드릴까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미국 내에 실제로 요즘에 이제 불법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진행자 분들
0: 네.
1: 한미 혹시도 얼마 네.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0: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그래도 주위에 저는 또 그런 분이 계세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한 2023년도에 이제 믿을만한 통계 자료로 발표할 때 미국의 불법으로 있는 서류 미비자들은 대략
0: 네.
1: 1,400만 정도였어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저도 뭐 숫자는 잘 외우지를 못하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 사이에 대략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0: 네.
1: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에 이제 300만 명이 이 나라를 떠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0: 네.
1: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좀 없지만 이렇게 숫자가
0: 네.
1: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숫자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는 지금 현재는 1,100만 명 정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정부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2: 네.
1: 근데 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서 더 많은 불법으로 있는 서류 미비자들 이런 사람들을 프라이오리티를 정할 때는 범죄자 우선이고 추방 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의 첫 번째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2: 네.
1: 그리고 거기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뭐 테러자도 있을 수도 있고
2: 네.
1: 뭐 이런 사람들,
2: 네네.
1: 그다음에 뭐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인권을
2: 네.
1: 존중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숫자상으로 많이 안 잡히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2: 네.
1: 그냥 이렇게 쉽게 체포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곳에 인력 배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는 뭐 대략 아마 4만 3천 명 정도를 신규로
2: 네.
1: 체포했다고 하고 7월 달에는 뭐 네. 거의 정부 ICE가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6만 5천 명을
2: 네.
1: 한 달 사이에 체포를 했다고 해요.
2: 네.
1: 근데 우리가 체포를 하면은 어딘가에 가서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이제 이런 감옥도 그렇잖아요.
2: 네, 네, 네.
1: 근데 우리가 이제 감옥이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잡혀가면은 디텐션 센터니까
2: 네.
1: 구금 시설에 이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 네.
1: 이제 자유가 없긴 없지만
2: 네.
1: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잡아갈 때 이렇게 수갑도 막 채우고
2: 네.
1: 형사랑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데리고 가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그러면은 IC에 있는 배드 숫자가 넘으면 이제 재울 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정확한 자료는 뭐 저도 외우지 못하니까 좀 찾아봤더니 지금 IC가 미국 전국적으로 하루에 맥시멈으로 자체 시설로 재울 수 있는 배드 수는 대략 한 4만 10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2: 네.
1: 근데 어떻게 지난달에는 6만 5천이나
2: 네.
1: 더 잡아갔을까? 배드도 없는데.
2: 네.
1: 그러니까 IC는 굉장히 많은 지금 정부 예산을 쓰고 있어요.
2: 네.
1: 그래가지고 그 많은 예산으로 뭘 했냐
2: 네.
1: 이런 사설 구금 시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2: 네, 네.
1: 그다음에 카운티 제일에도 비어 있는 방들이 꽤 많이 있으면 그것도
2: 네.
1: 계약을 해서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관타나모 이런 그 옛날에 군인 수용소 이런데도 지금 다 디텐션 센터로 쓰고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그 IC라는 이민세관 단속국 안에 이런 체포 일을 직접 하는 부서를 DRO라고 불러요. 근데 그 DRO는 Detention and Removal Operation의 약자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진짜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뭐 이런 서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officer들인데 이제 그런 officer를 우리가 Deportation Officer, DEO라고 불러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 DRO 안에 1년 예산이 우리가 낸 세금을 얼마나 정도나 쓸 것 같으세요?
2: 얼마나 쓸까요, 세상에?
1: IC 전체가 아니고
2: 네.
1: 이 디테인 구금하고 추방하는 그 오퍼레이션 자체에만 할당돼 있는 1년 예산이 3.4 billion에서 4.2 billion이니까
2: 네.
1: 34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를 구금하고 체포하고
2: 아이고,
1: 운영하는데
2: 네.
1: 지금 쓰고 있어요.
2: 네, 네.
1: 그러니까 구금 시설도 운영해야죠. 이렇게 뭐 사설 기간도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해야죠. 민간 교정 시설 같은데.
2: 네.
1: 그다음에 또 식사도 하루 세 끼 제공해야죠. 의료, 보안 인력도 배치해야죠. 또 배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송을 해서 어디 사주로 막 옮기고 그래요.
2: 네.
1: 불행히도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지난 일요일 날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하고
2: 네.
1: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2: 네.
1: 워킹 퍼밋도 이제 18개월짜리를 받아서 짭을 구해갖고 일을 하는데
2: 네.
1: 그 일하는 직종이 이제 어디 트레이드 쇼에 가야
2: 네.
1: 되는 거였어요.
2: 네, 네.
1: 그래서 베가스에 운전하러 가지 않고 동료랑 같이 공항에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가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준 워킹 퍼밋하고
2: 네.
1: 여권하고 들고 LA 공항에 갔는데 사복을 입은 IC 직원 두 명이 와서 체크인해서 보딩하기 전에
2: 네.
1: 데리고 갔어요.
2: 어머.
1: 데리고 갔는데 그 두 명의 직원이 IC 직원인 거예요. LA 공항에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2: 일이에요?
1: 네. 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저는 주말이었는데 이제 그 손님의 남편이 이메일이 와서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밤 거의 9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이제 놀랐겠어요.
2: 그렇죠.
1: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남편이 면회를 가서 보고
2: 네.
1: 제가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서류는 변호사가 represent 하려면은 이제 양식 G21A에 손님이 사인한 거를 이 아까 얘기한 이문세관 단속하는 ERO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돼요.
2: 네.
1: 직접 주는 서류는 요즘에 받지도 않아요. 너무 구금자가 많아가지고.
2: 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인을 일단 받아온 다음에 사인 없이 또 업로드하는 거는 또 효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2: 네.
1: 근데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니까 주말이 끼고
2: 네.
1: 월요일 날은 남편이 가고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8시서부터 면회가 가능하니까
2: 네.
1: 8시에 갔어요.
2: 네.
1: 그게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가 이민국 건물 안에 있거든요. 300 노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에.
2: 네.
1: 근데 이렇게 저도 디텐션 하신 손님이 너무 오래간만에 지금 있는 일이라서
2: 네.
1: 이제 이렇게 막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막 감옥 같은 거예요.
2: 네.
1: 인민국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문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2: 네.
1: 밖에 초인종을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2: 네.
1: 지하에. 그래서 제가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저는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2: 네.
1: 안에서는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을 만나러 왔다고 디테인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1: 얘기를 했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네들이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일이 왜 없냐. 어제도
2: 네.
1: 여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2: 네.
1: 그날 아침에 아리조나에 있는 플로렌스로 지금 이송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님하고는 어제 그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베드가 풀이 돼서
2: 네.
1: 재울 데가 없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차에다 태워갖고 7-8시간 동안 걸리는 아리조나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2: 아유,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절차를 설명하려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2: 네.
1: 남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2: 네.
1: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나
2: 예.
1: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그 신분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퍼밋도 줬으니까 합법으로
2: 네.
1: 일하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니까 TSA 우리가 왜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국내선이나 국제선에 다 있는 부서가 TSA 부서인데 이 TSA
2: 네.
1: 부서는 미국 교통안정청이에요. 그러니까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거든요.
2: 네.
1: 근데 이 TSA 규모는 IC 규모보다 훨씬 커요. 미국
2: 네.
1: 전체의 연방 공무원들이잖아요.
2: 네.
1: 6만 명이나 일을 해요.
2: 네.
1: 그리고 이제 그럼 IC는 이민세강 단속국이니까 요즘에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승객의 이미그레이션 데이터를 통째로 TSA가 IC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중에

0: 버스에 탔는데 다 발에도 수갑을 채우고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소수의 인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아리조나로 이송이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네. 수갑이 채운 채로 갔다고 해요.
1: 네.
0: 그 제가 음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오냐 그랬는데 그냥 다 식은 음식이지만 네. 하루 세 끼를 주기는 준대요.
1: 네.
0: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방에 자기는 두 명이 쓰는 방에 들어있었고 첫날 갔을 때는 뭐 2층 베드로 해가지고 막 7~8명이 있는 방에서 베드가 부족해서 남자들 좀 튼튼하게 생긴 사람은 바닥에서 블랭켓 네. 깔고 잤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화장실도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변기를 그냥 이동식 변기를 갖다 놓고
1: 네.
0: 칸막이가 없대요.
1: 아,
0: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대소변 보는 것도
1: 네.
0: 그 룸메이트한테 야 너 잠깐 고개 네네. 돌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내는데 그것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생적으로 돼 있다고 이제 그래요.
1: 네.
0: 저도 뭐 제가 디텐션에 뭐 갈 일이 없지만 또 이런 일이 과거에는 안 생기다가 실제로 네.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1: 네.
0: 진짜로 이게 크리미널이라서 간 것도 아니고 추방 재판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합법적인 대기 상태에서 일하는 퍼밋을 가지고
1: 네.
0: 사업 출장차 공항에 갔다가 한국말로 졸지에 지금 디텐션 센터에 네. 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아리조나에 계세요?
0: 그렇죠. 금방 나올 수가 없는 게
1: 네.
0: 이제 제가 그 조금 얘기한 디폴테이션 오피서 담당자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1: 네.
0: 통화를 해서 지금 빨리 나오는 거를 좀 협조하고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 아리조나에 두 개의 피닉스 하나의 디텐션 센터가 있는데 자기네가 있는 데가 뭐 엘로이 이런 데인데
1: 네.
0: 그 엘로이에 지금 1300명이 풀리 차 있어서
1: 네.
0: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 그러니 어떻게 해. 잘못 잡아간 사람을 빨리빨리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배드가 그러니까 모자라죠.
0: 요즘에는 네, 아무도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만원이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적당한 숫자가 잡혀갈 때는 잡혀간 첫날에 노리스 어피어라는 추방 재판 출두 회보서를 받아서 사실은 재판 회부가 돼야지 우리가 판사한테 가서
1: 네.
0: 이거는 이미그레이션 릴리프가 이미 있고 인터뷰도 다 끝났고 그냥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근데 허가를 기다리는데 이분도 좀 사유는 있어. 옛날에 프라우드라는 이상한 그 문제가 있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요즘에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이민 사기에 걸려 있다. 그렇게 해서 또
1: 네.
0: 다른 이민 사기를 사면받는 절차로 사면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입국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걸 영주권을 거절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사면도 이미 신청해서 거의 2년을 기다리고 한 1년만 기다리고 오면 이제 나오는 상태예요.
1: 네.
0: 그래서 그 DRO에 있는 담당 디폴테이션 오피서랑 통화할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업로드를 다 했거든요. 모든 서류를 제가. 근데
1: 네.
0: 하나도 서류를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1: 네.
0: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로드 하라 해서 룰대로 다 했는데도
1: 네.
0: 리뷰할 시간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상으로 요점 정리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하고 또 저한테 왜 오늘 나랑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나 제가 전화 안 했는데도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1: 네.
0: 왜냐면은 이제 제가 레프젠 한다고 우리 G2ONS를 ERO 웹사이트에 딱 올렸더니 이제 내가 또 손님도 그 가족을 통해서 약간 그 교육을 시켰거든요. 변호사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질문 답할 때도 나는 변호사 동석이 필요하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라
1: 아, 네.
0: 그랬더니 손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디폴테이션 오피서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3자 통화하듯이 화면으로는 안 했지만
1: 네.
0: 그날은 또 뭐 했냐 그러니까 F1에 관한 질문을 쫙 하더라고요.
1: 네. 학생 비자?
0: 네. 학생 비자에 네. 관한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F1으로 다녔던 사람은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추방 재판에 빨리 회부가 돼야지 판사님이 본드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그레이션 본드가 이제 보석금이잖아요. 보석금을 내놓고 재판에 출두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석금을 포스트 하려면은 빨리 재판 날짜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잡히고 있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재판에 보통 잡히면은 우리가 보석금을 책정하는 히어링을 잡아서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보석금을 포스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계속 아리조나에서 제가 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다시 LA로 케이스를 트랜스퍼하는 이제 체인지 오브 베뉴를 해서 LA로 갖고 와서 지금 모든 이민 진행 사항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궁금.

0: 한국적으로는 영주권도 받고
1: 네.
0: 그다음에 풀려나시겠죠. 근데
1: 거기까지 얼마가 걸릴까요? 지금 상태로는?
0: 그러니까 웨이버가 허가가 안 나오면 이분 영주권 못 받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감옥 같은 디텐션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디텐션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제가 보니까 연방 예산을 뭐 150불에서 180불 쓰는 걸로 돼 있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디텐션 센터에 있으면은 최소 비용이 1년에 5만 5천에서
1: 한
0: 6만 5천
1: 사람에
0: 한 사람 디테인 아이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패닉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히스패닉들이 머저리트고 제가 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1,300명 중에 혹시 한국 사람 눈에 보이더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약간 그 중국 사람도 좀 있고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히스패닉 계통인 것 같다고 그래요. 다행히 우리 손님이 영어를 좀잘 해가지고 그 통역이 없고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로 거기서 굉장히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뭐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 같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막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국내선도 지금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이 TSA, 미국 교통안전국이 인정하는 아이디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 아이디가 바로 영주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카드라고 부르는 양식이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카드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I-551이라고 써져 있고 Alien Registration Card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 등록 카드를 의역을 해서 영주권, 그린 카드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은 성인이에요. 이민법상 성인은 21세지만 그래서 항상 이런 국내선을 타더라도 영주권을 지참하고 가셔야 돼요. 카피, 너 사진 찍어놨다. 안 돼요. 이민 신분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 DMV에서 발급한 Real ID 운전면허증. 근데 막 내가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은 영주권하고 여권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탑승은 하실 수 있어요. 영주권이 뭐 내가 사진으로 찍어놨다 이러면 조회하는 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반드시 국내선을 타더라도 또 국제선을 타면 말할 것도 없이 여권 없으면 아예 탑승 자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영주권자들은 18세 이상은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들고 국내선도 타셔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합법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합법으로 있는 사람은 사실 비자 종류가 뭐 외교관 A사부터 뭐 U비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그 입국 기록이 I-94라는 양식이에요. I-94. 그 I-94는 해외에서 비자 받아오신 분은 CBP 웹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하신 분들은 I-797A라는 허가서, 이민기구 준 허가서 그 원본을 탑승할 때 들고 다니셔야 돼요. 내가 합법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유학생들은 I-21이라는 입학 허가서가 현재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또 인턴이나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J-비자는 DS-2019 양식을 원본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언다큐멘티드 우리가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한마디로 공항에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 안 되겠죠.
0: 네, 무조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안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우리 한국 분들은 정치망명 신청자가 많지 않지만 이제 남미나 이런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정치망명 신청자들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더기로 지금 다 거절하고 추방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대기 상태에서 이민국이 워킹퍼밋 줬으면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워킹퍼밋도
1: 괜찮은데
0: 받았는데 합법인데
1: 합법인데.
0: what's wrong?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막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내가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현재 로프란 상태에 있긴 있어요. 영주권 대개는. 그렇다고 이민법에서 얘기하는 스테러스. 신분이 합법인 거는 또두 개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스테러스는 네가 허가가 된 체제 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이민 비자 기간이 유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TSA하고 ICE가 지금 이렇게 비이민 비자 신분이 스테이가 지금 네가 합법으로 로플리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스테러스가 지금 밸리드 하냐 익스파이어 돼서 오버스테이 하냐 이것만 보고 네. 오버스테이로 나온 사람은 무조건 일단 다 지금 다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 대기 상태였든 정치망명 대기 상태였든 상관없이 실제로 잡아가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손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특히 가족 초청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터니 도움을 안 받고 약간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서 뭐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합법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으면 오버스테이 했더라도 다 미국에서 인터벌 자격을 줘서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발 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1: 네.
0: 근데 지금은 문제가 이미 생겼고 트럼프 행정부 끝나서 이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국내선도 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위치한 주들이 꽤 있는데 그런 데는 기차, 버스 아무데나 영장 없이 다 이 수색, 체포 이런 구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도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뭐 아리조나, 텍사스 뭐 이런 주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주에 여기는 뭐 LA 이긴 하지만 이제 타주에도 이제 한인들이 꽤 많이 사시니까
1: 네.
0: 그런 데는 기차나 버스 공공 이런 그 교통 수단도 네.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0: 그냥 불시에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 불시에 그렇게 딱 단속될 경우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대응 수칙은 무엇인가요?
0: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누구든지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묵비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말 하는 통역이 어레인지가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는 네, 외우시는
1: 알려주세요.
0: 게 좋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I want to be silent. 그러니까 내가
1: I want 묵비... to be silent.
0: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묵비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는 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I want to speak an attorney.
1: 나는 want to speak attorney.
0: 네. 그다음에 내가 너 뭐 서류를 주고 사인하라는 서류가 대부분이 급행으로
1: 네.
0: 빨리 추방해서 재판도 안 받고 빨리빨리 쫓아내야 되니까
1: 네. 아, 그냥 그거 사인하면 끝인 거죠?
0: 네, 엑스페달 리무벌인데
1: 네.
0: 어떤 인민군 직원은 이렇게 한국말로 약간 꼬드겨가지고
1: 네.
0: 너 이거 사인하면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근데 그 빨리가 본국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1: 그렇게 한 건 할 때마다 뭐가 있는가 봐요. 또 응? 잡는 거.
0: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을 할 때도 I don't want to sign any paper without my attorney.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
1: 네.
0: 없이는 사인할 수 없다. 이런 간단한 단어. 그다음에 attorney가 있어야지 도와주는데 내가 attorney를 안다고 그래도 딱 잡히면 소지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우기 어렵잖아요.
1: 어머, 그럼
0: 그러니까
1: 어떻게 하죠?
0: 네. 전화 변호사 전화번호를 가족한테
1: 네.
0: 항상 남겨두고 저희 같은
1: 네.
0: 경우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G28을 미리 만들어서 손님한테 차에 하나 핸드백에 하나, 집에 하나 꼭 있어라. 왜냐하면 이 G28을 만약에 손님이 갖고 다니다가 잡혔다 그러면 바로 그 디폴테이션 오피스한테 주면은 그 이하로에 바로 변호사 기록이 들어가서 빨리 그 손님하고 연락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사인하고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쫓겨나는 건지 어쩐지도 막 모르고 이렇게
1: 네.
0: 행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1: 네.
0: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조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고 아시면은
1: 네.
0: 권리를 조금 더 많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 3435 윌셔 블루바드 수인 넘버 3050입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이렇게 다시 왔네요.
0: 네,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1: 네.
0: 그래도 법을 지키신 분들은 또 그렇게 너무 막 긴장하고 넓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1: 네.
0: 옛날에는 서류를 안 갖고 다녀도 보조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1: 그쵸.
0: 지금은 TSA가 네. 개개인한테 물어본다기보다는 탑승객 명단을 전체를 넘겨받아서 ICS
1: 네.
0: 신분을 조회를 해가지고 신분이 아웃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체포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탑승구에 나타났을 때 바로 체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이민국 인터뷰 끝난 다음에 잡혀가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추방명령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추방명령이
1: 네.
0: 떨어졌는데도 출국 안 한 사람이 미국에 거의 120만에서 140만 명이나 있고
1: 네.
0: 이런 사람들은 추방명령이 떨어진 그 날서부터 하루에 999불씩 벌금이 붙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정부가 벌칙을 많이 가하고 그다음에 자진출국하는 것도 있거든요. CBP 웹사이트 통해서. 네. 네가 잡히기 전에 자진출국하면 1인당 네. 돈을 2600불 네. 디폴테이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네. 전에 주면 그 돈 갖고 또 다 어디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가는 비행기표 주고 네. 떠나는 게 다 대상 안에 가서 확인이 되면은 1인당 2600불씩 현금 보너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떠난 사람이 대략 20만 네. 명가량 돼. 작년 5월에 발표했는데
1: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세상이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담장을 어? 문 걸어 잠그고 이런 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합법 이민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 합법 이민? 네, 네.
0: 가족 추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민하고 그다음에 그 또 재정 보증을 하잖아요. 초청자들이
1: 네.
0: 또 초청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뭐 자녀 추청하면 또 삼자가 보증하고 그다음에 취업 이민은 뭐 잡을 통해서 이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합법 이민자를 막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냥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1: 네.
0: 솔직히 이제 세금도 많이 안 내고
1: 그쵸.
0: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인권이 너무 많이 강조돼 있는 뭐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주에 있는 주민들이 낸 굉장히 많은 세금을 또 신분이 아웃된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데 또 많이 타서 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약간 근절하고 목표는 이런 거 트럼프는 자기 임기 4년 동안에 1,400만 중에 1,000만 명을 쫓아내겠다는 게 목표인데
1: 네.
0: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베드가 늘어나고 이런 사설
1: 그렇죠.
0: 고금 시설을 네, 쓰고 네. 이게 약간 종용을 해가지고 너 빨리 나가라 네 발로 나가면은 돈도 준다 이렇게
1: 네.
0: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2년 동안도
1: 네.
0: 최소한 한 200만 명, 300만 명 더 쫓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도 중요한 얘기
0: 네네.
1: 해주시기 바랍니다.
0: F1 뭐 이런 네. I비자 이런 또 J비자 이런 것도 굉장히 바뀐 게 지금 많아서 다음에는
1: 네.
0: 또 그런 뭐가 바뀌었는지
1: 네.
0: F1들도 유학생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뀐
1: 네.
0: 게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1: 네.
0: 또 중요한 정보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시간 금강안경 검안과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닥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서 손꼽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8: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9: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0: 99세까지 팔팔하게.
2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1: 그럼 둘 다 워킹머니.
2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2: 투자하는 사람도
2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2: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21: 213-804-9555.
22: 다시 한번
21: 213-804-9555. 워킹머니.com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9.
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유흥자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정인수 코치님은 바로 텔로 유스의 그렇죠. 정인수 코치님. 목소리 좋은 남자 목요일이 아니죠. 오늘은 화요일 화통한 남자 후니탱자 납시오.
7: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노예 같은 남자.
6: 노예?
7: 네.
6: 아, 왜 일부러. 노예야?
7: 에? 아,
6: 오늘 넌
7: 노이,
6: 나의 노예.
7: 그게 노비 같은
6: 노비.
7: 남자. 오늘 노비 시리즈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6: 아, 오늘 노비 시리즈요?
7: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미역 좀 맞춰봐요.
6: 예.
7: 노비가 하늘을 날아. 어. 노비가 하늘 날면 뭔지 알아요?
6: 플라잉 노비.
7: 플라잉 노비.
6: 노비?
7: 그러니까 이거 저거예요. 넌센스 퀴즈.
6: 예, 그러니까요.
7: 노비가 하늘을 날면 네 글자로 뭘까요?
6: 무슨 노비 같은데?
7: 종이 날아.
6: 종이 날아. 아, 자, 종이 난다고. 종이 날아.
7: 자, 이런 거예요. 정말? 노비 세 명이 네. 왕이랑 싸우면 뭘까요? 네 글자로. 노비 세 명이 왕이랑
6: 힌트,
7: 싸워.
6: 힌트. 첫 자.
7: 네 글자.
6: 네 글자. 첫 자. 네. 힌트.
7: 무슨 종.
6: 응?
7: X종. 아까도 종이 날아였잖아. 종. 네. 노비인데 종자를 써요.
6: 세종 나라.
7: 비슷해.
6: 싸운다고?
7: 왕이랑 싸워.
6: 세종.
7: Versus. 세종.
6: 하지 말고 끝자리.
7: 세종 그치? 끝에 맞췄어요.
6: 뭐요? 아, 세종
7: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여린 백성이 홀빼이 쳐도.
6: 세종 나라.
7: 어?
6: 세종
7: 나란 말씀이 중국에 쳐도.
6: 세종 가라.
7: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6: 응.
7: 여린 백성이 홀빼이 쳐도.
6: 뭔 말인지 모르겠어. 통과.
7: 훈민정 세종.
6: 어.
7: 대왕.
6: 훈민 훈 정음 성음.
7: 아니 세종 대왕.
6: 아, 머리 아파.
7: 세종
6: 뭐야?
7: 대왕.
6: 어. 세종대왕.
7: 세종대왕.
6: 세종대왕.
7: 세 명의 종과 노비와 왕이 싸우니까
6: 아, 세종대왕. 아, 정말.
7: 마지막. 아. 노비가 힘이 세면 세 글자. 노비가 힘이 너무 세.
6: 종 들어가요?
7: 종이 들어가요.
6: 어.
7: 무슨 종. 세 글자인데
6: 힘 세종.
7: 비슷해요.
6: 힘 세종. 아니야?
7: 우와. 으아, 히어로, 으아,
6: 뭐
7: 인간을 초월했어. 우와, 인정.
6: 뭐지 그거?
7: 조잉. 응.
6: 첫자.
7: 네? 띵동, 띵동. 누구세요? 빠빠빠.
6: 벨 초.
7: 어.
6: 초.
7: 어.
6: 초노. 아까도 끝자가 뭐라고 했지?
7: 종.
6: 초인종.
7: 초인종 정답.
6: 아.
7: 아유, 그만해야겠다.
6: 너무 힘들다.
7: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6: 응,
7: 오늘
6: 어려워.
7: 아침에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6: 응.
7: 저도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6: 응.
7: 짜증이 나갖고.
6: 이런 거 누가 해요? 저 짜증 났어 지금. 아.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됐겠죠?
7: 네, 미안해요.
6: 네. 고마워요.
7: 아무튼 오늘 화요일이더라고요?
6: 네.
7: 저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6: 왜요?
7: 몰라. 그냥 아침인데 목요일인 줄 알았어.
6: 아침에 우리 어제 그 자명종 얘기했잖아요.
7: 네.
6: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7: 알람. 네.
6: 어제 괜히 불타서
7: 뭐 안 하신다며요.
6: 뭐라네.
7: 알람 안 해도 된다며요.
6: 응,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늦게 잤어요. 어. 어떻게 어제 막 그 불타는 앞으로 차차차를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7: 네.
6: 그래서 늦게 잤는데
7: 어? 그럼 카메라 안 나왔네?
6: 어?
7: 네, 말씀하세요.
6: 이러는데? 어.
7: 네.
6: 그래가지고
7: 예?
6: 딱 시계를 보니까 헉, 11시 5분이야.
7: 낮?
6: 응. 어머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방송 어떻게 하지?
7: 밤 11시 5분이었구나.
6: 아니, 그게 그럼. 아니고요. 시계가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소파 위에 있던 거를 발로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45도가 기울어진 거죠. 아침 그럼, 8시 45분이 11시 몇 분으로 잘못 보였던 거야.
7: 아, 그냥 시계 이거만 보고 바늘만 보고
6: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를 이걸 안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싸하더라고. 어머, 어디 방송 펑크.
7: 와. 11시 45분 줄 알았어. 진짜 많이 놀랬겠다. 와.
6: 그 얘기 왜 했지 근데 우리?
7: 몰라요. 저 그 얘기 말고 어디 하던 만지 빨리 그 얘기 해줘요.
6: 뭐요? 어? 뭔 얘기?
7: 뽀뽀해도 돼요?
6: 아!
7: 그분.
6: 아 근데 오늘 분량이 많잖아요. 우리 훈이 씨가 네. 준비한 거.
7: 아 이거는 그, 뭐 다음에 해도 되지.
6: 아니 그 얘기는 긴데.
7: 아 길어요?
6: 안돼 길지는 않지만. 그럼 이따가 분위기가 아니야.
7: 아 그래 그럼 이따 선생님 가신 다음에 할까?
6: 나중에.
7: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여러분 그 건국신화 좀 시리즈 하고 있는데
6: 네.
7: 지난 주에 저희가 영국이랑 아일랜드를 했어요.
6: 네.
7: 그래서 올해 이번 주는 늑대가 키운 쌍둥이 형제 그럼 누굽니까?
6: 쌍둥이 형제. 누구지?
7: 늑대 애들 쌍둥이 저 물고 있는 그림. 이탈리아, 응. 이탈리아, 이탈리아.
6: 뭐 그런 거 있어.
7: 어, 이탈리아, 롬. 응, 응. 그리고 거인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대요. 워스 거인 쫑과 중국.
6: 아...
7: 이탈리아와 중국의 건국신화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 그 건국신화에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7: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믿고
6: 그렇죠.
7: 싶은 거를 자기들이.
6: 우리도 뭐 당군신화.
7: 네, 뭐 호랑이랑 곰이랑.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 굴에 들어가서 뭐 마늘만 먹고 어떻게 뭐.
7: 응? 그러니까 쓸까 마늘만 먹고.
6: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좋은 거야.
7: 아, 그러니까.
6: 옥녀야, 옥녀.
7: 야, 옥녀, 옥녀.
6: 옥녀구나, 옥녀.
7: 옥녀. 자, 이탈리아로 가볼게요. 맘마미아.
6: 네.
7: 자, 이탈리아라기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로마. 로마의 건국 전설입니다.
6: 네.
7: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너무나 유명하죠. 이 아이의 탄생부터가 네. 아 비범하잖아요.
6: 네.
7: 어머니는 바로 레아 실비아. 아 실비아
6: 네.
7: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집안에 싸움이 나요.
6: 네.
7: 언제든 왕위 싸움이 나죠. 그래서 동생 아물리우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6: 네.
7: 아물리우스는 불안한 거예요.
6: 아물려 이러면서.
7: 왜냐면 그렇지 아물려.
6: 아물려.
7: 버물려 아니고요. 아물려. 근데 조카가 또 태어나면. 요놈들이 또 반란해갖고 내가 또 방에 그렇죠. 뺏길 수가 있잖아. 항상 불안했죠 왕은.
6: 그 씨를 다 말리잖아.
7: 그러니까 그래서 멸하잖아요. 그래서 레아 실비아 자기 누나가 결혼해서 아를 낳지 못하게
6: 네.
7: 아예 그 신을 섬기는 사제로 만들어버려요. 결혼 못하게. 그러니까 수녀같이 만드는 거지.
6: 네.
7: 근데 레아 실비아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6: 아니?
7: 그러니까 수녀가 됐는데 어떻게 쌍둥이를 낳아?
6: 그 수녀원에서
7: 그러니까.
6: 기적이 일어났어요.
7: 네. 근데 아이들의 아버지가 인간
6: 쌍둥이야 그것도?
7: 아들이 아니래요.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하는데
6: 네.
7: 뭘 마르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스는 어이가 없지. 야 아들 못 낳게 하려고 수녀원에 넣었더니 쌍둥이를 낳아? 불안하잖아요. 애들을 없애라 명령을 합니다.
6: 네.
7: 그래서 바구니에 담겨 강에 버려버려요. 저 밑에 부하들이.
6: 네.
7: 근데 항상 우리 신화에서 보면 버려진 아이들은 잘 자라죠.
6: 그렇죠.
7: 그래서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암 늑대 한 마리가
6: 네.
7: 얘네들을 딱 발견하는 거야. 그 보통은 잡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들한테 자기 젖을 물려줘요.
6: 아니 그 보니까 네. 개가 네. 그 길 잃은 어미 잃은 그 고양이한테 젖 물리는 거 보았어요?
7: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6: 아, 진짜요?
7: 와,
6: 종을 뛰어넘는 그런 특히 여자들 이 암컷들의
7: 그래,
6: 모성
7: 본능이 있지.
6: 그 생명 종도 넘는 것 같아.
7: 맞아.
6: 너무 아름답다.
7: 그 어저께 저기 말 코끼리가 그 교회 중에 아마 그럴 거야 그죠?
6: 야.
7: 그래서 늑대가 젖을 먹이는 거야 애들을.
6: 야.
7: 그 요거 로마 가시면은 조각 굉장히 많습니다.
6: 네.
7: 뭐 기념품도 많이 사실 수 있어요.
6: 네.
7: 너무 바가지지 마시고요.
6: 네.
7: 자, 근데 그걸 이제 목동 부부가 이제 아이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키웁니다. 마치 오늘 어릴 때 슈퍼맨처럼. 얘도 힘도 세고 용감하고 또 싸움도 잘해. 근데 그러다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알게 된 거지.
6: 나의
7: 자기 핏줄이 핏줄이 아주 그냥 왕가 집안인 거 알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자기 삼촌 아물리우스를 무너뜨리고 할아버지 누미토르에게 왕위를 돌려드립니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리고 나니까 뭔가 아쉬워.
6: 네.
7: 야 우리도 하나 뭐 만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6: 쌍둥이야.
7: 쌍둥인데.
6: 가위바위보 해야지.
7: 근데 거기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6: 가위바위보 하라니까.
7: 그러니까 로물루스가 먼저 언덕을 원해 가지고 서로 다른 언덕을 택했대요. 그래서 신한테 물어보자. 누가 왕이 돼야 되는지. 근데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신의 뜻을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서로가 네. 계속 의견이 엇갈려요. 쌍둥이가.
6: 그치.
7: 그거 어떻게? 싸워.
6: 아,
7: 그러다가 로물루스가 결국 레무스를 죽게 만듭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죽였냐까지는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레무스가 죽어요. 네. 그 둘이서 이렇게 쌍둥이 살아 남았는데 그 로물루스가 남았지.
8: 네.
7: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딴 제국이 바로 로마.
8: 아, 로물루스에서 로미구나. 네.
7: 그렇게 만들어진 게 로미다. 그래서 왕이 다툼했던 버려진 아이들이 늑대한테 키워지고 형제들이 다시 그를 무찔렀는데 두 마리도 갈등이 생겨서 한 명이 죽고 결국엔 로마가 발생이 됐다.
8: 아,
7: 좀 어이가 없는 얘기긴
8: 로마에
7: 합니다.
8: 로마에 가고 싶다.
7: 로마의 휴일이죠. 로마랑 잘 어울리신 분위기인데.
8: 분수에.
7: 아, 로마에 가시면 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8: 뭐요?
7: 검투사가 되든가.
8: 아, 정말.
7: 아니면
8: 콜로시움 아니면 나는 그냥 부근부근 막 힘쏟아.
7: 아니면 그 옆에 딱 그
8: 어디?
7: 콜로시움 옆에서 모델들이 얼마나 사진 많이 찍는데. 어, 이쁘죠. 살랑살랑하고 그냥 흑백으로 너무 이쁘더라.
8: 트레비 분수에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서 풍덩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7: 그거 걸려요. 그거 엄청 벌금 받는가? 뭐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다던데.
8: 아, 가고 싶다.
7: 그게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빌면 그죠? 네.
8: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싶다.
7: 가시면 되죠. 가세요. 아, 근데 거기 너무 더럽던데.
8: 어디요?
7: 거기 저기 어디요?
8: 트레비 분수?
7: 그, 아, 트레비 분수 옆에 그 뭐죠? 네. 이게 강 뭐야? 그 곤돌라 타는데.
8: 예.
7: 네. 그 뭐 비둘기가 너무 많던데?
8: 어.
7: 비둘기 그 네. 변이 사막에 깔려 있으니까.
8: 아, 로마보다 네.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말피 코스트.
7: 그건 어디예요?
8: 아말피 코스트.
7: 그것도 이탈리아예요?
8: 네, 네, 네. 거기 되게 유명한 그.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네. 어 캘리포니아 북부 그 절경 있잖아요. 바닷가.
7: 바닷가 피에시.
8: 그게
7: 피에시치.
8: 커다란 또 아말피 코스트예요. 그래도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7: 그치, 스파게티 와인 한잔 하면서. 니라리라노. 자, 중국어로 가보겠습니다.
8: 네.
7: 중국은 하나의 건국 신화로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워낙 오래됐고 자기들끼리 너무 역사가
8: 그쵸.
7: 싸우고 추박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8: 너무 많잖아.
7: 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의 시작은
8: 네.
7: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얘네들도. 근데 거인이 있었대요.
8: 네.
7: 거인이 잠들다가 그 이름이 바로 반고. 거인이 반고인데
8: 네.
7: 반고. 반고가 1만 8천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8: 네.
7: 눈을 떴는데 답답한 거야.
8: 어.
7: 그래서 도끼를 휘둘렀대요.
8: 네.
7: 그 세상을 둘로 갈라서
8: 어.
7: 하늘과 땅을 만든 거예요. 이 거인이
8: 도끼로
7: 빵 부셨는데
8: 응.
7: 이게 붕 하면서 충격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응. 붙으면 또 답답하잖아요.
8: 네.
7: 그래서 거인이 그 사이에 끼어서
8: 네.
7: 들어 올렸대요. 하늘을.
8: 어.
7: 그러면서 점점 자기 몸은 커지고 하늘은 점점 네. 높아지고
8: 어.
7: 그렇게 점점 오랜 시간 동안 딱 붙들어서 하늘과 네. 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
8: 응.
7: 그리고는 방구는 쓰러져요.
8: 네.
7: 지쳐서
8: 어.
7: 죽으면서 그의 몸이 이제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숨결이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8: 네.
7: 목소리가 천둥이 되고 눈은 해와 달이 되고 피는 강이 되고 뼈는 산이 되고 머리카락은 별과 숲이 되었다.
8: 네.
7: 근데 세상은 생겼어. 지구가 촥.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여신이 촥 나온대요. 이름은 여와.
8: 여와.
7: 네, 여와와 반고. 여와가 혼자 딱 나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래서 자기에서 자기랑 닮은 걸 만들려서 강가에 진흙을 잡아가지고 뭐 자기랑 닮은 모습을 만들었더니 그게 막 움직이더래요.
8: 그러면서
7: 그게
8: 있어?
7: 그게 인간이야.
8: 아...
7: 그래서 몇 개를 재밌으니까 막 만들었대요.
8: 네.
7: 근데 하나씩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8: 이거 언제 다 만들어?
7: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참 중국 사람들 발상 같은 게
8: 예.
7: 진흙에 줄을 담겼다가 그냥 응. 확 휘둘러 집어 던지니까 진흙이 튕겨 나가잖아. 그게 다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간이 많이 생겼대. 참 대륙인의 마인드 같죠.
8: 중국 분들은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7: 그래서 그 옛날에 황토로 이렇게 막 했나 그분들은?
8: 어...
7: 뭐 아무튼 그리고 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
8: 예.
7: 황제가 노란 황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고가 만들고 여화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황제라는 그 정말 모든 걸 아루르는 황제가 군주로서 이 부족을 다 통일했다.
8: 네.
7: 그래서 반고는 세상을 만들고 여화가 인간을 만들고 황제는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8: 네.
7: 믿어온다고 합니다.
8: 아, 그렇군요.
7: 근데 중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느 하나를 뭐, 찍을 수가 없대요.
8: 그렇죠. 네. 그래도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네요. 어 너무 답답해 하고 들어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7: 근데 그 다 만든 거니까 지쳐 쓰러져 죽어.
8: 어. 그 누군가 나타나서 또 인간을 만들어.
7: 여신이 나타나서.
8: 누가 나타났을까?
7: 여신이 만들어서 귀찮아가지고.
8: 그러니까 이 시간에 보면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옛날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7: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가 시초. 혹시 진화설을 믿으시나요? 진화설을 맞나 그거 유인설부터
8: 저는...
7: 그걸 믿으세요? 다윈의 그거 있죠 진화론. 믿으세요? 우리는 애초에 원숭이로부터 쭉 뭐 오스트랄피타쿠스 이런 거 쭉 오는 거
8: 아닐 것 같아요.
7: 아닌 것 같으세요?
8: 네.
7: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종교를 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사실 네. 그걸 또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8: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네. 뭔가가 글쎄요.
7: 이건 뭐 답이 없는 건데 답이 본인의 없어요. 믿음을 여쭤보는 거예요.
8: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직도 모르겠어.
7: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이 엉덩이 있는 뼈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꼬리뼈?
8: 예.
7: 꼬리뼈가 발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8: 저.
7: 아, 그래요?
8: 저 꼬리뼈 아파가지고요. 저는 타이트 스커트 입으면 뒤에
7: 아니 이제 나중에 아프시다면서요? 앉으면 맞아요?
8: 그 똑바로 누워 딱딱한 데는 못 누워 있죠. 꼬리뼈가
7: 진짜
8: 나와
7: 아파요?
8: 있어.
7: 저는 꼬리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막 꼬리뼈가 아프대서 야 그게 어떻게 어디 뼈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 요놈이 요 지나가 덜 된 놈이구나. 라고 생각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넝꼬리가 왜 우리 어릴 때 막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아세요? 드래곤볼이라고 손오공 나오고 일본 만화. 거기 보면 손오공이 원숭인데 꼬리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잘려요. 그 생각을 올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얘가
8: 잘려서 이제 우리가
7: 그러니까 꼬리가 덜 이제 덜 들어간 거지.
8: 네.
7: 저는 완벽한 인간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너는 아직 진화가 덜 된 미개한 인간.
8: 네.
7: 이렇게 따지면서 애들한테 올려고 원신이라고.
8: 그
7: 저는 뭐 믿는 건 아닌데
8: 네.
7: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8: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은 저 어디 또 깊은 우주에서 또 왔지 않았을까.
7: 갑자기 짠?
8: 아니지 또 뭔가 또 그 시작은 또 어딜까 꼬리를 물고 나가네.
7: 그 시작을 생각하면
8: 꼬리가 문제야 이게.
7: 시작을 생각하면 진짜 진짜 한두 끝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한두 끝도 없는.
8: 그나저나 저는 동물들 보면 꼬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꼬리 친다 그러는 거야.
7: 아 그렇지. 야야 꼬리 치냐? 그리고
8: 막 이러면서.
7: 요새 나한테 꼬리 치는 사람이 없지? 아 좀 얘기 좀 해봐요.
8: 뭐요? 그거 키스 되냐?
7: 키스해 분위기 주세요.
8: 분위기 잡고.
7: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그거 하나 너무 궁금해.
8: 맞다.
7: 너무 궁금해.
8: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7: 그 아시죠?
8: 껴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소렌토로 가보겠습니다.
7: 돌아와라. 소렌토로.

0: 오지 마세요. 오지 마.
1: 그곳을지 모르고.
2: 이 정도면 여권 박탈해야지.
1: 아, 옛날 이 노래 부르던 음악 시간이 생각나네요.
2: 이거 돌아오라 부르셨어요?
1: 돌아오라 소렌토로. 응, 안 불렀어요? 여학교랑 남학교랑 다른가?
2: 이거 너무 높지 않나? 남자가 부르게?
1: 옛날에 이거 합창곡으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 우리는 봄처녀 이런 거 응. 불렀죠.
1: 아, 그 봄처녀 제오신을. 야, 우리 훈이 씨 노래 잘할 것 같아요.
2: 아, 맨날 그러지 마세요. 못한다니까요.
1: 나중에 우리 듀이 한번 듀이스로 한번.
2: 아, 저는 못해요. 왜냐면 응.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아마추어 치고는 재밌게 하는 스타일인데.
1: 그러니까.
2: 아니, 미옥 씨는 완전 저쪽이잖아.
1: 에이, 아니죠.
2: 전문가랑은 저는 안 돼요.
1: 우리 코믹 듀엣을 한번 나중에.
2: 왜 내가 또 코믹인데?
1: 우리 연말에 굿모닝.
2: 왜 또 왜 나를 코믹이야?
1: 탱자 파티 열어야 돼.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네. 도와주시는 분은요.
2: 엘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열정과 전문성으로 함께하는 당신 곁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15: 안녕하세요. 아, 벌써 네. 2주가 금방 또 지나갔네요.
2: 그러게 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2주가. 근데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15: 아, 그때 베이비 박초이 하고 우리 어.
2: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히트쳐갖고 베이비 박초이가 너무 이뻐.
1: 네. 아니 베이비 박초이가 뭐야 이러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앵콜.
2: 아,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우리 하우드기 변호사님 직접 만드신 조끼.
1: 그러니까요. 뭐라 그랬죠, 근데?
2: 아, 이거 직접 들어야 돼요.
15: 안 들을까요?
1: 아, 박씨 베이비 박을.
15: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께서 성이 있잖아요.
2: 네.
15: 그리고 우리 성들이 뭐 박씨, 최씨, 김씨, 이씨 막. 그러는데
2: 그쵸.
15: 박씨하고 최씨하고 결혼을 네. 해서 아기를 낳으면 네. 뭐라 그럴까요?
1: 베이비
15: 박초에.
2: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지난번에 두주 전에.
15: 와, 다행이네요.
2: 왜냐면 저 박초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중국 네. 항상 박초를 먹는 네. 스타일인데.
15: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1: 김치 단가 드시는 분도 계세요.
15: 아, 맞아요. 맞습니다.
1: 네. 오늘은 네. MVP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2: 네. MVP라는 표현을 사실 네.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많이 듣고 네. MVP 해가지고.
1: 최고 우수 선수. 네.
2: 그렇죠. 네.
15: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도 아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지금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을 볼 때 네. 그 사람들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으면 MVP라 그러잖아요.
2: 그렇죠.
15: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막 예? 네. 사랑을 받는데 우리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저런 분들이 우리가 관중으로서 팬으로서 볼 때 저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네. 얼마나 연습과
2: 그렇죠. 에? 피나는 근데, 연습을
15: 에, 그걸 한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네. 그건 안 보여주니까
2: 그렇죠,
15: 텔레비전에서
2: 그렇죠, 그렇죠.
15: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막 잘하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런 사람들이 대단한데 네. 그 삶을 정말 우리도 배워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번엔 좀 철학적이지만 그래서 MVP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네. 결국은 그 약자잖아요.
2: 그렇죠.
15: 영어로 말하면 acronym이라 그러는데 네. Most Valuable Player이라고 적혀 있는데
2: 아~ 네. 네.
15: 저는 그거를 살짝 바꿔서 네, 바꿔서 MVP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MVP 삶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제가 약자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2: 좋습니다.
15: 네. 네. 그 미닝을 뜻을
2: 네. 네.
15: 그래서 제가 미국 단어들 중에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15: 그게 바로 M magnanimous. 참 듣기 잘 안 들은 얘기실까요?
2: 그러면 그릭 같아요 느낌이 로만 그릭 이런 느낌.
15: 예. 예.
2: 평소 잘 안 쓰이는.
1: 매그나미너스.
15: 예. 맥나니머스라고 좀 그랜드하고 네. 멋있죠 근데
2: 네. 네.
15: 예. 단어가.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관대함. 도량이 넓은 너그러움 굉장히 제너럴스하고
2: 네.
15: 이겨도
2: 네.
15: 상대방 진 사람을 짓밟지 않고
2: 네, 네, 네.
15: 예, 그 네. 사람들을 호의해주고
2: 네, 네.
15: 예, 응원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아주 자상하다고
1: 네.
15: 그런 표현이거든요.
2: 네.
15: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15: 그래서 그 MVP 중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네. 거는 우리가 마음이 도량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magnanimous.
1: 아, 발음 좋으시다. 그러면 마음 너무 넓은 남자는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 맥남.
15: 맥남.
1: 맥남. 맥남.
2: 맥남.
15: 오, 그거 진짜 맥남. 좋으시네.
1: 그럼 단어가 외워지네.
15: 예, 그렇죠. 맥나니머스.
1: 맥남.
2: 맥남. 맥맨. 오. 맥나니머스.
15: 맥나니머스. 오, 그거 좀 네. 너무 좋네요. 오, 방금 그냥.
1: 지금까지 1분 영어 스피치였습니다. 네.
2: 평소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 사실 아니거든요.
15: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도 많이 안 써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단어 자체 제가
2: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15: 예,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까요?
1: 네.
15: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저도 읽어봐도 잘 안 네. 읽어져요.
1: 아주 고급 영어.
2: 그렇죠, 그렇죠.
15: 예, 그렇죠. 그리고 number two B.
2: V. 네.
15: 예, 그 보통 MVP 할 때 valuable 하잖아요.
1: 네.
15: 근데 저는 이걸 보고 victorious, 승리적인.
2: 오.
1: victorious.
15: 예, 그래서 승리적인 네. 삶을 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magnanimous and victorious 하기 위해서는 P.
1: 네.
15: practice 연습이 필요하다. 제가 늘 여기 나와서 강조했던 거는
1: 네.
15: 저도 변호사로서 practice of law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2: 네, 네, 네.
15: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 언제든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렸고 강조드렸습니다.
1: 네.
15: 그래서 우리가 정말 MVP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1: 네.
15: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쇼가 두 번밖에 안 남고 오늘 끝나고 나면 한 번 남았으니까
2: 네.
15: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15: 이 magnanimous, victorious, and practice. 우리의 그런 MVP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실행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1: 외워두겠습니다. MVP, 맥남.
15: 맥남.
2: 기왕이면 다 읽으세요.
1: 빅토리. 맥남, 빅토리.
2: 빅토리, 프랙티스. 굉장히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15: 괜찮죠?
2: 네. 네. 네. 관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연습을. 네.
15: 제가 이 프로그램을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2: 네.
15: 그래서
2: 네.
15: 이게 정말 슬기로우려면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만큼 또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1: 네.
15: 늘 느끼는 게 이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그래도 경력을 네. 쌓고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아직도 파악하고 있고
2: 네.
15: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제 경험으로서 제 법률 지식이나 경험으로서 좀 더 많은 걸 배우시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2: 네.
15: 예, 예.
1: 이 소송이 시작될 네. 때 소장과 소환장이 발송되고 나면 바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디스커버리.
15: 네.
1: 디스커버리 단계.
15: 그렇죠. 저번 프로그램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스커버리 과정에서는 네. 시간도 기일 많이 투자하고
2: 그렇죠.
15: 서로 그 인포메이션과 증거물을 서로 교환해줘야 되고
2: 네.
15: 예, 교환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2: 아, 문제가 많죠. 그거는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네. 짜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5: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미리 우리가 다 이렇게 셋을 돼 있는
2: 인정이
1: 거야.
2: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15: 그렇죠. 네. 예, 증거물로 우리가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예, 재판할 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또 그 재밌는 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아 해야 되고
1: 네.
15: 관련 없는 거는 만약에 자꾸 거기다 지저대면은 어떻게 되죠?
2: 그렇죠.
15: Barking up the wrong 네, tree라 그랬죠.
2: 다른 네. 잘못된 추리에다가 막 지지는 거죠. 네. 사냥개들.
15: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많이 들고.
1: 변호사님 전 궁금한 게 네. 만약에 그렇게 다 서로의 새로운 증언이 짜잔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이제 다
2: 공유를
1: 커뮤니케이션하고
2: 하고.
1: 그러잖아요.
15: 네. 네.
1: 그러면 재판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아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나요?
15: 아, 예상을 할 수는 있죠.
1: 네.
15: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증거물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재판 가서 나중에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
2: 네.
15: 왜냐? 제가 그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중요하다는 게 이 네. 말입니다.
2: 네.
15: 서로 그 교환을 하다가 상대방이 실수로
2: 네.
15: 아니면은 좀 흐지부지하게
2: 네.
15: 청구해야 될 거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호사들이 그 법을 잘 알고 무슨 증거물을 상대방에서 뽑아내야 되고 어떤 증인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래티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진짜 이게 전략 싸움 같이 느껴지는 게
15: 네.
2: 저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요거 이렇게 하려면 요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안 갖고 왔네. 그러면 이분은 보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안 했으니까 요거 갖고 딱 우리가 전략을 딱 이렇게 치자. 너가 이거 없어. 약간 와 이거
15: 맞습니다.
2: 야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15: 무서운 건 아니고요.
2: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전략적으로 이게 노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15: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증거물 네. 채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15: evidence 네. 증거물
2: 네. 네.
15: 그 채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2: 그렇죠.
15: 네, 그래서 제가 미국 법 이 소송 중에서 제일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소송 과정보다 특별히 이제 재판 가게 되면은
2: 네.
15: 이 법이라는 게 hearsay라는 말이 있어요.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 hearsay라는 게 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1: 예.
15: 변호사들도 많이 저기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이번 판사도 이번 판사님들도 가끔씩 이거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판례 저기 그 증거물 채택이 잘못됐든지 기각을 잘못했든지 잘못 받아들였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저기 그 appellate court 항소에 들어가서
2: 네,
15: 변호사들이 이 재판은 판사님이 이렇게 증거물을 채택을 안 해줬던데 조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가 졌다 하고 항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1: 네.
15: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2: 네,
15: 그래서
1: 네.
15: 제가 이 hearsay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네네네.
1: 예,
2: hearsay.
15: 예, 그래서 그거를 hearsay.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2: 네.
15: two word예요. Hear 네. 듣는다.
2: 네.
1: 듣는다.
15: say 말을 한다.
2: 네.
1: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거네.
15: 그러니까 예. 그 말을 두 말을 합친 걸 보고 hearsay를 해서 이게 전문용어로 변호사들이 법률사 그 세계에서 쓰게 되는 word인데 저도 그걸 조금 히스토리를 보니까 결국은 이 말이에요.
1: 네.
15: hear 맞습니다. hear 듣고
2: 네.
15: 다른 사람 쪽에서 듣고 와서 내가 말을 하는 거. hearsay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듣고 말을 했다. 제가 저번 때도 늘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죠. 네. 누가 말을 했고 어떻게 어디에서 들었고 내가 말을 한 거냐, 내가 직접 본 거냐, 그런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다.
2: 그렇죠.
1: 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15: 그래서 이 hearsay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증거물 채택할 때 이게 제일 중심으로 잡아요.
2: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네. 한국말 때도 어떻게 보면 카더라 느낌인데 카더라라는 표현이
1: 근데 이거 hearsay가 전문 용어네요.
15: 전문 용어예요.
2: 저 처음 들어봤어요.
15: 드리지만 네.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discovery phase는 누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고 이렇게 말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또 discovery phase에는 그런 말을 해도 그 hearsay objection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 쪽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선서 증언을 할 때 상대방이 나 이 소리 이런 소리를 저런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면은 네. 상대방 변호사가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 말한 사람한테

0: 끝나고 나면 또 자기 인베스티게이터 보내고 또 서피나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증언을 알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왜냐 미국에서 재판할 때는 히어세이는 무조건 안 돼요. 증거물 채택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그걸 알아내야 돼요.
1: 네.
0: 어렵죠? 어렵죠?
2: 네.
0: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 그래 그래 왜냐 우리가 만약에 선서 증언을 해서 나 이런 소리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
2: 네.
0: 근데 그거를 상대방 쪽이 알았어요.
2: 네.
0: 그렇죠?
2: 네.
0: 디스커버리 할 때.
2: 네.
0: 그런데 걔가 그쪽에서 이 유리한 증언을 송환장을 걸어가지고 데포지션 안 하고 네. 그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나중에 재판할 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2: 오.
0: 그러니까 벌써 그거를 디스클로즈를 했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았지만 사용을 안 했어요.
2: 네.
0: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와. 비용하고 얼만큼 어떻게 누구를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재판 가게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상대방 쪽이 안 데포지션 안 해도 우리는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2: 저 잠깐 세수 좀 하고 와야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지금 왜냐 말씀하시면서 본 영화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1: 네.
2: 야 이렇게 어렵구나.
0: 어려워요.
2: 그럼 이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0: 네.
2: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하는데 그 아까 네. 디스커버리 할 때 제가 히어세이라는 게 만약에 우리 미옥 씨가 어떤 닥터 정신과 닥터야
0: 네.
2: 전문가야. 아 우리 닥터 뭐 하니 이렇게 네. 얘기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증인으로
0: 아니요 증인 지금 디스커버리 네. 때는 괜찮아요.
2: 아, 디스커버리 때는 제 말은 재판일 때는 안
0: 예,
2: 된다나요?
0: 안 돼요.
2: 그러면 디스커버리 때 그걸 미리 해서
0: 네.
2: 그러면 야 그러면 닥터 한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0: 네.
2: 직접 얘기하게끔? 닥터 한이 선서하고
0: 네.
2: 이게 내가 이렇게 한 내 소견 이랬습니다라고 했대 해야만 채택이 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2: 와 진짜 어렵네.
1: 그거는 그러면. 이제 hear 듣고 말하는 say가 아니고 hear 그렇죠. 여기서 say
2: 거니까.
1: hear say
0: 그러니까 hear say는 it's an out of court statement
2: 네.
0: Presented for the truth of the matter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네. 뜻이냐 재판 도중에 네. 법원 안에서 증언하는 거는
2: 네.
0: 증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2: 네, 네, 네.
0: 법원 안에서
2: 네.
0: 근데 법원 안 바깥에서 말한 것들을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hear say예요.
2: 와 어렵. 없다, 진짜.
0: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증거 채택을 착각을 많이 하시고 이해도 못 하시고 아, 제가 볼 때는 어떤 변호사들도 많이 이해를 못 해요.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거
1: 네.
0: 정말 많이 재판을 하고 재판에 가서 부딪혀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네. 이제 hearsay exception 얘들이
2: 네.
0: 18개짜리 여기 좀 적어져 있잖아요.
2: 네, 네.
0: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1: 네.
0: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 네, 네. 네.
0: State of mind라는 게 있어요.
1: 예,
0: 제가 최근에 재판을
1: 상태?
0: 했는데
1: 네.
0: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닥터한테가
2: 네.
0: 저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2: 네.
0: 그 닥터가 재판을 못 오게 됐어요.
2: 네.
0: 못 왔어.
2: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가 그 닥터를 보러 가가지고 아, 이 닥터가 나한테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2: 네.
0: 말을 하면 안 돼요.
2: 그것도 hearsay군요.
0: hearsay.
2: 네.
0: 그런데 그거를 비켜서 갈 수 있는 게 state of mind. 그래, 너가 닥터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너가 깨달은 게 뭐냐, 아니면 너가 느낀 게 뭐냐.
2: 오.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simply 너가 만약에 가가지고
2: 네.
0: 예, 저기 ER을 갔어요.
2: 네.
0: Emergency 갔어. 근데 X-ray를 찍었어요.
2: 네.
0: 근데 자기는 X-ray를 찍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2: 네.
0: 찍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2: 네. 네.
0: 아, 나 X-ray 택했다.
2: 네.
0: 그래, 그럼 닥터리 그 다음에 뭐라고 X-ray result를 말을 해줬냐? Bing hearsay.
2: 와.
0: 닥터가 말을 하면은 그거는 힐세이잖아요.
2: 네,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비켜가냐? 그래, 그 X-ray 찍은 다음에 닥터랑 얘기한 다음에. 너가 이해했던 게 뭐냐? 뼈가 부러진 게 없었다.
2: 네.
0: 그거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2: 장난
0: 아니죠?
1: 야,
2: 그건 또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되는 거예요. State of mind. 그러니까 그 얼마나 머리를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2: 진짜 말 한마디 정말 중요하구나.
1: 아니 변호사님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2: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는데.
1: 스트레스. 야, 우리 못할 것 같아.
0: 아유, 이 증거물 채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내가 이거 갖다 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와서 증언하기만 한데 아니에요.
2: 왜?
0: 굉장히 그래요.
2: 저희 마음은 아 걔가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랬다고 이럴 것 같아. 전혀 안 되네요.
0: 네, 안 돼요.
2: 그럼 하나만 여쭤봐. 이건 좀 예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런 닥터든 어떤 제가 증인을 채택한 분이 선수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0: 네.
2: 가끔 거기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의도된 거짓말이든 잘못된 거짓말 어쨌든
0: 네.
2: 그러면 크게 벌을 받아요?
0: 위증벌?
2: 위증벌.

0: 그걸 또 증명해야 되니까.
1: 그거 커요? 그거 커요? 그냥
2: 우이증벌이
1: 복잡하겠지만 그냥 극장 근지만 얘기해주세요.
2: 우이증벌이라는 거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곤란해요.
1: 아,
2: 제가
1: 아.
2: 네, off the record에 제가 나중에 아,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0: 지금 묵비권 행사하셨어요.
1: 아, 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우리
1: 그러니까.
0: 우리도 항상 묵비권 우리.
1: 왜냐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네. 이런데 오신 분들이 사실 뭐 닥터든 뭐든 전문가라고 하지만. 네. 그분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 게 100% 맞는 자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건데.
2: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언제든지 우리 쪽에서는 닥터 와서 이 MRI를 찍은 것 결과도 네. 인터프리테이션이 또 틀리게 볼 수가 있어요. 닥터마다.
1: 그럴 수 있죠. 네,
2: 그리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진단한 거에 소견이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미국 법이라는 게 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dmissibility and credibility. 그게 무슨 뜻이냐? 증거물로 채택은 되지만 신빙성 그게 또 나눠지는 또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엑스퍼트끼리 싸울 때 배심원 재판하게 되면 배심원 인스트럭션에서 이 신빙성은 너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아하. Two conflicting opinion이라 그러거든요. 네. 서로가 부딪히는 의견들이 누가 믿어야 되냐? 그거는 당신들 배심원들의 목이다.
1: 와.
2: 그런 것들이 이 그래서 그 아, 제가 말씀 옛날에 드렸는데 벤치 트라이 판사님이랑 하는 거랑 또 배심원 재판하는 거랑 하늘과 창 따위예요. 하늘과 땅 차. 제가 자꾸 하늘과 창이라 그러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배심원 재판을 하면 네. 우 시간 많이 들고 증거물 채택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 네. 제가 그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Unring the bell이라고 배심원들 한번 들으면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어. Unring the bell. 빙 벨이 한번 울리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물 채택할 때 판사님들이 그 규칙을 만들어요. 이런 이런 증거물은 히어세이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부터 네.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명령들을 또 받아놔야 돼요.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판사님이 직접 배심원 역할을 한다. Trial of fact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역할을 판결문을 내린다. 그러면 판사님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unring the bell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이거는 삭제할 수 있어요. 그분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 배심원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증언인지 아닌지. 그런데 삭제하라 그래도 벌써 다 들은 걸 어떻게 삭제해?
1: 그렇죠.
2: 네. 그래서 배심원 재판이 그만큼 까다롭고 어렵고. 준비를 엄청 해야 되고
1: 야.
2: 서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제출해야 되고
0: 일부러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2: 그렇죠.
0: 판사님이 들으라고. 네.
2: 너무너무 그러다 보면 미스트라이크까지 돼버린다니까요.
0: 그래서 영화 보면 판사님이 너무 스톱 하는 게
2: 네 맞습니다.
1: 좋은 지적입니다.
2: 맞습니다.
1: 저 맞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2: 예. 법에 대해서만 네네. 다르면은 그거는 배심원이 안 하고 판사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1: 법적인 완전히 법적인 네. 거는
2: 예.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0: 참 그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배심원 나오라고 막 뭐야 이거 이러면서
1: 클났다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러고
2: 그래서 근데 저는 미국 아직까지 판사님들 중에서 배심원 이 시스템을 네. 싫어하신 분 아직 못 봤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 재판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네. 네. 필요하다고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네. 우리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0: 네.
2: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그래도 결정은 우리 네이버드가 네. 우리 이웃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네. 보면은 법은 이러는데 판사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증거물 채택받는 거 보고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려준다면 좀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잖아요.
1: 뭐 그럴 네. 수도
2: 아무래도
1: 있겠죠.
2: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1: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0: 그래서 이 법을 또 만드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법을 쓰느냐, 이 정치권 그 결정하는 선거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저쪽 어디에 벨플라워 거기서 그 리코스토어를 털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해? 잡으면 뭐해? 신고하면 뭐해? 천불 미만은 그냥 풀어주잖아요.
2: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늘 말씀드리는 건 또 이 법이라는 게 네. 법이라는 게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네. 법은 언제든지 it's more general하고 좀 글로벌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더 평균하게
1: 네.
2: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프로바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꼭 우리들이 당했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네. 법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정치인들 뽑아서

0: 네.
1: 예, 그래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어떻게 보면 it's for the mass, 그러니까 조금 더 커뮤니티 쪽 전체적으로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2: 네.
1: 제가 살아보니까 이 법 네. 28년을 해보니까 이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컴플레인트를 네.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그런 게 없는 나라들이 아,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2: 네.
1: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 네.
1: 배심원 재판하시고 배심원 서문 받으시면
2: 네.
1: 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0: 아니,
2: 보통 노 잉글리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지 마시고
1: 네 되도록이면 한번 참석해보세요. 네. 좋은 교훈과 삶과 미국 문화와 미국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2: 근데
1: 게 배울 수 있다고
2: 그러고 싶어도요.
1: 생각해요.
2: 내가 영어가 짧아서 괜히 내가 그 중요한 결정에
1: 네.
2: 내가 잘못된 결정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1: 그렇죠. 그런데 12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네. 하실 수 있으니까.
2: 아,
1: 그래서
2: 그렇죠?
1: 예. 그래서 미국 근데 한국뿐만 아니야. 외국 사람들도 발버둥 치고 배심원들에서
0: 그렇죠.
1: 빠지려고
0: 피하려고
1: 막 그래.
0: 하더라고요. 보니까
2: 네.
1: 예. 예.
0: 부담스럽기도 하고
1: 예.
0: 그게 또 오래 걸리는 거 하면 또 오랫동안 집에도 못 가고 회사 못 가고 이렇게 에이. 같이 딱
2: 네.
0: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1: 그렇죠.
0: 네, 외국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는데
1: 예.
0: 프라우드 네. 해야겠네요, 사실은.
2: 예.
1: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 네.
1: 예. 그래서
0: 이거 뒤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1: 네. 이거,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2: 뭐 언제 시간이?
0: 네, 네. 그게 마지막 이건 해주셔야죠. 네.
1: 예.
2: 뒤에 마무리.
0: 네.
2: 네.
0: 네.
1: 그래서 아 좀 까다로운 일 이게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은
0: 네.
1: 그래서
0: 네.
1: 아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그
2: 네.
1: 아, 저기 유행이나 유행보다는 이리움이라 그러죠. 속담 같은.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a little bird told me라는
2: 네.
1: 그 표현이 있어요.
2: 네.
1: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0: 예.
1: 이제 누가 말해줬냐를 했을 때 그 source 누가 말해준 거를
0: 네.
1: 얘기하기 싫으면은 그냥
0: 네.
1: 아, little bird told me 그러는 거예요.
0: 아, 그 표현 써요. 네.
1: 그때 그 표현을 네. 쓰는
0: 거예요. 세간한테 말해준 거예요.
1: 예. 네. 그래서 네. 누구한테 왜냐면 이제
0: 소스 얘기하기가
1: 그, 네. 가습
2: 네.
1: 같은 거,
0: 아,
1: 소문 같은
0: 네.
1: 거 내기 싫으니까 너 이제 말을 얘기하다가요.
2: 네.
1: 이제 이제 상대방 쪽이 듣다가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2: 네.
1: 짜증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항소하든지 뭐든지 그러면은 그때 내로 멀쩡히 하고
2: 아~
1: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표현이니까
2: 네.
1: 그래서 이것도 히스토리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bird라는 건 이게 원래 그 성경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2: 아~
1: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도서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새를 통해서
2: 네.
1: 메시지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비둘기한테 보내고.
1: 근데 누가 보냈는지 그걸 말 안 해주잖아요. 새들은.
2: 네.
1: 그래서 그게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대신
2: 네.
1: 대신 그거는 자꾸 쓰지 마세요.
2: 왜요?
1: Little bird told me 그거는 소송에서는
2: 네.
1: 특별히 도움이 안 됩니다.
0: 아,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2: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까 그 뭐야 저기 그 hearsay. 우리 밥 먹다가도 누가 뭐 남 얘기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2: 엉뚱한 얘기 듣고 막
0: 카더라.
2: 그럴 때는 hearsay, objection.
0: 그렇죠.
2: 네.
0: 나 증인들이 와.
1: 맞습니다.
2: 네, 우리 변호사님 바로
0: 하월드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213-977-9900 오늘 문의하시면 우리 하월드 김 변호사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단말리에 Three Little Bird.
1: A little bird. 어,
0: 작은 응. 네. 작은 세 마리 새네. 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1: 약간 욕.
0: 어? 네?
1: 삼새? 뭐예요?
0: 몰라요. 아무튼 내일 만들어와요. 반말리 네. 말아 먹자 오늘.
1: 그러니까 반말리 먹어요?
0: 네. 바비 브라운도 있고.
1: 그렇죠. 누룽지 아니에요?
0: 네. 여름날에는요. 옛날에 네. 입맛 없으면 그냥 밥에다가 참을 말아서 맞아요. 김치만 얹어 먹어도 아 맛있어.
1: 보리굴비?
0: 응. 보리굴비 없어도 김치 네. 열무김치만 있어도 맛있어.
1: 그거 업그레이드되면 녹차에다가 오자츠케 해가지고
0: 오자츠케. 네, 오자츠케 아 그. 그래서 그런지요 밥마른 그 하얀 그 밥에다가 네. 밥마른 거, 물 말아서 네. 거기에다가 그 식은 냉장고에서 꺼낸 고등어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1: 어 그래요?
0: 응. 오. 난 비린내를 좋아하나 봐. 점심 뭐 드실까요?
1: 모르겠어요. 약속 네. 있어가지고 뭐.
0: 아니 여러분께 왜 여쭸어요? 맨날 뭐, 약속이 때. 뭐, 네? 아,
1: 오늘 미팅 있어서.
0: 자 여러분 소중한 한 끼 나를 위해서 정성껏 즐겁게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 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로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1: 99세까지 팔팔하게.
2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2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2: 돈이 필요한 사람도
23: 투자하는 사람도
2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23: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2: 213-804-9555.
23: 다시 한번
22: 213-804-9555. 워킹모니.com.
2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4: 213-388-5600 213-388-5600.
2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5: 융자나라 좋은 나라.
24: 융자라면 콜미
25: 213-388-5600 213-388-5600.
26: 융자 나왔어요.
27: 우와 빠르네.
2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7.
3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5: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이민세관 단속국과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한 이민자 수가 약 5만 1000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 강화된 이민 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단속 방식의 변화입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항과 법원 교통 거점은 물론 국립공원 계곡에까지 검문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 산하 이민정책 데이터 연구기관 TRAC에 따르면 6월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수감 인원은 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형사 전력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민법상 신분 문제를 이유로 한 체포를 민사상 단속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사범죄 전력이 없어도 구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망명신청이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도 공항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도 단속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오는 11월 3일 LA 시장 결선을 앞두고 가짜 여론조사가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언 스트레티지스라는 업체가 지난주 캐런베스 현 시장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1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업체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LA 유권자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A 타임스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자 업체는 해당 조사가 실제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정보가 정치정보 생태계에 어떻게 유입되고 확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실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가짜 조사 결과는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시도는 철저히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선을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허위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에서 선거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현 임기 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공개된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4%로 이달 초 조사보다 2포인트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는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 12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와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백악관에 복귀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격을 명령한 이후 지지율이 크게 꺾였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 연가스 수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에너지 공급망에 직격탄이 가해졌습니다. 유가는 폭등했고 그 여파는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34: 이강인 선수가 오늘 스페인 프로축구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입단식에 참석해 라리가 우승을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세레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회장과 함께 등번호 7번 유니폼을 들고 입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해 이강인을 비롯한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르면 오는 목요일 말라가와의 라리가 개막전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보도의 이대건 기자입니다.
2: 말끔한 슈트 차림의 이강인이 엘리케 세레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회장과 함께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7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온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3: Bueno, como te he dicho, vengo con esa gana, con esa ambición de poder ganar y yo creo que lo más importante es ayudar, ¿no?
2: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낸 이강인은 그리즈만을 포함한 많은 레전드가 거쳐간 등번호 7번의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를 개인 기록보단 팀에 대한 헌신으로 해석했습니다.
3: Es en aportar, en ayudar al equipo, mejorar día a día para poder ayudar al equipo. Yo creo que eso es lo más importante y más que pensar en otras cosas, mi objetivo es poder ayudar al equipo.
2: 팀 합류가 늦어지면서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강인에게 초반 주전 경쟁은 필수입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한 전력 보강을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팀 분위기에 이강인이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르면 목요일 말라가와의 라리가 개막전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전기 충격 기능이 내장된 특수장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조달계획 공고를 통해 이 장갑 수천 개를 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규모로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입이 추진되는 제품은 켄터키주 렉싱턴의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가 제조한 장갑으로 평소에는 일반 순찰용 장갑처럼 사용하다가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장갑을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면 벌에 쏘인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미 육군이 공개한 시범 영상에는 이 장갑을 낀 요원이 상대방의 팔을 잡자 큰 체격의 남성이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제압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장비는 국토안보부 산하 범죄수사부서와 불법 체류자 체포 및 추방 업무 담당 부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안전하게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미 충분한 감독 없이 무력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에 새로운 물리력 행사 장비까지 추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는 11월 3일 LA 시장 결선을 앞두고 가짜 여론조사가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언 스트레티지스라는 업체가 지난주 캐런베스 현 시장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1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업체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LA 유권자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A 타임스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자 업체는 해당 조사가 실제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메일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정보가 정치정보 생태계에 어떻게 유입되고 확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회실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가짜조사 결과는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 선거캠프 대변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시도는 철저히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선을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허위 여론조사가 언론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에서 선거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법적 시도를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측이 제출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작가이스트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2023년 민사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관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미 내린 상고기각 결정을 제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패션 잡지 엘레의 칼럼니스트였던 캐럴은 트럼프가 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백 화점 버그도프 군맨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 못한다며 이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배심원단은 2023년 성적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측은 이후 수차례 법적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트럼프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모든 경로가 닫혔습니다.
3: 일본 정부가 방위와 경제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미국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마존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외무성과 국가안보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자체 서버 용량이 부족해지자 미국산 클라우드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치
4: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지난 2023년 11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느닷없이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 정보 보호와 통신 주권 확보를 이유로 댔지만 한국에선 우리 기술로 키워낸 글로벌 메신저를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국민 감정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6: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그랬던 일본 정부가 방위, 경제, 안보 같은 기밀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보군으로 아마존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 외무성과 국가정보국에서도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를 기밀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데 1, 2단계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3단계는 자체 서버인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위대 등이 최근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동 중인 자체 서버 용량이 작아 감당이 안 되자 미국산 클라우드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7: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8: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7: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7: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우미노시 직구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직구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미노시 직구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 9191-866-566-9191.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5: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4: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5: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4: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황 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0: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9세 남성이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데이빗 해츠라인은 2022년 6월 카마리오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2살이던 어머니 토모코 해츠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지난 13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츠라인은 이전부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온 기록이 있었고 범행 직전 정신건강치료시설에서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토모코는 아들의 상태가 악화하자 병원과 담당 사례관리자 그리고 경찰의 재입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정신건강 전문의 두 명은 모두 해츠라인이 범행 당시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는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적 판단으로 일반적인 무죄와는 다릅니다. 해츠라인은 이달 27일 법원에 출석해 최고 보안 수준의 캘리포니아 주립정신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용기간은 최대 종신에 이를 수 있으며 향후 정신건강 상태와 위험성 평가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츠라인의 누나는 병원의 퇴원 결정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부당 사망과 민권 침해를 이유로 연방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서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러튼 소방국 노조는 지난 목요일 프레드 정 시장과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리콜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리콜 절차가 서명 인증부터 특별선거까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러튼 씨는 현재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한 상태로 심각한 재정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인력을 줄이고 자원을 축소한 상황에서 특별선거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수십 개의 공석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검토 중인 감축 안에는 시 구급차를 총괄하는 소방국 직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공공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특별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러튼 시 최초의 한인시장인 프레드 정 시장에 대한 리콜 추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북 관계 개선의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북 대화를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미 양국은 어제부터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 연합훈련인 UFS에 돌입했으며 이번 훈련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지시한 만큼 향후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다음 훈련부터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으며 대북 억제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앤디긴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한미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발표가 이란 전쟁으로 자원이 집중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 억제 의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김정은 위원장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북한 매체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정은이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한 만큼 대화 복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1: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오늘부터 유노 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노현 외교부장관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으며 내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을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바 있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 전쟁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왕 부장은 방한 첫날 노현 외교부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하고 이튿날인 내일 오전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후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과 오찬을 진행하는데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왕 부장에게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 전쟁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12: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거론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정부는 한반도 관련 다자에 포함되는 중국 측에 대북 대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북핵 문제에 공개적 거론을 꺼리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아일랜드에서 소셜미디어 영상을 찍으려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10대 청소년 5명이 정면 충돌 사고로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그제 새벽 아일랜드 동부 킬데어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으며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도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으려고 차를 역방향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경찰청장은 이 가족이 아무런 잘못 없이 역주행 차량에 들이받쳤다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칠 치명적 결과를 외면한 채 좋아요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더블린 남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10대들이 탄 차량이 역주행하다 충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아일랜드 현지 매체는 청소년들이 틱톡 영상을 찍으려고 훔친 차를 고속으로 몰면서 경찰이 밤마다 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좋아요 하나를 위해 목숨을 건 역주행이 잇따르면서 아일랜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자극 콘텐츠가 실제 도로 위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반응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응답이 있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미동맹 조정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작가 이스트 진 캐럴에 대한 성적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민사소송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미 내린 상고기각 결정을 재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로써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3년 배심원 판결을 뒤집으려던 트럼프 측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패션 잡지 엘레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던 캐럴은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백 화전 버그도프 군맨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 못한다며 이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판결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됐습니다.
3: 오늘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이 이진수 의원 사무실을 항해 방문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 3,700여 명도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 윤리위원회는 진종우,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음 회의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여파에 국회가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이 이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한 뒤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5: 본인의 왜곡된 역사관을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을 자백하라.
4: 국민의힘 당원 3,700여 명도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아꼈습니다.
6: 당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아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윤리위에서도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이미 징계가 개시된 비당권파들에 대한 절차가 우선순위입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부터 원내대표 멱살을 잡거나 같은 당 국회 부의장 선거 낙선 종용까지 네 의원은 차례로 윤리위를 찾아 그간의 의혹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7: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8: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당에서 구해낸 사람은 조경태 아닌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4: 윤리위는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회의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징계 정치를 예고했던 장동혁 대표의 기강잡기 행보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동시에 중진들의 견제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삼선 상당수가 만찬 회동을 갖고 총선에 대비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선 의원들도 조만간 회동을 통해 당 쇄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9: 여기에 당권파는 올림픽공원 집회와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욱 결집을 도모하는 기류입니다.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이합집산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1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자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3: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정원뉴스 들으신 김에 오늘은 몸 얘기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1: 사무실에 기침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생각나죠.
0: 독감은 시작되기 전에 맞는 게 핵심이고
1: 코로나도 새 백신이 나오면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0: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예약부터 확인까지
1: 이건 진짜 누구나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0: 점심시간쯤 되면요, 회사마다 슬슬 기침소리 들리기 시작했다는 문자 많이 오거든요.
1: 맞아요. 회의실에서 누가 훌쩍이면 마음이 먼저 움찔하죠. 이때가 바로 예방접종 생각할 때입니다.
0: 독감은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막는 게 전제 조건이죠.
1: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새 백신이 나오면 이건 꼭 한 번씩 챙겨야 합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열어보셔도 돼요.
1: 네. 회사 책상에서도 되고요. 밥 기다리시면서도 됩니다. 앱 하나만 켜면 예약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0: 여기서 잠깐, 오늘은 배경 하나만 짚어볼게요. 예전에는 독감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 뒤늦게 줄 서서 맞는 풍경이 다반사였죠. 요즘은 병원마다 앱이나 사이트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붐비기 전에 나눠 맞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자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0: 일단 해보실 만한 건 이 정도입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 이름을 스마트폰 검색창에 쓰고 홈페이지나 지도에서 예방접종 버튼이 있는지 보는 거죠.
1: 그 안에 예약하기

0: 버튼이 딱 보이면요. 날짜만 골라서 눌러두시면 됩니다. 이건 진짜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1: 예전에는 예방접종 하려면 동네 병원마다 전화 돌리고 문자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0: 이제는 그 시간을 줄여야죠. 오늘은 진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만 딱 추려왔습니다.
1: 요즘은요. 우리 동네 병원이 어디가 예약을 받는지 스마트폰에서 한 번에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0: 네. 건강보험공단 앱이든 시에서 쓰는 예방접종 사이트든 들어가서 동네 이름만 넣으면 쭉 나오죠.
1: 검색창에 직장 있는 동네나 집 근처 동네 이름을 넣으시고 예방접종 가능이라고 표시된 곳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0: 그리고 시간표 보이잖아요. 점심 직전이나 퇴근 직후에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거예요. 회사랑 집 사이에 있는 병원도 괜찮고요.
1: 여기서 하나, 앱 쓰시는 게 낯선 분들은요. 집에서 가족이 대신 들어가서 예약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0: 맞아요. 요건 정말 생활 팁이에요. 자, 오늘의 생활 번역 들어갑니다. 예방접종 하자. 이 말이 앱에서 헤매자는 뜻은 아니죠. 오늘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우리 동네 병원 이름을 한번 찾아본다. 그리고 내 스케줄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하나 골라서 예약 버튼을 누른다. 여기까지 되면 이미 반은 끝난 거예요.
1: 예전에는 종이로 일정 적어놓고 병원 시간 맞추던 세대인데요. 이제는 화면에서 시간 맞추는 걸로 바뀐 거죠. 흐름은 똑같습니다. 몸을 위해 한번 시간을 비워둔다. 이 생각만 같으면 세대 차이도 금방 줄어들어요. 독감이든 코로나든 새 백신이 나왔다고 안내가 오면 이때 일정표를 다시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0: 회사 캘린더나 가족 약속 옆에 예방접종 한 줄만 더 적어두는 거죠. 그게 결국 내 몸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돼요.
1: 정보 한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AI 한 줄 실습이 아니라도 바로 써먹는 방법 하나 드릴게요.
0: 스마트폰에서 메모 앱이나 일정 앱을 열고 동네 병원 이름과 전화할 말을 미리 적어두세요.
1: 예를 들면 독감 접종 가능한지, 코로나 새 백신이 들어왔는지 물어볼 문장을 한 줄로 써두는 겁니다.
0: 그러면 막상 전화할 때 덜 헤매요. 점심시간은 길게 생각보다 바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1: 하나, 오늘 동네 병원 후보를 적어두세요.
0: 둘, 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셋, 독감과 코로나 접종 시기를 같이 챙기세요.
0: 이렇게 해두면 기침소리 들리는 계절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1: 오늘 한입토크는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0: 점심시간엔 몸도 챙기고 마음도 챙겨야죠.
1: 요즘 기침소리 들리면 독감 예방접종부터 떠올리셔야 합니다.
0: 코로나도 새 백신 소식이 나오면 바로 확인해두시고요.
1: 스마트폰으로 동네병원 찾고 예약되는 곳만 먼저 보는 습관.
0: 이런 기본이 제일 든든합니다.
1: 내일은 또 AI를 더 쉽게 써보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오늘 점심은 가볍게 드시고 몸은 미리 챙기세요.
1: 오늘 한 입으로 정리하면 기침소리 들리기 시작할 때가 바로 예방접종을 챙길 때입니다.
0: 독감은 미루지 말고 코로나도 새 백신 소식이 보이면 바로 확인해두세요.
1: 스마트폰으로 동네 병원 찾고 예약되는 곳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0: 내일은 AI를 더 쉽게 써보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1: 점심 잘 챙기시고 몸도 미리 챙기세요.

0: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오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국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동맹 신뢰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이란과의 대응 방식과 비교해 이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외 미군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신뢰를 약화하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거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 전력이 차출되는 상황에서 동맹 신뢰가 더 약화할 거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3: The first reaction was like, what the heck? You know, it's mind-boggling to see that the president is, giving a solid to our adversaries, and it's like you've forgotten who our allies and who our adversaries are.
2: 한미 군사 훈련 축소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4: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respond right away. I think they're going to buy their time and wait a little bit.
2: 결국엔 김정은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엿볼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는 김정은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만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Yeah, there's no motivation for North Korea to explore that path that we'd wish they would, which was areas that would at least get a slowing or a halt to the growth of the program.
2: 외신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달리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외 미군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6: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컬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0: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방금 뉴스 들으셨죠? 오늘도 LA 어딘가 담벼락이 또 그려졌을 겁니다.
1: 맞아요, 선배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어제 멀쩡하던 벽이 하룻밤 새 낙서로 뒤덮여 있을 때 진짜 한숨이 나오거든요.
0: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지우고 나면 또 생기고,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1: 근데 시에서는 왜 지우는 데만 집중하고 애초에 못 그리게 막는 건 안 하는 걸까요?
0: 오늘 한입토크에서 딱 그 얘기 해보려고요, 낙서 문제. 생각보다 우리 동네 건강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1: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0: 낙서가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낙서가 많은 동네일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그게 결국 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1: 맞아요, 선배님. 저도 낙서가 심한 블록은 괜히 발걸음이 빨라지거든요. 뭔가 위험한 곳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0: 재현의 배경체크. 사실 낙서 문제가 갑자기 심해진 건 아니에요. LA는 오래전부터 갱문화와 맞물려서 낙서가 번져왔고 시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지우는 데만 예산을 써왔어요. 예방보다 수습이 훨씬 쉬워 보이니까요.
1: 근데 선배님, 지우는 것도 결국 세금 아닌가요? 계속 지우기만 하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우는 건 표가 나거든요. 시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가 눈에 바로 안 보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1: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네요. 청취자분들도 우리 동네 담벼락 보시면서 한 번쯤 이상하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0: 그 답답함을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요. 그럼 왜 시에서는 예방보다 제거에만 매달리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오래 생각해온 질문이에요.
1: 저는 처음엔 그냥 예산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0: 맞아요. 낙서를 지우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시에서 일했다는 게 티가 나요. 사진도 찍히고 보고서에도 올라가고. 그런데 예방은 결과가 잘 안 보이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막았다는 게 증명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어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 정확해요.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은 시간이 걸려요. 지역 커뮤니티랑 협력해야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1: 지수의 생활 번역 쉽게 말하면요. 낙서 지우기는 청구서 바로 내는 것이고 예방은 저축이에요. 당장 통장에 뭔가 쌓이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0: 그 비유 딱 맞네요. 근데 저 같은 1.5세대 입장에서 보면요. 예전엔 동네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봤거든요. 담벼락에 낙서하려는 애가 있으면 동네 아저씨가 그냥 눈을 줬어요. 그 눈길 하나가 예방이었던 거죠.
1: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 연결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닐까요?
0: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낙서는 결국 그 동네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신호를 읽히거든요. 그 신호를 끊으려면 지우는 것 말고 사람들이 동네에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1: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거창할 필요 없어요. 우리 블럭 담벼락에 작은 화분 하나 놓는 것도, 이웃이랑 인사 한 번 더 나누는 것도, 그게 다 동네를 살아있게 만드는 신호거든요.
1: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잊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0: 자, 그럼 오늘 수요일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코너입니다. 낙서 많은 동네에서 건강 지키는 작은 습관 세 가지 짚어드릴게요.
1: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또박또박 가볼게요.
0: 하나, 낙서가 심한 길은 가능하면 밝은 시간대에 걸어 다니세요. 괜히 긴장하면서 걷는 게 쌓이면 몸이 먼저 압니다.
1: 둘, 우리 동네 낙서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싶으면 310일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가 쌓여야 시가 움직이거든요.
0: 셋, 마음이 불안하거나 바깥 나가기가 꺼려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분께 꼭 얘기해보세요. 전문가 상담도 언제든 받으실 수 있어요.
1: 낙서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동네 분위기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해주세요.
0: 오늘은 함께해주신 광고주가 없는 날이에요. 대신 내일 예고 잠깐 드릴게요.
1: 내일 목요일은 LA 동네 한입이에요, 선배님.
0: 낙서 얘기 오늘 실컷 했으니까 내일은 우리 한...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

0: 또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 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 보낸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낸에서 만나요.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세븐디아스 타이어.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8: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9: 미주 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2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주하는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안에 든 이 쌀미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풀어보면 숫자 8, 18이 숨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쌀 한 톨이 결실을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무려 88번이나 정성스레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 나를 잊게 한 많은 이들의 정성과 수고와 사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마음까지도 든든해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로이 올빗은 노래였습니다. 이유가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 조금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대한민국 쌀의 날입니다. 오늘이 8월 18일 쌀의 날인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지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이 쌀밑자를 풀었으면 8, 또 10, 8 해서 88이 돼서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자 한자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쌀미라는 글자 하나를 풀어서 이 그러니까 18 해서 8월 18일을 그렇게 쌀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의 정성과 땀방울이 88번 지나가야 비로소 우리 밥상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담아낸 건 참 다정하면서도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배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88번의 정성. 예, 농부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네요. 정성 드린 만큼 큰 결실이 오겠지요. 시간과 땀과 노력, 눈물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긴 한가 봐요. 근데 저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스마트한 건강 라이프를 선도하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예,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덥죠?
1: 날씨가 좀 풀리는 거 했는데 네, 다시 더워진 것 같아요.
0: 네. 더워졌습니다. 네. 예,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 다시
0: 오는데 좀 덥더라고요.
1: 그래도 네. 이제 여름이 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휴가철 뭐 이제 즐기시면서 여행 가셨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셨고 주변에 또 이제 백투스쿨 해가지고 애들 학교도 바쁘시죠? 시작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네. 이맘때가 되면 아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럼 이제 여름에 진짜 무더웠잖아요. 네. 이번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랬지만 네. 너무 이제 지쳐 있다가 기운도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건강관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또 다시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헬스코리아가 또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0: 네네. 네. 항상 바쁘죠. 뭐 헬스코리아는. 네.
1: 근데 이제 뭐 먹는 건강 네. 챙기신다고 두경삼 또 네. 이제 찾으시는 분들 꾸준히 계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마사지 체어.
0: 마사지 체어. 네. 신제품도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1: 역시 이제 저희가 매주 뵙다 보니까 네네네. 제일 빠른 소식을 전하게 되는 해피투게더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체험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서 매장에 가시면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갤러리아 몰 한인타운에 1층, 2층에는 전시가 되어 있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부에나파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거기 가셨던 분이 이제 또 약간 컴플레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이제 저희가 한 1, 2주 안에 또 모든 네. 매장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일단 그 신제품이 또 궁금하시고 그쵸. 모든 헬스코리아의 H솔루션 마사지 체어 8가지 다 만나보고 싶다 하면 네. 일단 한인타운의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저희가 1층에도 있고요. 네. 2층에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매장이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같은 장소에 두 개가 있기 네. 때문에
1: 그 한 몰 갤러리아
0: 몰 안에 두 군데가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무데 가셔 아무데나 가셔서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셔서 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1층이 붐비거나 또 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네. 마사지 체어를 누군가 하고 있다 그러면 네, 2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2층에서 되고. 또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1: 그렇죠. 근데 네. 마사지 체어는 이제 필수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네. 예, 없는 분들은 또 모르세요. 아니 없어도 뭐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네. 뭐 그냥 없어도 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다르죠. 건강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없었을 때도 저희가 살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핸드폰이 없는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0: 답답해서 못
1: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희 집에다가 만약에 놓고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라면 마사지 체어를 가지셨던 분들은 절대 특히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를 경험하신 분들은 네. 아우 갈아타시면 갈아타셨지 이게 없이는 못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0: 그렇죠. 네.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신제품이 트로이 마사지 체어라고 하셨죠? 네.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1: 이름도
0: 네 이름도 너무 멋져요. 트로이 네 디바 마사지 체어도 최고죠. 네.
1: 강력함이나 뭐 사람의 손맛 강하게 들어오면서 깊이 있는 그런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트로이랑 이제 디바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네, 이제 트로이 벌써 모델을 아시는 물어보시는군요. 분들은 네. 네 디바는 저희가 항상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정말 짱인 거예요. 그리고 트로이는 남성적인 매력은 또 다르잖아요.
0: 아니 이 트로이가 네. 주는 이미지가 남성적이세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마사지 네. 맛이 그러니까 최고의 그 마사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 약간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서 느끼는 또 우리가 그런 게 있고 또 남성스러움에서 느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취향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사지가 맞는지는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매장에 가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디바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네. 그 최고의 마사지 체어 찾는다 그러면 디바 가셔서 만나보시면 되고 그쵸. 마사지 체어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 망설이기만 했고 정말 다를까 근데 그렇게 처음 뭔가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데에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따지는 게 네.
0: 가성비.
1: 내가 들인 돈만큼의 그 결과물이 있어야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이상이면 더할 나위 없고.
0: 그렇죠.
1: 네, 그라비티가 따라오는 수식어가 네. 가성비 값을 넘어서 갓성비라고
0: 아, 얘기할 그 만큼 네. 인정하는 마사지 체험입니다.
1: 이걸 왜 이제서야 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내가 네. 아니 매달 이 정도 돈을 내면서 이 정도 몸 관리가 되고 매일 최고의 마사지를 내가 받는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마사지가 좋은 거는 알지만 네. 우리가 한번 가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혼자 건강관리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 모두가.
0: 그렇죠. 가족이 한 달에 다 함께 누릴
1: 한 번씩만
0: 있는.
1: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 마사지.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아, 진짜 100불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1: 그렇죠. 지금 94불 플러스 택스.
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가성비 최고라는 말씀처럼 네.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가격이 그러면
0: 보고,
1: 네. 네 가격이 그러면 또 이게 아유 뭐 그렇게 마사지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장 가셔서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마음에 안 드시거나 몸에 뭐 좋아지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원래 마사지 받고 난 그 다음 날 좀 알거든요.
0: 그렇죠.
1: 변화가 없으면 전혀 저희가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뭐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늦게 알아서 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놀이삼아 가보세요. 그냥 마실 나가는 셈 치시고 저희 예. 체험관이라고 할 만큼 네네네. 매장 편안한 분위기니까 네.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다른 마사지 체어 그리고 또 헬스코리아에 가시면은 뭐 마사지 체어나 앞서 말씀드린 뭐 녹용홍삼 이외에도 건강을 위한 네. 어머 내가 이게 있었어야 됐는데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만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0: 어허.
1: 매장에 가면 아우 내가 왜 이제서야 왔을까 그런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0: 진짜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네네. 건강 식품도 그렇고 정말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1: 그쵸.
0: 사람들이 그 갤러리아 몰에 가면 마켓도 있고
1: 네.
0: 뭐 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몰 안에.
1: 식당가 많이 가시잖아요.
0: 식당 그쵸. 푸드
1: 거기 바로 내려오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내려오시면 저희 네. 매장 있습니다.
0: 저도 자주 갑니다. 거기. 네. 예, 좀 돌아다니시다가 힘드시면 또 마사지 체어 체험도 해보시고 두루두루 네. 둘러보시고 또 좋으시면 네. 또 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가져가시면 온 가족이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네. 또 선물 주십니까? 이제 끝났나요?
1: 아, 그라비티 드려야죠.
0: 그라비티를 뭐 구입하면 또 뭐 뭔가가 네. 따라오잖아요. 이지바이크가요.
1: 이지바이크.
0: 그죠. 이지바이크.
1: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0: 네.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서 네. 감사해요.
1: 또 여름에 여러분들 무덥다는 핑계로 또 잘 움직이지 않고
0: 네.
1: 더위 피해서 그냥 몸 잘 안 움직이셨던 분들 이제 또 다시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도 마사지지만 네. 운동 꼭 하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지바이크는 정말 딱 집에 들여놓으시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걔가 이렇게 딱 있으면 네. 발을 얹게 되고 뭐 TV를 보시든 뭐 유튜브를 보시든 뭐 그냥 발을 얹게 돼요. 근데 시간이 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30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뭐
0: 운동 효과 최고네요.
1: 두 번 이상은 기본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요 하반신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장수 비결이 그러니까 장수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결정이 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체형이 ET 체형.
0: 아 맞아요.
1: 안 움직이면서 배만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게 이게
0: 맞아요.
1: 정말 최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걷는 거는 물론 좋고 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자꾸 미루게 돼요. 아. 숙제처럼.
0: 그렇죠. 지난 근데,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해줬잖아요. 네.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아, 근테크라고.
1: 연금보다 낫다. 이런 근력을 네. 키워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하반신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근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균형 감각도 맞아요. 예. 균형 감각도 잃게 되고 넘어져서 삐끗만 하면 나이 들수록 정말 이렇게 침대에 오래 계시다 보면 다른 병까지 오게 돼서 맞아요.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큰 돈 쓰시기 전에 이지바이크는 네. 만약에 그라비티든 마사지어 갖고 계신 분들은 단독 상품으로 하나 구매하시면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0: 네, 평소에 네. 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네, 꾸준히 하면 효과가 굉장히 그럼요. 좋아요.
1: 이런 작은 습관, 이런 네. 걸 만드셔야 돼요.
0: 맞습니다.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이자 48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무료 배송이고
1: 무료 배송.
0: 집에까지 딱 예, 배송을
1: 원하는
0: 해주시니까.
1: 위치에 세팅까지 해드립니다.
0: 예, 세팅까지 안전히 다 네. 퍼펙트하게 해주시니까 네. 예,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필요하신 분들 가셔서 체험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0: 일단 체험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1: 디자인도 직접 보시고 색감도 네. 직접 느껴보시고
0: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아하는 색깔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3년 워런티에 네. 이지바이크가 꽤 또 이것도 가격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1: 네, 지금 249불, 250불이죠.
0: 네, 선물로 주시잖아요.
1: 네, 그냥 무료 배송까지 다 해드립니다.
0: 헬스코리아는 좋아요. 네. 그냥 쏠 때마다 팍팍 쏴주시니까
1: 좀 시원하게
0: 기분 좋습니다.
1: 쏘시죠. 그러니까 예. 사은품도 예. 본품이 더 돋보이면서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사은품 그런 구성으로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드리고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건식 반신욕기는 정말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
0: 네.
1: 스파 제품들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요거 면역력을 위해서 이제 날씨 또 이러다가 금방 또 싸늘해지고 언제 더웠냐 하면서 또 이제 가을 겨울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럴 때 하나 두시면 네. 몸 안에서부터 몸을 덮여오면서 네. 혈액순환을 이제 강제적으로 또 시켜주는 거잖아요.
0: 원적외선이니까
1: 네, 건강에
0: 좋겠어요.
1: 그쵸.
0: 땀은 어떻습니까? 좀 잘 나는 편이에요?
1: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게 땀구멍이 열리는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도 다 다르고 근데 웬만하면은 그 온도도 본인이 다 알아서 정할 수 있지만
0: 네.
1: 그 맞춰서 본인이 그걸 하면 반신욕에서 거두는 효과는 뭐 땀내는 것도 땀내는 거지만 안에서부터 몸을 덮여오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0: 네.
1: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데도 이 안쪽으로 밸런스 맞추는데도 너무 좋고 내 몸 체온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은 몇십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 1도만 떨어져도 암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1도의 소중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원적외선 네. 건식 반신욕기죠.
0: 그러면 몸이 좀 약간 냉하신 분들
1: 네네.
0: 그런 분들한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이게 우리가 여름에 네. 더워서 땀 흘리는 거랑은
0: 네.
1: 그 땀의 질이 다릅니다.
0: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1: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덮여오면서 이러면 체온이 올라가서도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도 깊이 있게 취할 수 있고 좀 질
0: 네.
1: 좋은 그런 네.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요거 단독 상품으로도 인기인데 이제 디바 구매하시면 디바 물론 무이자 48개월 할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
0: 사이즈는 어느 정도예요?
1: 되게 컴팩트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앉아있는 의자를
0: 네.
1: 원목, 그것도 제일 좋은 뉴질랜드산 소나무 네. 원목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상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어허.
1: 이게 네 개의 바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가방 크게 막 아무리 물건 무거운 거 많이 넣어도 그냥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이동이 용이에요.
0: 근데
1: 원하는 곳에는 앞바퀴 두 개가 잠금 장치여서 딱 잠가놓고 딱 원하는 위치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0: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네요.
1: 편리해요.
0: 바퀴가 달려 있어서.
1: 네. 그러니까 틈새 공략이 가능해요. 가구와 가구 사이 같은데 쏙 들어가니까 예, 공간 그 활용도도 높고 차지도
0: 좋네요.
1: 별로 안 하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0: 그렇군요. 요즘에 제가 좀 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1: 네.
0: 예, 지난번에 누리아이 제품 이거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1: 저희 누리아이 OTC 카드네요.
0: 구체적으로 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1: 꾸준해요. 누리아이도 정말 우리 노경우 의사입니다. 예. 이런 제품처럼 그냥 꾸준히 오는 아이죠. 10년 넘었고 예전에 사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그냥 단순한 눈 마사지기가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마사지 요법이지만 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안구건조증 상태에서부터 이제 관리를 안 하면 더 악화가 돼서 이제 질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아프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증상이 다양해요.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0: 요 단계에서 노루증.
1: 네. 요 단계에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를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개선이 돼요.
0: 개선이
1: 그리고
0: 돼요.
1: 치료 노화도 늦출 수가 있어요. 눈도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늦출 수가 있어요.
0: 네. 아, 노화도 늦출 수 있고 또 이 눈물이 난다거나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에 시야 뭔가가 지금 뭐가 안 좋은 거예요.
1: 크였고
0: 그쵸?
1: 아프고
0: 예.
1: 뭐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물질이
0: 예, 굉장히 조금 까칠까칠하고 네네. 이런 그러니까 안질환이 네네.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치료해주는
1: 초기 단계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뭔가 이상 신호가 딱 오면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다가 빈번해지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병원을 가도 그 단계에서는 그냥 눈을 자꾸 자주 깜빡깜빡하라고. 왜냐면 저희가 눈을 자주 3초에서 5초 사이에 깜빡깜빡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눈이 드라이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0: 눈알도 이렇게 굴리라고 하잖아요.
1: 네, 눈은 동그라라 그러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눌러주라고
0: 좌우로.
1: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은 있어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데 그냥 누리아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시면 15분 동안 자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뭐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 사용하시라 그러고 한 번만 사용하셔도 확 개선이 돼요.
0: 그렇군요. 네. 눈을 조금만 이렇게 지그시 감고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눈이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1: 그리고 뭐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품들도 뭐 일회용도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요거는 또 가장 적합한 온열 요법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마사지도 진동 요법, 그리고 공기압 요법이 뭐 15가지, 5가지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눈 마사지기와는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검증이 된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0: 의료기기라면서요.
1: 네네. 그러니까 눈은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품 사용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0: 맞아요.
1: 눈 주변이 가장 또 예민하기 때문에 제대로 인증을 받은 검증된 누리아이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0: 네,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펠스코리아의 누리아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1: 체험
0: 무료 체험 가능하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몸이 천년이면 눈은 900년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이 있듯이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누리아이를 구매하시면 눈 건강, 이름이 눈 건강이에요. 눈 영양제 중에 최고입니다. 저희 천호앤케어의 눈 건강 한 달치 70불이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드릴게요. 누리아이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0: 네. 누리아이로 눈을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 영양제를 또 드시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에 자외선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강렬한데 우리가 눈 보고 중요합니다. 물론 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인데 요거는 이제 치료요법이 들어가는 거니까
0: 그럼요.
1: 개선을 시키는 거죠.
0: 참 이거 중요해요. 누리아이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꼭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 건강 또 이것도 온 가족을 위해서 마사지 체어 이상각의 눈 건강을 위한 필수템이다라고 그냥 구급상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집에 하나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렇군요. 네. 헬스코리아 하면은 정말 고객들의 리뷰가 굉장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셨던데.
1: 저희가 푸시한 게 아니고요.
0: 써보신 분들이 이제 자진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1: 저희가 푸시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리뷰도 일 부분인 게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거나 몰랐다가 헬스코리아에 와서 어떤 제품을 썼는데 너무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0: 네.
1: 뭐 당뇨에 이지바이크가 도움이 됐다든지 뭐 그러면 와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매니저님 손 붙잡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런
0: 고맙다고.
1: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1: 네.
0: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들으시고
1: 네.
0: 아 나에게 누리아이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0: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헬스코리아 매장 다시 한번 쫙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 저희 한인타운에는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0: 네네.
1: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이에요.
0: 네.
1: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그 길벗 플라자 인바운드 카운터 역시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운 매장을 가셔서
0: 네.
1: 지금 말씀드린 뭐 누리아이가 됐든 이지바이크가
0: 마사지
1: 됐든
0: 체험.
1: 마사지 체험 뭐 모든 거 다 체험해 보시고
0: 네.
1: 전혀 구매 하시라는 거 전혀 저희 그런 거 없어요.
0: 네.
1: 왜냐면 한국 분들이 경우가 많으셔서 하면 사야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거
0: 네.
1: 없으니까 그리고 OTC까지 OTC 카드 들고 가시면 다양한 혜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네, OTC 카드 네. 적용되니까요.
1: 네, 네.
0: 이걸로도 구입하실 것들이 많지
1: 많아요.
0: 않을까 싶어요.
1: 네.
0: 우리
1: 누리아이도 그걸 구입하신 분이 있어요. 네네, 제 주변에
0: 너무 좋네요, 진짜.
1: 그래서 그러면 OTC 카드로 구매하면
0: 네.
1: 사은품 눈 건강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런 회사 아닙니다.
0: 아.
1: 사은품 다 드립니다. 무이자 네. 할부 이용하셔도 사은품 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0: 약속은 지킵니다.
1: 네, 걱정하지
0: 네, 방송을
1: 마세요.
0: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걱정하지
1: 네.
0: 마시고요.
1: 네, 네.
0: 예, 뭐 일석이조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뭐 마사지 체어도 다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헬스코리아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0: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네.
0: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1: 네.
0: 네. 끝인사해주세요.
1: 전화로도 네. OTC 카드 사용 가능해요. 구매하실 때.
0: 아, 전화로도
1: 그리고 궁금하신 모든 것들은 그냥 213-385-1005번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0: 네.
1: 전화하세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1: 네.
0: 이렇게 깨알같이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피겁부터 추모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0: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우나기부터
3: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0: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호홈,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오래전에 이 누리아이 구입해서 일 끝나고 집에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유, 구입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예요. 예,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봐서 눈이 너무 드라이하고 안 좋은데 정말 강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쿠키모찌님 고맙습니다.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고 적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오세요.

네,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계십니다. 정말 중독성 강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 좀 흥겹기도 하고 예, 아주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려면 누리야 필요하겠쥬 이래 적으셨는데 아이고 그러겠네요 진짜. 예. 여러분들 연세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 미리 예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나의 플레이리스트 갖다 나플리. 오늘 골라본 노래는요, 에이브릴 라빈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I Love You라는 노래 준비를 했어요. Midnight Blue.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이브릴 라빈이 불러준 I Love You. 이 노래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밝고 어쿠스틱한 그런 팝 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앨범 Goodbye Lullaby 이 수록곡으로 비교적 좀 솔직하고 가벼운 어쿠스틱 기타 리듬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이 사랑을, 애정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에이브릴 라빈의 앨범에 수록된 이 I Love You는 그런 화려한 외모나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진솔한 그런 감정을 담은 팝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 라빈은 앨범 발매 당시 공개된 제작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 곡에 대해 내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래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에게 영감을 받아 썼다라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겪은 모든 추억을 가사로 표현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전했더라고요. 참 노래가 사랑스럽습니다.

이 노래는 에이블 라빈과 세계적인 팝 프로듀서 맥스 마틴 그리고 쉘벡이 함께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쓰인 시기가 3집과 4집 사이에 몇 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이자 음악적인 동료인 데릭 위블리 아니면은 당시에 그 연인이었던 그 브로디 제너를 향한 노래라는 팬들의 평단의 추측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에이블 라빈이 투어 공연 때 무대 위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이 노래로 헌정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라빈이 불러주는 I Love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에 뭐 핵심 메시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런 가사가 귀에 들어오네요. 너는 너무 아름답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게 널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야라는 그런 가사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이런 조건보다는 뭐 상대방 그 자체가 너 자체가 나는 좋아. 너의 자체가 나는 너의 모든 게 나는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악동뮤지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악동뮤지션이 불러주는 I Love You.

악동 뮤지션의 I Love You 듣고 계시는데요. 2013년 SBS 스몹 드라마입니다. 내 연애의 모든 것의 메인 OST로 발표됐는데 이찬혁이 직접 작사 작곡했어요. 정말 천재죠. 예. 뭐 수연 씨도 그렇고 이찬혁도 그렇고 이수연도 그렇고 서로 남매지간인데 너무나도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해서 굉장히 예. 인기가 있는 그런 뮤지션들입니다. 순수한 짝사랑의 감정을 재치 있는 가사로 풀어내면서 당시에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0: 뮤직비디오에서요 이수연이 이현우를 몰래 짝사랑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아서 능청스럽고 귀여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찬혁은 동생의 짝사랑을 옆에서 방해하거나 또 기이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현실 오빠의 모습을 연기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어요. 참 이찬혁 특유의 통통 튀는 그런 작곡 실력, 가사 표현력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래 I love you는 내 손을 잡아줘요, I love you 눈을 감아줘요 처럼 참 귀엽고 상큼합니다. 10대 특유의 순수한 감성을 이 산뜻한 어쿠스틱 멜로디에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사랑스러운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칼국수.
10: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 날씨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저녁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90도 중후반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뜨거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LA 다운타운과 중앙지역,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 9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안가 산타모니카 롱비치 피부와 안구 건강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37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7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411원 80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부진으로 연준이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국제 금값입니다. 온수당 4,358달러에서 4,391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되던 상승세 이후 국채 수익률 상승 영향으로 약 0.5%에서 1.3%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 또 자우전수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조금씩 하락한 상태네요. 유가 상승과 국채 금리 반등 영향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하락세라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가스값 AAA 기준입니다. LA와 롱비치 5달러 64센트,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5달러 57센트, 샌디에고 5달러 68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샌버나디노 5달러 54센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은 5달러 57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0: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은 향수와 같다고 하네요. 자신에게 몇 방울 묻히지 않고서는 남에게 뿌릴 수가 없다. 역시 시인다운 표현 아닌가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이 시에서 표현한 행복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끝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인도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장미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미향기가 남겨져 있다. 향기로운 사람, 뭐 향수를 뿌려서 향기로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마다의 향기가 있잖아요. 장미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미 향기가 남겨져 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뭐 어떤 꽃이든 장미 향이든 프리시아 꽃의 향기든 그런 사람의 냄새 나는 그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일본어 노래였습니다. 깐촌에 들어봤어요. 그란데 아모레라는 노래였습니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예, 파페라 청년들의 뜨거운 깐촌에 들어봤네요. 일본어가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플라이트, 예, 비행이라는 뜻이래요. 예, 94년생들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아이돌 테너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뚜비 테너예요. 예, 일본로는 2009년에 결성된 이태리 파페라 그룹입니다. 뭐 이태리 음악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셋이 함께 이제 이태리 깐촌에 오 솔레 미오를 부른 게 계기가 돼서 제작자의 러브콜을 예, 받고 데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조로 구성된 그룹인데 결성 당시 모두 10대들이었고요. 1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룹이에요. 지금은 뭐 94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이제 들었네요. 그죠? 20대 청년들이 들려주는 깐촌에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나 웅장하고 너무 좋네요. 첫 곡으로 여러분들 띄워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후 2시니까 오전에 정말 분주했던 시간, 오후에 바쁜 일상 사이에 징검다리 하나 놓아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골라봤어요. 예,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예, 음악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조금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람으로 예, 골라봤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빌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날씨 굉장히 덥죠?
1: 아, 예, 엄청 덥네요.
0: 좀 전에 오시자마자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지쳤어요.
1: 그러니까 살은 안 찔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0: 좋죠.
1: 예, 수분 네. 조절 잘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뭐.
0: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여름을 그럼요. 이겨내는 이기는 방법이기도 방법이에요. 해요.
1: 건강하고.
0: 예, 네. 네, 맞습니다.
1: 감사해야죠. 일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럼요.
0: 오리온 바디샵에서
1: 그렇죠.
0: 지금
1: 바디샵에서
0: 그쪽에서 오신 거죠?
1: 그렇죠. 아하. 갤러리에서는 이제 예. 봉사하는 거고
0: 그렇죠.
1: 바디샵에서 번 돈으로 이제 예. 갤러리 봉사하는 거죠.
0: 아니 예. 바디샵에서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벌어가지고 뭐 작품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 보면 무조건 사신다면서요?
1: 요즘은 못 사죠. 아무래도 예. 요즘은 좀 왜냐면은 제가 갤러리를 안 했으면 샀을 거예요.
0: 네.
1: 갤러리를 하면서 어떤 그 한인타운의 한인들의 그 그림에 대한 그 관심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아 사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예. 저는 한인 사회의 어떤 그 현대 미술 시장의 흐름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나 이제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근데
0: 네네네.
1: 미술도 투자의 개념으로도 좋기도 하지만 또 집에 데코의 장식으로서도 좋고
0: 그렇죠.
1: 또 집에 들어온 편안한 그 감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좀 저희가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하.
1: 그래서 전시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저는 전시를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거든요.
0: 네.
1: 무료로 해준 대신에 조건이 있죠. 제가
0: 조건인가요?
1: 그 작품을 보고
0: 네.
1: 1.5세나 2세들한테만 제가 개방을 해요.
0: 오, 그렇습니까?
1: 여기서 작품 활동하시는 1세대, 한국에서 이제 미대를 나오신 분들, 여기 미협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기존에 이제 있는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많이 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분들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또 치고 들어가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지 않은 영역들, 1.5세나 2세들이 원한다면은 그 제가 전시를 해주고 싶어서 그걸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태껏 두 번밖에 못했어요.
0: 아,
1: 무료로 하는 걸 두 번밖에 못. 지금도 오픈돼 있죠.
0: 저는 이렇게 관장님하고 예, 인터뷰를 예.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1: 그래요?
0: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1: 감사합니다.
0: 예, 뭐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1: 그렇죠.
0: 상식이 많이 늘었어요.
1: 저한테 오셔서
0: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리고 또 미술 시장에 예. 현대 미술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한인타운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0: 그렇죠. 전혀 저도 몰랐으니까요.
1: 그래서 그거를 예. 현대 미술 시장 흐름 같은 거를 얘기해 주는데
0: 네.
1: 아무래도 관심도가 한국보다는 적으니까 그 층이 뭐 1%만 돼도 여기 10만 명이니까 1,000명이 될 텐데
0: 네.
1: 그렇진 않은 거예요. 1% 0.1% 돼도 100명인데 한 0.1% 있을려나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0: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이제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1: 네네.
0: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옥션 이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거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1: 많죠.
0: 예.
1: 저번에도 어떤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일과 후에는 갤러리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의 가치에 대한 거를 모르시니까 제가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하는 거 말씀드리고
0: 네.
1: 또 작가들의 작품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0: 네.
1: 그 제가 그 갤러리의 도록이 소도비나 크리스티 버넴스 유명한 억션에 나온 도록이 한 500권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갤러리에 걸어놓던 그 컨라드 파프의 작품이 도록에 나온 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 도록에 보니까 뭐 8,000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게 8,000불이라는 게 그냥 8,000불이 아니라 이분이 그쵸. 여태껏 나왔던 그 옥션에서 거래되었던 기록들을 총 망라해서 에버리지로 서브젝에 네.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아, 나온 아. 거다.
0: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
1: 이게 그러니까 예. 이분이 깜짝.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 죄송하지만 옥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데코알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없다. 그래서 작품을 잘 그리지만 이 미술 시장의 그 트렌드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0: 네, 네, 네.
1: 성공하기가 마케팅으로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옥션이라는 회사도 네. 그리고 2차 시장에 대한 그 마케팅도 그림을 하시는 작가분들은 분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예.
0: 그렇군요. 네. 그래도 관심은 있어요. 많은 있어요? 분들이 그럼, 예, 꾸준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죠. 저는 예, 그거,
0: 이 시간 그렇죠. 너무 좋더라 그거하고, 이런 말씀들도 예. 많이 해주시거든요.
1: 그럼 고맙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제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0: 그렇죠.
1: 우리는
0: 고미술,
1: 우리 문화재를 너무
0: 우리
1: 문화재.
0: 너무 모를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예,
0: 그런 방송이 당연하죠.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1: 너무 좋죠. 다행히 예. 한국에 지금 20 때 젊은층에서 고미술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평이나 이런 그 고미술이 집중돼 있는 그 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0: 네.
1: 쇼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구경도 아하.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제 한국 고미술도 해외에 나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어허. 한국 고미술의 그 가치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0: 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1: 그래야 되겠죠.
0: 네. 자 네. 오늘 주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로드 모네에 대해 작품에 대해서 살짝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 모네의 사랑 이야기.
0: 사랑 이야기. 와. 사랑이 들어가면 재밌어집니다.
1: 모네는 첫 번째 네.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이 있죠. 다 그 두 모네는 네. 미남이었어요.
0: 네.
1: 미남이었고 집안이 잘 살았고.
0: 아하.
1: 근데 그 당시에 그 아티스트들의 그 생활 스타일이 어땠을까? 자유분방했겠죠.
0: 그랬겠죠.
1: 그리고 그 약간의 좀 뭐랄까 그 당시의 풍속도는 좀 문란했다고 우리가 봐야죠.
0: 그렇더라고요. 그쵸?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렇죠. 굉장히
1: 그 당시에는 예. 워낙 뭐 산업화가 되고 뭐 이러면서 예, 엄청 문란했었는데 그
0: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1: 그렇죠.
0: 이렇게 보면
1: 모네는 그렇죠. 예. 미남이고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았지만 오로지 한 여자만 좋아했던 순정파였어요.
0: 아, 멋져요.
1: 드문 경우죠.
0: 네.
1: 정말 드문 경우인데
0: 예술가들이 거의 조금 살짝은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1: 그렇죠.
0: 모네는 그게 아니었고요.
1: 모네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 개인적으로 순정파? 모네는 그 저번에 얘기했을 때 18세 만났던 부댕을 만나면서 자연을 네. 접하면서
0: 네.
1: 항상 그 당시만 해도 그 사실주의 이전의 작가들은 다 그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네네. 하늘은 파란색, 나무는 녹색 이렇게만 그렸는데 부댕을 만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자연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본 거예요. 바닷가를 보면서
0: 너무
1: 와
0: 좋아.
1: 이렇구나.
0: 네.
1: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 항상 그 스튜디오에서 그림만 보고 했다가 자연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걸 이제 외광파라고 그러는데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에어플레인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풍경화가도 네. 바깥에서 풍경을 그리는 사람들을 근데 그 부댕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그림 세계가 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네를 만나면서 마네 숲 속에서 그 점심 식사를 보면서 그 그림은 그 낙선된 작품이지만 그 그림에서 그 대상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그 색감이 변하는 모습을 그 그림에서 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는 부댕에 의해서 자연을 봤는데
0: 네.
1: 그 마네 작품에서는 자연에서 그린 그림이지만 빛의 변화에 의해서 색감이 변하는 모습을 네. 본 거예요.
0: 빛의
1: 하얀색이지만 하얀색이 아니고 프리즘에 의해서 하얀색이 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네는 깜짝 놀랬죠. 그 다음에 만난 게 윌리엄 터너를 1870년에 영국으로 가서 윌리엄 터너를 만나면서 윌리엄 터너에서 뭐를 보냐면은 빛에 의한 그 색이지만 개인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색을 발견을 해요.
0: 오.
1: 그래서 이, 그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0: 네.
1: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은 카미유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0: 카미유.
1: 카미유. 카미유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가 그 예. 지베드르니아하고 카미유라면은 모네를 항상 연상하게 되는데 카미유를 그 모네가 25살 때 카미유를 모델로 만나게 돼요.
0: 그게
1: 첫눈에 그렇죠. 반해요.
0: 아, 첫눈에 반해서 그림도 그리고
1: 그렇죠. 녹색 드레스. 그 당시만 해도 모델가의 연문은 서로 많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뭐 르누아르든 뭐 여러 그때 그렇죠. 그 화가들도 예. 그 모델들과의 그 연문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모네는 카미유를 18살 카미가 18살이었을 때 모네 그 카미유를 만나서
0: 네.
1: 카미유를 그 모델로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1866년 그 다음에 그 살롱전에 출품을 하죠. 그게 네. 뭐냐면 녹색 드레스 입은 여인.
0: 아름다워요.
1: 아름답죠.
0: 네, 진짜
1: 근데 그 그림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림이어서 그 당시에 그 작품이 입상을 하게 돼요. 입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입상을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나게 됐냐면
0: 예.
1: 그 모네 아버지는 모네가 화가 되는 거를 싫어했어요. 자기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죠.
0: 네. 집안이 좋았다고.
1: 집안이 진짜? 괜찮았어요. 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뭐 수입상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모네 아버지는 그 카미유가 모델이라는 것이 못마땅했죠. 그리고 못 사는 집안의 계층의 사람이고 그게 모델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하류계층으로 생각을
0: 네.
1: 하니까
0: 네.
1: 못마땅해서 못 사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둘은 같이 동거를 하면서
0: 네.
1: 아들을 낳아요.
0: 아들을 낳군요.
1: 장을 낳게 되죠.
0: 오, 아이를 낳군요.
1: 근데 결혼을 못했죠.
0: 아유.
1: 결혼을 못했는데 아들을 낳고 살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를 까미유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나게 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상을 하면 고우를 우리가 연상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고우도 아버지가 뭐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동생이 도와주잖아요. 동생이 그렇죠. 도와주는데
0: 예, 마태가 도와주죠.
1: 엄청나게 힘든 그 생활을 까미역에 살면서 했는데 그 모네는 모든 그림에서 그 인물화를 그때는 인물화를 참 많이 그렸는데 모든 인물화의 대상은 까미유였죠. 까미유가 예쁘고 화사하고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뮤즈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지만
0: 네.
1: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0: 그림에
1: 아름답게 표현하겠죠, 그죠?
0: 네, 이제 아름답게 예,
1: 그렇죠.
0: 표현했겠죠.
1: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외곽파식으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빛을 보면서 또 그 인상주의의 그 뭐랄까 인물화를 까미유에 의해서 완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네. 그 다음에 그 정원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을 하는데
0: 있어요.
1: 낙선을
0: 네.
1: 하게 돼요.
0: 어허.
1: 낙선을 하게 되면서 혹독한 비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66년도에 녹색 드레스 입상하면서 좀 부가 들어오는 좀 알려져서 괜찮나 했더니만 그 다음에 아주 혹평을 당하면서 매장을 당하게 돼요.
0: 아이고.
1: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고
0: 어려웠겠네요.
1: 엄청 힘들었고
0: 아이도
1: 또,
0: 있는데
1: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모네가 어렸을 때 집안이 괜찮았으니까 낭비벽이 심했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씀씀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 주머니는 이제 빵꾸가 난 상태였겠죠.
0: 텅 비어 있는데.
1: 텅 비어 있는 게서 뭐 그때의 그 친구들 르누아르나 네. 같이 그 인상파 작품을 했던 르누아르나 바지유 같은 친구들이 항상 도와줬고
0: 네.
1: 또 모네도 모네의 형이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줬다가 1870년 영국 가서 터너를 만나서 그 작품성에 대한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0: 네.
1: 그런 다음에 74년도에 드디어 인상주의 전시를 하죠.
0: 어허.
1: 뭐 그 르누아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Sunrise라는 제목으로
0: 네네네.
1: 이게 나오거든. Impression of Sunrise 하니까 그게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인상주의라는 그 호칭이 붙게 되는 건데 그때 혹평을 당했지만 그 1874년도에 그 전시회를 하면서 인상주의라는 그 호칭 이제 그분들 그 뭐 모네나 뭐 르누아르나 이런 사람들 따라 붙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항상 따라다니는 뮤즈는
0: 까미유.
1: 까미유였죠.
0: 아, 근데 이 까미유가 일찍 네. 세상을 떠났어요.
1: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
0: 예.
1: 가난한 예술가야.
0: 예.
1: 또 집안에서
0: 그 고생
1: 예술가
0: 많이 했겠죠.
1: 집안에서 버림을 받았어.
0: 아이고.
1: 얼마나 계속 한때는 바로 센강에 자살도 했었죠. 투신을 했었죠. 투신했었는데 어떻게 아이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는데 다시 가다듬고 이제 하는데 1875년도에 그 그림을 그린 게 양산을 든 여인이라는 그림이
0: 네,
1: 있는데
0: 네, 네,
1: 그게
0: 네.
1: 그 일종의 정말 그 모네 대표작 중 하나였죠. 그 아. 옛날에 여기서 아마 그 어디야 저쪽 전시를 한 적이 한번 본 적이 제가 있어서 보고 아 작품 너무 좋다 했는데 그게 까미오고 까미오 아들 존이었어요.
0: 너무 아름답고
1: 네, 아름다.
0: 진짜 그 평온한 그런
1: 그쵸?
0: 그림이었죠.
1: 그 1874년도에 인상주의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낮았죠.
0: 네.
1: 낮았는데 까미유는
0: 병 들었어요. 가슴 아파.
1: 요즘
0: 진짜.
1: 같은 뭐 작은 경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힘들게 지내다가
0: 네.
1: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0그 후반 때에 그 나름대로 인상주의 그 파가 생기면서
0: 네.
1: 나름대로 이제 선호도가 있으니까 후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후원을 많이 해서 오시데라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백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 항상 그 많이 샀어요.
0: 네.
1: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해돋이도 그 사람이 샀었고.
0: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네의 작품을 샀다는 거죠.
1: 그렇죠. 후원을 한 거죠. 컬렉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파산을 한 거예요. 파산을 하면서 오시대 가족이 오시대 빼놓고 오시대의 와이프인 알리스하고 여섯 명의 아이들 데리고
0: 오네의 집으로 들어와 또 그게 인연이 됐네요.
1: 인연이 되죠. 근데
0: 그
1: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까미유를 보살피는 간병인 역할도 하고.
0: 그러니까 그 오시대는 네. 이 모네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컬렉터 역할도 하고 작품을 사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파산하면서
1: 그렇죠.
0: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이제 모네네 집으로 들어간 거죠.
1: 집으로 들어간
0: 가족들이
1: 거죠.
0: 가족들이 다.
1: 그 오시대는 빼고.
0: 오시대는 안 들어갔어요?
1: 안 들어갔어요. 와이프하고 아들만 들어. 그 친구는 벨기에로 도망가고 피신 가고.
0: 아하.
1: 이제 빚쟁이가 됐으니까.
0: 어떻게?
1: 근데
0: 예.
1: 거기서 이제
0: 그러니까
1: 많은
0: 남편은 안 들어가고
1: 그렇죠.
0: 예.
1: 근데 거기서 예. 많은 헤게모니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0: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집에서 사는데.
1: 까미유는 예. 아파서 힘들어. 결국은 까미유는 79년도에 사망을 하게 돼요.
0: 아이고.
1: 사망을 하게 되면서 예. 그 까미유는 그 모네의 어떤 그 초기의 인상주의 인물화에 의한 인상주의 작품들의 완성을 이루어 놓은 뮤즈였는데
0: 네.
1: 그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그 혜택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죠. 힘들게 모네와 살다가 32살의 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근데 죽은 거 모습을 또 모네는 또 그림을 그려요.
0: 죽은 모습을.
1: 예. 네.
0: 그러니까
1: 르누아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니까 모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까미유는 항상 나의 그림을 그리길 원했다. 내가 까미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다. 그래서 까미유 모습을 그린다면서 까미의 그림 그 죽음을 그린 그 그림에 사인에 하트가 들어 있어요. 검은색이 그래서
0: 디테일하시네요.
1: 그래서 모네 모든 작품 중에서 네. 그 하트가 들어 있는 작품 그게 유일하죠.
0: 유일한 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까미를 그만큼 사랑했던 그만큼 사랑한 거죠. 거죠. 아.
1: 사랑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네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고 힘들게 지내다가 그 오시대 그 와이프 알리스를 만나면서
0: 네.
1: 이제
0: 바뀌어요.
1: 확
0: 사랑이 바뀌어요.
1: 예를 들어서 네. 까미유는 어떤 그 우아하고 예쁘고 단아한 여인이지만 알리스는 아주 그 똑순이 같은 여자였죠.
0: 오. 네.
1: 결국은 알리스는 그
0: 알리스 오슈대 예.
1: 그렇죠. 저기로 들어 지베르니도 1983년 지베르니로 들어가서 네. 지베르니에서 모네의 모든 그 작품들이 후기 인상주의의 모든 대작들이 다 나오거든. 지베르니에서 수련 네. 건초또미 뭐 이런 건 뭐 그 르노 대성당 네. 그 네. 연작들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0: 그럼 오슈대 그 알리스 오슈대의 영향인가요? 네.
1: 영향이죠. 그 알리스가 뭐냐면
0: 네, 그러니까 까미유가 죽고 나서
1: 그렇죠.
0: 이제 둘이 이제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1: 죽기 전에 둘이 연문이 있었죠.
0: 아, 죽기 전에.
1: 그러니까는 그 혹자들은
0: 네. 너무했다.
1: 어떻게 그럴 수 있냐?
0: 아, 그러니까요.
1: 자기 와이프는 그
0: 네. 사랑하는 뮤지엄
1: 알아서 놓고 있는데 그래서 알리스하고의 그 마지막 아이 막내 아이는 생김새가 뭐냐고 똑 닮았다는 그런 얘기
0: 그런 문헌에
1: 있어요.
0: 그게 그런 있어요? 얘기,
1: 문헌에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연문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또 알리스는 질투심이 워낙 강했어요. 워낙 강해서
0: 모네를 그 확 휘어잡았을 것 같아요.
1: 모네 아이가 그 까미에 대한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게끔 집안에 있는 모든 까미에 관련된 모든 흔 서류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다 없어버려서 지금도 까미에 대한 그 기록은 거의 없어요.
0: 아,
1: 그래서 모네 전반기 인상주의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
0: 네.
1: 까미유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0: 근데 그 자료가 다
1: 자료가
0: 이제
1: 없어요.
0: 없으니까. 아,
1: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0: 예.
1: 지베르니도 1883년도에 지베르니에 들어와서 알리스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지베르니 들어오죠. 그래서 좀 알리스가 이제 사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미유가 아파서 이제 돌아 죽기 바로 전부터는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후원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0: 네.
1: 정작 본인은 느끼지 못해 누리지 못했지만 그 알리스는 누리기 시작을 한 거죠.
0: 아하.
1: 하면서
0: 고생은 까미유가 다 하고 누리는 거는
1: 알리스가 누렸죠.
0: 알리스 오슈대가 다 누린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런데 알리스가 어떤 모네가 지베르니 가서 들판을 다니다가

0: 까미유를 만나서 항상
1: 예.
0: 인물을 많이 그렸거든요. 까미유나 잔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참 화사롭고 평화로운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 지베르린을 가면서는 무슨 그림만 그렸냐면 수련, 대표적인 수련, 건초도미 뭐 대성당
1: 아니.
0: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 그림만 그리게 되죠.
1: 아,
0: 그래서 아, 한 여인의 질투심이 결과적이지만 그 수련이라는 건초돔이라는 엄청난 대작을 만들게 해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모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까미에 대한 그 회상을 많이 해요.
1: 네.
0: 젊었을 때 초기에 엄청 고생을 하고 또 불행하게 또 암으로 죽잖아요. 아들을 남겨놓고 또 그 사이에 또 모네는 또 알리스와 또 연문을 갖고
1: 네, 네.
0: 또 지베린에 가서 모든 영광을 불을 다 누르게 되고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아 화가이기 전에
1: 네.
0: 모든 남성들은
1: 한 여인의, 인간인가요?
0: 한 여인에 네.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 저 역시도
1: 그러네요.
0: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1: 아,
0: 들어요.
1: 아.
0: 제가 뭐 모든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와이프의 말을 잘 들으면은
1: 그럼요.
0: 그 집안은
1: 편안하죠.
0: 편안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1: 그럼요. 나이가 들수록 깨갱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0: 이거면서 야,
1: 그래야
0: 이것도,
1: 편안합니다.
0: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똑같구나.
1: 아, 그래도 이 클로드 모네는
0: 예.
1: 아, 정말 그 첫사랑의 여인.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0: 평생을
1: 때는.
0: 잊질 못했죠.
1: 까미유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0: 잊질 못했죠.
1: 물론 뭐 알렌시스 오슈데의 그런 질투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인물화를 그리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 참.
0: 하여튼 알리스는
1: 그 작품은 남아 있잖아요. 클로드에 대한 그
0: 그렇죠.
1: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0: 아, 또
1: 그 정말 아름다운
0: 대상으로 그린 그림 참 많죠.
1: 그렇죠. 작품이
0: 그래,
1: 살아
0: 그래서
1: 있으니까.
0: 지금도 네. 까미유에 대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1: 네.
0: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는
1: 없대는
0: 거의
1: 거.
0: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문으로 들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되는 네. 건데
1: 풍문으로
0: 그래도
1: 들었어.
0: 알리스는 네. 그 지베린이 가서 돈을
1: 돈을 벌게 해줬네요.
0: 월세에서 전세에서 사서 또 확장을 해서 지금은 그 지베르니의 그 연못이 거의 한 3천 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지베르니, 예, 지베르니의 연못 수련
0: 그렇죠.
1: 그 작품 진짜
0: 그래서
1: 멋있죠.
0: 그
1: 유명하죠.
0: 3천 평이나 되는 대저택을 알리스는 이루게 되죠.
1: 똑똑하네요. 진짜.
0: 그렇죠.
1: 똑순이,
0: 살림을
1: 똑순이.
0: 정말 잘했던
1: 에이,
0: 여자죠. 그래서 그렇지만 알리스도 그 모네보다도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1: 그렇군.
0: 모네는 백내장을 걸리게 돼요.
1: 아하.
0: 백내장을 걸리면서 그 백내장 걸리니까 일종의 그 눈이 먼다고 얘기를 하죠. 잘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그 당시에는 수술하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0: 수술이 뭐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1: 예,
0: 얘기를 하죠.
1: 10% 예.
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모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수련을 끝까지 그렸지만
1: 네.
0: 수련의 약간 추상적인 그 미닝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돼요.
1: 아.
0: 그래서 모네는 인상주의지만
1: 네.
0: 그 말년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에서 표현주의적인 기법과 추상의 기법을 오픈해준 화가로서 역사적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칸딘스키가 1889년인가 그 러시아에서 그 건초더미 전시를 했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때 칸딘스키는 건초더미인지도 모르고 어느 한 대상을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로서 이렇게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칸딘스키가 그 건초더미의 작품을 보면서 연작을 보면서 그 사람이 법률가였거든요.
1: 네.
0: 그걸 때려치고 화가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추상화가의 초시가 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칸딘스키는 그 모네 건초더미에서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된 사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재밌었어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사랑 이야기가 담겨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0: 네.
1: 그 알리스와의 클로드 모네와의 관계가 불륜과 뭔가 스캔들로 시작은 했지만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네요.
0: 그렇죠.
1: 와.
0: 그 뭐
1: 예, 그러면서 뭐 실패도 했겠지만 그런 예술을 이렇게 지탱해온 그런 그렇죠. 관계였다는 거에 그렇죠. 의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높이 사게 되네요.
0: 하지만 그 네. 미술사가

0: 아들은 그 까미유가 14년을 같이 살면서
1: 네.
0: 까미유에 의해서 인상주의가 확립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예.
1: 그렇네요. 아, 참 여인들은 항상 이렇게 큰 역할을 합니다.
0: 근데 까미유 작품을
1: 예,
0: 보면은
1: 네.
0: 정말 좋아요.
1: 아하.
0: 화사하고 평화롭고 제가 그
1: 예, 그
0: 게티
1: 작품들
0: 센터에서 그
1: 맞아요.
0: 모네
1: 아름다워요.
0: 작품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양산순 여인도 봤는데
1: 너무 아름답죠.
0: 정말 아름답고 정말 화사.
1: 평화롭고
0: 근데 그
1: 예.
0: 본인은 삶은 너무
1: 너무
0: 힘들었죠.
1: 힘들었고
0: 고호도 삶이
1: 아,
0: 힘들었지만
1: 가슴 아프네요.
0: 작품은 아름다웠어요. 고호도
1: 그래도
0: 마찬가지였던 것
1: 클로드라는 여인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0: 같아요.
1: 아름다운 여인, 또
0: 그렇죠.
1: 클로드의 아름다운 사랑했던
0: 그렇죠.
1: 뮤즈로 기억이
0: 그렇죠.
1: 됩니다. 예,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감사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아, 전화번호 하나 주실래요? 혹시
0: 전화번호, 제
1: 궁금하신
0: 핸드폰
1: 분들?
0: 번호를 드릴게요.
1: 예.
0: 328-2724.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아니 문화재에
1: 네.
0: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1: 얼마든지
0: 모든 걸
1: 예,
0: 드리겠습니다.
1: 연락을 드리며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신 데이빌 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2: MyUmecan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8: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9: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0: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1: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2: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1: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12: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1: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빌리 관장님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셨네요. 오리온 자동차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예, 잘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바디샵 올림픽길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 인물은요 징기스칸입니다. 자, 징기스칸은 13세기 초 몽골의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인물이죠. 역사상 가장 광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태무친입니다. 그 분열돼서 서로 대립하던 몽골 초원의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1206년 쿠릴타이 부족 회의에서 추대돼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죠. 서하와 금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넓혔고 중앙아시아의 강국이었던 호라즘 제국을 철저히 파괴하고 정복했습니다. 그의 정복 활동은 이후 후계자들에게 이어졌고 동유럽, 또 중동,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 법전을 제정해서 질서를 유지했고요.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신속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치밀한 정보 수집과 이 신속한 기마 부대의 전술로 대륙을 연결하는 동서양의 교류, 뭐 비단길 활성화, 또 몽골의 평화를 촉진하고 예, 문물 기술 유통의 계기를 마련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많이들 우리가 80년대에도 그렇고 즐겨 들었었던 노래죠. 그의 명언 중에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군대는 2만 명, 적은 수십만이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꾼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도 가슴에 와닿네요. 네, 이 노래는 징기스칸을 영웅적이고 호방한 인물로 묘사한 댄스곡입니다. 역사상 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엄밀하게 다루기보다는요. 당시 유행했던 디스코 리듬에 맞춰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정말 익살스럽게 과장되게 구성한 가사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를 뭐 아시겠지만은요, 역사 속의 인물인 징기스칸을 정통 사극의 무거운 관점이 아니라 춤추고 즐기는 친근하고 강력한 문화적 캐릭터로 변모시킨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네, 나탈리 콜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L-O-V-E, Love.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2: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의 활기를 드리는 에너지 충전소. 아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 곤이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뭐 태양은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은 날입니다. 다만 이제 항상 아시는 거지만 화요일이 조금 더 지루하고 지치지 않나 싶다라는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이곳 라디오 내 친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활력을 좀 찾고 떨어진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오늘도 오전에 만일에 기분 좋은 일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후서부터는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도 하고 그런 욕심도 합니다. 하지만 가는 세월은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무심하게도 세월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를 비껴가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아이고 또 오늘 이런 게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이상 여러분과 함께 5시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활력과 에너지를 듬뿍듬뿍 드릴 테니 다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출발해볼까요?

0: 네. 아, 원래 여러분들 가는 세월인데 이상한 애 목소리가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서유석 씨가 불러서 우리한테는 서유석 씨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곡은 1973년이니까 오래전이죠. 우리 김광적 정 씨가 원곡자인 거. 아, 저도 우리 저 순철님 덕분에 저희 카카오톡 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서유석 씨가 부른 것보다는 훨씬 더 힘차고 가는 세월을 마치 붙잡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그런 노래였습니다. 알청님 어서 오세요. 네, 원래 이분 노래라고 저도 우리 순철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제가 방송을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여러분들의 카톡방을 같이 공유하고 보면 특히 뭐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시고 시간이 안 돼서 방송에 참여 못 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정말 담소를 많이 하시고 또 노래들을 많이 교환하세요. 서로 추천하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 노래 저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제가 추천해서 이렇게 방송에 들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트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음악적인 교류 또 개인적인 또 단체로 교류하시고 좀 뭐랄까 사랑방 같은 그런 구실을 하는 우리 단체톡이 됐으면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서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 서울에 몸과 마음을 맡겨놓으시고 그냥 편안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말도 제가 할 거고 또 노래도 들려드릴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 오늘 그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덥다 보면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후다다닥 저도 주로 이제 아점을 먹게 되는데 방송 전이라 좀 무겁게 먹을 수는 없고 후다다닥 먹다 보니까 뭐 제가 광고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음식계통에 초대 손님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유난히 좀 출출해지는 그런 적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이른 점심을 하시고 나면 지금쯤 출출한 시간이 있으셔서 남자분들은 아마 잘 안 그러실 것 같고 여자분들이 모여서 일하시는 공간에서는 주로 간식 그중에서 떡볶이 같은 거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떡볶이는 인간적으로 너무 매워요. 저는 매운 걸 못 먹는 편이에요. 굉장히. 근데 뭐 떡볶이도 레벨 1, 2, 3, 4가 있는데 전 1만 먹어도 그냥 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매운맛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단체톡에서 얘기들 나누시고 노래 나누시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통계님 아마 지금 출근버스에 올라 계실 것 같은데 또 추천해 주신 노래 중에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박명수 씨 뭐 바다의 왕자란 노래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떡볶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노래인지 저도 아직 안 들어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정말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떡볶이 한번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떡볶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1: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2: 지나가다 잠깐은 멈춰서 손냄새만 맡던 기억들 다 있잖아 먹을까 말까 고민 고민하지 마 girl 바깥보다 따뜻해 생각보다 살도 완전

네, 떡볶이만 하는 줄 알았더니 김밥도 나오네요. 아, 김밥에 떡볶이 찰떡궁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덤으로 오뎅 국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 음악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요사이 그 일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SK 대표님이 가장 힘들게 일하시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일이라는 게 내부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외장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지붕 쪽으로 가서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점심 잘 챙겨 드셨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SK 그 임종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운 걸 전혀 못 먹어요. 떡볶이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 먹으면 주로 족발 먹고 그다음에 또 그 중화요리집 가서 음식 시켜 먹고 뷔페 가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나 뷔페 있죠. 거기 자주 갑니다. 자, 알청님, 아, 일 때문에 못 들으실 때가 있는데 다시 듣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녁에라도 고니의 라디오로 내 친구를 치시면 편집된 그 녹화본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음악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밑에 빨간 선을 뒤로 앞쪽으로 당기면 돌려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셔야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그 음식에 대한 노래 하나 더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뭐냐고요? 불고기요. 불고기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불고기면 굉장한 특식이라서 잔칫날이나 돼야 이렇게 노란 그 이렇게 둥그란 석쇠판 같은데 불고기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육수 불고기죠.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비벼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불고기는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불고기 덮밥 뭐 불고기 이렇게 해서 런치 스페셜도 있으니까 오늘 혹시 불고기 드신 분도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만일에 생각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불고기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가족들하고 모여서 좋잖아요. 영양 보충도 하고. 자, 그래서 준비했네요. 불고기 타령이네요. 아, 이거 재밌겠네요.

0: 네, 어떠셨습니까? 아이, 불불불 불고기야. 아, 이렇게 불고기를 예찬하는 노래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또 출출해졌습니다. 자, H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네요. 자, 좋은 오후들 다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음식에 대한 노래 한두 곡 들으면서, 아,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입맛을 좀 돋구는, 아,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불고기 드셔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산점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태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왕소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로망.

네, 왕서윤의 음성으로 들어본 로망이었습니다. 글쎄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이 노래는 굉장히 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사실 로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치면 뭐 다른 단어 치지만 그래도 그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남자들의 로망도 있지만 여자분들의 로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뭐 그 TV나 이런 그 어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항상 남자고 여자고 드라마가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로망을 대변해주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또 그 연출하고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이 워낙 또 진짜 같이 저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 만족을 주는 그런 그 매체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좋고 한국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 출근하시고 나면 그 좀 여유 시간에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사실 그 홈쇼핑도 그 시간대가 가장 핫하고 아침 드라마도 거의 뭐 그 굉장히 강한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은 이유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이것에선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방송들을 보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좀 다른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대신 여기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았다 보니까 시리즈로 한꺼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야 매일 드라마 같은 경우 오늘 20분 30분 봐야 되고 내일 또 봐야 되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쫙 한 번에 편안하게 쉬시는 날 보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게스트들이 나오는데 오승근 씨가 나오셨어요. 근데 오승근 씨가 이 당신꽃이란 노래로 세상 떠나간 그 사랑하는 아내 우리 김자옥 씨를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번에 또 신곡을 발표했는데 오승근 씨 대단합니다. 역시 아내 김자옥 씨를 못 잊고 본인이 작사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짠해요. 몰래 웁니다. 이 제목을 제가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사실 몰래 울은 적이 꽤 되거든요.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거의 대부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가족들 몰래 울었던 적이 많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인생이 어쩌면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각고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아직도 몰래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엄마 찾아서 산소 자주 가는데 몰래 울고 옵니다. 근데 뭐 엄마 만나서 뭐 그리워서 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보고 싶어서 울고 뭐 슬퍼서 울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슬프면 좀 울 때도 있고 무슨 남자가 우냐고 그러는데 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0: 네, 아직도 가슴을 아릴 만큼 하늘에 간 그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참 뒤에 가사에 보면 누가 볼까 몰래 옵니다. 보고 싶어 눈물 납니다. 누가 볼까 몰래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의미가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이건 미국에 계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셔도 가볼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들으면 참 굉장히 가슴 찡한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가사를 보면서 듣다 보니까 진짜로 누가 볼까 몰래 울고 항상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그런 존재가 엄마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순철님, 가끔 뻥 뚫린 도로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엄마하고 불러본다고 눈물 찔끔 장소론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간 지금 우리 순철님처럼 자동차 안이 될 수가 있고 저는 그 엄마를 보러 그 산소에 가면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이렇게 앞이 탁 트였어요.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가끔 나지막히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주말에 혹시 부모님이 산소에 계시면 가셔서 엄마 아빠하고 한번 좀 소리내서 불러보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뭐 그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는 굉장히 도움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이 보고 싶을 땐 보고 싶다 그래야 되고 배고플 땐 배고프다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전화.

아이고, 덕분에 또 분위기 싹 살았군요. 우리 김건모 씨. 김건모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 전형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란 노래를 본인이 리메이크해서 멋지게 발표를 해서 다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굉장히 대통령마다 다르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뭐 살펴보면 우리 초대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남진 씨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청와대 행사에 아주 자주 초청할 정도로 무대를 즐겨 불었었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 한마디 해드리면, 당시에 국무총리 김종필 씨가 계실 때 김종필 씨는 우리 작곡가 이봉조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삼청동에 가면 국무총리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뒤에 보면 잔디밭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그 뒷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초청 파티를 자주 열렸는데 거의 매주 열릴 정도로 해서 제가 총리 공간을 거의 뭐 그 놀이터 다니듯이 자주 가서 놀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우리 남진 씨 노래 워낙을 한번 준비했는데, 이 둥지란 노래가 남자분들이 노래방 가시면 굉장히 좀 그 애창하는 애창곡 같기도 하고 각종 TV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남진 씨 자체가 사실 가슴 아프게를 비롯해서 조용한

노래를 불렀지만 본인 개인 자신은 아주 이런 둥지 같은 비트 있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둥지입니다.

네, 남진의 둥지 함께 하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난 대통령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통령 중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이미자 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좀 막걸리를 좋아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미자 씨를 그 좋아해서 많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미자 씨는 뭐 동백아가 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그래도 이미자란 가수를 표현하기에는 이 노래가 가장 색깔이 짙지 않나,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자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기구하다.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가수들 한두 분 노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라고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벌써 지나갔네요. 참 요사에는 한국 거제도 그렇고 미국 중부지가 지방에는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고생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축복받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네, 낯익은 노래 유심초의 사랑이여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5: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AM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아니 웬 고향 땅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제가 2부에는 주로 팝송을 멋들어지게 트는데 오늘은 갑자기 웬 고향 땅. 이 노래가 여러분 혹시 그 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시절에 학교를 등교할 때면 그 확성기 스피커에서 이 노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동요들이 우리 출근할 때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유난히 선곡한 이유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분들께서 안타깝게도 체류신 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조미미 씨 노래 중에서 바다가 육지라면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미국에서 한국까지 땅으로 이루어졌다면 비행기 안 타고 차로 어떻게 가봤을 텐데라는 그런 욕심도 부리고, 지금 여기 이 노래에 나오는 고향 땅이 얼마나 되나, 진짜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저희 카카오톡엔 예고를 했지만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오늘 고니 비니의 그땐 그렇지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뭐 그 전에 각종 운동회에 관한 그런 추억으로 좀 얽혀있는 그런 재미난 얘기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선곡해 보았습니다. 괜찮으셨죠? 자, 이미 와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문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에서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들으셨죠?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생방송이 이렇게 사고가 나요.
1: 아, 네. 갑자기, 우리 언젠가 한번 해야죠.
0: 갑자기 뭐 그 내 노래가 달라져, 달라지기.
1: 제가 저 모르게 지금 띵송이 그, 바뀌었나?
0: 우리가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네. 그 우리 할머니가
1: 네네.
0: 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제가 지금 갑자기
1: 근데
0: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어요.
1: 새로운데요? 신선한데요?
0: 아, 그냥 갑자기.
1: 우리 한번 저거 해야죠, 다시.
0: 아, 그래, 하자고요. 네, 예. 네. 자, 우리 통계님 대구에서
1: 네.
0: 운동회 때 점심 먹기 전에 박 터지게 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던져서 선생님이 버님 찬다고 열받았다고. 이거 생각하니까
1: 네.
0: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 오재미라는 게임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셨죠.
1: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가
0: 네. 그걸 이렇게 그 안에다가 뭘 넣어 쌀인가 견과 아니, 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1: 네.
0: 그렇게 던지잖아요.
1: 아니 어쩌다 선생님을 맞히셔가지고
0: 그러니까. 그래서 오재미했던 기억이
1: 재밌네요.
0: 나고
1: 네네.
0: 운동회 이전에 지금
1: 네.
0: 국민학교 때 생각을 하니까
1: 맞아요. 네.
0: 남자들은 놀이가 뭐 그 공놀이가 좀 있었고
1: 네.
0: 그다음 남자들은 닭싸움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리를
1: 말뚝박기도 하잖아요.
0: 말뚝박기는 하는데
1: 여자들이 많이 하나?
0: 네. 다리를 꼬아가지고
1: 그쵸, 알죠.
0: 부딪히는데 네. 이 다리가 풀릴까봐
1: 네, 네.
0: 손수건을 팔하고 다리하고 묶습니다. 같이 안 떨어지게
1: 신박하다네.
0: 오래 일단 남아 있어야 돼요.
1: 네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네.
0: 그리고 가서 부딪히고
1: 네.
0: 그런데 옆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줄넘 아저 그 뭐죠 그
1: 고무줄
0: 그거 많이 하잖아요.
1: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하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거 맨날 가서 끊어트리고 땡겨서 울리고.
1: 닭싸움이나 하세요 그냥.
0: 그때 기억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네. 가슴팍 갔다가 귀에 갔다 이렇게 단을 올리더라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마 이렇게 쫙 안으로 넣어가지고
0: 그리고 뭐 이렇게
1: 잡아떼리면서 하죠.
0: 다리로 이렇게 꽈다 하면서 뭐 네. 그런 노래도 있고 그때 기억에
1: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제가 오늘 그 운동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0: 네.
1: 초등학교 학교 때만 얘기만 해도
0: 그럼요.
1: 너무 많은
0: 얘기거리가
1: 거예요.
0: 얘기거리가 너무 많잖아. 네. 그 당시만 해도.
1: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더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저학년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국민체조 시작 빰빠밤빠밤 그거를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 대리운동 시작 야.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가면 선생님이 무슨 쿠폰인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쯤에 이제 가서 국민체조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다시 등교를 하는
0: 그렇죠.
1: 거였는데 이것까지 개근상에 저희는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전부 개근상을 받은 아이는
0: 네.
1: 정말 보통 우등상보다 더 잘한 아이.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0: 네네네.
1: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매일 꼬박꼬박 가서 내가 이거 개근상 받았다고. 그럼 저희 할머니가 장하다.
0: 국민학교는 서울서 나오셨어요?
1: 저는 그때는 또 대구에 살았어요.
0: 아, 대구에 살았어요?
1: 네, 대구에서도 잠깐 살고 부산에서도 이제 잠깐 살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잘 가재 그러고 제가 나랑 또 어디 가재나 보다 그래서 어디 또 가냐 그랬더니 잘 가재 그랬던 것도 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게 너무 어린 애가 일어나기는 싫었겠지만 일단 가면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흰 체육복 위아래 입고 가서 이제 선생님 단상 위에 올라가 있으시고 그 구령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0: 우리 저 비니 씨 때는 급식 없었죠?
1: 급식 저희는 없어 밥 안 주고 빵 줬던 것 같아요.
0: 저희도 빵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우유.
1: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서울 우유 저희 줘가지고 그 다 먹고 그 우유깍 씻어가지고 납작하게 딱 해서 주번에 확 걸어가면 거기까지.
0: 그 제가 어렸을 때는
1: 네.
0: 이렇게 조그만 병에 있는
1: 네.
0: 그 서울 우유 전에 목장 우유라고 있었어요. 그 브랜드가.
1: 네.
0: 그럼 이제 집 앞에다가 배달을 하면
1: 네네.
0: 그거 훔쳐 먹느라고 애들하고
1: 아빠
0: 네. 그리고
1: 네.
0: 이제 초코 우유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1: 너무
0: 비닐
1: 너무 맛있어요.
0: 그게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1: 진짜 맛있어요. 그 초코 우유는 그때 딸기 우유는 많이 못 마셨는데
0: 많이 못 먹었는데
1: 초코 우유
0: 그 초코 우유는 굉장히 열심히
1: 맞아요.
0: 먹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당시에
1: 그거하고
0: 기억이.
1: 바나나 우유 진짜 맛있게 네. 먹었는데
0: 바나나 우유 또 좋았죠.
1: 네. 네. 그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뭐 이렇게
0: 그렇지.
1: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9월쯤 뭐 이제 장마 끝나고 9월 때쯤 이제 그 운동회를 하는데 날씨가 이제 더위가 조금 네. 이제 수그러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운동했던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땐 그랬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0: 안타깝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1: 아, 왜요? 없었어요?
0: 뭐 여담인데 저는 부모님 잘돈 덕분에 좋은 사립.
1: 사립은 초등 운동이
0: 그게
1: 없어요?
0: 그게 아니고 리라국민학교를 갔는데 네. 리라국민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1: 오~
0: 자체적으로.
1: 아, 그래요?
0: 예, 앞에 조금 아까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수영장 같이 농구장을 파놓은 게 다예요.
1: 아, 그럼 운동회 안
0: 운동장이
1: 해보셨어요?
0: 운동장이 없어. 운동회는 해본 적 있고 소풍만 갔어요.
1: 아, 안타깝다.
0: 운동회는 이제 중학교 가면서 처음.
1: 아유, 그 중학교 운동회는 운동회 아니죠. 그건 체력장.
0: 네. 나는 운동회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1: 초등학교 때 네. 운동회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한 5교시 6교시 거의 이제 학교 끝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반끼리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림이라든가 뭐 꽃 같은 그림 만들어서
0: 마스코트 하고,
1: 만들기도 마스코트 하고. 뭐 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홀라 룰라룰라 뭐 이런 것도 추고 얼마나 그리고 그 총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0: 마스게임
1: 이거 안 해봤어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요?
0: 못 해봤어요.
1: 어떻게 하면 좋아.
0: 그런 기억이 운동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1: 그러셨어요.
0: 그런 기억이 없어요. 소풍만 그냥 갔어요. 맨날.
1: 그러면은 천군 백군 뭐 이런 거 하나도 줄다리기 뭐 이런 거
0: 중학교 가면서부터 했죠.
1: 아, 여러분 빨리 카톡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니 씨께서 그런 기억이 없으셔서 저희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대신 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그 학교가 그 축구하는 학교라서 네. 축구 응원은 많이 갔어요.
1: 아,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또 제가 그때도 이제 대구에서 그 운동회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커다란 이제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은 전교생이 이렇게 무슨 보자기 같은 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자기 같은 걸 쓰고 둥둥둥둥둥둥 선생님 북소를 듣고서 쭉쭉쭉쭉쭉 쫓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가는데 딱 한 애가 다른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 할머니가 아유 저 집 부모 너무 속타겠다. 애가 왜 저러냐 좀 떨어지나 보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보자기를 딱 벗었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니 이게 잘 소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인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쫓아가면 될 텐데 왜 너 혼자 절로 갔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저기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갔는데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 엄청 혼나서 운동회 하면 저는 그때 기억이 진짜 제일 먼저 나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의 문제가
0: 뭐,
1: 있나?
0: 그냥 뭐 철따구니가 없었지 뭐.
1: 아니 어린애가
0: 무슨 생각이 있어?
1: 어린애가 센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말씀 맞다나 옆에 인기척을 느끼고 같이 사사사사사 갔었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0: 그리고 저는 기억에 네. 사실 뭐 저는 특수성인데 네. 어렸을 때 소풍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부모님하고 가본 적이 없어서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엄마나 아버지 얼굴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왜냐하면 제가 잘 때 들어오시고
1: 네.
0: 뭐
1: 깨기
0: 학교
1: 전에
0: 갈 때는 없고
1: 네.
0: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없어서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있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1: 네.
0: 친구들 집에 가면 이제 저녁 먹자 그러고 그럴 네. 때는 제가 밥 안 먹고 온 적도 있어요.
1: 왜요? 불편해서요?
0: 아니 거기는 다 가족들이랑 먹잖아.
1: 근데
0: 저는
1: 어린애가
0: 가족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1: 어떡하면 좋아.
0: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가
1: 네.
0: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 호로를 다니시는 오셨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저희 집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1: 네.
0: 저는 4살부터
1: 네.
0: 제 남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모 역할을 했어요.
1: 아~
0: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갈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 이모.
1: 근데 다 알 거 아니에요.
0: 아, 다 알죠.
1: 네. 네,
0: 아는데 네. 아는데도 저 자신만큼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저는 살면서 글쎄 엄마 아빠랑 외식한 게 3번 정도 같이 그냥 가족 외식이라는 걸 한 게 딱 세 번. 그것도 세 번 다 어린이날. 우리 때는 어린이날 있어서
1: 큰 날이죠.
0: 그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
1: 네.
0: 그것도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1: 네네.
0: 어느 식당에서 사장님이 엄마 아버지를 초대한 거야.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오라고.
1: 네.
0: 그래서 대접은 잘 받았죠.
1: 네.
0: 근데 그런 그 기억들은
1: 그런 그러니까
0: 남들이
1: 없으시구나.
0: 가지고 있는 평범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1: 괜찮아요.
0: 네. 근데 네. 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
1: 리라는 뭐 아무나 다니나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어, 리라도
1: 네.
0: 그 들어간 얘기를 잠깐 하면
1: 네.
0: 그 당시에 추첨을 했답니다.
1: 아, 네.
0: 근데 제가 가니까 이미 추첨이 끝났어요.
1: 네. 백으로 들어가셨구나.
0: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있다가
1: 네.
0: 이제 항의를 한 거지.
1: 네.
0: 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좀
1: 네.
0: 하자 그랬더니
1: 네.
0: 안 된다 그러니까
1: 네.
0: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리라도 있고 은석도 있고 그런 사립이 있어.
1: 네.
0: 글로 가자. 그런데 마침
1: 네.
0: 옥상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시다가
1: 네.
0: 어, 이분이 그분이네. 올라오시라고 그래.
1: 아.
0: 무슨 일이십니까?
1: 네.
0: 아유, 당연히 저희가 입교시켜드려. 저 백으로 들어갔어요.
1: 특혜를 받으셨네요.
0: 네, 굉장한 아. 특혜를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리라 안 가고 다른 학교 갈 뻔했어요.
1: 네, 그래서 운동했을 텐데.
0: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다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운동회를
1: 네.
0: 하는데
1: 네.
0: 저희 중학교는 고맙게도 효창운동장을 빌려서 했어요.
1: 중학교 운동회는 어떻게 하죠? 저희 때는 중학교 운동회 안 한 것 같은데요.
0: 운동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대회 같이
1: 네, 네, 네.
0: 운동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1: 네.
0: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올라가니까 사이클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1: 네.
0: 제 중학교 때가 굉장히 자전거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1: 네. 그래서 두발 자전거.
0: 네.
1: 네.
0: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1: 네,
0: 밖에
1: 네.
0: 얇은
1: 네,
0: 거.
1: 네, 네, 네.
0: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1: 네.
0: 저희 집이 그때 집에서 공사를 해서 유리 가게 아저씨가 유리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1: 배달
0: 자전거를
1: 자전거. 네.
0: 유리 고치는 동안에 그 자전거를 그 유리하는 그 사람의 보좌
1: 네.
0: 그 보좌하는 일꾼 형한테
1: 네.
0: 자전거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자전거로
1: 오.
0: 유리 일하시는 동안 배운 거야.
1: 고세.
0: 네.
1: 네.
0: 그래서 보니까
1: 네.
0: 어디 가면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1: 네네네.
0: 그래서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타기 시작해서
1: 네.
0: 그 자전거를 빌려서 사이클 대회를 이제 나가는
1: 거죠. 대회를. 네.
0: 그래서 1등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죠.
1: 네.
0: 그 당시에는 선물이 이제 노트를 주더라고. 노트 10권, 뭐
1: 네,
0: 20권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1: 와,
0: 있어요.
1: 멋지시네요.
0: 네.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굉장히 그 사이클 자전거가 유행일 시기라서 그러니까 자전거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1: 많죠.
0: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 부의 상징?
0: 그의 상징이었어요.
1: 네.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래서
0: 추억에.
1: 그 뭐 안타깝지만
0: 예.
1: 그 이제 운동회 가면은 다 이제 같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0: 네.
1: 엄마가 이제 김밥 사주시면은 김밥이랑 그리고 킨 사이다 저희 할머니는 칠성구가
0: 킨 사이다 초록색 병에 네. 들어가 있는 거 알지 킨 사이다
1: 킨 사이다를 좋아하셨고 저는 환타를 좋아했고 네
0: 아 환타는 뭐 누구나다
1: 네.
0: 저는 유난히 포도 맛을 좋아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어달리기 같은 거 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운동 신경이 그렇게 없어요. 뛴다고 뛰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저같이 이제 못하는 애는 중간에 뛰는 거죠. 이게. 처음에
0: 그렇구나.
1: 잘하는 애가 뛰고
0: 예,
1: 나,
0: 예.
1: 마지막에 잘하는 애가 뛰고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뛰고 오면은. 근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소풍만큼이나 운동에도 엄청 기다려주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추억 근데 같아요.
0: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통계님은 운동회 하면
1: 네.
0: 냉차와 번데기 사먹는 재미도 있었다고 이제
1: 그 학교 앞에서
0: 그렇죠.
1: 그렇죠. 더우니까
0: 그런데 사실 네. 한국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그런 정서가 있고
1: 네.
0: 추억이 남아있고
1: 네.
0: 사실 미국에서는 뭐 운동회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0: 네, 네. 그런 게 아예 없고.
1: 네.
0: 뭐 운동은 그 초등학교 저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가보고
1: 없죠.
0: 그러면 완전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완전. 없어요. 그냥 뭐 필출입이나 갈까.
0: 네, 그러니까 필출입하고는
1: 네.
0: 필출입 그냥 구경 가는 거고.
1: 네.
0: 우리는 직접 참여해서 뭘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저도 참여해본 적도 없고 그런. 소식을 듣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좋았냐면은
0: 그럼요.
1: 학생들을 하나로 쭉 모아주고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리고 약간 그 반과 반과의 그 경쟁도 있잖아요.
0: 그럼
1: 그리고
0: 있지.
1: 그 선생님들에게
0: 선생님들의 또
1: 선생님들의
0: 또 그,
1: 경쟁
0: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1: 막 이악 물고 막 오잼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속 더 막 찰지게 넣어가지고 그쪽 그래갖고 막 박 터뜨리면 쫙 떨어지면서 뭐 무슨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운동회 뭐
0: 그렇죠.
1: 이렇게 하고 나오고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네. 네. 그리고 일단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연습하라고
0: 그렇죠.
1: 나가니까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서 그냥 뭐 연습한다고 하겠어요. 애들이 그냥 다 그러면 선생님 호루라 계속 보는 거죠.
0: 제 기억으로 2009년도 제가 이제 데뷔하고 이제 무명 시절 때는
1: 네.
0: 뭐 돈을 떠나서 행사만 되면 쫓아가야 돼요.
1: 네.
0: 그런데
1: 알려야 되니까.
0: 네. 네.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운동회를 몇 번 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회인데 그 동네 잔치야.
1: 아.
0: 거기 뭐 제일 큰 데 모여서
1: 네.
0: 그러니까 오전에는 운동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쇼 같은 것도 해서 뒤풀이
1: 네.
0: 같은 것도 해서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애들 끝나가면 어른들도 달리기
1: 그치.
0: 하고
1: 그쵸.
0: 뭐 이렇게 발 묶어서
1: 맞아요,
0: 달리다가
1: 맞아요.
0: 자빠지고 넘어지고
1: 둘이 같이 발 묶어가지고
0: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학교 운동장에 그 조회하는 그 단상
1: 네 있어
0: 거기가
1: 네.
0: 무대인 거야.
1: 네. 아.
0: 그래서 거기 딸랑 올라가서 반주 틀어놓고 노래하고 저희야 뭐 그냥 근데
1: 네.
0: 사람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와요.
1: 맞아요.
0: 동네 잔치다 보니까
1: 상상이 되네요, 막.
0: 아, 그리고
1: 네.
0: 저쪽 편에 보면 이미 그 곤드레 만드레 된 아저씨들이
1: 네.
0: 주로 막걸리하고
1: 네.
0: 파전 뭐 이런 거 한쪽에는 막 잔치 완전 난리예요, 난리.
1: 근데
0: 잔치.
1: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놀고
0: 그럼 아이들끼리
1: 있고.
0: 놀고 있고
1: 네.
0: 그러니까 동네 잔치인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는 보기가 좋았던 게
1: 네.
0: 그렇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여자분들은 음식 만들고
1: 네.
0: 거들고 그저 못 갖다 줘서 날리고
1: 네.
0: 뭐 먹으라 그러고
1: 다 정이죠 뭐.
0: 그리고 그 우리 좋아하는 그 돼지 머리 같은 거 막 썰어가지고 뭐 주고
1: 머릿고기
0: 잘 얻어먹고
1: 네.
0: 또 갈 때는 또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의 농산물
1: 맞아요.
0: 뭐 어떤 땐 사과, 어떤
1: 네.
0: 땐 배 이렇게 또 싸서 주시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진짜.
0: 굉장히 그게 운동회를 떠나서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1: 지금 막 생각들 많이 나실걸요. 그때 운동회
0: 순철님은 조금 더 우리보다 세대인데 돈이 귀해서 칡뿌리 사 먹었던 기억도 있다고. 그러니까
1: 아.
0: 저희 어렸을 때는
1: 네네.
0: 이렇게 좌판에
1: 네.
0: 칡뿌리를 갖다가 집 짜는 거 넣고 그 자리에서 집 쪄주고 짜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근데 그게 좀 씹다 보면 좀 단맛이 나나요?
0: 근데 써요.
1: 쓰죠.
0: 기본적으로
1: 근데
0: 써요.
1: 그 몸에 좋은 거잖아요.
0: 몸에 좋은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좌판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 동네에도 니어가 끌고 다니면서
1: 네.
0: 뭐 뻥튀기
1: 네.
0: 뻥이요
1: 네.
0: 하는 게 있었고
1: 네.
0: 뭐 뽑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1: 아, 그럼요.
0: 예, 그거 먹은 적도 있고
1: 네.
0: 그 다음에 뭐 번데기 장소 아저씨가
1: 그 신문지에 싸주잖아요.
0: 네, 그 봉투에
1: 네.
0: 그 국물 좀 더
1: 그걸
0: 달라고.
1: 그걸 또 이렇게 먹겠다고.
0: 그 동그란 판 돌려서 조금 더 먹겠다고
1: 네.
0: 그랬던 기억도 나고.
1: 짭짤한 국물.
0: 좀 날 추워지면 그 핫도그 장사가 또 있었어요.
1: 네.
0: 근데 핫도그가
1: 네.
0: 소세지가 너무 얇은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더 먹고 싶고 그래서
1: 네.
0: 아저씨한테
1: 네.
0: 그 핫도그에다가 밀가루 한번 더 발라가지고 두툼하게
1: 이렇게 둥글둥글 돌리면서
0: 네. 근데 소세지가 너무 작으니까
1: 맞아요, 너무 작아요.
0: 밀가루라도 먹으려고 그때는 잘 먹을 때니까
1: 그치.
0: 그랬던 추억도 있고
1: 네 학교 앞에는 진짜 먹을 것도 많고
0: 네.
1: 진짜 재밌는 추억도 많고
0: 그리고 뭐 우리 비니시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그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소독을 하러 소독차가 다녀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냄새가 좋아서 그
1: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0: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회춘이 있었다니까요, 다들.
0: 무지하게 따라다녔었어요.
1: 저도요.
0: 그래서
1: 네,
0: 네, 그랬던.
1: 그 열심히 따라다니고
0: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미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만 느낄 수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1: 없네.
0: 그런 추억들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초등학교면 저도 벌써 50년 전 얘기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면 가물가물한 것 같지만
1: 생각이 나죠.
0: 바로 코앞에 있듯이
1: 맞아요.
0: 어떤 때는 눈앞에 선하고
1: 네.
0: 그렇지 않나
1: 네.
0: 싶어요.
1: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운동회 그리고 운동회 하면은 그 운동장에 만국기가 쫙쫙 걸려 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어린 나이에 보는 그 운동장은 너무 넓고 크고 네네. 그리고 만국귀가 걸려 있는 걸 괜히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리고 그 반대항 할 때는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줄다리기 하고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내가 천군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백군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너무 진짜 지금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인 거예요.
0: 저는 뭐 안타까운 추억인데 이제 그 한국의 서울 운동장에서
1: 네.
0: 연예인 축구 대회라는 걸 했어요. 저 어렸을 때.
1: 네.
0: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허준호 씨 아버지 허장강이라는 네, 네, 네. 영화 배우가
1: 네.
0: 그날 축구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1: 그날요?
0: 심장마비로. 저는 먼발치에서 봤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따라서
1: 네.
0: 연예인 축구 대회 그때 대표가 이제 아버님하고 신성일 씨하고 이제 서로 대표로 그렇게 해서 그 축제였었죠. 서울운동장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날 뛰시다가 좀 무리하셔서 쓰러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제 기억에 있었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이 다치신 분도 계셨고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운동장에서 하던 옛날에는 다 흙바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다 찢어지고
1: 다 넘어지면
0: 넘어지고 깨지고
1: 무릎 진짜 많이 깨지잖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그런 데 가면 꼭 양호 선생님 같은 사람이
1: 이렇게
0: 나와 있고
1: 네.
0: 응급치료 해야
1: 네.
0: 되니까
1: 네.
0: 그런 거 뭐 좀 쓰라린 추억도 가지고
1: 네.
0: 있고
1: 그래서 양말을 그냥 발목 양말이 아니라 그 무릎까지 올라오는
0: 그렇지, 그렇지.
1: 긴 양말 네. 신으라고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실내화를 신고 이제 막 뛰고 막 이러니까 실내가 좀 미끄럽고
0: 그럼요.
1: 엄청 많이 넘어지고 그랬죠.
0: 그때만 해도 다 실내화 신을
1: 실내화,
0: 때니까
1: 그 신발 주머니 가지고 다닐 때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실내화 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에 들어가선 더신 같은 거 비슷한 거 실내화 같은 거
1: 네.
0: 그런 건 항상 신었던
1: 갈아
0: 것 같아요.
1: 예. 네.
0: 바닥이 마룻바닥이 그러니까.
1: 네.
0: 혹시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주판 배워본 적
1: 주판
0: 없죠?
1: 주판 저 배웠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0: 저도 5학년 때
1: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0: 1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274원이요
1: 네.
0: 214원이요
1: 네.
0: 근데 주판이 보면
1: 네
0: 알짜리가 있고 5 알짜리가 있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근데 옛날엔 5 알짜리 썼는데
1: 네.
0: 요새는 4 알짜리 그 당시에는
1: 밑에
0: 썼었어요.
1: 밑에 4개 위에 하나.
0: 네.
1: 아,
0: 그래서
1: 네.
0: 그 네. 더하기 곱하기 했던
1: 그 그러니까 한번 쫙 털고 또 막
0: 네.
1: 하잖아요.
0: 털고 쫙 네. 올리고 볼펜 옆에 끼고
1: 맞아 이렇게 끼고
0: 네. 근데 네. 그 잘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1: 네.
0: 주판은 안 보고 이 그리 종이만 보고
1: 다 알죠.
0: 그냥 하는데
1: 머릿속으로 다 하면서
0: 전자계산기하고 했는데 안 틀리더라고요.
1: 그거 그래서 대회도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주산부기 그래서
1: 있었,
0: 그,
1: 학원 있었어요.
0: 네, 학원
1: 저도
0: 있어,
1: 다녔어요.
0: 경리과에 가고 일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네.
0: 야, 그 진짜, 진짜 주판이란 건 추억이다.
1: 끝이 없네요. 네, 그땐 그랬지. 토크는. 거.
0: 근데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건데
1: 네네.
0: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은 정말 산수를 못해요.
1: 이렇게 이렇게.
0: 아니, 그게 아니고
1: 네.
0: 우리는
1: 네.
0: 100불에서 28불어치를 샀으면 72불 주잖아요. 그냥.
1: 네, 네.
0: 걔네는 그걸 몰라요.
1: 저도 지금 조금
0: 그래서
1: 네.
0: 일단 28불 샀으니까
1: 네.
0: 28하고 나머지 가지고 29, 30,
1: 거꾸로 40 세죠.
0: 거꾸로 하더라고요.
1: 근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돈을 거꾸로 완벽하게 맞춰주니까.
0: 아니 왜냐하면
1: 네.
0: 제가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그 가스테이션을 가서
1: 네.
0: 쉽게 해서 100불을 내고
1: 네.
0: 뭘 샀어요.
1: 네.
0: 15불어치를.
1: 네, 네, 네.
0: 그리고 35불 나머지를 가스를 넣으려다가
1: 네.
0: 20불만 넣으려고
1: 네.
0: 그랬으면 15불 산 거에다가 20불 넣었으니까 35불이니까 65불 주면 되는데
1: 네. 헷갈려 이제 그때부터.
0: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1: 네.
0: 왜 시간이 많이 걸린대. 왜 그러냐니까
1: 네, 네.
0: 계산기에
1: 네.
0: 일단 100불에서 15불을 빼고
1: 네.
0: 나머지를 줬다가
1: 네. 또 다시 이제
0: 내가
1: 해야 되니까.
0: 35불이니까 거기 35불을 뺐다가
1: 네.
0: 안 하니까 다시 100불로 갔다가
1: 이 레지스터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0: 15불에다가 네. 20불을 다시 하면
1: 아이고야.
0: 그러니까
1: 생각만
0: 뒤에서
1: 해도
0: 막 난리가 난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자꾸 늘어지니
0: 사람들이.
1: 길어지니까.
0: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빨리 빨리 하고
0: 빨리
1: 가라고.
0: 빠지라고. 아주 그런 일도 있었어요.
1: 당황스러우셨겠어요.
0: 저 말고도 우리 네.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간혹
1: 한두 번 있을 거예요.
0: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답답함도 느꼈고
1: 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1: 빠릿빠릿하잖아요.
0: 그 암산 기본적으로
1: 네.
0: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다 알고
1: 그럼요.
0: 누구나 다
1: 네.
0: 덧셈 뺄셈까지는 쉽게
1: 네.
0: 다 파악이 되잖아요.
1: 네.
0: 연령과 관계없이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재밌네요.
0: 뭐 이렇게 참 그 추억이 많지만 여러 가지 뭐 그 너무 머리에 남는 좋은 추억도 있고
1: 네.
0: 또 안타까운 추억들도 있고
1: 네.
0: 사실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살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우리 그 오승근 씨가 이제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1: 네.
0: 몰래 옵니다예요 제목이 떠나간 김자옥 씨를 그리워서 만든
1: 네.
0: 노래인데
1: 네.
0: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1: 네.
0: 참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아마 우리 비니 씨도 포함됐지만
1: 네. 네.
0: 다들 몰래 울고 살았을 거예요.
1: 네.
0: 그 뭐 특히 여성분들은
1: 네.
0: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사실 네. 미국까지 와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남자가 조금 더 편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1: 밖에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0: 여자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1: 아이도 키워야 되고
0: 아이도 키워야 되고 물론 남자가 도와주지만
1: 남편도 챙겨야 되고
0: 대다수의 네. 가정의 책임들이
1: 네.
0: 다 여자한테 있다 보니까
1: 네.
0: 아마 여자들은 훨씬 더 몰래 울었던 적이 많지 않나 그런 얘기도 제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언젠가 한번 또.
0: 근데 또 봐요. 우는 날이 있어야 또 웃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1: 근데 지나고 보면요.
0: 네.
1: 그때 내가 왜 울었지? 기억 안 나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을 텐데 딱히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랬구나.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잖아요.
1: 맞아요.
0: 느낌이 그런 거지.
1: 네. 네.
0: 자, 오늘은 우리 비니 씨와 함께 네. 물론 뭐 소풍이나 운동회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또 추억들을 끌어내서
1: 네, 살아온 이야기. 네,
0: 좋은 추억의 시간 됐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1: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0: 네,
1: 금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0: 네, 금요일에 뵙고 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였다고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추억으로 좀 다녀오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재성입니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우리 이재성 촛불잔치의 주인공이죠. 우리 아이치님은 어려서 운동장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아, 그랬구나. 예, 그런 추억들이 있고, 저도 그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를 한 번도 운동장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 하면은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건 바로 이거 아닌가 싶네요. 모닥불 아닙니까? 모닥불 여름에는. 자, 박인입니다. 모닥불.

0: 네, 참 모닥불이라는 것이 여름의 추억에는 빠질 수 없는, 물론 겨울에 피는 모닥불도 있지만 주로 뭐 그 화면에 나오는 그런 그 모닥불 이렇게 보면 뭐 모래사장에 모닥불 피워놓고 또 이렇게 어떤 MT라고 그러죠. 뭐 그 캠핑 야영장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이라는 게 괜히 낭만이 더해지고 TV 드라마 장면에도 많이 출연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모닥불만큼은 항상 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의 모닥불이라고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거울을 보면 주름이 하나하나 생겨도 우리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닥불만큼은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애쓰는 편인데 그렇다고 뭐 유별나게 입는 데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오히려 그동안 안 해봤던 거 좀 해보고 옷도 안 해봤던 거 뭐 해보기도 하고 뭐 여자분 같은 게 액세서리도 좀 이렇게 해보고 사실 저는 남자이지만 액세서리를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무대에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편이에요.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고 그런데 남자분들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뭐 시계도 이쪽에 찼다 저쪽에 찼다 한번 바꿔보시고 더 늦기 전에 어떤 분들은 머리 한번 멋지게 길러서 한번 뒤로 묶어보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내 자신을 좀 멋있게 또는 이쁘게 한번 갖고 보는 거 그거 이상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그런 욕심 부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아, 이제 마감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께 좀 그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TK님, 아, 기절초풍 여러 번 하면 위험합니다. 쓰러져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화요일이 제일 좀 지루하죠?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또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시원하고 달달한 음악들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또 아마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 카톡창에는 또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리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에너지 조금만 끌어올리시면 어떻겠어요? 자, 오늘 마무리는 사랑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달달한 노래 나훈아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이 노래 사랑이고 사랑합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아직 덥지만 절기로는 말복을 지났고 그래서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를 자르다 보면 씨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쪽으로 주변에 하얗거나 회색빛을 띤 솜털 같은 물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육이 멀쩡해 보이니까 이 해당 부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의심될 수도 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복숭아 씨 주변의 흰색 물질이 모두 유해한 곰팡이는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캘러스 조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흰색 물질이 솜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단단한 알갱이나 뭐 울퉁불퉁한 덩어리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러면 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과육의 식감이나 향, 맛에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섭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가느다란 실처럼 솜털이 퍼져 있거나 색깔도 회색, 녹색, 검은색까지 변색이 됐다면 네, 명백한 곰팡이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자라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씨가 갈라지면 그 틈 사이로 공기와 수분이 유입돼서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복숭아를 부패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올바른 보관과 세척 습관도 중요하겠죠. 플라스틱백에 넣은 채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이미 물러진 복숭아가 있다면 다른 과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골라내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복숭아를 하나씩 감싼 뒤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칸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가장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척은요, 먹기 직전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과육은 빠르게 무르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보관, 세척 잘해도 결국 먹을 때 곰팡이가 있다면 아, 이 부분만 잘라내고 먹고 싶은데 라는 유혹 뿌리치시고요.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곰팡이에 취약하다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으며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18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협상 기한이 이틀 전 종료된 직후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양해각서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는다며 현재의 대치 상황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협 내 기뢰는 모두 제거됐거나 폭발됐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심어놓은 기뢰가 전부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앞서 그는 이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그 방안이 마음에 든다고도 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주장이 구체화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지키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공 100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군사전문 매체 워준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조지 워싱턴 항모관습단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하며 승조원 투신 시도까지 발생한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한 이동입니다. 이로써 미중 패권 경쟁의 현장인 태평양에서 미 항모가 사라지는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 항모의 태평양 부재가 처음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